0: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1: 11팀으로 변신 만세. 6팀으로 변신. 6팀으로 변신 만세.
2: 2팀으로 변신.
3: 3팀으로 변신.
2: 2팀으로.
3: 3팀으로.
2: 2팀으로.
3: 3팀으로.
2: 2팀으로.
0: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4: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5: 쉬쉬?
0: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시모입니다.
4: 아하! 변신해라!
1: 팀으로 하이파이브!
0: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 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했습니다. 이가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네요.
6: 아! I'm red and I'm ready to explode!

0: Now what?
1: Oh! Oh! I thought I'd pop back with one of these.
0: Tremendous! I can use my bus pass. Two. Where are we going?
1: Uh-oh.
2: 넘버블럭에게 알립니다. 저 15가 숨은 재능권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3: 숨겨진 저글링 팀이 있나요?
2: 아니면 혹시
4: 음악가 팀이 있나요?
5: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6: 우후!
2: 저는 25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장기는 5개의 오가 꾸미는 무대입니다.
7: 하이파이브!
8: 옆으로, 위로, 밑으로
2: 너희도 할 수 있어, 26.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거야.
9: 둘이 한 팀으로 할 수는 있는데.
2: 춤을 춰보는 건 어때? 두 개로 분리해볼 수 있을까?
9: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두 개 있으니까. 외우기엔 게임 너무 긴데?
2: 우후후, 정말 재미있었어. 행운을 빌게.
9: 13이 두 개. 13이 두 개. 저는 26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2: 그러니까.
9: 우스! 또 뭐였지?
2: 맞다!
9: 말하지 마! 13이 두 개!
3: 난 마음에 들었어. 이거 내 의자거든.
2: 칩 두 개와
3: 성 두 개가
9: 26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21? 거기 있어.

0: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야.
1: 잠깐만! 이게 뭐야?
2: 난 15요원이야. 너희들이 내가 찾던 숫자인 것 같은데? 따라와. 장기자랑은 그냥 눈속임이야. 진짜 작업은 이 아래에서 진행되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 기지야. 이곳 15숫자 연구실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항상 재능 있는 숫자를 열심히 찾는 중이지.
3: 난 숫자 요원을 찾고 있어. 유능한 요원을.
2: 일단 찾기 시작하면 큰 숫자 안에 있는 작은 숫자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큰 숫자 요원들은 필요한 곳에 작은 숫자 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서커스에서 레인보우 자글러의 공연이 필요할 때나 탐험가에게 트리플 럭키가 필요할 때 혹은 1부터 6까지 완벽한 한 세트가 필요할 때도
4: 계단을 활용할 수 있지.
5: 21, 여기 어떻게 내려왔어?
2: 계단으로 왔지. 사실 내가 계단이거든. 그럼 난 이만해. 너희 같은 숫자를 찾고 있었어, 26. 이쪽으로 와. 나의 최종의 요원을 소개해주지. 요원 13.
6: 웁스, 난 괜찮아.
2: 우리 13 요원이 큰 숫자 속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아주 잘 찾아내.
7: 이렇게도 가능하지?
8: 이것도 좋지만 잠깐만.
2: 문제는 누군가가 말을 하게 되면 13이라고. 13 요원은 분리된다는 거야.
9: 알겠어. 데리고 다닐 누군가가 필요한 거구나. 13을 말이야. 하나의 숫자 13이 아닌 하! 숫자 두 개가 합쳐져 만들어진 13팀. 왜냐하면 나는
6: 13이 두 개니까.
9: 그래, 내 스스로 알아냈어.
3: 나는 요원 26이야. 그리고 나는 13이 두 개.
2: 내가 볼 때 요원 26은 말이야,
6: 13이 두 개.
10: 숨겨진 숫자들을 잘 찾아낼 것 같군.
11: Welcome, Color Blocks. I imagine you're wondering why you're here. I, Purple, have had an amazing idea. You can all help me decorate my castle gardens in a style fitting for royalty. I've made a little practice space for each of you to invent a wonderful new pattern. Whichever one I like the most, I shall use to decorate my gardens.
12: It's a competition!
11: Ooh. Let the pattern competition begin!
12: Time to make an awesome pattern! Exciting!
13: Wait, what is a pattern?
14: Check this out, Red. Blue. Stripes. Stripes. Stripes.
15: I've got an idea for a pattern.
13: Huh?
15: Green. I can make a pattern. Zig, zag. Zig, zag. Zig, zag. Zig.
7: Yellow. Wave. Wave. Wave. This makes me happy. Wave.
12: Wave. I'm making a high-energy spotty pattern.
16: Spot. Gap. Spot. Gap. Spot.
12: Again and again. Spot. Gap. Spot.
13: Oh, I get it. A pattern is the same thing again and again. Making something that looks nice. In a spotty pattern, you repeat the spots. In a wavy pattern, you repeat the wave. The line zigs and zags. And so does the next line. And the next. already got such exciting patterns. What type of pattern should I make? Think, Red, think. I know! I'll make a flat pattern! Red! Aha! Big flat! Two splats! Big splat! Two splats! Big splat! Repeat! Two splats!
11: Time to judge your patterns! Yes. Oh. Yes. Oh, I like that one. Oh, you followed the brief well. Nice. Haha. I have finally decided which pattern I like best. My favorite pattern is all of them.
17: All of them?
11: That's right. They're all wonderful. So why don't we put them all together? What? Make one big super duper mega pattern?
15: Wow, I think that's a great idea.
12: Let's make patterns!
15: Right, Purple. This really is the best pattern ever!
13: And

0: 단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일상.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주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하려고?
1: 어? 아,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잡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꼬롱꼬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3: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여기 이런 반짝이가 사라졌잖아. 춤추는 마술 신발을 어디서 또 구한담? 마술 신발 가게다. 바로 여기지.
1: 어서 오세요. 신발 필요하세요?
0: 네.
1: 사실 전 이들을 좋아해요. 전 이의 배수탁자랍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춤을 좋아하죠.

이번엔 신발 쇼. 작업화 부츠, 플립플랍과 샌들, 슬립온과 슬리퍼.

0: 6
1: 8
0: 7
2: 짝수 최고.
3: 2
1: 4
0: 6
1: 8
0: 7
2: 짝수 짝수
3: 2로 만들어졌지.
2: 짝수
0: 12
3: 14
4: 16
1: 18
2: 20 짝수 짝수 최고 짝수 2로 만들어졌지.

0: 위로 만들어졌지.
1: 거기에 일을 하나씩 더해. 7.
0: 홀수.
2: 11. 13.
1: 15.
2: 17.
1: 19.
0: 홀수. 홀수 불러. 홀수. 이로 만들어졌지. 거기에 일을 하나씩 더해. 홀수.
3: 짝수.
1: 홀수.
3: 짝수.
4: 짝수.
0: 더하기 짝수는
5: 짝수.
4: 짝수.
5: 더하기 짝수는
4: 짝수.
5: 짝수.
4: 더하기 짝수는 짝수.
0: 짝수에 짝수를 더하면 짝수.
1: 홀수. 더하기 홀수는
4: 짝수.
1: 홀수. 더하기 홀수는
4: 짝수. 와우.
2: 세 번째는 되겠지. 홀수.
5: 더하기 홀수는
1: 짝수.
0: 홀수에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와요.
2: 짝수.
1: 더하기 홀수는 홀수.
4: 짝수.
1: 더하기 홀수는
2: 홀수.
5: 짝수.
6: 더하기 홀수는
2: 홀수.
0: 홀수에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나와요.
1: 첫 번째 홀수 정사각형. 다음 홀수는
4: 정사각형.
6: 다음 홀수는
7: 정사각형.
2: 다음 홀수는
5: 정사각형. 짝수.
7: 홀수.
4: 짝수.
1: 홀수. 홀수.
4: 짝수.
0: 홀수.
4: 짝수.
0: 홀수.
4: 짝수.
2: 홀수.
4: 짝수.
0: 홀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화창한 오후 운행을 하던 피넛이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9: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0: 고마워.
11: 고마워 피넛.
9: 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1: 어?
9: 어서 차고지로 돌아가야겠다.
12: 이게 무슨 소리지? 어? 가방이잖아. 누가 두고 내린 거지? 아, 강아지랑 같이 탔던 승객이 두고 내렸구나. 빨리 찾아줘야겠다. 자. 아까 여기서 내렸는데. 어? 벌써 가버렸나 보네. 가방을 잃어버려서 걱정하고 있을 텐데.
9: 안녕, 피넛.
12: 어, 안녕.
10: 고마워.
9: 안녕히 가세요.
12: 와.
9: 누리야. 어? 어, 왜?
12: 혹시 오면서 큰 강아지 데리고 있는 선글라스 낀 남자 못 봤어?
13: 글쎄, 어, 못 본 것 같은데.
12: 어쩌지? 가방을 찾아줘야 하는데.
13: 아, 오늘은 못 봤지만 그 사람 몇 번 태웠던 것 같아.
12: 정말?
13: 응, 항상 시청 앞에서 내려줬었어.
12: 시청이라고?
13: 응, 그곳에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12: 얼른 가봐야겠다. 고마워.
13: 아, 잘 가.
14: 뭐? 첼로를 잃어버렸다고?
11: 어, 아무래도 연주에 참여는 어려울 것 같아.
14: 아, 어쩌지? 네가 이번 연주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11: 정말 미안해.
12: 이쪽인가? 어? 찾았다! 얼른 전해줘야지. 안녕하세요.
11: 어?
12: 혹시 아까 버스에서 가방 두고 내리지 않았어요?
14: 가방?
11: 어? 아, 정말 고마워, 피넛.
12: 뭘요?
14: 악기가 없어서 공연을 포기해야 하나 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11: 아, 그러게.
12: 아, 그게 악기 가방이었구나.
14: 그럼 이제 연습하러 갈까?
11: 어, 그래. 그럼 또 보자.
12: 네.
8: 다음날 운행이 없는 피넛이 신나게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12: 어? 어제 그 아저씨네.
11: 피넛, 안녕. 또 만났구나.
12: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으로 연습하러 가세요?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마침 오늘 운행도 없거든요.
11: 그래 줄래?
12: 물론이죠. 어서 타세요.
11: 고마워. 참, 내 이름은 한스라고 해. 그리고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12: 멀려. 그런데 한스는 항상 가 강아지랑 같이 다니네요?
11: 얜 해피라고 하는데 해피는 맹인 안내견이라 항상 내 옆에 있어.
12: 맹인 안내견이요?
11: 난 시각장애인이거든.
12: 그런데 절 먼저 알아보셨잖아요.
11: 난 보지 못하는 대신 소리를 잘 들어. 차 소리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12: 아, 그랬군요. 도착했습니다. 안 내리세요?
11: 저기 피넛, 미안하지만 남산으로 가줄 수 있겠니?
12: 남산이요?
8: 한스의 부탁을 받은 피넛은 함께 남산으로 왔어요.
12: 도착했습니다.
11: 상쾌하다.
12: 그런데 한스, 연주회 연습에 안 가도 괜찮아요?
11: 솔직히 나 연주회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
12: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1: 무대에 서는 게 무서워.
12: 무섭다고요?
11: 얼마 전 정말 중요한 연주회가 있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려니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 결국 공연 중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 결국 나 때문에 공연을 망쳐버렸지. 그 뒤론 무대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
12: 그랬구나.
11: 그래도 남산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데려와줘서 고마워, 피넛.
12: 기분이 좋아졌다니 다행이에요. 꼬마 버스 타요!
11: 이제 그만 돌아갈까?
12: 네. 아저씨, 이게 뭐예요? 되게 크다.
11: 여긴 첼로라는 악기가 들어있단다.
12: 우와, 나도 보고 싶어요.
11: 그래? 자.
12: 우와, 이거 소리 들려주시면 안 돼요?
11: 그건...
12: 네?
10: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하니?
15: 죄송해요, 당황하셨죠?
12: 난 그냥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11: 알았어, 꼬마야. 내가 연주해 줄게.
12: 정말이야? 우와, 기대된다.
11: 저렇게 기대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12: 한스가 긴장했나 봐.
11: 그래도 남산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12: 그래, 한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면서요.
11: 자연의 소리?

0: 한스, 아까 첼로 연주 정말 멋졌어요.
1: 고마워. 네 덕분에 무사히 연주를 마칠 수 있었어.
0: 아이, 뭘요.
1: 이제 연주회에서도 당당히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키넛, 며칠 뒤에 연주회가 있는데 와줄 수 있니?
0: 네, 꼭 갈게요. 아, 정말 기대된다.
1: 그래?
2: 며칠 뒤 연주회 날이 되었어요.

0: 하스, 시작해.
1: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서 연주를 못하겠어.
2: 나 왜 연주를 안 하는 거지?
3: 그러게 말이야.
0: 한스, 왜 그래?
4: 한스. 한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면서요.
1: 그래, 해보는 거야.

0: 피너!
1: 한스! 오늘 연주 정말 멋졌어요.
0: 다 피넛 덕분인걸.
1: 네?
0: 피넛의 조언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난 오늘 연주를 시작도 못했을 거야. 이리 와봐. 내가 꼭 안아줄게.
1: 한스, 조심해요.
0: 정말 고마워, 피넛.
1: 저도 한스가 연주회를 무사히 마쳐서 너무 기뻐요.
2: 한스는 피넛의 도움을 받아 연주회를 멋지게 해냈어요. 밝게 빛나는 보름달처럼 둘의 우정도 밝게 빛날 거예요.
1: 환상의 짝꿍.
2: 화창한 아침, 꼬마 자동차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어요.
3: 자, 오늘은 앞에 있는 친구와 함께 타이어 주고받기를 해볼 거예요.
4: 재밌겠다.
3: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5: 네!
6: 미안, 괜찮아? 야! 자!
4: 야차!
6: 야차! 마지막이야, 스피드! 자! 문제 없지! 좋았어!
3: 와, 잘하는데? 둘은 정말 환상의 짝꿍이구나.
1: 다들 정말 잘하지 않아?
7: 맞아, 맞아.
4: 샤인!
8: 어? 스피드, 무슨 일이야?
4: 이거 봐봐.
8: 어? 그게 뭐야?
4: 이건 우리 둘의 우정 배지야.
8: 우와, 멋지다.
4: 헤헤, 내가 네 것도 준비했지. 짜잔.
8: 우와. 고마워, 스피드. 정말 마음에 들어.
4: 샤인,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8: 당연하지. 얘들아.
9: 어? 샤인.
8: 이것 봐라. 멋지지?
9: 어? 그게 뭐야?
8: 스피드가 선물해준 우정 배지야.
9: 호호호. 우정 배지? 그냥 고물 같은데?
8: 뭐? 고물이라고?
10: 어? 티치 선생님이다! 치.
3: 어?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샤인?
8: 네?
3: 앞으로 나오세요.
8: 네.
10: 스피드, 무슨 일이야?
11: 모르겠어.

0: 했는데.
1: 여러분, 우리 반의 샤이니 멋진 자동차 무대 선발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샤이니 우승하면 앞으로 해외에서 모델로 활동하게 될 거예요.
2: 샤인 정말이야?
3: 진짜?
1: 아유, 샤인,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할게.
4: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0: 이 샤인이 해외로 간다고?
5: 안녕,
6: 알가.
4: 스피드, 나 대회 준비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0: 어? 그래. 샤인, 그 대회는 언제 지원한 거야?
4: 얼마 전에 대회 포스터를 보고 지원했어. 사실 내 꿈은 레오 같은 스타가 되는 거거든.
0: 레오?
4: 응. 예전에.
7: 오, 레오!
4: 도로를 달리다 환호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더니 글쎄. 어? 레오가 있는 거야.
8: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4: 그날 레오의 모습을 보면서
9: 우와, 멋지다.
4: 나도 레오처럼 멋진 스타가 되겠다고 결심했어. 이번에 꼭 우승해서 모델이 되고 말 거야.
9: 그렇구나.
4: 그러려면 근사하게 꾸며야 해. 서두르자, 스피드.
1: 스피드와 샤이는 대회 준비를 위해 하나를 찾아갔어요.
3: 준비를 도와달라고?
4: 네. 대회 나가려면 멋지게 꾸미고 사진도 찍어야 하거든요.
3: 그래? 좋아, 내가 도와줄게.
4: 우와, 고마워요, 하나 누나.
3: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 아, 그게 좋겠다. 잠깐만.
4: 네.
3: 짠!
0: 우와.
3: 샤인에게 잘 어울리는지 한번 달아볼까?
4: 네. 스피드, 잠깐만 기다려.
2: 샤인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안 그래, 스피드?
0: 어? 그래.
10: 샤인이 해외로 가고 나면 지금처럼 같이 놀 수 없겠지.
4: 여러분, 사랑합니다.
11: 샤인
4: 돌아와.
0: 아니야. 설마 샤인이 우승을 하겠어?
4: 스피드,
0: 어?
4: 나 어때?
2: 샤인 정말 멋져. 그렇지? 네, 샤인이 우승할 것 같아요.
4: 고마워.
0: 어떡해, 너무 멋지잖아.
4: 스피드, 어? 나 어떠냐니까. 멋지지 않아?
0: 멋있어.
4: 네? 고마워요, 하나 누나. 마음에 쏙 들어요.
3: 다행이다.
2: 근데 하나 언니,
3: 어?
2: 저 배지는 계속 달고 있는 거예요?
3: 글쎄, 대회 때는 떼지 않을까?
1: 멋지게 꾸민 샤인은 하나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찍고 있어요.
3: 좋아! 와, 샤인 정말 잘한다.
2: 이러다 정말 우승하는 거 아니야?
0: 그러게.
10: 저렇게 멋지니 샤인이 당연히 우승하겠지.
0: 신난다.
4: 나도.
0: 자, 그렇죠. 자, 야호. 샤인이 해외를 떠나고 나면 다신 볼 수 없을 거야.
3: 샤인 잠깐만.
4: 네? 왜 그러세요?
3: 이 배지는 떼는 게 어때? 지금 모습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4: 아, 네. 그럼 떼주세요.
3: 아,
0: 우리 우정 배지를 뗀다고? 이제 샤인은 우리 우정보다 대회가 더 중요하구나.
3: 어때? 훨씬 나아 보이지?
2: 네, 더 멋있어요.
0: 난 갈래.
4: 어? 벌써?
2: 어?
4: 아, 내가 너무 멋지니까 샘이 나서 그렇구나.
0: 샤인, 정말 너무해.
4: 어, 스피드, 어디 가?
2: 꼬마 버스 타요.
1: 촬영을 마친 샤이는 하나와 하트를 따라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4: 스피드가 왜 화난 거지?
3: 자, 자.
4: 어?
3: 많이 낡았네. 샤인, 이건 버려도 되지?
4: 안 돼요.
3: 어?
4: 그건 스피드와 나눠 가진 우정 배지거든요.
3: 아, 그랬구나. 미안.
4: 괜찮아요.
2: 그런데 샤인, 우승하면 정말 해외로 가는 거야? 샤인이 떠나면 스피드가 많이 서운하겠다.
4: 스피드가?
2: 응, 너희 둘이 항상 같이 다녔잖아. 샤인이 없으면 스피드가 외롭겠는걸?
3: 그러게.
10: 샤인,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4: 당연하지. 스피드는 나랑 헤어지게 될까봐 속상했던 거구나. 저 하나 누나, 부탁이 있어요.
3: 뭔데?
1: 다음날 꼬마 자동차들은 학교에 모였어요.
5: 여러분, 샤이니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3: 어떻게 꾸몄을까?
2: 내가 어제 봤는데 정말 멋졌어.
5: 샤인, 들어오렴.
4: 얘들아, 안녕.
10: 조금 우리 우정 배치잖아. 샤인,
3: 저게 뭐야?
6: 이상해.
4: 얘들아, 나 열심히 해서 우승하고 올게. 다들 기대해. 스피드,
10: 샤인, 갑자기 왜 장식을 바꾼 거야?
4: 우리 우정보다 멋진 건 없잖아.
10: 샤인, 역시 넌 정말 멋져. 우승해서 해외에 가도 날 잊으면 안 돼?
4: 당연하지. 내 맘속엔 언제나 네가 있는걸.
10: 샤인, 스피드.
3: 저 모습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
6: 안 될 것 같은데.
1: 다음날 꼬마 버스들과 스피드가 차고지에 모여
8: 자, 이제
1: 대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8: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멋진 차들 중 누가 우승을 하게 될까요?
2: 진짜 저 모습으로 대회에 나간 거야?
10: 조용해, 이제 발표하잖아.
8: 우승차는 바로
10: 제발 샤이
8: 에이스입니다.
10: 에이스?
8: 축하합니다. 자, 에이스는 앞으로 나와서
6: 봐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10: 말도 안 돼.
4: 얘들아.
10: 샤인, 수고했어 샤인.
4: 응, 고마워.
6: 내가 뭘 했어? 어? 그 배지 달면 절대 우승 못한다니까.
4: 난 오히려 우승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10: 정말?
4: 우승하면 너랑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
10: 약속?
4: 잊었어? 우리 항상 함께 하기로 한 거.
10: 샤인!
3: 정말 저 둘은 환상의 짝꿍이라니까.
10: 넌 정말 소중한 내 친구야.
3: 못 말려 정말.
1: 스피드와 샤인이 헤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그 우정 변치 말아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출동.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중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6: 키키키키.
1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7: 우리 여행

0: 일단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1: 또 졌네.
2: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3: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

0: 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포켓몬 테크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테크스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크래스메이트
1: 직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솔 맞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저기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꼬마 버스들이 보이네요.
5: 정말 재밌었어. 내 노자.
6: 와.
5: 어?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7: 어? 뭘 보라는 거야?
6: 어? 아무것도 없는데?
5: 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빛이 번쩍였는데.
7: 에이, 잘못 봤겠지.
5: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우리 저기 가서 확인해보자.
6: 가요.
5: 얼른.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7: 타요,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8: 그래, 벌써 어두워졌어.
5: 거의 다 온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보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인가?
6: 어? 뭐야? 길도 없잖아.
5: 분명 저기서 빛이 났었어.
7: 자,
6: 가요.
7: 괜찮아?
5: 얘들아, 이리 들어와 봐.
6: 어?
5: 이쪽이야. 빛났던 데가 여긴 것 같아. 들어가 보자.
7: 무서워서 난 싫어.
5: 나도 유령 나올 것 같아.
6: 네가 오자고 했으니까 먼저 들어가 봐.
5: 나 혼자. 혼자는 무서울 것 같은데.
6: 너도 무서워서 그러지?
5: 야, 아니거든. 무섭긴 뭐가 무서워. 좋아,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
7: 가요.
6: 왜 벌써 와?
5: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7: 그래?
5: 이제 돌아가자.
6: 같이 가요.
5: 빨리 따라와.
7: 천천히 가. 그런데 아까 타요가 봤다던 빛은 뭘까?
6: 잘못 본 거 아니야?
5: 나도 잘 모르겠어.
6: 어? 그런데 타요, 학교 배지는 어디 있어?
5: 어? 어디 갔지?
8: 아까 동굴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5: 그런가? 혹시 모르니 동굴 쪽으로 가서 살펴봐. 나 혼자?
6: 우린 내일 일하러 가야 하잖아. 어서 가자.
9: 이따 봐요.
5: 그래, 알았어. 별일 없겠지.
2: 결국 타요는 학교 배지를 찾기 위해 혼자 동굴에 다시 왔어요.
5: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0: 겁에 질린 타요는 서둘러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 얘들아! 타요, 빨리 왔네.
2: 배치는 찾았어?
3: 타요, 무슨 일 있었어?
1: 동굴에서
3: 뭐라고?
1: 동굴에서 괴물이 나왔어!
3: 괴물?
2: 말도 안 돼.
1: 정말이야! 공룡처럼 생긴 괴물이 날 공중에 둥둥 뛰었다니까!
3: 잠깐 그만해!
1: 아, 진짜야! 백지도 공중에서 막 날아다녔다고!
2: 그럼 백지는 어디 있는데?
1: 그게...
3: 아유, 꿈꾼 거 아니야?
1: 뭐? 아니, 너도 못 믿는 거야?
2: 야, 졸려.
3: 우리 이제 자러 가자.
2: 그래.
1: 얘들아, 진짜라니까! 꼬마 버스 타요!
0: 다음날 꼬마 버스들은 다시 남산에 있는 동굴로 향했어요.
1: 너희 무섭다고 나 두고 가면 안 돼, 알았지?
2: 그럼! 난 겁많은 타요랑은 다르다고.
1: 뭐? 로기도?
4: 네, 현재 아무 이상 없습니다.
3: 들어갈 수 없나 봐.
5: 어떻게 된 거지?
4: 얘들아, 이것은 위험하니까 어서 돌아가렴.
1: 네. 오빠, 내 말이 맞지? 괴물이 나타나서 조사하고 있는 게 분명해.
3: 타요 말이 정말일까 봐.
2: 그러게.
3: 저게 뭐지?
2: 어?
3: 와, 배치가 날아다니잖아.
1: 괴물이 다시 왔다고.
2: 뭐?
3: 어떻게 된 거지?
5: 착한 애 같아. 타요한테 백지도 찾아줬잖아.
3: 타요.
1: 네가 이걸 찾아준 거야?
3: 야.
1: 고마워.
2: 우리 말을 알아듣나 봐.
1: 내 이름은 타요야. 넌 집이 어디야?
3: 야.
1: 동굴을 가리키는 건가?
4: 이번엔 이쪽 길을 찾아봐야겠어.
3: 야.
6: 그런데 정말 공룡일까?
7: 그렇다니까.
3: 야!
1: 왜 그래?
6: 얘들아, 안녕.
8: 안녕하세요.
6: 너희 혹시 공룡같이 생긴 동물 못 봤니?
1: 공룡이야?
6: 이쪽에서 공룡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
7: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6: 그래?
3: 그런데 공룡은 왜 찾는 거예요?
1: 그 공룡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 희귀한 동물이니까 연구도 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어딘가에 가둬야겠지.
3: 가둔다고요?
1: 저희는 못 봤어요.
7: 그래? 혹시 보게 되면 꼭 신고해주렴.
6: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고.
2: 타요, 그런데 왜 공룡을 못 봤다고 했어?
1: 사실대로 말하면 얘가 잡혀갈 것 같아서.
3: 맞아.
2: 그럼 우리가 공룡을 숨겨주자.
1: 좋은 생각이야.
3: 맞아.
1: 공룡아, 우리가 보호해줄게. 같이 가자.
0: 꼬마 버스들은 공룡과 함께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1: 너무 귀엽다. 우리 공룡한테 이름 지어줄까?
3: 좋아.
1: 뭐라고 짓지?
5: 티노 어때?
1: 티노?
5: TV에서 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랑 닮아서
1: 정말 잘 어울린다.
2: 맞아.
1: 이제부터 네 이름은 티노야. 어때?
3: 이야.
1: 티노도 마음을 들어봐.
2: 여기.
9: 여기 있었구나. 로기.

0: 치워놓고 왜 못 보게 한 거야?
1: 누나가 놀랄까봐 그랬죠?
0: 로기도 참. 그럼 재밌게 놀아.
2: 어?
1: 어떻게 된 거지?
2: 어? 야!
1: 네가 그런 거야? 정말 고마워, 티노. 네가 최고야.
3: 다음 날, 타요와 티노는 차고지에서 함께 놀게 되었어요.
2: 기원해!
4: 어?
2: 야! 어, 티노!

0: 내 도넛이 어디 갔지?
1: 비너, 초능력 쓰는 게 어딨어? 가지 사.
2: 타요와 키노는 차도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욱 친해졌어요. 그런데 공룡을 쫓던 사람들은 티노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3: 여기 공룡 발자국을 찾았어.
4: 뭐? 뭐?
5: 아, 여기서 어디로 간 거지?
3: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5: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2: 어느 어두운 밤 남산의 동굴에서 신비로운 아기 공룡 티노를 만나 차고지에서 함께 지내며 친구가 된 꼬마 버스비. 하지만 공룡을 추적하던 연구원들은 티노와 자동차의 흔적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3: 와,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5: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2: 앞으로 꼬마 버스들과 티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타요는 티노와 함께 차고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1: 티노랑 있으니까 차고지에만 있어도 재밌다.
6: 그런데 넌 여기 어떻게 온 거야?

0: 거기서 온 거구나. 그럼 너희 집도 그 너머에 있는 거야? 왜? 가족들이 보고 싶어? 그렇구나.
1: 다요!
2: 큰일 났어!
0: 무슨 일이야?
2: 오다가 봤는데 동굴 근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봤어.
0: 아, 그래? 그럼 그쪽으로 가긴 힘들겠네.
3: 디노가 힘이 없어 보여.
0: 아, 우리 다 같이 놀이동산에 놀러 갈까?
4: 놀이동산?
0: 응, 디노도 분명 좋아할 거야.
1: 그래, 좋아.
5: 꼬마버스들은 티노와 함께 놀이동산에 왔어요.
0: 티노, 여기가 놀이동산이야.
2: 정말 멋지지?
6: 우리 회전목마부터 타러 갈까?
1: 좋아.
2: 지금 된다.

0: 싶었는데.
1: 뀨. 뀨. 뀨.
0: 이게 무슨 일이지?
2: 나도 모르겠어.
0: 디노, 네가 한 거야? 뀨.

0: 여기 예쁜 꽃들이 정말 많거든. 안돼, 풍선!
1: 어떡해!
0: 이야! 풍선이잖아!
2: 대단하다!
0: 고마워, 티노!
1: 야우야!
3: 티노 정말 멋진 것 같아.
1: 맞아, 티노 덕분에 회전 목마도 계속 타고.
0: 풍선도 다시 찾아줬잖아. 고마워, 티노.
1: 어? 어?
0: 아! 티노가 없어졌어.
3: 뭐? 갑자기 어디 간 거야?
0: 일단 흩어져서 찾아보자.
4: 속보입니다. 남산에서 공룡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동물을 보신 분은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어머, 공룡이 발견됐대.
6: 말도 안 돼.
7: 잠시만, 혹시 이 버스를 본 적 있니?
1: 타요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7: 타요?
8: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가?
0: 아, 디노잖아!
5: 진짜 공룡 아니야?
8: 에이, 장난감이겠지.
0: 아, 여기 있었구나! 아, 내 잃어버린 공룡 로봇 장난감이네. 아, 정말 진짜 같죠?
8: 봐봐, 장난감이라니까.
5: 정말 잘 만들었다.
0: 한참 찾았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1: 뀨!
0: 없어져서 깜짝 놀랐잖아.
1: 뀨?
8: 뭐?
0: 자, 여기서 타.
9: 저건... 여보세요? 제가 뉴스에 나온 동물을 봤어요.
0: 꼬마 버스 타요! 자, 다신 혼자 나가면 안 돼. 간지러워.
1: 와, 저기 좀 봐. 하늘에 별이 정말 많아.
0: 어? 저 별자리 좀 봐. 저건 꼭 티노같이 생겼다. 어? 버스 모양 별자리야.
1: 꼭 티노랑 우리 같네.
3: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우리랑 살면 안 돼?
1: 그래, 매일 같이 놀자.
10: 재밌니?
0: 네, 최고예요.
1: 아무래도 티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 맞아, 우리랑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을 보고 싶을 거야.
0: 티노. 우리 티노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3: 하지만 사람들이 동굴을 지키고 있잖아.
0: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3: 알겠어.
0: 좋아.
6: 저기 있다.
1: 티노를 잡으러 왔나 봐.
0: 어떡해. 티노, 어서 타. 남산으로 가자.
6: 좋아.
0: 어쩌지.
6: 놀래라.
0: 지기
6: 전에 빨리 잡아.
3: 우리도 날고 있어.
0: 가자.
9: 어떻게 이런 일이.
6: 말도 안 돼.
1: 누가 날 기른 것 같은데.
0: 왔어. 빨리 남산으로 가자.
10: 응. 꼬마 버스들이 남산 동굴 근처에 도착했어요.
0: 아직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11: 어쩌지?
0: 작전을 세우자.
11: 작전?
0: 저기요! 어? 큰일 났어요!
8: 무슨 일이니?
0: 저쪽에 이상한 게 나타났어요!
12: 뭐? 어서 가보자! 빨리 움직여! 그래!
13: 뭐가 있다는 거야?
0: 와!
13: 어?
0: 와! 이게 뭐야? 어? 와! 무서워.
13: 왜 저러지? 무슨 일이야?
0: 지금이야? 성거 얘들아! 성거했구나! 그럼! 잘했어!
11: 뭘?
0: 자, 이제 내려도 돼! 뿅!

0: 맞아. 정말 보고 싶은 거야.
1: 아, 잠깐! 이거 가져가! 네가 찾아 좀 뵙지 말이야. 선물로 주고 싶어. 어서 가! 가족들이 기다리잖아!
0: 잘 가!
1: 우리 또 만나! 잘 가, 티노!
2: 꼬마 버스들과 티노가 아쉽게 헤어졌네요.
1: 안녕.
2: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2: 클릭소!
3: 클릭소! 얼마 될까?
1: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1: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2: 재밌다.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소!

0: 머리가 결기되는 자석토이 클릭서 가배 가정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줄무랑
9: 순하게
10: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김혜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질 뿅뿅 화질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순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신 딥클린.
6: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가

0: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식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일어나 놀자.

0: 어? 이건 뭐야?
1: 돌?
0: 돌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2: 알처럼 생겼는데 분홍색 알은 처음 보는데?
3: 공룡 알랑이야?
2: 에이, 공룡은 이미 수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1: 그럼 이건 뭐지?
0: 나 결심했어.
2: 뭘?
0: 이 알을 잘 돌봐서 부화시킨 다음에 내가 키울 거야.
3: 이걸 키우겠다고? 정말?
4: 뭐 하는 거야?
0: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태어날걸?
2: 그렇게 해서 언제 부화해?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화기를 만들어 올 테니까.
0: 오, 역시 코디!
2: 많이 기다렸지? 알은 어때? 아직 반응 없어?
0: 그게 뭔데?
2: 부화기계. 알을 뜨겁게 해서 빨리 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0: 잠깐만, 코디! 이게 너무 뜨거워서 알이 놀라면 어떡해?
2: 에이, 절대 그럴 일 없어. 이거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금방 깨어날 거라고 했지.
4: 날아간다.

0: 엄청 세게 부딪혔어.
1: 깨지면 어떡하지?
0: 지퍼?
2: 침대인 거지?
0: 나도 이제 동물 친구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귤이었어.
3: 왜요?
1: 공순아, 그런데 왜 동물 친구가 필요한 거야?
0: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아서.
2: 에이, 동물 친구 없어도 괜찮아. 그 대신 우리가 있잖아.
4: 맞아, 항상 같이 있어줄게.
0: 너네들 항상 같이 있어준다고 했지?
4: 왜?
0: 그럼 나 방청소 하는 거 도와줄 거지?
2: 그건 좀...
0: 오늘 코디는 왜 안 왔어?
2: 오늘은 우리끼리 놀라던데.
4: 뭔가 힘들어 보였어.
0: 무슨 일 있나?
1: 어머, 남겨줬다.
0: 이건 어떻게 끼우는 거지? 코디한테 고쳐달라야겠다.
4: 이런 건 코디가 잘하지.
0: 코디!
2: 집에 없냐?
0: 안녕, 코디.
5: 안녕.
0: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5: 아니야, 괜찮아. 근데 무슨 일로 온 거야?
0: 홍콩이 장난감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고쳐줄 수 있어?
5: 그래, 들어와.
0: 이게 다 뭐야?
5: 바퀴가 빠졌네. 바퀴 이러면 안 굴러가는데.
2: 코디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5: 와, 뭐 괜찮아. 근데 너희 왜 왔다고 했지?
2: 얘 좀 심각한데 어떡하지?
0: 콩콩이 장난감 고치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5: 아, 그랬나? 그럼 이건 콩콩이 장난감이...
0: 코디, 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5: 사실은 요즘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물건 고쳐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자꾸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쉬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레몬젤리를 계속 먹었거든. 잠이 안 오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그랬구나.
2: 미안해, 코디.
0: 코디, 잠자는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일단 여기 누워봐. 그리고 나서 양이 세어봐.
5: 양?
0: 나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양이 세면 바로 잠이 오더라고.
2: 내가 도와줄게.
5: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180마리.
0: 어떡하지?
5: 공순아, 갑자기 제조는 왜 하는 거야?
0: 제조하니까 힘들지.
5: 당연히 힘들지.
0: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잠이 잘 오거든. 자려고?
5: 그게 아니라 조금만 누워서 쉬게.
2: 잠자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없냐?
0: 왜요? 예쁘다.
5: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날아다니면 재밌겠다.

0: 우와, 눈치가 별처럼 빛나고 있어.
1: 이런 기분이구나.
2: 코디, 이 신발이 얼마나 우릴 날 수 있어? 코디, 코디,
3: 코디.
1: 드디어 잠들었냐?
2: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코디.
0: 고마워. 나도 고마워.
1: 야경.
0: 비가 나다.
1: 근데 얍.
4: 아유, 뻔하다 뻔해.
1: 먹혀버렸네.
0: 이번엔 내 차례. 야!
4: 어린 거 없지?
0: 내가 잘할 수 있을까?
2: 팀이 화이팅!
0: 화이팅!
4: 이번에도 다 막아주겠어!
0: 난 몰라. 팀이 괜찮아?
4: 지시한데?
2: 잠깐! 어?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간다!
1: 와! 공수이 화이팅!
4: 나한텐 특별한 안경이 있지롱! 이게 왜 이래? 공순이가 너무 세!
2: 기대해! 공순이 슛!
4: 코디, 스페셜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나와라, 로봇팔!
1: 공순이 슛마저 막히다니!
2: 말도 안 돼.
4: 이게 다 공순이 내 덕분이지. 너의 시시 날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 공순이 너 때문에 동그란 것만 보면 다 축구공처럼 보였다니까. 하지만 이걸 봐. 이건 슛을 다 막을 수 있는 로봇팔이라고.
2: 과연 그럴까? 야!

0: 게임은 끝이로군.
1: 아휴! 저 로봇 팔보우!
0: 예!
1: 이쪽 저쪽 다 먹어버리잖아!
2: 곰순이도 골을 못 넣으면 이제 우린 어떻게 코디를 이기지?
3: 아하!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골을 넣으면 어떨까?
1: 함께? 어서 일어나, 콩순아. 이렇게 포기할 거야.
0: 그치만 코디를 어떻게 이겨? 너도 아까 봤잖아.
4: 걱정하지 마, 콩순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코디도 우리를 절대 못 막을 거야.
0: 다 같이?
2: 야! 으쌰! 공순아, 너만 믿을게. 예.
0: 좋았어. 자, 간다. 울트라 파워. 공순이 슛.
5: 너무 쉬운 거 아니야?
6: 아직 로봇팔은 끝나지 않았어. 야, 나랑 배드민턴 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3: 뭉치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뭘까?
6: 엄청난 거라고 해서 카메라도 가져왔지.
1: 뭉치, 우리 왔어.
2: 얘들아, 여기야.
1: 안녕, 뭉치.
2: 여기는 뭉치의 파프리카 밭입니다.
0: 제일 싫어하는 채소잖아.
1: 파프리카 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2: 그냥 파프리카가 아니라 이제 대왕 파프리카야.
0: 와! 진짜 진짜
2: 크다. 정성껏 길렀더니 이렇게 커졌어.
0: 이렇게 큰
2: 그치. 나는 것 좀 도와줄래?
0: 좋아!
6: 나는 그럼 너희들이 따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줄게.
1: 하나, 둘, 셋!
2: 내가 잡아볼게. 이리 와. 야, 아무래도 파프리카를 앞에서 막아야 할 것 같아.
1: 파프리카! 어?
2: 이러다 깔리겠어. 공순이 괜찮아?
4: 괜찮아.
0: 저기!
2: 호미!
0: 이제 어떡해, 팀이?
2: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구해야지. 자, 꽉 잡아.
0: 우와!
2: 이제 포미를 구해야 해. 포미, 날 잡아.
1: 고마워, 얘들아. 바로 그거야. 모두 포미를 꽉 잡으라고.
0: 드디어 멈췄네.
1: 살았다.
2: 다들 무사했구나.
0: 대왕 파프리카도 완전 멀쩡하다고.
2: 맛있겠다. 뭉치의 대왕 파프리카 요리 나왔습니다.
0: 나는 파프리카 절대 안 먹어. 그렇지만 특별히 한 입만 먹어볼게. 앞으로 뭉치가 키운 대왕 파프리카만 먹을 거야.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5: 얼굴엔
7: 순한 킬킬.
5: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이제 내 거야. 우, 신기한 게 많네. 이봐 친구들, 어디 검사 좀 해볼까? 어디 아픈 데 없어? 입 좀 벌려봐. 어디 보자. 입은

어? 이런.

주사 한 방이면 병이 깨끗이 사라질 거야.

어딜 가려고? 치료효과는 있어? 이놈, 환자들이 도망쳐버렸네. 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

이게 뭐지? 수프인가?

Yeah.

배고파. 뭐야, 또야? 다른 건 없을까? 이런. 1년은 먹고도 남게.

숨었구나. 찾았다, 찾았다, 내가 찾았다. 찜, 찜, 고마. 이제 네가 찾을 차례야. 어서, 어서, 어서. 빨리 벽에 붙어. 잡지는 나중에 보고, 훔쳐보면 절대 안 돼. 꾹꾹 잘 숨어야지.

어떻게 찾아냈지? 이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다시 시작한다. 꼭꼭.

나보고 다시 찾으라고? 그래, 다시 하자. 다시 해, 어서 숨어.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좋아, 그래, 알았어.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이제 다 숨었지? 찾는다. 응?

그렇게 숨으면 금방 찾지. 한번 다시 숨어봐. 어? 찾았다. 고마, 거기 숨었어?

그게 너도 알다시피 그냥 그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좋은 날씨인데?

0: 어, 이런 또잖아.
1: 누가 좀 멋지게 도와줘. 고마, 나 좀 세워줘. 이제 무섭단 말이야. 어이.
2: 멈췄네.

멋있는데? 브릉 브릉 브릉. 이런 이거 어떻게 멈추는 거야? 조심해! 이거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0: 자네 비켜! 지금이야, 어서 왼쪽으로 들어! 곰아, 나무야, 나무!
1: 곰아, 내 말 들려? 나는 안 다쳤어! 도와줄래?
0: 이제 정말 잘할게, 잘할게! 잘한다고!
1: 이거 원하면 또 가져?
0: 잘못했지 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

0: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하게!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9: 예.
8: 포켓몬 태그스타.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마
4: 스쿨버스.
5: 내일 떠나자.
6: 키키키키.
7: 타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진동.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이런 반짝이가 사라졌잖아. 춤추는 마술 신발을 어디서 또 구한담? 마술 신발 가게다. 바로 여기지.
1: 어서 오세요. 신발 필요하세요?
0: 네.
1: 사실 전 이들을 좋아해요. 전 이의 배수 탁자랍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춤을 좋아하죠.

바로 이 시. 두 명의 시비 탱고 춤을 춰. 이 시은 못 말리는 변신 블록. 열상의 신발이 빛을 내고. 신발 신기 전 양말은 필수.

0: Moon.
1: What's a moon?
0: No.
1: We're on the moon.
0: No way.

0: 6
1: 8
0: 7
2: 짝수 최고
3: 2
1: 4
0: 6
1: 8
0: 7
2: 짝수 짝수
3: 2로 만들어졌지. 14
0: 16
1: 18
2: 20 짝수 짝수 최고 짝수 2로 만들어졌지.

0: 벌써 벌써 최고 2, 3,
1: 5,
2: 7,
3: 9
4: 벌써 벌써 벌써
5: 2로 만들어졌지.
0: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2: 13
1: 15
2: 17
6: 19
4: 홀수
5: 홀수 불러
4: 홀수
5: 2로 만들어졌지.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4: 홀수
5: 짝수
4: 홀수
5: 짝수
7: 짝수
8: 더하기 짝수는
1: 짝수
7: 짝수
1: 더하기 짝수는
7: 짝수
1: 짝수
7: 더하기 짝수는 짝수

0: 더하면 짝수!
1: 홀수! 더하기 홀수는?
0: 짝수?
1: 홀수! 더하기 홀수는?
0: 짝수? 와우!
2: 세 번째는 되겠지? 홀수!
1: 더하기 홀수는?
3: 짝수?
4: 홀수에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와요!
1: 좋아.
2: 어? 짝수
1: 더하기 홀수는 홀수.
0: 짝수
1: 더하기 홀수는
2: 홀수.
5: 짝수 더하기 홀수는
2: 홀수.
4: 홀수에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나와요.
1: 첫 번째 홀수 정사각형. 다음 홀수는
0: 정사각형.
5: 다음 홀수는
6: 정사각형.
2: 다음 홀수는
7: 정사각형. 짝수
6: 홀수.
0: 짝수
1: 홀수. 홀수
4: 짝수
2: 홀수
4: 짝수
2: 홀수
4: 짝수
2: 홀수
4: 짝수
2: 홀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덕분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됐다! 잡았다!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피곤해.
1: 아,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2: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진한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팀을 만드는 규칙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숫자를 터치하면
2: 이 팀으로 변신.
0: 여러분과 같은 숫자로 만들 수 있고 한 팀이 되는 겁니다. 시작합니다. 큰 수에게는 먼저 도망치고 숨을 기회를 드립니다. 24를 노리는 넘버 블록들이 상당하겠는데요. 다음은 20에서 22. 이번에는 16에서 19네요. 시비가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인데요. 24와 팀을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 3, 4, 6을 잘 피해다녀야겠군요. 오! 시비는 벌써 21을 찾았네요.
2: 시비의 팀으로 변신!
0: 시비의 성공입니다!
2: 예헤이!
0: 작은 숫자들도 입장합니다. 시비 로켓이 되어서 날아가네요. 20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와우!
3: 10팀으로 변신? 안 돼!
0: 10은 10초간 움직이지 못하니 20은 이제 안전하네요. 이럴수가! 5의 계속 공격입니다!
3: 5팀으로 변신!
4: 아!
3: 5팀으로 변신!
0: 5가 환상적인 출발을 하고 있군요. 이제 15만 있으면 세트가 완성됩니다. 5는 열심히 게임 중이고 6과 7도 입장했습니다.
2: 럭키, 럭키, 럭키!
0: 그리고 4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챔피언은 팀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매우 많답니다. 게다가 아무도 쫓는 숫자가 없으니 아주 유리하겠죠?
2: 럭키, 럭키, 럭키! 7팀으로 변신! 7팀으로 변신!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럭키.
0: 아쉬워하는군요.
5: 안녕.
2: 오!
5: 달려 달려 최대한 빨리. 아무도 날 잡을 수 없지.
6: 굴팀으로 변신.
0: 성팀으로 변신. 16이 쫓기고 있네요. 다른 쫓아갑니다.
7: 4팀으로 변신!
2: 2팀으로 변신!
0: 24는 아직 끄떡 없는데요. 끝까지 살아남는 직사각 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8: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다고.
0: 밤새워서도 할 수 있지. 하하, 난 최고야.
3: 그거야.
2: 이 팀으로 변신.
8: 너 제법인데. 내가 졌네.
2: 11팀으로 변신. 만세.
3: 6팀으로 변신. 6팀으로 변신. 만세.
2: 2팀으로 변신.
0: 3팀으로 변신.
2: 2팀으로.
0: 3팀으로.
2: 2팀으로.
0: 3팀으로.
2: 2팀으로.
0: 직사각형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같군요.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9: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직사각형인 거 확실해?
2: 쉬쉬?
0: 마지막 남은 직사각형은 바로 15입니다.
9: 아하! 변신해라!
3: 팀으로 하이파이브!
0: 경기가 끝났네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승자는 누구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이 아닌 넘버 블록들만 살아남았네요. 오늘의 우승은 이가 차지했습니다. 예! 이가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네요.

0: Now what?
1: Oh! Oh! I thought I'd pop back with one of these.
0: Tremendous! I could use my bus pass. Two. Where are we going?
1: Oh!
2: 넘버블럭에게 알립니다. 저 15가 숨은 재능권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3: 숨겨진 저글링 팀이 있나요?
2: 아니면 혹시
4: 음악가 팀이 있나요?
3: 여러분의 재능을 보여주세요.
5: 우후!
2: 저는 25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장기는 5개의 오가 꾸미는 무대입니다.
6: 하이파이브! 우!
7: 해프로, 위로, 위드로,
2: 너희도 할 수 있어, 26. 내면을 잘 들여다보는 거야.
8: 둘이 한 팀으로 할 수는 있는데.
2: 춤을 춰보는 건 어때? 두 개로 분리해볼 수 있을까?
8: 해볼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두 개 있으니까. 외우 게임 너무 긴데?
2: 우후후, 정말 재미있었어. 행운을 빌게.
8: 13이 두 개. 13이 두 개. 저는 26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2: 웁스!
8: 또 뭐였지?
2: 맞다!
3: 말하지 마!
9: 13이 두 개.
3: 난 마음에 들었어. 이것 내 의자거든.
2: 칩 두 개와
3: 성 두 개가
8: 26을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10: 저기 21? 거기 있어?
8: 엘리베이터를 탔을 거야.
10: 잠깐만, 이게 뭐야?
2: 난 15 요원이야. 너희들이 내가 찾던 숫자인 것 같은데 따라와. 장기 자랑은 그냥 눈속임이야. 진짜 작업은 이 아래에서 진행되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숫자 기지야. 이곳 15 숫자 연구실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항상 재능 있는 숫자를 열심히 찾는 중이지.
11: 난 숫자 요원을 찾고 있어. 유능한 요원을.
2: 일단 찾기 시작하면 큰 숫자 안에 있는 작은 숫자를 찾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 큰 숫자 요원들은 필요한 곳에 작은 숫자 팀을 데리고 다닐 수 있어. 서커스에서 레인보우 자글러의 공연이 필요할 때나 탐험가에게 트리플 럭키가 필요할 때, 혹은 1부터 6까지 완벽한 한 세트가 필요할 때도
3: 계단을 활용할 수 있지.
10: 21!
8: 여기 어떻게 내려왔어?
2: 계단으로 왔지. 사실 내가 계단이거든. 그럼 난 이만해. 너희 같은 숫자를 찾고 있었어, 26. 이쪽으로 와. 나의 최종의 요원을 소개해주지. 요원 13.
9: 웁스, 난 괜찮아.
2: 우리 13요원은 큰 숫자 속에 있는 작은 숫자들을 아주

You were right, Purple. This really is the best pattern.

0: Somebody do something. Eep. Eep.
1: P.
0: I like peas.
2: A. Please help us.
3: Hooray!
0: Kraken landing. Thanks for saving us, Ape. Still wondering what's up there?
1: No. I'm just glad to be back home.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순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8: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보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여행 보로로 렛츠고 캠핑카
3: 키키키키
4: 사는 알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화창한 오후 운행을 하던 피넛이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7: 도착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8: 고마워.
9: 고마워 피넛.
7: 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9: 어?
7: 어서 차고지로 돌아가야겠다.
10: 와! 이게 무슨 소리지? 어? 가방이잖아. 누가 두고 내린 거지?
7: 아, 강아지랑 같이 탔던 승객이 두고 내렸구나. 빨리 찾아줘야겠다. 자.
10: 아까 여기서 내렸는데. 어? 벌써 가버렸나 보네. 가방을 잃어버려서 걱정하고 있을 텐데.
7: 안녕, 피넛.
10: 안녕.
8: 고마워.
7: 안녕히 가세요.
10: 와,
7: 누리야.
10: 어? 왜?
7: 혹시 오면서 큰 강아지 데리고 있는 선글라스 낀 남자 못 봤어?
10: 글쎄, 못 본 것 같은데.
7: 어쩌지? 가방을 찾아줘야 하는데.
10: 아, 오늘은 못 봤지만 그 사람 몇 번 태웠던 것 같아.
7: 정말?
10: 응, 항상 시청 앞에서 내려줬었어.
7: 시청이라고?
10: 응, 그곳에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7: 얼른 가봐야겠다. 고마워.
10: 잘 가. 뭐? 첼로를 잃어버렸다고?
9: 아무래도 연주에 참여는 어려울 것 같아.
10: 어쩌지? 네가 이번 연주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
9: 정말 미안해.
7: 이쪽인가? 찾았다! 얼른 전해줘야지. 안녕하세요. 혹시 아까 버스에서 가방 두고 내리지 않았어요?
10: 가방?
9: 정말 고마워, 피넛.
7: 뭘요?
10: 악기가 없어서 공연을 포기해야 하나 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9: 그러게.
7: 그게 악기 가방이었구나.
10: 그럼 이제 연습하러 갈까?
9: 그래. 그럼 또 보자.
7: 네.
6: 다음 날 운행이 없는 피넛이 신나게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7: 어제 그 아저씨네.
9: 피넛, 안녕. 또 만났구나.
7: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으로 연습하러 가세요?
9: 응.
7: 그럼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마침 오늘 운행도 없거든요.
9: 그래 줄래?
7: 물론이죠. 어서 타세요.
9: 고마워. 참, 내 이름은 한스라고 해. 그리고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7: 뭘요? 그런데 한스는 항상 강아지랑 같이 다니네요.
9: 얜 해피라고 하는데 해피는 맹인 안내견이라 항상 내 옆에 있어.
7: 맹인 안내견이요?
9: 난 시각장애인이거든.
7: 그런데 절 먼저 알아보셨잖아요.
9: 난 보지 못하는 대신 소리를 잘 들어. 차 소리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7: 그랬군요. 도착했습니다. 안 내리세요?
9: 저기 피넛, 미안하지만 남산으로 가줄 수 있겠니?
7: 남산이요?
6: 한스의 부탁을 받은 피넛은 함께 남산으로 왔어요.
7: 도착했습니다.
9: 상쾌하다.
7: 그런데 한스, 연주회 연습에 안 가도 괜찮아요?
9: 솔직히 나 연주회 무대에 서고 싶지 않아.
7: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9: 무대에 서는 게 무서워.
7: 무섭다고요?
9: 얼마 전 정말 중요한 연주회가 있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연주를 하려니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 결국 공연 중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 결국

0: 나 때문에 공연을 망쳐버렸지. 그 뒤론 무대에 서는 게 너무 무서워.
1: 그랬구나.
0: 그래도 남산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데려와줘서 고마워, 피넛.
1: 기분이 좋아졌다니 다행이에요. 꼬마 버스는 타요!
0: 이제 그만 돌아갈까?
1: 네. 아저씨, 이게 뭐예요? 되게 크다.
0: 아, 여긴 첼로라는 악기가 들어있단다.
1: 우와, 나도 보고 싶어요.
0: 그래? 자.
1: 우와, 이거 소리 들려주시면 안 돼요?
0: 그건...
1: 네?
2: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하면 어떡하니?
3: 죄송해요, 당황하셨죠?
1: 난 그냥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0: 알았어, 꼬마야. 내가 연주해 줄게.
1: 정말이야? 우와, 기대된다.
0: 저렇게 기대하는데 실수하면 어떡하지?
1: 한수가 긴장했나 봐.
0: 그래도 남산에 오니까 좋다.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걱정도 사라지는 것 같아.
1: 그래, 한수.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면서요.
0: 자연의 소리?

0: 한스, 아까 첼로 연주 정말 멋졌어요.
1: 고마워. 네 덕분에 무사히 연주를 마칠 수 있었어.
0: 아이, 뭘요.
1: 이제 연주회에서도 당당히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아. 희넌, 며칠 뒤에 연주회가 있는데 와줄 수 있니?
0: 네, 꼭 갈게요. 아, 정말 기대된다.
1: 그래?
2: 며칠 뒤 연주회 날이 되었어요.
0: 한스, 화이팅!
2: 한스, 시작해.
1: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서 연주를 못하겠어.
3: 왜 연주를 안 하는 거지?
4: 그러게 말이야.
2: 한스, 왜 그래?
4: 한스.
0: 한스.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여봐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사라진다면서요.
1: 그래, 해보는 거야.

0: 피넛!
1: 한스! 오늘 연주 정말 멋졌어요.
0: 다 피넛 덕분인걸.
1: 네?
0: 피넛의 조언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난 오늘 연주를 시작도 못했을 거야. 이리 와봐. 내가 꼭 안아줄게.
1: 한스! 조심해요.
0: 정말 고마워, 피넛.
1: 저도 한스가 연주회를 무사히 마쳐서 너무 기뻐요.
2: 한스는 피넛의 도움을 받아 연주회를 멋지게 해냈어요. 밝게 빛나는 보름달처럼 둘의 우정도 밝게 빛날 거예요.
3: 환상의 짝꿍.
2: 화창한 아침, 꼬마 자동차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어요.
4: 자, 오늘은 앞에 있는 친구와 함께 타이어 주고받기를 해볼 거예요.
5: 재밌겠다.
4: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미안, 괜찮아?
5: 마지막이야, 스피드. 흐차! 문제 없지! 자! 우와! 좋았어!
4: 와, 잘하는데? 둘은 정말 환상의 짝꿍이구나.
1: 다들 정말 잘하지 않아?
6: 맞아, 맞아.
5: 샤인!
7: 어? 스피드, 무슨 일이야?
5: 헤헤, 이거 봐봐.
7: 어? 그게 뭐야?
5: 헤헤, 이건 우리 둘의 우정 배지야.
7: 우와, 멋지다.
5: 헤헤, 내가 네 것도 준비했지. 짜잔.
7: 우와.
8: 고마워, 스피드. 정말 마음에 들어.
5: 샤인,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는 거야. 알았지?
8: 당연하지. 얘들아.
9: 어? 샤인.
8: 이것 봐라. 멋지지?
9: 어? 그게 뭐야?
8: 스피드가 선물해준 우정 배지야.
10: 우정 배지? 그냥 고물 같은데?
8: 뭐? 고물이라고?
11: 피치 선생님이다.
4: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샤인.
8: 네.
4: 앞으로 나오세요.
8: 네.
11: 스피드, 무슨 일이야?
12: 모르겠는데.
4: 여러분, 우리 반의 샤인이 멋진 자동차 무대 선발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샤인이 우승하면 앞으로 해외에서 모델로 활동하게 될 거예요.
11: 샤인 정말이야?
6: 진짜?
4: 샤인,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할게.
8: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12: 이 샤인이 해외로 간다고?
13: 안녕,
8: 잘가.
7: 스피드, 나 대회 준비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12: 어? 그래.
5: 샤인, 그 대회는 언제 지원한 거야?
8: 얼마 전에 대회 포스터를 보고 지원했어. 사실 내 꿈은 레오 같은 스타가 되는 거거든.
5: 레오?
8: 응. 예전에.
14: 오, 레오!
7: 도로를 달리다 환호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더니 글쎄.
8: 어? 레오가 있는 거야.
14: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15: 여러분 사랑합니다.
7: 그날 레오의 모습을 보면서
8: 우와, 멋지다.
7: 나도 레오처럼 멋진 스타가 되겠다고 결심했어. 이번에 꼭 우승해서 모델이 되고 말 거야.
8: 그렇구나.
7: 그러려면 근사하게 꾸며야 해. 서두르자, 스피드.
4: 스피드와 샤인은 대회 준비를 위해 하나를 찾아갔어요.
6: 스피드를 도와달라고?
7: 네, 대회에 나가려면

0: 키키키키
1: 사는 알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친구들 안녕. 와, 딩동댕 쇼 정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딩동쌤 딩동쌤 네. 오늘은 우리 뭐예요?
1: 바로 친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딩동댕 쇼. 오늘은
0: 뭐야 누구
2: 방송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1: 자, 딩동댕 쇼 오늘은
3: 아니
4: 알람이에요. 알람 늦을까봐.
0: 저기 딩동쌤 그냥 계속 소개해 주세요.
1: 딩동댕 쇼 오늘은
0: 너무하시네.
1: 자, 스마트폰들 끄세요, 꺼.
0: 아니요.
1: 잠깐. 이 소린? 어?
0: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1: 누구죠? 누구야?
0: 누구세요?
5: 아, 저, 어머. 누가 날 그렇게 찾는 거야? 지금 막 충전 중이었는데.
0: 아니, 너는 스마트폰?
1: 아니, 스마트폰이 여긴 웬일로?
5: 내가 어제 한숨도 못 잤어. 힘들어서 거의 방전될 뻔했다고.
0: 아, 그런데 왜 힘들었는데?

0: 너 또 스마트폰 하니?
1: 스마트폰 그만 보라고 했어 안 했어? 어서 이리 돼.
2: 나에게 왜 뭐라 할까? 내가 정말 나쁜 걸까?
3: 나쁘다니. 아니.

0: 궁금해, 궁금해요.
1: 아, 가만, 가만.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야.
0: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궁금해요.
2: 딩동생, 딩동생. 우리 친구들 빨리 불러주세요.
1: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좋다? 나쁘다? 대토론!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 내 인생이 달라졌다. 스마트폰 조아팀 입장! 네,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의 장점에 대해 소개하려고 아주 아주 멀리서 딩동댕 쇼를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와, 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3: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는 게 취미인 10살 이규민입니다.
1: 네.
4: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덕분에 예쁜 추억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10살 김재민입니다.
1: 네. 규민이, 재민이 반가워요.
5: 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아유, 네. 아유.
1: 자, 이제 조화팀에 맞서는 강력한 라이벌.
6: 라이벌?
1: 나빠팀 입장!
2: 입장!
1: 네, 우리 친구들 과연 얼마나 날카롭게 문제점을 지적해 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친구들 자기소개 부탁해요.
7: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은 편리한 점도 있지만 위험한 점도 있다 생각하는 10살 이현석입니다.
1: 네.
8: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만 해서 속상한 10살 정다솜입니다.
1: 아,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스마트폰 마음껏 쓰도록 우리 손에 맡겨도 된다?
8: 된다!
1: 안 된다?

0: 안 된다!
1: 아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채민아, 어서 얘기해줘! 내 좋은 점!
2: 옛날에 저 어릴 때 미국에 놀러 갔었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제 친구 엄마한테 영상통화 걸어줘서 친구 얼굴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3: 오!
4: 그럼 규민이는?
0: 나? 저도 우리 할머니랑 영상통화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좀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를 진짜 즐겁게 반겨주셔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영상통화로 얼굴 보는 거 진짜 좋아하세요.
3: 오.
0: 그럼 혹시 지금 한번 영상통화 걸어볼까요?
3: 오,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자, 전화 연결 주세요.
0: 할머니. 할머니, 뭐 하고 계세요?
5: 할머니, 여기 소파에 앉았어. 김민이는 뭐 해?
0: 지금, 딩동댕쇼 찍고 있어요.
5: 딩동쇼 해요? 할머니, 딩동쇼가 뭐가 뭔지 몰라요.
0: 아, 딩동댕쇼는요, 딩동댕 유치원 코너예요, 코너.
5: 아이고, 고마워. 잘한다, 우리 김민이. 선생님, 네, 우리 강아지 네. 김민이 좀 잘 좀 부탁해요.
3: 아유. 있습니다.
5: 야, 할머니 집에 언제 올 거야?
0: 이번 주 주말에 놀러 갈게요.
5: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응? 할머니 사랑해.
0: 할머니 사랑해요 저도.
5: 사랑해.
3: 와.
6: 와. 할머니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스마트폰 진짜 좋다.
1: 와, 나 정말 대단하구나. 기특해, 기특해. 들었지, 다솜아? 도대체 내가 뭐가 나빠?
7: 그런 건 당연히 좋지. 근데 그렇게 오래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막 빠질 것 같이 아프고 빨개지거든요. 지난번에 저 혼자 심심해서 스마트폰으로 게임 오래 한 적 있는데 팔이 점점 막 저리고 엄청 힘들었어요.
4: 맞아 맞아. 나도 누워서 스마트폰 하다가 얼굴에 확 떨어지는 바람에 그거 엄청 아팠다고.
0: 그리고 목이 거북이처럼 쭉 나와서 거북목도 된다. 자세가 아주 나쁜 자세가 돼요.
6: 오, 가만. 나쁜 자세라고 하면 저런 자세?
4: 어? 아유, 뭐야 뭐야. 등은 이렇게 굽어 있고 목은 거북이목처럼 쭉 나와 있고. 아유, 뭐예요 뭐예요.
6: 자자자, 정리해 봅시다.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하는 건 좋은데 구부정한 자세로 너무 오래 보면 나쁘다. 맞죠? 자, 조아팀. 여기에 맞서 할 말이 있을까요?
0: 저요.
6: 네, 채민이.
0: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 먼저 보실게요.
6: 오!
8: 오, 바로 집어버리네.
6: 어머나, 저 조그만 애가 채민이에요?
0: 네, 제 돌잔치예요. 오! 제가 돈을 잡으니까 가족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6: 우와.
0: 잘 보셨죠? 우리 아빠가 스마트폰으로 찍어준 거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제가 저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1: 우리 채민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4: 정말 그러네. 스마트폰으로 중요한 순간을 마구마구 찍고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니까 더 좋고.
6: 네.
7: 근데
6: 어?
7: 그렇게 보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보면 안 돼요.
6: 어?
1: 왜? 도대체 왜?
7: 제 친구가요, 길에서 스마트폰만 보고 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힐 뻔했대요.
0: 그리고 제 친구 땡땡땡이라고 있는데요. 걔도 스마트폰만 보고 빙판길을 건너다 꽈당 넘어져서 다쳐서 위험했대요.
6: 어? 땡땡땡? 그게 누구죠?
0: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
6: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해요. 길을 걸어갈 땐 스마트폰을 보면 절대로
9: 안 돼요!
0: 그리고 스마트폰만 너무 좋아하면 주변 사람들과 멀어질 수 있어요.
4: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거랑 주변 사람들이랑 멀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2: 무슨 상관이야?
0: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아니, 어떡해.
6: 자. 여러분, 지금 막 중요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상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함께 바로 보시죠.
4: 와, 재밌다, 재밌어. 와, 이 사람 진짜 잘 먹네. 아, 맛있겠다, 맛있겠어. 이번엔 게임 좀 해볼까? 오, 예. 맛있다.
8: 탱구야! 탱구야!
4: 왜?
8: 둘이 공놀이 하자.
4: 나중에.
9: 밖에 날씨 엄청 좋아. 그러지 말고 우리.
4: 죽었어. 진짜. 너희들 때문에 게임에 졌잖아. 정말 왜 자꾸 말을 시켜가지고. 또 한다. 한 번 더. 좋았어.
8: 우리보다 스마트폰이 좋나 봐. 그냥 우리끼리 놀자.
9: 그러자.
8: 가자.
4: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레벨업. 와우! 정말 제가 저랬다고요? 너무 부끄러워요.
3: 아우, 댕구야, 저러면 어떡해?
1: 댕구, 너 나 정말 좋아하는구나. 근데 부끄러워하지 마. 나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아. 가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전화해서 지금 한번 불러볼까? 네.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6: 누구실까요?
10: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석이 엄마입니다.
1: 우리 엄청 친해요. 어제도 저랑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6: 정말요? 아니, 휴대폰으로 하루 종일 뭘 하시는 걸까요?
10: 아, 그게 아무래도 아이들 먹일 거, 입힐 거, 쇼핑도 해야 되고.
6: 네네.
10: 또 쉴 때는 드라마도 좀 봐야 되고. 스마트폰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6: 아, 그렇군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쓰시는 걸까요?
10: 잘 때 빼고는 쭉.
4: 그렇게나 많이요? 어이구, 정말이니 연서가?
0: 맞아요, 우리 엄마. 땡톡하고 드라마 보고 너튜브 하고 제 얘기는 잘 안 들어주셔요.
4: 어휴, 연석이가 무슨 얘기를 했길래?
0: 친구랑 논 얘기였는데 엄마가 그냥 알겠다고 해서 정말 속상했어요.
6: 정말?
4: 아휴, 연석이 어머니.
10: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는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연석이랑 더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노력할게요.
6: 네.
10: 연석아, 엄마랑 약속?
4: 약속!
6: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열띤 토론에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과 또 연석이 어머님께 모두 박수!
4: 고맙습니다.
1: 예!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4: 좋게 쓰면 좋고!
6: 나쁘게 쓰면
8: 나쁘다!
4: 아휴, 댕구는 우리 스마트폰 좋게 쓰고 싶은데, 잘 쓰고 싶은데, 아휴, 잘 쓰는 게 쉽지 않아요.
6: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약속 한번 해볼까요? 약속! 자, 먼저 시간. 스마트폰은 약속한 시간만큼만 쓰기.
11: 약속한 시간만큼만 쓰기.
6: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보다는 친구들이랑 더 많이 신나게 놀기.
11: 친구들이랑 더 많이 신나게 놀기.
6: 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7: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힌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정 시진페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호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1: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자, 좋다!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빠르게.
1: 요호네.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4: 오늘의 주제는 샤프? 아니, 샤프 심인가? 매일 만나는 샤프 한자루. 오늘은 찬찬히 들여다보자.

샤프에서 글씨를 쓰는 부분은 사실 샤프심. 샤프는 거들 뿐이다. 길고 가느다란 샤프심의 모습이 하얀 국수처럼 생겼다. 국수 맛있겠다. 길고 까만 샤프심은 김가루 같기도 하고 전기줄 같기도 한데 흔하디 흔한 샤프심. 설마 여기에도 과학이 있을까?

샤프심을 탈탈 털어보자. 자세히 들여다보니 쏟아진 핀들이 생각나는데 뾰족한 모양의 끝부분. 아, 샤프심은 바늘 같기도 하다. 아, 정말 그래서 샤프심? 샤프심, 정말 뾰족하고 날카로울까? 한번 살펴보자. 생각보다 뭉뚝한데? 샤프심 끝을 들여다보니 원이 보인다. 그것도 원의 크기가 제각각이다. 단면 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샤프심. 샤프심 통에 적힌 이 숫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정한 샤프심의 다양한 굵기를 표시한 숫자. 샤프심은 그래서 여러 가지 예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 알록달록 샤프심 통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러고 보니 숫자 아래 알파벳이 있다. HB. HB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많다. H는 뭐고 B는 또 뭘까? 샤프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보일지도 모른다.

샤프심을 이루고 있는 재료는 합성수지와 흑연, 크게 두 가지. 둘 중 어떤 것이 더 많이 섞여 있는지를 잘 보면 흑연이 더 많이 들어있을수록 샤프심은 더 까맣고 부드러워진다. H쪽 숫자가 클수록 단단한 샤프심, B쪽 숫자가 클수록 까맣고 부드럽다는데 정말 그럴까? 길이가 같은 H, B 샤프심 위에 각각 동전을 올려보자.

HC문 훨씬 강력하다. 10개나 더 버틸 만큼 단단하다. 샤프심의 강도를 좌우하는 것은 샤프심을 구성하는 흑연의 비율. 흑연의 구조를 보면 전부 탄소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샤프심의 재료인 흑연처럼 전부 탄소로 되어 있지만 결합한 모양이 다른 물질, 매우 단단해 보이는 다이아몬드다.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배열에 따라 이렇게까지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니 왠지 억울하다. 그래도 잘 보면 샤프심의 능력이 보일 고양. 전류가 통하면 불이 들어오는 전구. 잠깐, 중간에 연결된 저건 샤프심? 흑연을 이루는 탄소 옆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 전원이 연결되면 이 전자들이 이동해 전류가 통한다. 그렇다면 샤프심으로 까맣게 칠한 종이에도 전류가 통할까? 통한다. 종이에 칠해도 탄소는 변하지 않았다. 통하는 샤프심 두 개를 맞대면 광선검처럼 빛이 나고 불꽃이 튄다.

사소해 보이지만 치밀하고도 예리한 과학이 새겨져 있는 샤프심. 단순한 호기심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의 시작. 하찮게 생각했던 것도 달리 보면 반짝이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밝게 타오르는 과학도

아직 끝이 아니다. 샤프심에 강력한 자석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움직인다. 샤프심은 왜 자석을 피하는 걸까?

정답은 탄소의 성질 때문. 샤프심도 다시 보자. 과학은 어디에나 있다. 오늘의 주제는 솔방울. 솔방울, 어디에서 왔을까? 소나무 가지마다 동글동글 매달린 저거? 우리는 이 솔방울에 대해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솔방울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자. 활짝 핀 솔방울은 꽃일까? 밤송이 같은 열매일까? 솔방울 정체가 뭐냐? 몹시도 궁금하다.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오래 보아야 알 수 있다. 솔방울도 그렇다. 촘촘한 이것들은 물고기의 빛나는 비늘 같기도 하고 이 식물의 모양과도 닮았다. 이건 뭐지? 움직이는데? 딱딱한 갑옷을 두른 듯한 이 동물에서도 볼 수 있는 비늘 모양.

이건 좀 작다.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촘촘한 비늘의 모양은 비슷하다. 비늘이 몇 개인지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디서부터 셌었지? 헷갈린다. 그래서 찾았다. 대왕 솔방울.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편리한 도구를 이용해 솔방울의 비늘 끝을 잘라보자. 괜히 시작했나?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비늘이 이렇게 많았다니 놀랍다. 그런데 솔방울 옆에 저건 솔방울 친척? 이건 옆에서 보아도 위에서 보아도 솔방울인데 이건 솔방울이라기엔 어디서 보아도 다르게 생겼다. 달라도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종류가 다른 솔방울인 걸까?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라. 뭔가 다른 게 보일지도 모른다. 비가 온다. 솔방울이 젖는다. 어? 솔방울이 오므라든다. 입을 다물듯이 완전히 닫혀버렸다. 이 모양, 펼쳐져 있던 솔방울이 닫힌 모양이었다. 다시 한번 비를 내려보자. 솔방울이 축축하게 젖으면 아주 천천히 저절로 오므라들기 시작한다. 완전히 닫히니 도토리 같은 모습이 귀엽다. 물기가 점점 말라가면 다시 저절로 피어난다.

이것이 솔방울의 비밀. 축축한 장마철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솔방울이 저절로 열리고 솔씨가 나온다.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을 때 솔씨를 내보내기 위해 저절로 열리는 솔방울의 과학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 퍼져나가는 씨앗 속에 새겨진 자연의 법칙. 어쩌면 솔방울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슬기롭게 적응해온 자연의 위대함. 가장 놀라운 과학은 자연에 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습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솔방울. 솔방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전제품은 어떤 것일까?

정답은 뭘까? 물에 담가 두었던 솔방울은 습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진다. 한눈에 봐도 넣기 전과는 달라진 모습. 물기 없이 건조할 땐 벌어져 있던 솔방울이 물에 젖게 되면 이렇게 닫히는데, 닫힌 솔방울을 다시 건조한 곳에 두면 머금고 있던 수분을 다시 발산해 가습기와 같은 작용을 한다. 정답은 가습기.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차례다.

0: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래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재능,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고량, 피부 가려움 등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 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취동. 얼굴엔 순하게
1: 주물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4: 놀아라 노래하리.
5: 놀아라 청소 시간이다.
4: 아? 또?
5: 놀아니 청소하는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어. 우리가 저 도서관 안을 청소할 테니 네가 도서관 앞쪽만 쓸어.
4: 아, 무슨 청소 시간이 이렇게 자주 와. 냐옹 냐옹.
6: 놀아라가 둘.
4: 냐옹. 아, 이렇게 햇볕 좋은 날은 들어 누워서 일광욕 하는 게 딱인데. 뭔지? 먼지가 또 지나갔어?
7: 거기 앉아 이것들아! 니들 잡히면 정말 혼낼 줄 알아! 아!
4: 뭐야? 먼지가 둘이?

0: 가짜 먼지 단추단 추! 집안일을 빨리 하라고 둘러 만들어 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말썽을 두 배로 부려.
1: 아, 죄송해요.
0: 쓸모가 많을 줄 알고 쌍둥이 마법 가루를 만들어 놨더니 순쓸 데가 없잖아. 아이, 괜히 귀한 낯지만 부셔버렸네.
2: 쌍둥이 마법 가루라고? 그럼 나도 저게 있으면 둘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귀찮은 일을 내가 다 안 해도 되는 거고. 우와, 진짜 진짜 좋겠다.
0: 마녀 옆에 다녀올 동안 말썽 부리지 말고 집 잘 지키고 있어라.
1: 네, 단추 마녀님. 다녀오세요.
0: 그래.
1: 야호, 자유다, 자유. 아하, 뭐랄까. 아하, 하루한테 놀러 갔다 와야지.
2: 좋았어. 분홍색 가루였지? 분홍색 가루. 쌍둥이 마법 가루? 그래, 이거다!
3: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0: 내가 진짜 돌이 됐잖아!
4: 그러니까 네 말은 찍찍! 우리가 둘이라는 걸 다른 친구들이 알면 안 된다는 거지? 찍찍!
3: 응!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절대 들킬 일이 없어.
4: 알겠다. 그럼 난 뭐부터 하면 되지? 찍찍!
2: 일단 광장 청소부터 좀 해줄래?
4: 알겠다. 찍찍!
2: 됐다. 이제부터 난 피

0: 왜 여기 나와있지? 어, 아주머니님이 왔다 가셨나?
1: 진짜 깨끗해졌다.
2: 정선아, 언제나 참 즐거운 것 같아. 오, 노라라.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구만.
1: 오, 노라라. 웬일로 농땡이를 안 피우는데?
3: 노라라, 농땡이 안 피운다. 찍찍!
1: 차라리 이즈라가 방귀를 안 낀다는 걸 믿겠다.
4: 수수, 왜 그래? 와, 노라라, 청소 정말 깨끗하게 잘했다.
3: 정말 칭찬은 처음 들어본다. 뭐든 시킬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찍찍!
2: 오호, 그렇다면 나와 함께 창고 정리를 좀 도와주겠나?
3: 좋다, 찍찍!
2: 가자고!
1: 우와, 이거 완전 우리 노라라가 달라졌어요, 네?
4: 그러게, 노라라가 엄청 부지런해졌어.
5: 잘하고 있잖아. 좀 더 쉬다 와도 되겠다.
3: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라.
6: 노라라 오늘 정말 이상하지?
4: 그러게, 우주로 일도 도와주고 게으른 노라라가 화단 정리까지 도와준 건 처음이야.
3: 어? 어땠어? 별일 없었어?
6: 응.
3: 별일 없었다. 청소도 다 했다. 찍찍! 수고했어. 그럼 이제 나랑 교대해. 하루 종일 놀기만 했더니 좀 지루하네. 좋다. 찍찍!
6: 응?
3: 악보잖아? 찍찍! 나리리, 나라,
2: 따라. 오, 노라라! 아깐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3: 응? 내가 언... 아, 맞다! 언제 그랬지?
6: 뭘 도와줬다는 거지?
3: 뭐 어때? 우즈라가 좋아하니까 됐지 뭐.
4: 라라라라라라.
7: 노라라, 아까 정말 고마웠어.
3: 응? 뭐가?
8: 아까 화단 정리 도와줬잖아.
9: 우리도 고마웠다냐.
3: 아, 내가 아, 그랬나? 아, 고맙긴 뭘.
6: 가짜 노라라가 나 없는 동안에 칭찬받을 일을 잔뜩 한 것 같네.
5: 일은 가짜 노라라가 하고 칭찬은 내가 맡고. 아, 잠깐만. 아, 좋아!
6: 귀찮아요, 귀찮아요, 모든 것이 귀찮아. 이게 아닌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작곡이 안 되지?
9: 저기, 노라라.
6: 어? 왜?
5: 밀가루 포대를 옮겨야 하는데.
9: 좀 도와주겠냐요?
6: 뭐? 마시, 멜로, 나 지금 작곡 중인 거 안 보여? 엄청 바쁘다고.
9: 그럼 그렇지로. 노라라가 도와줄 리가 없지로. 아까

0: 언제 이렇게 작곡한 거야?
1: 작곡 안 돼서 힘들었는데.
2: 마음에 드냐? 찍찍. 뒷부분 난 부지런한 찍찍 놀아라. 이 부분이 좀 별로지만
1: 이 정도면 마음에 들어?
2: 다행이다. 찍찍. 혹시 이따 팬사인회 있는데 거기도 내가 대신 가줄까? 찍찍.
1: 어? 거긴 내가 가도 되는데.
2: 나한테 맡기고 푹 쉬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찍찍.
1: 그게.
2: 그럼 갔다 올게. 찍찍.
1: 뭐 괜찮겠지? 잘 잤다. 몇 시지? 한참 잔 것 같은데. 얜 또 왜 안 와?
3: 안녕하세요. 옥수수계 넘버원 빙수수 TV의 빙수수입니다. 유후.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돌아온 딩동시의 슈퍼스타 노라라 양을 모시고 미니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노라라예요.
0: 찍찍. 뭐야? 빙수수 TV잖아. 얘가 여기 왜 나와?
3: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찍찍 노라라의 신곡 노라라는 귀찮아 다 같이 들어보시죠.
4: 귀찮아.
0: 가짜 노라라가 신곡을 발표한다고? 그럼 나는 내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
5: 또 얘네가 마법가지를 훔쳐줬다고. 어떡하지? 잠시만요, 누나 아시면 혼날 텐데. 그럼.

0: 그만 여기.
1: 집 잘 지키랬더니 코사이 말 안 듣고 이사 다닐네.
0: 잘못했어요.
1: 노라라 녀석, 카민의 마법가를 훔쳐. 이제부터 골탕 좀 먹어봐라.
2: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노라라 이번 신곡 반응 완전 좋아.
3: 작곡하느라 바쁘다고 하다니. 다시 와서 밀가루 포대도 다 옮겨주고 고맙다.
4: 화단 정리하는 것도 틈틈이 도와줘서 도움이 많이 됐어. 나도 정말 고마워, 노라라.
5: 노라라는 최고!
4: 최고!
6: 빙동 씨의 또 하나의 영웅이 탄생되는군!
1: 가짜 노라라가 인기 엄청 많잖아! 나도 못 누려본 인기를!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왜 내 허락도 없이 신곡을 발표한 거야?
7: 그건 내가 작곡한 곡이니까.
1: 찍찍! 뭐?
7: 생각해봤다. 넌 귀찮은 일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했다. 그러니 모든 걸 나에게 맡기고 푹 쉬는 게 어떠냐?
1: 찍찍! 그걸 말이라고 해? 아무리 귀찮아도 그건 내 일이야.
7: 넌 그 일을 나한테 맡겼다. 찍찍!
1: 됐어. 이제 그만할래. 친구들한테 가서 다 말할 거야. 넌 가짜 노라라고, 내가 진짜 노라라라고.
7: 친구들이 그 말을 믿어줄까?
1: 찍찍!
7: 너 신곡 노래는 불러봤어? 찍찍!
1: 당연하지!
7: 그 귀찮아요, 귀찮아요. 모든 것이 귀찮아.
1: 봐, 완전 못 부른다. 이번 신곡 대리 작곡한 게 들통나면 완전 난리 날 텐데. 찍찍!
7: 그러니 노라라, 이참에 모든 걸 다 나한테 맡기고 푹 쉬어라. 노라라, 네가 원하던 거니까.
1: 찍찍!
8: 어리석은 거.
1: 단추마녀, 잘못했어. 날 원래대로 돌려놔줘.
9: 어머, 네가 진짜 노라라인 걸 내가 어떻게 알지?
1: 내가 진짜야, 믿어줘.
9: 뭐 좋아,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면 네가 진짜 노라라인 걸 하루와 장난감 친구들에게 증명해보렴.
1: 뭐?
2: 노라라, 이번 노래 장난감 음원 차트 1위라며.
5: 정말 대단하다 노라라.
7: 그 정도는 기본이다. 찍찍!
1: 얘들아, 걔 가짜야! 내가 진짜라고!
10: 뭐야 이거! 아니, 노라라가 둘이잖아!
1: 사실 귀찮은 일 하기 싫어서 단추마녀 마법으로 날 둘로 만든 거야. 미안해 얘들아.
7: 거짓말이다! 제가 가짜고 내가 진짜다! 찍찍!
4: 둘이 똑같이 생겨서 누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5: 그럼 진짜 노라라가 네일 쿠키 배달하는 거 도와줄래? 그럼 믿어줄게.
1: 내일? 내일은 진짜 바쁜데. 내일 낮잠 자야 돼서 못 도와줄 것 같은데.
7: 내가 도와주겠다. 난 너희들이 힘들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도와주는 너희들의 진정한 친구, 진짜 노라라다. 찍찍!
4: 한쪽은 게으른 노라라고 한쪽은 부지런하고 친절한 노라라잖아.
5: 그럼 네가 가짜 노라라겠다. 진짜 노라라는 엄청 게으르거든.
1: 뭐?
6: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노라라가 이렇게 부지런할 리가 없잖아. 이 가짜 노라라!
1: 너희들 두고 가! 빈동신의 숙제만 들어만들어 버리겠다! 살아서라 가짜 노라라 단추!
9: 나도 친절하고 부지런한 노라란 딱 질색이거든.
1: 단추마녀, 정말 고마워.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마법 가지고 장난치면 그땐 정말 안 봐줄 줄 알아. 알았어?
0: 알았어. 장난 안 칠게.
1: 우지러, 이리 줘.

0: 가자, 요 생쥐 녀석.
1: 놀아라. 아무리 귀찮아도 그렇지, 우릴 속여.
0: 얘들아, 정말 미안해.
2: 그래도 다행이다. 하루 덕분에 가짜 노라라를 찾을 수 있었어.
3: 가자. 자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골목 청소를 하러 가볼까?
0: 긴장이 풀렸더니 갑자기 잠이 오네. 난 낮잠이나 자러 가야겠다.
3: 역시 노라라, 청소 얘기를 하니 또 도망가는군.
4: 가짜 노라라 그립다. 우리 다시 가짜 노라라 불러올까?
0: 그러게. 가짜 노라라는 무슨? 내가 청소할게. 뭐부터 할까?
4: 청소할게.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젤?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약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예요.
1: 고마워요, 데니 선생님.

선생님 고마워요. 야,

0: 머리가 아플 때는 이 약을 드세요.
1: 고맙습니다.
0: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피부걸 할 땐 이 약을 먹으세요. 고마워. 선생님, 또 배고파. 아니, 배 아파요. 젤리약도 많이 주세요.
1: 라시, 약은 정해진 만큼만 먹어야 해요. 대신 이걸 줄게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책 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고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책 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누가 날 부른 거야? 어머, 너야? 어? 아닌데? 우리 아무도 안 불렀는데? 어머,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누가? 뻑뻑, 뻑뻑, 뻑뻑이가 노래해. 이러면서 날 불렀잖아.
1: 그렇게 노래한 거면 진짜 우리 아닌데?
0: 아니야, 확실히 들었어. 너희 내가 노래만 잘 부른다고 생각하지? 이건 비밀인데. 실은 나 말이야. 춤도 잘 춰. 본래 왈츠를 쿵짝짝 쿵짝짝. 와, 뽀뽀이도 같이. 그럴까? 좋았어, 음악.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2: 어서오세요 공주님.
1: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and on.

0: near,
1: near,
0: far,
1: far,
0: far.
2: Math show quiz time. What's the furthest food from the bread? Number 3. Spaghetti. The spaghetti is the furthest from the bread. What's the nearest object to the teddy bear? Number 1. The box. It's the nearest object to the teddy bear.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3: 일상.
6: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4: 키키키키.
6: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제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2: 좋아요.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0: 뿌이뿌이.
2: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3: 산행 안전사고.
2: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직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6: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0: 펜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ette. 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만두 요리해 볼 거예요. 하지만 보통 만두도 아니고 납작 만두. Yes, we're cooking spicy flat dumplings. 네, 양념 납작 지짐 만두 요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할 거예요. 옆에서 마시는 음료수. We're going to make a carrot lassi. 네, 오늘은 당근 라시도 만들어 볼 거예요.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스타는 바로 납작만두. 납작만두들 되게 맛있어요.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red pepper paste, 고추장이요. We have sugar syrup, 물엿. We have nuts, 우리 견과류. And we have ketchup. 네, 케첩도 있습니다. And for our carrot lassi, 우리 당근 lassi는 carrot juice, lemon, and yogurt. 네, 당근

0: 주스, 레몬하고 요거트 쓸 거예요. 1st we fry. 네, 우리 먼저 만두 요리할 거예요. We're going to fry the flat dumplings. So we put some olive oil in the pan. 우리 올리브유 쓰는 거예요. 오늘은 중불 쓸 거예요. Don't make it too hot. And we put in the dumplings. 우리 납작 만두. 1, 2, 3. Okay, 3 dumplings. 와, 벌써 시슬시슬 소리 시작했어요. 원래 다른 음식 볶았을 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납작 만두는 많이 안 만져도 돼요. 왜냐면 납작해요. 그래서 한 조금 구워서 다시 반대로 그 쪽으로 구울 거예요. Shall we turn? 네, 우리 반대로 할 거예요. 어? Can you see the color? 우리 살짝 누릇하게 이제. Starting to turn golden brown. 냄새도 좋고. The delicious smell of dumplings. 네. 솔직히 온 세상은 만두 먹어요. Everybody eats dumplings all around the world. 영국 사람도 만두 먹어요. 유럽 사람도 만두 먹어요. 호주 사람도 만두 먹어요. 중국 사람도 만두 먹어요. 왜요? Because dumplings are delicious. 네, 온 세상은 만두 사랑이야. 호호호, 이쪽도.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만두 맛있지만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셰프님 한번 물어볼 거예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Robin. 만두는 밀가루 피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만든 아주 편리한 음식이에요. Dumplings have vegetables, tofu, meat, and many other ingredients inside. So, let's cook together.
0: Okay, let's turn again. Ho-ho!
2: Look at that!
0: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패드 돼요. 그리고 양념 만들어주세요. Okay, let's take the dumplings out. 우리 납작만두 펼 거예요. Delicious dumplings. 와. 팟팟팟팟팟 손 조심해요. 좀 두꺼워요. 덥지만 맛있어요. Okay. 이제 정리해도 돼요. Delicious dumplings. We're making spicy flat dumplings. So we need spice. We add the ketchup, the red pepper paste. 우리 매운 음식 못 먹는 친구들이 고추장 안 넣어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넣어도 돼요. The water, the sugar syrup, 물엿, and the sugar, 설탕. And now we stir. 우리 다 섞어야 돼요. 요리 많이 안 해도 돼요. Can you see the bubbles? 보글보글한 방울들이 볼 수 있어요? Let's stir it around. 양념 치킨 냄새. It smells like spicy fried chicken. You see all the bubbles now? Good, because we want to get the sauce sticky. 우리 끈적끈적하는 소스는 필요해요. I think it's ready for the dumplings. 이제 만두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꺼. Let's turn off the heat. Okay, time for the dumplings. 1, 2, 3 dumplings. And turn. 뒤집어요. Turn. 한 번 더. The dumplings are covered in the sauce. 이제 양념하고 만두 다 섞였어요. Let's serve. 네, 우리 만두 접시 위에 놓을 거예요. 1, 2, 3. 아, 그리고 소스. There we go. Delicious red spicy sauce. 진짜 맛있는 달콤한 매운 양념이요. We need something crunchy on top. Sprinkle some nuts. 우리 견과류. 아이고, 폴라주식 견과류 말이 너무 어려워요. Like this.

0: and some sesame seeds. 우리 참깨.
1: Fantastic.
0: 그래, 우리 납작만두 좀 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한 음료수 하나 필요해요. We're going to make a very cool carrot lassi. 네, 당근 lassi 만들어 볼 거예요. So first, the carrot juice. 우리 당근 주스 들어갈 거예요. So about half a cup. 우리 반 정도. 호호! And now we add yogurt. 네, 우리 요거트 넣을 거예요. We put our yogurt in. 와, 색깔이 두 개 있어요. We've got white and orange. 얼음 넣을 거예요. We're gonna put in some ice. 이거 부서진 얼음이요? 혹시 이런 얼음 없을 때 그냥 사각형 아니면 동그란 얼음 넣어도 돼요. And we stir. 색깔이 변해요. We can see the color change. Huh? It's almost pink. 거의 pink 색깔 됐어요. Huh? And lastly, ta-da! My carrot lassi is finished. 양념 납작지진만두와 당근 lassi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스트 맛보기. 와우! 빰빰빰빰빰! 매운맛, 달고맛맛, 맛있는 군만두 피 다 있어요. It's spicy, it's sweet, it's sticky, it's delicious. But it's spicy. 아, 잠깐만요. Hold on. Let me taste the 당근 lassi. 달콤하고 크리미해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1+1이었어요. We made 양념 납작 지진 만두, spicy flat dumplings, 그리고 당근 lassi, carrot lassi. 다음은 1+1 아니면 2+1 아니면 그냥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Come back soon for some more recipes. Bye bye.

0: 아이스크림 트럭. 타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Farewell, big nanny.

저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한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킹크스프입니다. 코끼리 마을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3: 어? 코끼리가 왜 사라졌지?
4: 그러게.
2: 그런데 코끼리가 사라지자 코끼리 똥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5: 우리 코끼리 똥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코끼리님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사라진 코끼리님을
6: 찾아줘라.
4: 아, 코끼리 똥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3: 도동, 코끼리 똥이 무슨 일을 하는데?
4: 그러게. 내가 코끼리 똥에 대해 아는 건, 코끼리는 아주 많이 먹고 먹은 양의 3분의 1을 똥으로 내보낸다는 거. 건강한 코끼리의 똥은 초록빛을 띠고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 요 정도라서.
3: 전화 온다.
4: 네, 그린조끼 구조대입니다.
7: 그린조끼 구조대, 방금 뉴스 봤죠? 코끼리 똥들이 일을 안 하겠대요. 큰일 났어. 빨리 좀 와줘요. 빨리요.
4: 네네. 알겠죠도. 그린아, 일단 코끼리 마을로 가보자. 가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도.
3: 알았어. 그린조끼 구조대.
4: 코끼리 마을로 출동!

0: 오실 때가 됐는데, 그죠?
1: 그러니까, 언제 오는 거야?
0: 그러니까 말이에요.
1: 오시면 이사 잘하고.
0: 네, 잘해야죠.
2: 여기가 코끼리 마을인가 봐.
1: 아유, 오셨네, 오셨어. 아이고, 어서 오세요.
3: 우리 마을이 기다리네.
1: 좀 비켜주시고. 아이, 어서 오세요, 코끼리 똥님. 박수, 박수.
0: 박수, 코끼리 똥님.
4: 에헴, 아무리 이래봐야 내 마음은 변함이 없동. 코끼리님을 찾아줄 때까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동.
1: 아유, 걱정 마세요, 코끼리 똥님. 아, 여기 그린조끼 구조대가 코끼리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치?
2: 네.
3: 저 근데 코끼리 똥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똥한테 쩔쩔 매는 거더다.
2: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4: 야, 얘네들 진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1: 아유, 그러게요.
0: 코끼리 똥님께서 한수 가르쳐 주시지요.
4: 좋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지. 일단 우리 코끼리 똥들은 동물들의 영양 간식이야.
5: 사자가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6: 자, 자, 우리 사자가 코끼리 똥 먹을 때가 됐구나. 옛다.
5: 이렇게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코끼리 똥을 먹이면
3: 코끼리 똥의 힘! 파워!
5: 사자가 힘을 내지.
2: 아, 코끼리 똥이 그렇게 영양분이 많구나.
1: 아, 그뿐이 아니야. 코끼리 똥으로는 종이도 만들 수 있지. 코끼리는 초식동물이라 풀을 많이 먹는데 그런 코끼리가 누는 똥은 반 이상이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섬유질은 종이를 만들 때 필요한 섬유질과 비슷해서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0: 다시 말해 코끼리 한 마리가 누는 똥으로 30년 된 나무 약 200그루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코끼리 똥 대단하다 똥!
2: 아이 뭘 그런 거 갖고 또 놀라시나? 그 씨앗 얘기 좀 그 자세히 해봐.
3: 아 맞다. 우리 코끼리 똥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1: 어? 또요?
4: 어, 뭔데요?
3: 그게 뭐냐 하면 코끼리가 열매를 먹으면 열매가 소화되면서 열매의 씨앗은 똥과 함께 몸 밖으로 나오는데 코끼리가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똥을 누면 씨앗들도 여기저기 퍼지면서 곳곳에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1: 아하! 우리 코끼리 똥님께서 여기저기 식물들이 자라게 돕고 있군요.
2: 이제 알겠어. 왜 다들 코끼리 똥 하는지 말이야.
4: 네, 이제 알겠어요.
5: 위대하신 코끼리 똥님.
2: 이제 알겠으면 빨리 코끼리 좀 찾아주시오. 코끼리가 있어야 우리 코끼리 똥도 존재한다 이겁니다.
1: 당장 찾아보겠도도. 근데 어떻게 코끼리를 찾지? 어디 간 줄 알고.
4: 아, 이러면 어때요? 근처에 떨어져 있는 코끼리 똥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1: 오, 그래. 아핫. 코끼리 똥이 여기 있다.
4: 어, 저쪽도 있어. 코끼리가 저렇게 움직였나 봐.
1: 따라가 보자.
4: 가자.
1: 같이 가. 똥이 여기서 끊겼어. 혹시 이 안에?
2: 인조개 구조대.
4: 여기 있었구나. 있었구나. 코끼리야, 근데 너 왜 여기 갇혀 있었어?
2: 나쁜 사냥꾼이 내 상아를 잘라가려고 여기에 가뒀어.
1: 역시 상아 때문이었다.
4: 너도 상아가 뭐야?
1: 상아는
6: 코끼리 위턱에 길게 나와 있는 이빨이야. 코끼리는 상아를 이용해 땅을 파기도 하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지.
4: 근데 사냥꾼이 왜 상아 때문에 코끼리를 잡아가?
6: 왜냐하면 코끼리 상아는 단단하고 색깔이 고와서 여러 물건의 재료로 쓰이거든. 문제는 상아를 뺏어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코끼리들이 죽어왔다는 거지.
4: 상아로 뭘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
2: 내 말이. 그런데 우리 코끼리를 괴롭히는 건 사냥꾼뿐이 아니야. 코끼리들이 살던 숲을 사람들이 농장으로 만들면서 우리 코끼리들은 살 곳과 먹을 것을 빼앗겼어.
1: 맞아. 그래서 지금 코끼리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더도.
4: 코끼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7: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사람이 잘 살아보겠다고 코끼리 좀 해칠 수도 있지. 안 그래?
1: 안 그래요.
4: 사람 생명만큼 코끼리 생명도 중요하다고요.
2: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잡아온 그 나쁜 사냥꾼이야.
7: 그래, 널 잡았으니 이제 상아를 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1: 그럴 순 없도도. 저도 여전히 마법으로 나쁜 사냥꾼은 코끼리 쪽으로 야!

0: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1: 동아, 이게 다 네 덕분이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너는 네 할 일을 열심히 하도록.
0: 알겠습니다, 주인님.
1: 그린조끼 구조대 정말 고마웠어.
2: 아니야, 사람들이 코끼리들을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3: 그래, 코끼리가 멸종하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
4: 약속!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덕덕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고추대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왜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다 대고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가위바위보!
7: 와!
6: 아, 다시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8: 우정들, 안녕!
6: 가위바위보! 오! 지아야, 안녕!
9: 근데 지아 오늘 입꼬리가
10: 이렇게 내려갔네.
9: 자자, 우리랑 같이 신나게 노래하면 입꼬리가 다시
10: 이렇게 올라갈 거야.

0: 어디 보자. 지하 입꼬리가. 아! 뭐야! 아직 안 올라갔네.
1: 응, 나 기분 안 좋아서 오늘 유치원 못 가겠어.
0: 뭐야!
2: 지하, 한동안 안 그러더니 또 들었다, 또.
3: 그러게 말이야. 지하야, 무슨 일이 있어?
1: 응, 있어. 준수랑 지훈이가 놀이공원 간대.
0: 지하 빼고 둘이서만?
1: 응,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2: 그럼 같이 가자고 해봐.
1: 난 오늘 안 돼. 오늘 성욱이 생일 파티 가기로 했단 말이야.
2: 에이, 뭐야!
3: 자, 우리 친구들이 너만 빼고 가는 줄.
0: 그러게, 지아가 약속이 있어서 놀이공원에 못 가는 거였네.
3: 그러니까.
0: 내 말이.
1: 아니, 내가 약속했는데 놀이공원에 가냐고. 나만 혼자 두고.
2: 에이, 그건 지아 너 혼자 둔 건 아니지.
3: 어, 그래. 지아는 다른 친구도 있고, 우리 요정들도 있잖아.

0: 어때, 지아야? 혼자 아니지?
1: 난 노래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0: 뭐야? 왜 이래?
1: 아니, 갑자기 혼자라고 느껴졌던 때가 생각나서. 에이!
2: 이렇게 갑자기?
3: 동동이, 너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
0: 에이, 그럴 리가.
2: 우리가 있는데.
1: 혼자라고 느낄 때 있었거든요. 치! 예전에 내가 독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는데
0: 동동아, 얼른 나와서 같이 신나게 놀자.
2: 그래, 동동이 파이팅!
3: 고마워, 파이팅!
2: 동동아, 이러다 요정 축제 늦겠어. 빨리 가자!
0: 그래!
1: 뭐야? 너희 지금 나 빼고 둘이서만 요정 축제 가는 거야?
2: 동동아, 미안해. 우린 요정 축제 가고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다음엔 꼭 같이 가자.
0: 미안해, 동동아.
1: 땡땡! 저 의리 없는 녀석들 너무해. 더 아파. 그때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4: 동동이, 저 얘기 벌써 백만 스물세 번째 하네.
0: 백만 스물다섯 번째야.
3: 근데 동동이 정말 섭섭했겠다. 응, 딩딩이 댕댕이가 너무했네.
0: 아이, 동동아, 그땐 미안했어.
2: 그래, 우리 그다음부턴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화 풀어.
0: 그래, 동동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0: 근데 나 방금 혼자라고 느꼈어.
1: 방금?
0: 그래, 방금 노래할 때 너희들 나 빼놓고 다 똑같이 움직였잖아. 아, 외롭다.
1: 친구야, 그건 그냥 너 혼자 동작 틀린 거잖아.
0: 그렇지?
2: 그런 거야. 댕댕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0: 좋았어. 그럼 다시 해, 다시. 이번엔 절대 안 틀린.

0: 짜잔! 거기 지금 혼자 보고 있는 친구! 우리랑 같이 재미있는 퀴즈 풀어볼래?
1: 동동이!
2: 댕댕이가 함께하는

0: 여기 여기.
1: 어허, 얼굴이 더 많아졌지? 웃는 얼굴도 많아졌다. 다섯 개. 아자.

0: 말했어, 친구들!
1: 지아야, 우리랑 같이
2: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1: 노래 부르니까 기분 좋아졌지?
3: 응, 좋아졌어.
4: 좋았어. 그럼 우리 지아 유치원에 갑시다. 하하, 잘 가, 지아야.
5: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잘 가, 잘 가.
6: 정말 기분 나빠.
4: 와, 이게 뭐야? 왜 싸운 거야? 왜 여기까지 싸운 거래?
3: 친정이랑 친구래?
7: 어우, 진정해봐, 진정해봐. 아, 너희, 왜 그렇게 화가 났어?
8: 예, 심술이 때문에 화났어.
6: 예, 삐지기 때문에 화났어.

0: 친구가 심수랑 내일 왜 싸웠는데?
1: 우리가 왜 싸웠냐면
2: 심수라, 우리 귀신놀이 할래?
1: 우와, 재밌겠다. 누가 귀신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2: 그래.
1: 가위바위보.
2: 이야.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귀신 할게. 잠깐만, 나 준비 좀 하고 올게.
1: 알았어, 준비되면 말해.

0: 준비됐어?
1: 어, 알았어.
0: 시작! 너 귀신이다. 잠수를 잡아라.
1: 아니, 저리 가! 아니, 저리 가라니까! 아!
0: 아, 너 왜 다 밀쳐?
2: 네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지.
0: 아, 귀신이 무섭지, 그럼. 그리고 너도 귀신놀이 좋다며.
2: 아,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무섭게 하래.

0: 애들이랑 안 놀아. 지아야, 나랑 놀자.
1: 나도 삐죽이랑 안 놀아. 지아야, 나랑 놀자.
0: 지아야, 얼른 정해. 심술 맞은 심술이야, 아니면 착한 나야?
1: 잘 삐지는 삐죽이야, 착한 나야?
2: 나는...
3: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지아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곧 유치원에 가야 되거든. 그치?
2: 응, 맞아.
4: 유치원?
5: 아이, 그럼 난 누구랑 놀아? 나한테 친구는 저 심술이뿐인데.
4: 나한테도 친구는 저 삐죽이뿐이었는데.
5: 우리 이제 혼자야.
2: 아니야, 너희 혼자가 아니야.
3: 맞아, 맞아.

0: 심술이랑 삐죽이. 이제 다시 사이좋게 지낼 거지.
1: 옛살
2: 칠살
1: 도레미판솔.
3: 자, 그럼 화해도 했고, 지아 너만 남았다.
1: 이제 뭐다?
4: 지아야 유치원 가자.
5: 알았어, 나 진짜로 유치원 갈게.
1: 그래, 유치원 끝나고 성욱이 생일 축하도 잘해주고.
5: 알았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케이.

0: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설 마데카설.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직동.
9: 얼굴엔
7: 순한 킹킹.
9: 진물엔
7: 덥덥한 말.
0: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3: 옛설 칫설 마데카 설.
10: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훈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11: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2: 어디

0: 여기에 담아야지.
1: 뭘? 여기에 뭐 담을 건데?
2: 할아버지의 물건. 할아버지가 매일 찾으시는 물건.
1: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할아버지는 매일 이것저것 찾으시잖아.
2: 어디에 두었더라?
1: 어디?
2: 어디? 어디? 안경은 어디 있니?
1: 안마봉은 어디 있니?
2: 양말은 어디 있니?
1: 가령은 어디 있니?
2: 연필은 어디 있니?
1: 어디 있니?
2: 어디 있니?
1: 어디?
2: 어디?
3: 훈민, 정음, 어디에 있니?
0: 우리도 매일 찾으시고.
1: 우리 지금 놀고 있어요.
0: 그러니까 할아버지 물건을 여기에 담아두자.
1: 그래, 할아버지가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게.
0: 훈민,
4: 정음,
5: 출동!
0: 할아버지는 매일 안경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 할아버지 안경부터 찾아야겠다.
2: 어디 있더라? 어디 있더라? 어디 있지?

0: 어디?
1: 참. 안경이 여기 있네. 어제 여기에 벗어두시고 잊으셨네. 어지러지. 안경이 어지러지. 안경 찾기 할아버지 안마봉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0: 어디 있지?
1: 저기.
0: 어디? 어디?
1: 거기.
0: 여기에 있네. 할아버지 안마봉 찾았다. 어, 정연아. 됐다. 자, 완성. 그런데 할아버지 물건이 담긴 상자인 걸 어떻게 알지?
2: 이름표. 상자에 이름표를 붙여두자.
0: 그래. 어, 이 상자의 이름은 어디라고 하자.
2: 좋아.
0: 내가 이름 써줄까?
2: 또 어디 쓸 수 있어?
0: 아니. 아이야에게 물어보자.
1: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4: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5: 야
3: 훈민정음 안녕.
4: 한글이 궁금하구나.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어디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문.
5: 이응의 문을 찾자.
3: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4: 아이야가 간다.

0: 이응이 어를 만나 어.
1: 어.
2: 디귿 세문을 찾자.
3: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2: 여긴 아니군.

디귿. 디귿이 보이지 않아. 위에서 한번 찾아봐야겠군. 핫!

0: 여기서 봐도 디귿이 보이지 않아. 드디어 찾았어. 다리에 디귿! 나와라, 한글! 어?
1: 디귿이 이를 만나, 디귿.

0: 디 어디
1: 합체
2: 저장 완료 어디
1: 훈민정음의 손으로
3: 우와 어디 한글카드 도착 얼른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4: 뭐든지 자판기에 어디 한글카드를 넣으면 어디 이름표가 나왔네? 우와, 어디 상자? 완성!
5: 어이쿠, 내 물건들이 다 어디로 숨었지?
3: 할아버지, 여기 있어요!
4: 어디 상자에 다 있어요!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어디? 어디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읽으면서 보여줄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이 느이 느이 니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안경 어디 있지? 아 훈민정음이 만들어준 어디 상자에 있지?
6: 꿀꺽 꿀꺽 어디 맛있다.
0: 안경 여기 있지. 잘 보이네. 오잉 글자가 어디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어디? 끝!
7: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어디? 어제? 여기?
8: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7: 어디? 어제? 여기?
0: 어디? 훈민이와 정음이가 어디 상자를 만들어요? 할아버지가 찾는 물건을 담아두는 상자예요. 안경과 안마봉을 담았어요. 상자에 이름표를 붙여주기로 했죠. 한글 용사 아이야가 도와주러 왔어요. 아래 이응이 어를 만나 어 다리에 디귿이 이를 만나 니 훈민이의 손에 한글

카드가 생겼어요. 한글 어디를 넣었더니 어디 이름표가 나왔죠. 할아버지는 이제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아요. 어디 상자에 다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어디 상자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어디 상자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어디 상자를 좋아해요.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야, 우,

0: 이렇게. 어, 다음이 뭐였더라?
1: 내가 도와줄까?
0: 어? 응, 접어줘.
1: 뭐 접고 있었어?
2: 여우. 여우랑 놀 거야.
1: 내가 여우 접어줄게.
0: 응.
1: 자, 이렇게 접고. 여기도 접고.
0: 우와, 여우가 접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귀를 접는 거구나. 어? 오, 야우, 야우, 야우.
1: 짠, 완성.
0: 우와, 정음아, 너 종이접기 정말 잘한다. 최고야.
1: 이건 훈민이 거.
0: 어, 정말? 어, 그럼 정음이 너 거는?
1: 난 또 접으면 되지.
0: 아, 여우야, 우리 정음이 다 접을 때까지 기다려주자. 안녕, 여우야. 내 이름은 훈민이야. 너 이름은 뭐야? 아, 너 이름은 그냥 여우구나. 여우야, 우리 재밌게 놀자.
1: 짠! 내 여우도 완성!
0: 우와, 내 여우랑 똑같이 생겼네.

0: 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아, 밖에 나가서 놀고 싶구나. 정음아, 여우가 밖에 나가서 놀고 싶대.
1: 좋아.
0: 훌쩍, 훌쩍, 훌쩍, 훌쩍, 훌쩍, 훌쩍, 훌쩍, 훌쩍, 훌쩍, 훌쩍, 훌쩍, 훌쩍, 훌쩍. 여기서 쉬어가자.
2: 여기에 숨을 곳이 많이 있네. 우리 여기서 숨바꼭질 할까?
0: 여우가 숨바꼭질을 하고 싶나 봐. 자, 여우 숨는다.
1: 응? 어, 보지 마.
0: 알았어. 응, 빨리 숨어. 어.
3: 하나, 둘, 셋, 어, 넷.
1: 다 숨었다. 어?
0: 여우야, 우리 찾으러 가자. 여기에 여우가 없네. 여기도 여우가 없네. 여기에 여우가 있네. 어?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여우가 아니라 생쥐를 닮은 것 같아.
2: 어? 정말? 생쥐를 닮았네. 난 여우를 접은 건데.
0: 진짜 여우는 어떻게 생겼더라?
2: 여우 한글 카드를 넣으면 진짜 여우가 나올지 몰라.
0: 아, 뭐든지 자판기.

0: 여기에 여우 한글 카드를 넣어야 하는데. 여우, 어떻게 쓰지? 훈이나, 아이야를 불러보자. 응? 한글 용사, 아이야!
1: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2: 나는 야, 도매당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 아, 이,
2: 야.
1: 훈민, 정음, 안녕?
0: 안녕?
1: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여우가 궁금해.
2: 기다려.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 한글의 문! 이응의 문을 찾자.
2: 여기야.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1: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2: 간다.

이응은 어딨지? 오, 저기? 멈춰라, 시공간! 야구공의 이응!

0: 잠깐만 빌려줄래? 요리조리 돌려보니 이응이 보이는군. 연필에 이응.
1: 세상아 하늘.

0: 쇼!
1: 이응이 우를 만나
2: 우. 우.
3: 여.
2: 우.
4: 여우.
5: 합체.
6: 저장 완료.
5: 여. 우.
6: 훈민정음의 손으로.
7: 우와, 여우 한글 카드다.
3: 빨리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7: 응. 여우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우와, 여우가 나왔어. 우리 어? 여우랑 쪽 닮았네.
7: 우와.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여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여, 우, 여, 우, 여우, 여우, 아, 여우가 뛰어가요. 여우가 숨었어요. 여우야,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여우야, 여행 가자.
1: 꿀꺽, 꿀꺽. 여우 글자는 맛있어요.
0: 여우랑 여우랑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잉?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여, 여우, 여, 우, 여우, 여우, 여우.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여우, 여행, 야구.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우, 여행, 야구.
0: 여, 우. 훈민이는 종이로 여우를 접고 싶어 해요. 정음이가 여우를 접어주었지요. 오늘은 여우랑 숨바꼭질을 해요. 어? 그런데 여우의 얼굴이 생쥐처럼 보여요. 훈민이와 정음이는 진짜 여우의 얼굴이 궁금해졌어요. 한글 용사 아이야가 도와주러 왔어요. 야구공의 이응이 여를 만나 여. 연필의 이응이 우를 만나 우. 훈민 정음의 손에 한글 카드가 생겼어요. 한글 여우를 넣었더니 진짜 여우가 나왔죠. 정음이가 접어준 여우랑 똑같네. 여우야 놀자. 여우야 여행 가자. 훈민정음은 여우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여, 우를 좋아해요. 훈민정음은 여우를 좋아해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흔들흔들 싱싱하고
4: 여기서도 싱싱
5: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알라야
4: 재밌다. 잠깐 쉬자.
5: 2층에서 구름 보고 탈 때는 차례로
4: 의자도 돌려볼까. 내일도 놀자. 안녕
5: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4: 원더키드
6: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식물엔
1: 덕분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1: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2: 예, 무슨 공사라도 하는 거야?
0: 이게 왜 이러지? 좀 낡아도 소리는 잘 났었는데 말이야.
1: 그런 고철에서 소리가 나는 게 더 이상하겠다.
0: 잘 모르나 본데, 오래된 악기일수록 더 좋은 소리가 난다고.
1: 에이, 그게 말이 돼?
2: 어, 맞아. 책에서 본 것 같아. 지치, 나도 한번 해볼래.
0: 좋아. 그런데 살살 다뤄야 해. 부서질지도 모른다고.

0: 아니, 망가졌네.
1: 내 트럼본! 내 트럼본!
0: 미안해, 치치.
2: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1: 미션이다!
3: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도 멋진 미션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3: 그럼 새로운 미션을 공개할까요?
4: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뿡뿡!
3: 고물섬에 이글이글 가마를 고쳐라! 여러분, 이번 미션도 부디 성공하길 바랄게요.
4: 그럼 저희는 이만 뿡뿡!
1: 가마를 고치라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5: 넌 가마를 고칠 줄 모르잖아.
1: 우리에겐 핑핑이 있잖아.
6: 러빔, 고물섬에 검색하죠.
2: 삐리삐리, 러빔 검색 시작. 전 세계 모든 고철 고물들이 모이는 곳, 고물섬이라 불리우는 이곳은 알로아 섬입니다. 오래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모인 고물과 고철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글이글 가마가 고장나면서 픽사 할머니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7: 알로아, 알로아, 알로아.
6: 생크림 좀 봐.
5: 그 알로아 섬이 아니잖아.
1: 얼른 가보자. 그럼 출발!

0: 하차 헛야.
1: 으차. 후. 고물섬에는 없는 게 없는데.
0: 그럼 뭐해? 네가 어제 망가뜨린 트럼본 같은 고철들 뿐이잖아.
1: 아 맞다. 지치 이것 좀 봐. 어? 내가 고쳐봤어. 자.
2: 어? 드레코 네가 고쳤구나.
1: 어때? 완벽하지?
0: 어쨌든 고마워.
2: 그럼 어제 못했던 드레콩의 연주를 듣고 싶어.
1: 헤헤, 좋아. 자. 또 망가졌네.
3: 예쁘다. 아깝다. 고장났겠지.
0: 자, 잘 봐. 이런 음악엔 이렇게 치는 거지.
3: 멈춰버렸어. 야, 나와라.
0: 이거. 어? 야차! 야! 가벼!
1: 뭐지?
0: 이야, 이거 좀 봐! 드래콩이랑 똑같이 생겼다! 진짜 닮았다!
1: 어? 정말 나랑 닮았네?
0: 그와!
1: 저리 가!
4: 생큼?

0: 진짜 놀랐어.
1: 뭐야? 아이고, 다들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2: 지금 진짜 위험했다고요.
1: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요즘 영 눈이 침침해서. 그나저나 너인 누구냐?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게야?
2: 저희요? 아, 저희는 세계탐험 대회라는 어마어마한 대회에 참가하는 중이랍니다.
3: 우와! 진단다! 우와! 높이 단다!
1: 왔구나. 드디어 왔어. 자자, 어서 들어가자. 조금만 더 늦었다면 아마 성이 가라앉고 말았을 거야.
3: 징크!
1: 저 하얀 친구는 먼저 들어간 것 같구나.

0: 저 할머니, 고장난 가마는 어디에 있나요?
1: 바로 저기 있지.
0: 진짜 오래돼 보이지 않아?
1: 오래됐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
2: 어머, 생크마!
3: 생크마, 괜찮아?
1: 생크. 여기를 보면 뭐가 고장 났는지 알 것 같은데 난 도통 모르겠어. 생크, 생크.
2: 문제를 찾았어. 로빈, 이글이글 가마를 살펴봐줘.
4: 삐리삐리 전력칩 분실, 전력칩 분실.
2: 여기 있는 칩만 찾으면 될 것 같아.
3: 꼭 강아지 뼈처럼 생겼네.
5: 뚜링 뚜링 뚜링 뚜링 뚜링.
3: 어? 로봇이다.
1: 청소 로봇 띠링이를 소개 안 했구나. 좀 까칠하지만 힘도 세고 아주 똑똑해. 무엇보다 청소를 아주 잘하지. 생크미.
5: 뚜링 뚜링 뚜링 뚜링 뚜링 뚜링 뚜링 뚜링.
1: 생큼.
5: 뚜링뚜링 뚜링뚜링
1: 생큼.
5: 뚜링 뚜기
6: 아야. 이게 뭐지?
5: 뚜링뚜링 뚜기 뚜기 뚜기.
2: 생큼아, 그러지 마.
5: 뚜링뚜링 뚜링뚜링 뚜링뚜링 뚜링뚜링 뚜링뚜링.
3: 여기로 빠졌어.
2: 얘들아,
3: 어떡해.
1: 어떡하면 좋니? 진즉에 막아놨어야 했는데.
2: 할머니, 여긴 어디로 통하나요?
1: 글쎄다, 오래전에 폐쇄한 통로라서.
4: 삐리삐리 사다리가 있습니다.
2: 좋아, 사유 가자.

0: 씨?
1: 띠링띠링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0: 난 아니라고.
1: 띠링띠링.
2: 얘들아 이리 와봐. 내가 전력칩을 찾았어.
3: 우와, 정말이야? 이제 가마를 돌려놓는 일만 남았네.
2: 내가 찾은 거라고.
4: 귀신해.
3: 아파.
0: 얘들아, 전력칩을 찾은 거야?
5: 뭐야, 전력칩이 아니잖아.
0: 너 뭐?
5: 봐봐, 강아지 뼈 모양이잖아.
0: 아니야, 모양은 비슷해도 이건 아니야.
5: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찾은 건데?
2: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6: 와, 신난다.
1: 띠링띠링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6: 탱크미 신난다.
1: 띠링띠링 사용한 물건은 제발.
2: 이것도 아니네.
1: 띠링띠링.
6: 주전자 탱크미 목말라.
1: 띠링띠링 띠링띠링.
3: 핑핑, 괜찮아?
5: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0: 드레코, 괜찮아?
3: 아이고.
0: 핑핑, 얘들아!
5: 핑핑, 어디로 가는 거야?
0: 어떡해, 나도 몰라.
2: 여긴 어디야?
5: 냄새. 치치, 이상한 냄새 안 나?
2: 우와, 지독해. 그런데 탱크미는?
6: 탱크미 콩콩.
1: 띠링

0: 띠링띠링.
1: 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또 어디로 가는 거야?
2: 치치, 저기 앞에!

0: 지치! 저기!
1: 좋았어! 역시 도켓이야! 어서 올라가자!
2: 그런데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0: 자, 그건 나한테 맡겨! 얍! 하! 좋아! 간다! 자! 어쨌든 성공이야. 지치! 어서!
1: 큰일 날 뻔했잖아.
2: 그래도 살았다.
3: 지금 오징어 싫어 싫어.
2: 뭐야?
0: 생크미도 생크미도 딱 기다려.
1: 자, 가자. 띠링띠링.
2: 강아지잖아.
4: 어머, 귀여워라. 이리온, 이름이 뭐니?
5: 우와, 강아지잖아. 귀여운걸. 우와, 너무 귀여워.
4: 가지마. 저건 전력칩이잖아.
2: 뭐? 전력칩이라고? 어? 이번엔 또 어디냐?
0: 제발 쓰레기통만 아니면 좋겠다.
4: 치치, 어떻게 된 거야?
2: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5: 도깨, 보고 싶었어.
0: 징그럽게 왜 이래?
5: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2: 핑핑, 전력칩은 찾았어?
4: 그게 저 강아지 로봇이 가지고 있어.
2: 뭐? 어?
0: 그럼 어서 잡아야지.
2: 야, 강아지야, 우린 전력칩이 필요해.
0: 야, 너 거기 서지 못해.
3: 으자. 강아지! 강아지!
4: 생큼아, 안 돼! 내려와!
3: 생큼?

0: 여긴 또 어디야?
1: 어떡해. 나 아직 살아있는 거지?
0: 다들 괜찮아?
1: 그런 것 같아.
2: 강아지! 강아지 로봇은 어디 갔지? 놀랐지? 괜찮아.
1: 핑핑, 전력집도 여기 있어.
0: 좋았어. 어서 들어가자고. 할머니!
3: 저희가 전력집을 찾아왔어요.
4: 너희들 돌아왔구나.

0: 아이고, 뽀뽀야. 어디 갔었어?
1: 할머니, 얘가 전력집을 물고 간 거였어요.
0: 응? 왜 그랬어, 뽀뽀?
2: 강아지 뼈 모양이라 들고 갔나 봐요.
3: 삐리삐리, 전력집의 위치와 크기가 일치합니다.
2: 좋아!
0: 그럼 일을 시작해볼까? 오, 띠링! 띠링!
2: 어? 그런데 띠링이는 어디 갔지?
4: 띠링! 띠링! 띠링! 띠링!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띠링! 띠링!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8: 예! Yeah.
17: 포켓몬 태그스타!
19: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5: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크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4: 얼굴엔
6: 순한 킹킹
4: 중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렉소! 렉소! 몰라내가!
6: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5: 클릭서!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서!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죠. 스쿨버스 왔네!
8: 학교 가자!
9: 안녕, 친구들!
10: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12: 내일 또 놀자!
6: 키키키키!
13: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1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고!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꿈속의 멜로디.
15: 스톤 조각이야.
16: 왜 네가 스톤 조각을 깨웠어?
15: 어? 레나 꿈만 남았네.
17: 샤야, 웬디야, 로르링. 왜 나 혼자 남았지? 설마 이건 스톤 조각?
15: 레이나, 레이나, 빨리 일어날루.
17: 스톤 조각.
15: 레이나야, 방금 악몽을 꾼 거야? 괜찮아?
17: 아, 별거 아니야. 난 괜찮아. 그냥 조금 이상한 꿈이었어.
15: 무슨 꿈을 꿨는데?
17: 말로 설명하기엔 어려운 꿈이야.
18: 내 날개가 제일 예쁘다.
16: 내 날개가 훨씬 더 예쁘다고.
18: 내가 더 예쁘거든.
16: 아니야, 내 거야, 키.

0: 내가 더 예쁘다니까 또.
1: 아니라고.
2: 이 녀석들 또 시끄럽게.
0: 내게 더 예뻐 또.
1: 내게 더 예뻐게.
0: 아니라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네. 또 왜 갑자기 안 나오지?
1: 이게 어떻게 된 거야?
0: 키키 어쩜 저 집도.
2: 조용하니 정말 좋구나. 자.
0: 아, 스피커. 우와, 다시 목소리가 나온다. 다행이었다.
1: 스피커 여왕님, 마법 능력이 굉장하시네요.
2: 이건 말을 못하게 만드는 벙어리 나비야. 바꿔라. 헤어리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겠지.
1: 스피커 여왕님,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3: 웬디!
1: 어?
3: 웬일로 레나가 학교에서 자네?
1: 레나가 요즘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
3: 그럼 어디? 안 자고 있었잖아.
4: 시아야, 너 그림 진짜 못 그리는구나?
1: 저기, 나 말이야.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꿈 꿨어.
4: 뭔데? 무슨 꿈인데?
1: 응? 꿈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너희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발버둥치다 놀라서 깬 거 있지?
5: 걱정하지 마.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게 돼 있다고.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공부벌레는 무슨 꿈일까?
4: 사실... 나 요즘...
1: 너 왜 그래?
4: 아니야.
6: 괜찮네.
1: 여기 있는 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분명 뛰어난 애들이 받는 걸 거야, 푸.
7: 근데 말이야, 요즘 레나가 좀 이상해. 어? 무슨 걱정이 있는 걸까?
1: 친구들은 스톤 조각을 찾았는데 레나는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닐까?
7: 레나는 똑똑하니까 분명히 스톤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야.
8: 스톤 조각이 페어리즈를 선택하는 거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장해야지만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어.
7: 레나는 완벽한 아이야. 단지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해서 무슨 일이든 혼자 고민하려고 해.
8: 그럼 우리가 함께 레나를 도와주는 거 어때?
9: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전할 수 없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서로 간의 소통 방식에 대해 배울 겁니다. 모두 교과서를 봐볼까요?
4: 멜로디가 갈수록 선명하게 들리는데 스톤 조각이 부르는 소린가? 애들한테 물어볼까?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9: 이제 조별로 자유롭게 토론해보세요.
1: 레나야! 레나야!
5: 우와, 이렇게 집중하다니 역시 범생인 다르네?
1: 어? 선생님께서 조별로 토론하래. 어? 너 왜 그래?
4: 있잖아, 너희는 이상한 멜로디 안 들려? 번쩍이는 빛도 보이고.
1: 어?
3: 레나 말이야, 헛것을 보나?
1: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좀 쉬는 게 어때?
4: 이럴 줄 알았다니까.
1: 우리 토론 시작할까?
10: 오, 목병을 발견!
1: 셋이 다 있네.
10: 얼른 스피카 여왕님이 주신 벙어리 나비를 사용하자.
1: 페어리즈에게 우리 스피카 여왕님의 위대함을 알게 해줘야지. 가라, 벙어리 나비야, 키!
5: 대화하는 게 소통이잖아. 난 자신 있어.
1: 소통은 대화뿐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지.
5: 그래, 맞아. 서로 이해해야 친구가 될 수 있어.
1: 우리처럼?
4: 모든 사람이 대화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말을 한다고 해도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1: 그게 뭔데? 말해봐.
9: 이런 소통 방식이 있는 건 처음 알았어.
7: 나도 그래.
9: 자, 질문 하나 할게요. 고릴라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어? 오늘 레나가 적극적이네. 그래, 대답해봐.
4: 대체 저게 뭐지?
7: 레나야, 어디가?
1: 레나야, 수업 안 끝났어.
9: 얘들아, 어디 가니? 어? 나비가 독특하게 생겼네. 특별한 나비인가?
4: 갑자기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졌어. 날 부르는 멜로디 같아. 그게 뭐든 간에 답을 찾으러 가야겠어.
10: 뚜?
8: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끼!
10: 나비야!
7: 레나야, 무슨 일 있어?
1: 알았다. 갑자기 배가 고파서 교실에서 사달라 나온 거지.
5: 그래서 아까 이상한 소리가 난 거구나.
4: 무슨 소리?
1: 어? 뭐?
8: 꼬르륵 소리.
1: 미안해, 레나야.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고 그랬어.
7: 대체 왜 그러는데?
1: 고민 있으면 말해봐. 우리 같이 방법을 생각해보자.
10: 가라, 스피카 여왕님의 벙어린 나비야.
4: 나도 모르겠어. 말해봤자 이게 못할 거야.
10: 키키, 여왕님의 벙어리 나비가 이제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8: 이번에 꼭 성공해야 해.
10: 좋았어.
9: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마음을 전할 수 없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4: 역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나을까?

0: 연주하고 났더니 기분이 좀 풀리네.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1: 바로 지금이야, 뚝!
2: 가라! 스피커 여님의 벙어리 나비야키!
3: 레나야?
0: 웬디랑 시아가. 레나야, 너 괜찮아? 너희 왔구나. 왜 목소리가 안 나오지?
1: 성공 뚝! 드디어 성공이다!
4: 레나가 왜 저러는 거지? 혼자 있고 싶다는 것 같으니까 방해하지 말자.
3: 레나야, 그럼 말하고 싶을 때 얘기해줘.
0: 기다려! 왜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2: 더 많은 스톤 조각을 찾을 수 있게 베어리즈를 멜로디 정원으로 데리고 가자. 키
5: 힘을 모아! 열려라! 정원의 문!
0: 내 목소리를 돌려줘!
1: 뭐라고 하는지 안 들리는데, 야 그런지도.
0: 바랄라 마법! 마법도 못 쓰는 건가?
2: 지금 바로 스피커 여님께 가자!
0: 멜로디 달이 이곳에서 날 부른 거였어?
3: 소통은 대화뿐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거지.
0: 연주하고 났더니 기분이 좀 풀리네. 음악으로 표현해야겠어.

0: 스톤 조각. 정말 스톤 조각이 날 부른 거구나. 어.
1: 우리 또 만났구나. 바랄라 페어리즈.
2: 선생님, 뭘 찾으시는 거예요?
3: 오늘 아주 독특한 나비를 봤거든.
2: 어?
3: 가까이 가니 갑자기 빛으로 변해 사라졌어. 아주 어? 희한한 일이야. 나비 도감을 찾아봤는데 없는 걸 보니 아직 기록이 안 된 나비인가 봐.
2: 어? 아, 보라색 나비죠? 그거 저도 본 적 있어요.
3: 어디서?
2: 운동장이요. 거기서 자주 봤어요.
3: 예, 오늘 운이 아주 좋네. 신비한 나비야, 내가 간다.
4: 멋대로 학교에 오면 어떡해.
2: 루, 너희 레나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5: 레나는 강당에 있어.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거든.
2: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5: 무슨 일 있었나? 레나는?
4: 아까 선생님께서 이상한 나비 얘기를 하셨잖아.
2: 이 발자국은...
6: 키키와 뚜뚜야. 그럼 이건 스피커의 짓인 걸까?
4: 어서 가서 구하자.
1: 고맙구나, 페어리즈. 날 위해 스톤 조각을 찾아주다니 말이야. 그런데 왜 너 혼자지? 네 친구들이 널 버린 거야? 깜빡했네. 내 벙어리 나비의 마법에 당해서 말을 못하지. 말을 못하니 마법도 못 쓰고 도움도 청할 수 없지. 쓸데없이 저항하지 말고 당장 스톤 조각을 내놔. 스피카 어둠의 마법이여, 묶어라! 드디어 나에게로 왔구나.
5: 레나를 풀어줘, 이 못된

눌러라 하트. 유미리 미오미오.

0: 레나야, 괜찮은 거야? 레나야, 너 목소리가... 레나야, 스피커의 마법에 당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1: 걱정 마,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다 알아. 스피커를 물리쳐서 네 목소리를 찾아줄게.
2: 바랄라 페어리즈, 너희 스톤 조각은 모두 내 거다.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저 별빛 요정부터 공격해야겠구나. 스피커, 날 공격해!
1: 네?
2: 건방진 녀석, 감히 이 스피커 여왕에게 덤벼? 용서하지 않겠다. 스타스톤의 힘이여, 내 마법을 더 강하게 만들어둬! 스피커 어둠의 마법 발사! 못 내겠구나. 마음을 열어야 해.

0: 내 뜻을 전달할 수 있고 친구들도 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1: 스타스톤 조각이야.
0: 더 이상 당하지 않겠어.
2: 뭐야?
1: 다행이다. 레나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스톤 조각을 깨웠어.

0: 레나야, 괜찮아?
1: 웬디야, 시아야, 나...
2: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지금은 바랄라 페어리즈가 힘을 모아야 할 때야.
3: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춤춰라. 흥내미더라.
0: 바랄라 마법.
2: 바랄라 마법.
0: 바랄라 마법.
2: 루나 멜로디.
3: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0: 예! 이겼다!
1: 미안해. 내가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너희들 많이 걱정했지.
2: 괜찮아. 우리는 친구잖아. 서로의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니까 어려우면 내가 가르쳐줄게.
0: 난 레나랑 대화하는 게 좋아. 네 연주도 정말 좋고.
2: 노래도 잘하잖아. 랄랄랄랄랄랄랄라.
1: 역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한다면 친구들과 우정도 더 깊어지고 진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겠다.

0: 어? 어?
1: 신기한 나비, 널 꼭 찾고 봐야겠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동. 얼굴엔
3: 순한 길길.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5: 또 졌네.
6: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 투 헤드.

0: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카페 가족.
1: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링.
4: 중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8: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9: 호비는 아프대요.
8: 그대 놀이 회가 놀이 재밌어요.
10: 시원해.
11: 언제나 신나는
8: 뽀로로 유치원.
12: 키키키키.
13: 사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5: 스톤 조각의 비밀.
16: 파랄라 페어리즈가 이미 스톤 조각을 찾았으니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케케, 뚜뚜.
17: 부르셨어요! 스피커 여왕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18: 스피커 여왕님은 매일매일이 아름다우시죠.
17: 스피커 여왕님은 파랄라 별빛섬의 최고 미녀시죠.
18: 스피커 여왕님, 여왕님의 미모는 무지개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16: 달콤한 말을 들으면 경계심이 풀려서 판단력을 잃게 되지.
17: 또 스피커 여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16: 너희는 내 훌륭한 부하들이다. 속닭나비를 줄 테니 달콤한 말로 파랄라 페어리즈를 훌려서 스톤 조각을 가지고 오도록 해.
18: 알겠습니다, 스피커 여왕님.
19: 조별과제가 있는데 그냥 잠들었잖아. 맛있는 냄새. 우와, 도넛이다. 정말 맛있겠다. 어? 아니지.
20: 안 돼. 냄새 먹지 마. 으쌰이 먹고야.
19: 됐어, 안 먹을래. 어? 아, 눈부셔. 손이 안 닿네. 누가 이렇게 올려둔 거야? 큰일났다. 어떡하지? 돌려놓을 수 있을까? 보링이 알면 잔소리를 늘어놓을 텐데. 이건...
20: 지하도 뺏어먹기 대장. 내 도넛에서 떨어지시지 뽀. 설마 벌써 먹어 치운 건 아니지 뽀. 확인해보게 비켜봐.
19: 이젠 어쩌면 좋지.
20: 시아야, 어떻게 한 거야 뽀?
19: 저기 있잖아, 그게 내가 실수로. 그만.
20: 실수로 한 게 이 정도로 완벽하냐고?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뽀. 아주 훌륭해.
19: 어? 도넛이 멀쩡하잖아.
20: 달콤한 벌꿀 시럽 향기. 느끼하지도 않고 도넛의 원래 맛과도 잘 어우러져. 아주 탁월한 선택이야 뽀. 짭짤한 맛과 초콜릿의 단맛이 잘 섞였고 벌꿀의 단맛과도

0: 내가 요리 천재라고?
1: 사실 별거 아니야. 그냥 어쩌다 만든 거야.
2: 뭐? 난 시아가 먹기만 하고 요리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1: 물론이지. 나도 요리 좀 하는 사람이라고.
2: 완전 최고야, 뽀.
3: 이거 아주 쓸모있네. 조별 과제도 문제 없겠어.
1: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0: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4: 시아는 또 늦네.
1: 어? 시아님이 오셨다. 조별관제 준비도 해왔고 너희를 위해 시아표 도넛을 만들어왔지롱.
4: 그게 늦게 온 이유가 될 순 없어.
1: 요리천재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고.
4: 그럼 요리천재가 얼마나 음식을 잘해왔는지 보여줘봐.
1: 다들 놀라지 말라고. 바로바로 짜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
4: 이거 정말 네가 만든 거야?
2: 당연하지! 시아가 아침부터 솜씨를 뽐냈다고. 푸
5: 보기에만 그럴싸한 거 아니야? 음식은 맛이 중요하잖아. 뮤
2: 그거야 먹어보면 알지. 너무 달콤하고 맛있다. 시아가 요리천재 맞구나.
5: 진짜 맛있어.
2: 너무 달콤해. 레몬과 초콜릿 시럽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과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맛도 영양도 훌륭히 푸.
4: 그래, 맞는 말이야. 정말 맛있네.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그런데 네가 한 거 맞아?
1: 어? 의심하지 마. 이 맛있는 케이크는 이 요리 천재 시아의 손으로 만든 거라고. 내가 만든 케이크를 조별 과제로 내면 분명히 100점 받을 수 있을 거야.
0: 그치만 선생님께서 다 같이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
1: 이건 빵이 다 타서 몸에 안 좋아.
4: 어때? 이건 완벽하지?
1: 네 음식은 예쁘지가 않잖아. 조별 과제는 나 혼자 해도 충분해.
4: 그렇게 생각하면 너 혼자 해.
0: 어? 그냥 아니, 가면 레나야. 잠깐만.
1: 그냥 가면 어떡해. 케이크가 그렇게 별로야? 시 앞에 도넛도 있단 말이야. 그게 더 맛있는데.
2: 맛있다

0: 이것만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 수 있어.
1: 지아, 너 몰래 스톤 조각을 사용했구나. 난 또 진짜 네가 한 줄 알았잖아, 포.
0: 스톤 조각 이거 말이야? 세상에, 스톤 조각의 마법 굉장하네.
1: 다시 한번 말할게. 스타스톤이 완성하려면 말이지 스톤 조각을 모두 모아야 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오직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어. 너희가 할 일은 스톤 조각을 모아서 스타스톤이...
0: 후프린, 이건 선물이야.
1: 명심해, 시아야. 스톤 조각을 소중히 다뤄야 해.
0: 알았다고.
2: 스톤 조각이다, 또.
1: 스타스톤은 조각이구나, 키. 이번엔 꼭 성공하자고.
0: 요리 천재를 인정해주지 않다니 다들 너무해. 조별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도넛까지 만들어왔는데 왜 그냥 가버린 거야?
1: 애들이 잘 몰라서 그래.
0: 여긴 왜 온 거야?
2: 왜들 모를까? 시아는 요리에 재능이 뛰어난데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잖아, 뚜.
3: 쟤들이 언제부터 나이디에 저렇게 잘 알았지?
1: 소문 듣고 왔어. 요리 천재의 음식이 궁금해서 말이야.
0: 너희한텐 안 줄 거거든?
1: 아니, 내 말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 왔어.
0: 그건 말이야, 간단해. 바로 타고난

0: 재능이지? 와, 대단해. 타고났다니. 정말 요리 천재가 맞구나, 키. 생각보다 너랑 말이 잘 통하네. 그럼 특별히 내가 만든 도넛을 보여줄게. 보기만 해. 먹으면 안 된다. 키, 속아 찌렁.
1: 스피카 여왕님의 속당나비 효과가 좋네. 힘을 모아! 열려라! 자원의 문!
0: 안 돼! 스턴 조각이 돌려져!
1: 내 꼬리 잡지 말 또! 어서 놓으라고 또! 안 되겠어!
0: 거기서!
2: 큰일났네. 어떡하지, 부? 바랄라 페어리즈에게 부탁해야지.
0: 스턴 조각을 내놔.
1: 어디서?
0: 내 도넛. 스턴 조각은 내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이 못된 요정들.
2: 어쨌든 쟨 도망 못 가. 일단 여왕님께 말씀드리자.
0: 도시락은 어디로 간 거지? 아깝다. 내가 직접 만든 도넛인데. 웬디랑 레이나는 안 됐네. 맛있는 도넛을 못 먹어보고. 아, 배고파. 스톤 조각으로 다시 간식을 만들어볼까? 어? 마카롱? 어? 어. 그럼 과일로 해볼까? 오렌지, 딸기, 멜론? 왜 안 되지?
2: 오직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어.
0: 멈췄네.
3: 뭐야, 너 혼자야? 얼른 그 스톤 조각을 나한테 넘겨.
0: 스피카, 절대 못 줘.
3: 그럼 어쩔 수 없지. 어딜 도망가려고.
2: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시아가 잡혀갔다고? 스톤 조각도 빼앗겼어. 너무 무서워할라.
4: 괜찮아.
2: 어서 가서 구하자.
4: 혼자 조별 과제를 거뜬히 해냈으니 스피카를 상대하는 것도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2: 시아가 위험하지 않을까?
0: 당연히 위험하지며. 스피카의 목표는 스톤 조각인데 스톤 조각을 시아가 갖고 있잖아. 조별과제 준비도 해왔고 너희를 위해 시아표 도넛을 만들어왔지롱.
2: 레이나야, 시아는 지금 우리 도움이 필요할 거야. 친구끼리 서로 도와야지.
4: 어서 가자. 시아가 다치면 조별과제를 완성할 수 없잖아.
2: 그럼 어서 출발하자.
0: 저리 가! 스턴 조각은 절대 줄 수 없어!
2: 저건...
3: 당장 스톤 조각을 내놔!
0: 덤벼라! 얼마든지 상대해주마! 스톤 조각 발사! 어?
3: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0: 안 돼! 내 스톤 조각!
3: 이게 바로 스타스톤의 조각이군.
0: 돌려줘!
3: 드디어 손에 넣었어.
0: 나 왠지 도와줘!
3: 뭐지?

0: 방금 내가 뭐라고 외쳤는지 못 들었지?
1: 시아야, 어서 변신해!
0: 바랄라 페어리즈! 별빛 마법! 코코링!

0: 조각을 돌려줘!
1: 역시 스톤 조각에는 마법을 강화시키는 힘이 있었어. 이 작은 조각 하나에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다니. 굉장하군. 다른 스톤 조각들은 어디에 있어?
0: 그건 말해줄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니까!
1: 그 누구도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말하지 않겠다면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밖에.
2: 웬디야, 다친 데 없어?
0: 고마워.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발사!
3: 바랄라 마법!
0: 달콤 별빛!
1: 조각의 스타스톤이지만 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지. 스톤 조각이 있으면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2: 마법이 너무 강해. 스톤 조각을 얻었으니 우리가 힘을 모은다 해도 상대하기 어려울 거야.
4: 어? 아니, 이게 여기 있었구나.
2: 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먹을 생각을 해?
4: 미안해. 조별과제 케이크는 스톤 조각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이건 정말로 내가 만든 거야. 너희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라고. 시아표 맛좋은 삼색 도넛이야.
0: 우와, 우리 셋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2: 아까 케이크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데?
4: 먹어봐.
0: 응.
4: 먹고 힘내서 계속 싸우자.
0: 어?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어.
5: 스톤 조각이야!
0: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1: 내 스톤 조각! 내 스톤 조각을 내놔! 스피커 어둠의

0: 춤춰라. 한나비들아! 바랄라 마법 르나 멜론 발사!
1: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발사!
0: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별빛 소환!
1: 하!
0: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2: 나 혼자선 상대하기 어렵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다고.
3: 전에도 말했지만 삼각형 구조가 가장 튼튼해.
1: 그래서 이겼잖아. 오늘도 성공! 가서 도넛 먹자.
3: 시아가 만든 걸로.
1: 좋아.
4: 스톤 조각은 중요한 거니까 소중히 다뤄야 해, 폭.
2: 알았어.
4: 스톤 조각은 스윗 하트 박스에 보관할게. 잘 지켜야 해.
2: 아! 바랄라 페어리즈의 역할을 완수했으니까 축하 파티 하자.
5: 그러기엔 아직 멀었어, 뮤. 겨우 두 개밖에 못 찾았잖아. 15개를 모아야 하나의 스타스톤이 완성돼.
4: 오. 맞아, 포. 스타스톤은 총 3개니까 앞으로 모아야 할 개수가.
6: 하나, 둘, 셋, 넷, 다섯.
3: 스톤 조각을 45개 모아야 3개의 스타스톤이 돼.
2: 너무 많잖아.
4: 우린 바랄라 페어리즈잖아. 함께라면 할 수 있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키키키키.
11: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3: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3: 예. Yeah.
2: 포켓몬 태그스타.
4: 클릭소.
5: 클릭소. 얼마나
6: 될까?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5: 클릭소.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7: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소.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베가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남방구는 북방구와
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준모란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3: 순한 킥킥.
2: 준모란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8: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7: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0: 키키키키.
1: 가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제트론대 레드릭스.
1: 아, 누구야? 로드?
2: 루시오,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3: 공룡들을 지키는 다이노스터가 됐다면서?
4: 엄마,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2: 루시오, 네 이모한테 다 들었어. 우리도 이제 전부 알게 됐단다.
4: 전부 다 알게 되셨다고요?
5: 그래, 루시오.
6: 아하, 나부야, 진짜 멋져. 꼭 산사우리오로 놀러 갈 테니까 그때 네 차랑 슈트 다시 구경시켜줘야 해.
7: 약속할게. 어? 이만 가봐야겠어요. 로라 박사님이, 아니, 로라 이모가 절 부르세요. 공룡 문제로요. 또 통화해요.
6: 또 보자.
8: 퀀텀 코어를 얻지 못한 덱스가 무슨 쓰든지 쓸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 되는구나.
7: 늦어서 미안.
8: 뭔가 계략이 있을 거야. 어쩌면 이것과 관련 있을지도 모르지.
9: 레드렉스의 생체 신호가 사라졌네요?
8: 바로 그거야. 우연은 아닐 테지. 그래서 걱정되는 거고.
10: 오늘 임무가 뭔지 짐작이 가는걸?
8: 레드렉스를 찾아보렴.
10: 그럴 줄 알았어.
8: 덱스 헌터의 계략이 뭐든 반드시 막아야 해. 난 나대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걸 쓸 일은 없으면 좋겠구나.
7: 잠깐! 뭔가 굉장한 걸 준비하시는 거죠? 로켓이 달린 퀀텀 오토바이라든지.
11: 알겠어요, 박사님. 레드렉스를 찾을게요. 가자, 얘들아.
10: 가자, 루시오.
7: 하지만 뭘 준비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0: 좋았어. 내 실험의 마지막 단계가 거의 완성됐군. 이제 퀀텀 코어만 있으면
1: 백선터!
0: 트리나! 대체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난 거야.
1: 다 봤어. 당신이 블루한테 표식을 붙이는 거. 블루를 죽인 건 로라 박사가 아니라 당신이야.
0: 그래서 뭐. 그때 한 실험에서 얻은 자료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가능해진 거야. 이 본부의 암호 다이노들, 지금 네가 타고 있는 그 차량까지 전부 그 고래의 희생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그러니 고마워해야지.
1: 절대 용서 못해!
0: 소개하지, 최강의 암호 다이노.
1: 저를 비켜!
0: 트리나, 넌 내 손바닥

0: 안에 있단 걸 아직도 모르겠어? 이제 순순히 코어를 넘겨주는 게 좋을 거야.
1: 절대 네 뜻대로 되진 않을걸? 하!
0: 뭐야? 퀀텀 점프를 해? 그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뿐이야. 트리나가 다이노스토와 손을 잡았군. 이렇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레드렉스, 가서 다이노스토를 파괴하고 퀀텀 코어를 가져와.
2: 다이노스토를 파괴하라. 코어를 찾아라.
3: 레드렉스의 흔적이 전혀... 잠깐!
1: 뭔가 찾은 거야?
3: 그런 것 같은데? 저기 봐! 레드렉스와 일치하는 발자국이야! 여기서 발자국이 끊겼어. 어디로 간 걸까?
4: 그만해!
3: 어? 로디? 어디 가는 거야? 로디!
1: 루시오! 단독 행동하면 안 돼!
3: 뭔가 찾았나 봐!
4: 어디?
1: 세상에!
3: 저건 더치잖아! 아주 큰 더치야! 아마 큰 공룡을 잡기 위한... 으아! 으아! 저게 뭐야!
5: 저건 사라진 레드렉스야!
1: 레드렉스를 되돌려야 해!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6: 좋아, 해보자고! 레터 트롯! 전투 준비 완료! 세고 블래스트 윙! 비행 준비 완료!
2: 다이노스토를 파괴하라. 코어를 찾아라.
3: 말을 한다고? 난 말까지 하는 티렉스하고 싸울 계획은 없었는데.
1: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제이민, 오즈, 빨리 공격해.
3: 새거 블래스트 캐럿 가자. 공격이 전에 먹히질 않아! 아니, 먹히긴 했는데...
1: 당장 놓지 못해!
3: 너무 강해!
1: 다들 괜찮아?
3: 괴물 같은 힘이야! 이제까지 아머 다이노랑은 달라!
7: 일단 후퇴하자! 안 그러면 주변이 다 파괴될 거야!
2: 다이노스토를 파괴하라! 놓치지 않는다! 다이노스토를 파괴하라! 코어를 찾아라!
5: 이제 날기까지 하는데?
6: 우박폭탄 발사!
2: 찾아라.
5: 전보다 더 사나워졌어.
1: 이번엔 우리 차례야. 레터 서드.
5: 어쩌지? 공격이 안 통해.
3: 강해서 꼼짝도 못하겠어.
6: 퀀텀 점프를 해보자.
5: 제발, 제발. 안 돼, 작동이 안 되잖아. 안녕.
3: 우린 이제 끝이야.
2: 다이노스토를 파괴하라.
1: 나 기억하네.
5: 트리나? 여긴 어떻게...
1: 인사는 나중에. 지금은 내가 갚아줘야 할 게 좀 있거든.

0: 이제 됐어. 다 끝났어.
1: 말도 안 돼.
2: 트리나, 조심해.

0: 움직여. 제발.
1: 들이 나를 파괴하라.
2: 들이 나를 도와야 해.
3: 다이너스터, 준비 중이던 새로운 무기가 방금 완성됐어. 지금 바로 명령 코드를 전송할게.
0: 박사님, 어디에 쓰는 명령 코드죠?
3: 로봇 4단 합체. 퀀텀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합체를 시작해.
4: 다이너 모빌 4단 합체.

0: 와, 최고다. 완전 멋있어. 아직도 움직이잖아. 쟨 포기란 걸 모르나 봐.
1: 고아라, 찾아라.
2: 우리도 마찬가지야.
3: 아! 안킬로 파워!

0: 진짜 엄청 멋졌어.
1: 작전 성공.
0: 레드렉스가 집으로 가고 있어.
2: 트리나, 괜찮아? 난 괜찮아. 좋아, 이제 같이 백스헌터의 계략을 밝혀내자.

0: 어떤 이틀이나? 이제 모사스톰도 수리가 다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1: 백스는 공룡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요. 거의 완성 단계고요. 전 백스를 막을 거예요.
0: 드리나? 백스 헌터는 아주 위험한 사람이야.
1: 그래서 막겠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기 전에요.
2: 너 혼자선 무리야.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
1: 우리도 너랑 같이 갈게.
2: 야, 우리도?
1: 아니, 이건 어디까지나 내 문제야. 너희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니 따라오지 마.
2: 기다려, 트리나! 어?
1: 트리나!
2: 잠깐만! 따라오지 말라잖아. 트리나 말대로 하는 게 어때?
0: 글쎄, 중요한 일을 위해선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법이지.
2: 어서 가자!

0: 캠페인 시작. 기다려, 백스 헌터.
1: 정말 이 장소가 맞아, 제이미?
2: 당연하지. 티나가 분명히... 어? 분명 여기 있었는데?
3: 어디로 간 거지? 꼭 저 암벽 속으로 사라진 것 같은데?
2: 이건 암벽이 아니라 거대한 화산의 일부야. 엄청 거대한 화산.
1: 입구는 따로 안 보여?
3: 근처에 입구를 열어주는 장치가 있을 거야.
4: 왔어! 입구 찾기 성공!
2: 그러니까 그냥 틀이나 말 듣자니까. 분명히 후회하겠지. 내려간다!
5: 반가운 손님들이 왔고, 레드렉스 준비해.
2: 여기 너무 불길하고 무서워. 너희들 괜찮아?
6: 어마어마.
2: 오는 길이 험난하긴 했지만 제대로 찾아왔어. 탐지기에 따르면 여기가 백스의 은신처야.
6: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래도 예감이 별로 안 좋아.
2: 백스가 있을 텐데 어디 있는 거지? 어?
5: 그야 바로 네 앞이지.
2: 백스 헌터?
6: 대체 뭘 입고 있는 거야?
5: 내 은신처에 온 걸 환영한다, 다이노스타. 여기까지 와주다니 정말 고맙군.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6: 저분 설마! 전에 구조했던 타르보사우루스랑 스피노사우루스야! 백스한테 또 당했나봐!
2: 저 무시무시한 갑옷 좀 봐! 이제 진짜 끝인가?
5: 내 위대한 실험의 결정체를 보여주지! 공격!
1: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합체 준비!
2: 벡터 볼트윙! 빙 준비 완료!
7: 전투 준비 완료!
1: 가자!
2: 나온다! 불타라 쉴드 작동! 아직 너무 강해!
7: 새로 해봐!
1: 스마이!
2: 벡터 볼트 화살 발사!
1: 우리 이럴 시간 없거든! 이러다간 끝이 없겠어! 루시오, 제이민, 협동작전이야!
3: 우리만 믿어! 준비되면 신호 줘!
1: 다섯, 넷, 셋, 둘, 하나, 지금이야!
3: 올라갑니다! 야구르지! 이 정도면 충분해!
7: 충격파!
1: 야!
3: 이번엔 우리 차례야! 더블 볼트 화살 발사! 두 발 다 명중! 어떠냐, 백스 헌터!
5: 설마 끝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제 시작일 뿐이야!

0: 좀 있어! 사방에 온통 용암이 가득해! 저건 레드렉스잖아!
1: 그럼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해볼까? 다이노스터를 파괴하라!
0: 너 또 이럴 거야? 저번에 끝냈잖아! 제발 정신 차려!
2: 어? 뭐야? 정신 좀 내!
1: 산산조각을 내주마, 다이노스터!
2: 이제 남은 방법은 사단압축뿐이야!
0: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1: 그렇게는 안 되지!
0: 어? 어? 역시 트리나만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 우리 괜찮아?
3: 무사했구나! 어? 난 걱정할 때가 아니었네!
0: 트리나잖아!
2: 레드렉스, 이상된 나라고! 모사체인 활성! 집중해야지!
1: 트리나!
2: 트리나가 시간을 벌어줬어! 모두 사단업체 준비해!
4: 메타트론! 사단업체 헛!
2: 공격!
1: 그럼 잘 가라고, 다이노스터.
2: 도망친다고? 거기서 백성이야.
0: 그만 봐.
4: 메타존 공격.
2: 안 돼! 용암이!
0: 저거 이거 이상한 건 아닌데! 바닥이 무너지고 있어!
2: 세상에 저건! 제이미! 탈출하는 길을 찾아야 해!
0: 저기야! 저 터널이 바로 탈출구야!

0: 나온 거야?
1: 진짜 엄청났어.
2: 아직 기뻐하긴 일러. 백스헌터를 찾아야 하니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꼬레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0: 키 당장 고민이 되면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버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중물엔
6: 덤덤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 중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저기 앞쪽에 보인다. 저게 로라 박사님이 말씀하신 동굴일 거야. 백스의 부하랑 땅속에서 싸울 때 바위가 떨어지면서 입구가 막혔어.
1: 그리고 동굴 안에서 생체 신호가 잡혔고, 그러니까 뭐가 갇혀있든 구해내야지.
2: 맞아, 알고 있어. 설령 안에 피적의 물이 있더라도 말이야.
3: 동굴에 도착했어.
0: 저 바위를 옮기려면 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는데?
1: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스테고트론 합체!

0: 최고 갈고리 발사!
1: 자, 이제 당겨! 좀 더 힘을 내야 해!
2: 조금만 더!
3: 됐어! 성공이야!
4: 제가 공룡들아! 몸 조심해!
1: 좋았어! 잘했어 얘들아! 드리오사우루스들이 다 나왔어!
5: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드론을 띄워서 조사해볼게! 버즈 2호 출동!
1: 네 드론은 뱀한테 먹힌 거 아니었어?
5: 그랬었지! 그 후에 박사님이 새로 만들어주셨어! 그래서 써볼 기회만 찾고 있었지!
6: 드론 레이더에 잡히는 거 있어?
5: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동굴 안에서 공룡 생체 신호가 잡히고 있어. 어떤 공룡일까?
3: 제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제발.
1: 조사해봐야겠네. 다이노모빌을 두 대로 나눠서 다 함께 들어가자.
3: 이럴 줄 알았어.
1: 다들 조심해. 안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3: 백세 아모 다이노 말하는 거지?
4: 걱정 마, 제이미. 아머 다이노가 나오면 이 루시오님이 해결할 테니까. 아,
3: 미안한데 전혀 믿음이 안 가거든. 아, 저게 뭐야?
1: 그냥 보통 바위잖아.
3: 아, 그럼 저건?
1: 저것도 바위야.
3: 야, 저건 엄청 거대.
1: 저건 큰 바위고.
4: 꼼꼼히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만 돌아가자.
5: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 뭔가가 있었어. 하, 버즈 2호가 생체 신호를 잡아냈다고. 잘못되었을 리가 없단 말이야. 돌아가자.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0: 돌아오니까 너무 좋다. 사실 난 동굴은 별로거든.
1: 세상에나, 진짜 몰랐네.
2: 구출 과정은 전부 지켜봤어. 잘했다. 따로 보고할 내용은?
3: 없어요. 아주 단순한 작업이었어요.
0: 진짜 단순했죠. 단순하게 어둡고 무서웠어요.
3: 백서터야.

0: 아머 다이노를 상대하는 것보단 어둡고 무서운 동굴이 낫잖아.
1: 거기에 관해선 대비 중이란다. 그때까진 백스의 공룡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라야지.

0: 이런 방어벽이 뚫린 것 같다. 다이노스터 당장.
1: 박사님
2: 사라졌어.
3: 무슨 일이지? 왜 사라지신 거야?
2: 홀로그램 출력 시스템이 끊긴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안전하셔. 지구에 너희 집에 계시니까.
1: 제이민 빨리 확인해봐.
4: 비상 발전기는 켰지만 홀로그램이 다시 작동하려면 메인 파워를 가동해야 해. 이대로라면 우린 무방비 상태야. 이 와중에 퀀텀 코어에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1: 그건 안 되지. 퀀텀 코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린 끝이야. 오즈, 서버실을 확인해줘. 루시오는 경납고로, 제이미는 휴게실로 가봐. 난 연구실을 둘러볼게. 통신장치 켜두고 경계태세 유지해. 모든 수상한 점 있으면 바로 알려줘.
2: 알았어. 자,
4: 흩어지자고? 정말 진심이야? 진심이구나.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오싹하고 무서운 방일 뿐이야. 겁먹을 거 없어. 자, 이거 봐. 먼지 한 털도 없잖아. 누구 있어? 방금 뭐였지? 저리 가! 저리 가! 살려줘!
1: 이상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공룡 모형도 그대로 있고. 다이노모빌 모형도 이상 없어. 잠깐! 이건 본 적 없는 모형인데? 이게 뭐야? 백스의 아머 다이노잖아? 안킬로 발진! 얘들아, 내 말 들려! 긴급 상황이야! 본부에 뭔가가 침입했어! 도와줘!
2: 알아! 아머 콩쿠 소그나투스들이야! 스테고금을 발사!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 제발 우리 본부에서 나가줄래?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3: 이쪽이야! 어서 로디! 경납구로 가야 해! 랩터카인 전력이 있을 거야! 으아, 또 나타났잖아! 정리해보시지! 랩터 변신! 경납과 차량들이 전부 파괴됐어! 왜 바닥에! 설마! 이번에도 너야? 미안하지만 네 계획대로는 안 될걸?
1: 정말 사사건건 거슬리는군. 내가 퀀텀 코어만 얻으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5: 랩터카부터 본부까지 다 망가뜨리다니!
3: 당장 나와!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1: 보고 싶을 거야, 루시오. 머리 조심해.
3: 멈춰! 이게 무슨 짓이야!
1: 로디!
4: 너희 괜찮아?
3: 이게 다 백스의 부하짓이야. 바닥을 뚫고 나오더니 저쪽으로 갔어.
4: 뭐? 퀀텀 코어름 쪽이잖아. 분명히 그걸 노리고 왔을 거란 말이야.
1: 빨리 가서 막아야 해. 가자!

0: 내가 해냈어.
1: 철이나, 퀀텀 코어는?
0: 네? 당연히 찾았죠.
1: 잘했다. 코어는 극도로 조심해서 다뤄야 해.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0: 저한테 잔소리해서 좋을 건 없을걸요? 그러다 실수로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1: 감히 나한테.
0: 그럼 이만 이제 가까이서 살펴볼까? 모사스톰 변신! 이제 내 거야.
2: 멈춰!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0: 저리 가.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난 지금 기분이 아주 좋다고.
3: 잠깐만.
0: 하지만 방해한다면 좋은 꼴은 못 볼 거야.
3: 트리나? 우리 반 전학생?
0: 드디어 이 힘만 있으면 난...
3: 계속 트리나와 싸웠던 거였다고? 하지만 우린 같은 반 친구잖아.
4: 그것도 놀랍지만 대체 어디 간 걸까?
0: 모르겠어. 중요한 건 퀀텀 코어를 가져갔다는 거야.
5: 그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지. 트리나와 블루.
3: 트리나? 우리 반 전학생?
0: 드디어 이 힘만 있으면 난 여기가 어디지? 이 퀀텀 코어가 날 여기로 데려온 게 분명해. 됐어. 임무는 완수했으니 백스 박사한테 코어만 넘기면 되겠구나. 저건
6: 제가 블루랑 인형을 지어줬어요.
0: 모사 탱크 변신! 위장모 작동!
6: 블루한테 지느러미 흔들면서 인사하는 법도 가르쳐줬고요.
7: 그거 아니? 대왕 고래들은 쉽게 친구 안 해줘. 너를 정말 좋아하나 본데?
6: 저도 블루가 좋아요. 늘 부두에서 절 기다리거든요. 블루, 많이 기다렸지? 블루, 나왔어! 블루! 블루, 거기 있어? 내 말 안 들려?
7: 아무데도 안 보이는구나. 그치만 걱정하지 마. 오는 중일 거야. 여보세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어쩌지? 보트가 도착하기 전에 지난주에 채취한 코어 샘플을 한 번 더 스캔해봐야 하는데 우리 블루는 내일 만날까?
6: 알겠어요.
7: 드리나?
6: 가요.
0: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잖아. 퀀텀 포스 때문에 과거 시간대로 이동한 거야. 잠깐, 그럼 오늘이 바로...
6: 코어 스캔은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블루가 날 무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0: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방금 일어난 일을 다 봤거든.
1: 누구세요?
0: 난 연구원이란다. 나쁜 연구원이 고래를 해치지 않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었어.
1: 그게 누군데요?
0: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지. 로라 박사라고 한단.

0: 로라 박사는 아직 안 보여. 그럼 블루를 살릴 수 있어. 이번엔 꼭 지켜줄 거야.
1: 백스 헌터의 부하가 같은 반 트리나라는 친구라고?
2: 네, 저희도 믿기 힘들었지만요. 아,
1: 그럼 트리나를 찾아야지. 퀀텀 점프의 흔적을 남겼을지도 몰라. 어디 보자. 저기군, 지구 파리오 제이.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지구 파리오 제이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몇 년 늦게 빅뱅이 일어났어.
3: 그럼 시간이 몇 년 늦다는 뜻이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셈이겠네요. 잠깐, 만약 그 세계에 퀀텀 터널이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돌아오는 거죠?
1: 루시오를 따라하면 돼.
2: 응? 뭘요?
1: 루시오가 절벽에서 퀀텀 점프를 한 이후부터 연구를 해왔어. 퀀텀 에너지만 충분히 있다면, 다시 말해 퀀텀 코어가 있다면 다이노모빌은 터널이 없어도 퀀텀 점프가 가능해. 하지만 전력 소모가 워낙 커서 너무 자주 할 순 없지.
0: 그럼 퀀텀 코어를 찾아야만 돌아올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자.
1: 본부에 남아있는 퀀텀 에너지를 모두 모은 후 전력 전체를 다이노모빌로 전송. 좌표는 지구 파리오 제이.

0: 다들 무사히 돌아오렴.
1: 무사스톰 변신! 블루! 블루 나야! 어? 안 돼 블루! 내가 또 늦었나봐! 박사님? 저기서 뭐하는 거지?
2: 이런, 또 실패야? 참을 수가 없군. 곰, 코끼리, 그리고 이제 고래까지 로라 양자역학 연구에 또 밀리게 생겼잖아. 이번 실험도 결국 시간 낭비였어. 내 기술을 버틸 수 있는 동물이 분명 있을 텐데 실험 장소를 바꿔봐야겠군. 쓸모없는 녀석.
1: 블루를 해친 건 백스였어. 날 속였다니. 용서 못해!
2: 어? 뭐야?
1: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백선터!
2: 뭐지?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정말 놀라워.
1: 다이노스터! 로봇 탑재, 준비!
3: 랩터 볼트윙, 합체! 랩터 볼트윙, 비행 준비 완료!
1: 스테건 트럭, 합체! 우선 저 로봇을 멈춰 세워야 해.
3: 우린 왼쪽을 맞출게. 디나 멈춰.
1: 비켜.
3: 디나 왜 백스를 돕는 거야?
1: 너희한테 말해줄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비켜. 고어 없이는 못 비켜. 당장 돌려줘. 비키라고 했잖아.
2: 정말 엄청난데.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야.
1: 백스 헌터.
4: 방금 백스 헌터라고 한 거야?
1: 지민아, 제발 그만해. 이건 무의미한 짓이야. 대화로 풀어보자. 우린 코어만 있으면 된다고. 방해하지 말고 비키라고. 내가 경고했지. 숨어봤자 이젠 소용없어.
4: 대체 왜 백스 헌터를 노리는 거지? 부하 아니었어?
1: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지금은 코어를 되찾는 데에 집중해야 해. 물경! 대고 해머 장착!
5: 이해가 안 되네. 드릴 맞춤 보고 싶어?
3: 랩터 볼트 화살 발사!
6: 해머 스매시!
1: 좋아, 이제 봐주는 건 끝이야. 모사들을 공격!
6: 세모 해머 휘두르기! 자!
3: 랩터 볼트 공격!
1: 너희 포기란 걸 몰라? 매번 그렇게 날 방해했지! 근데 왜 저러지?
7: 그건 모르겠지만 저 고래가 트리나를 멈추게 했어. 봐! 백스 헌터의 표식이야!
8: 아파하고 있어. 우리가 구해줘야 해.
5: 미안, 난 그것도 모르고. 어?
8: 이제 이것 때문에 아프진 않을 거야.
1: 상처 치료도 해야 해.
6: 나한테 맡겨! 치료 레이저 작동!
5: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6: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곧 회복될 거야.
5: 들었지, 블루? 가서 쉬어. 또 만나자. 너희가 적이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됐어. 헌터코어는 너희가 갖고 있어야 해. 그걸로 백스 헌터가 뭘 할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1: 트리나,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우리가...
5: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9: 트리나...
10: 됐어. 전부 다 완벽하게 충전했어.
7: 이제 어쩌지?
1: 퀀텀 터널 없이 점프를 시도해봐야지. 박사님 말씀대로.
11: 무지 간단해. 내가 전에도 했잖아.
7: 그렇긴 하지만 의도한 건 아니었지.
11: 문제 없을 거야.
1: 어서 가자.
11: 자, 다이너스터 출발!
2: 흥미로워지겠군.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3: 출동.
12: 얼굴엔
13: 순한 킬킬.
12: 순물엔
13: 덥덥한 말.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7: 키키키키.
1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테크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테크스타.
2: 굿소. 클릭소. 얼마 될까?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0: 개체로 변신.
1: 자석으로 만나는 입체 세상.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베 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지성.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식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키키키키.
13: 하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3: 보는 부모도
12: 일상.
13: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4: 남방구는 북방구와
1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아이스크림 트럭.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우리 여행 가자.
5: 환영합니다.
4: 그럼 여기 출발.
6: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7: Farewell, big nanny.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좌우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는 애초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고추대

0: 킹크스포입니다. 코끼리 마을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1: 어? 코끼리가 왜 사라졌지?
2: 그러게.
0: 그런데 코끼리가 사라지자 코끼리 똥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3: 우리 코끼리 똥들은 우리의 주인이신 코끼리님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사라진 코끼리님을
4: 찾아줘라! 찾아줘라! 찾아줘라! 찾아줘라!
5: 와, 코끼리 똥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1: 도동, 코끼리 똥이 무슨 일을 하는데?
5: 그러게. 내가 코끼리 똥에 대해 아는 건 코끼리는 아주 많이 먹고 먹은 양의 3분의 1을 똥으로 내보낸다는 거. 건강한 코끼리의 똥은 초록빛을 띠고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거. 요 정도라서.
1: 어? 전화 온다.
5: 네, 그린조끼 구조대입니다.
6: 그린조끼 구조대, 방금 뉴스 봤죠? 코끼리 똥들이 일을 안 하겠대요. 큰일 났어. 빨리 좀 와줘요. 빨리요.
5: 네네. 알겠도도. 그린아, 일단 코끼리 마을로 가보자. 가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도.
1: 알았어. 그린조끼 구조대
4: 코끼리 마을로 출동!

0: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0: 아유, 오실 때가 됐는데, 그죠?
2: 아, 그러니까. 언제 오는 거야?
0: 그러니까 말이에요.
2: 오시면 인사 잘하고.
0: 네, 네. 잘해야죠.
3: 여기가 코끼리 마을인가 봐.
2: 아유, 아유, 오셨네, 오셨어. 아이고, 어서오세요.
4: 우릴 많이 기다리네.
2: 아유, 좀 비켜주시고. 아유, 어서오세요, 코끼리 똥님. 박수, 박수.
0: 박수, 코끼리 똥님.
5: 에헴, 아무리 이래봐야 내 마음은 변함이 없동. 코끼리님을 찾아줄 때까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 똥.
2: 아유, 걱정 마세요, 코끼리 똥님. 아, 여기 그린조끼 구조대가 코끼리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치?
4: 네. 네. 저 근데 코끼리 똥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똥한테 쩔쩔 매는 거더라.
3: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5: 야, 얘네들 진짜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2: 아유, 그러게요.
0: 코끼리 똥님께서 한수 가르쳐 주시지요.
5: 좋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지. 일단 우리 코끼리 똥들은 동물들의 영양 간식이야.
6: 사자가 기운이 하나도 없다. 그럴 때.
7: 자, 자, 우리 사자가 코끼리 똥 먹을 때가 됐구나. 옅다.
6: 이렇게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코끼리 똥을 먹이면
8: 코끼리 똥의 힘! 파워!
6: 사자가 힘을 내지.
3: 아, 코끼리 똥이 그렇게 영양분이 많구나.
2: 아, 그뿐이 아니야. 코끼리 똥으로는 종이도 만들 수 있지. 코끼리는 초식동물이라 풀을 많이 먹는데 그런 코끼리가 누는 똥은 반 이상이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섬유질은 종이를 만들 때 필요한 섬유질과 비슷해서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종이는 원래 뭘로 만들죠?
4: 종이는...
3: 아! 나무로 만들지 않나요?
5: 그렇지, 그렇지.
2: 그래서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들면 아주 많은 나무를 살릴 수 있어요.
7: 코끼리 한 마리의 똥으로 하루에 660장의 종이를 만들 수가 있고 1년이면 24만 장의 종이를 만들 수가 있지. 다시 말해, 코끼리 한 마리가 누는 똥으로 30년 된 나무 약 200그루를 살릴 수가 있는 거죠.
4: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코끼리 똥! 대단하다, 똥!
5: 아이, 뭘 그런 거 갖고 또 놀라시나. 그 씨앗 얘기 좀 그 자세히 해봐.
0: 아, 맞다. 우리 코끼리 똥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4: 어? 또요?
3: 어, 뭔데요?
0: 그게 뭐냐 하면 코끼리가 열매를 먹으면 열매가 소화되면서 열매의 씨앗은 똥과 함께 몸 밖으로 나오는데 코끼리가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똥을 누면 씨앗들도 여기저기 퍼지면서 곳곳에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4: 아하! 우리 코끼리 똥님께서 여기에 저기 식물들이 자라게 돕고 있군요.
5: 이제 알겠어. 왜 다들 코끼리 똥 하는지 말이야.
3: 네, 이제 알겠어요.
9: 위대하신 코끼리 똥님.
5: 이제 알겠으면 빨리 코끼리 좀 찾아주시오. 코끼리가 있어야 우리 코끼리 똥도 존재한다 이겁니다.
4: 당장 찾아보겠도도. 근데 어떻게 코끼리를 찾지? 어디 간 줄 알고.
3: 아, 이러면 어때요? 근처에 떨어져 있는 코끼리 똥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코끼리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9: 오, 그래요. 여기 있다!
3: 어? 저쪽도 있어! 코끼리가 저렇게 움직였나 봐!
4: 따라가 보자!
3: 가자!
4: 같이 가! 똥이 여기서 끊겼어! 혹시 이 안에...
3: 어, 코끼리야!
5: 꿀 인조 개구조대!
3: 여기 있었구나!

0: 먹어?
1: 왜냐하면 코끼리 상아는 단단하고 색깔이 고와서 여러 물건의 재료로 쓰이거든. 문제는 상아를 뺏어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코끼리들이 죽어왔다는 거지.
2: 상아를 뭘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
3: 내 말이. 그런데 우리 코끼리를 괴롭히는 건 사냥꾼뿐이 아니야. 코끼리들이 살던 숲을 사람들이 농장으로 만들면서 우리 코끼리들은 살 곳과 먹을 것을 빼앗겼어.
1: 맞아. 그래서 지금 코끼리들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거든.
2: 코끼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4: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사람이 잘 살아보겠다고 코끼리 좀 해칠 수도 있지. 안 그래?
1: 안 그래요.
2: 사람 생명만큼 코끼리 생명도 중요하다고요.
3: 바로 이 사람이 나를 잡아온 그 나쁜 사냥꾼이야.
4: 그래, 널 잡았으니 이제 상아를 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1: 그라이손 업도도 저도 여전히 마법으로 나쁜 사냥꾼은 코끼리 똥으로 변신!

0: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1: 동아, 이게 다 네 덕분이다.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 너는 네 할 일을 열심히 하도록.
0: 알겠습니다, 주인님.
1: 그린조끼 구조대 정말 고마웠어.
2: 아니야, 사람들이 코끼리들을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3: 그래, 코끼리가 멸종하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더 노력하겠다. 약속!
4: 약속!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7: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한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팽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 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격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

0: 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 짠!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1: 네, 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이겠죠?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F

0: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2: 가위바위보!
3: 와!
2: 아, 다시 한 번 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4: 우정들 안녕!
2: 가위바위보! 오! 지아야! 안녕!
5: 근데 지아 오늘 입꼬리가
6: 요렇게 내려갔네.
5: 자자! 우리랑 같이 신나게 노래하면 입꼬리가 다시
6: 요렇게 올라갈 거야!

0: 어디 보자. 지하 입꼬리가. 아! 뭐야! 아직 안 올라갔네.
1: 나 기분 안 좋아서 오늘 유치원 못 가겠어.
2: 미사! 지하 한동안 안 그러더니 또 저런다 또.
3: 그러게 말이야. 지하야, 무슨 일이 있어?
1: 응, 있어. 준수랑 지훈이가 놀이공원 간대.
0: 지하 빼고 둘이서만?
1: 응, 나도 놀이공원 가고 싶은데.
2: 그럼 같이 가자고 해봐.
1: 난 오늘 안 돼. 오늘 성욱이 생일 파티 가기로 했단 말이야.
2: 에이, 뭐야!
3: 참, 우린 친구들이 너만 빼고 가는 줄.
0: 그러게, 지아가 약속이 있어서 놀이공원에 못 가는 거였네.
3: 그러니까.
0: 대박이.
1: 아니, 내가 약속 있는데 놀이공원에 가냐고. 나만 혼자 두고.
2: 에이, 그건 지아 너 혼자 둔 건 아니지.
3: 오, 그래. 지아는 다른 친구도 있고, 우리 요정들도 있잖아.

0: 짜잔! 어때, 지아야? 혼자 아니지?
1: 난 노래에서 이 부분이 제일 좋더라. 혼자라고 느껴질 때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0: 뭐야?
1: 아니, 갑자기 혼자라고 느껴졌던 때가 생각나서.
2: 에? 이렇게 갑자기?
3: 동동이, 너도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
0: 에이, 그럴 리가.
2: 우리가 있는데.

0: 혼자라고 느낄 때 있었거든요. 치! 예전에 내가 독감 걸려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었는데
1: 동동아 얼른 나와서 같이 신나게 놀자.
2: 그래 동동이 파이팅!
3: 고마워 파이팅!
2: 동동아 이러다 요정 축제 늦겠어. 빨리 가자.
1: 그래.
0: 뭐야? 너희 지금 나 빼고 둘이서만 요정 축제 가는 거야?
2: 동동아 미안해. 우린 요정 축제 가고 싶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다음엔 꼭 같이 가자.
1: 미안해 동동아.
0: 안돼. 저 의리 없는 녀석들 너무해. 더 아파. 그때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4: 동동이 저 얘기 벌써 백만 23번째 하네.
1: 백만 25번째야.
5: 근데 동동이 정말 섭섭했겠다.
0: 그치 지아야.
5: 응 딩딩이 댕댕이가 너무했네.
1: 동동아 그땐 미안했어.
2: 그래 우리 그 다음부턴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화 풀어.
1: 그래 동동이 넌 절대
6: 혼자가 아니야.

0: 근데 나 방금 혼자라고 느꼈어.
1: 방금?
0: 그래, 방금 노래할 때 너희들 나 빼놓고 다 똑같이 움직였잖아. 아, 외롭다.
1: 친구야, 그건 그냥 너 혼자 동작 틀린 거잖아.
0: 그렇지?
2: 그런 거야. 댕댕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0: 좋았어. 그럼 다시 이번엔 절대 안 틀릴 거야.

0: 짜잔! 거기 지금 혼자 보고 있는 친구! 우리랑 같이 재미있는 퀴즈 풀어볼래?
1: 동동이!
2: 댕댕이가 함께하는 웃는 얼굴 찾기!
1: 여러 가지 표정의 얼굴들! 이 중에서 웃는 얼굴을 찾아봐!

0: 여기 여기
1: 어허! 얼굴이 더 많아졌지? 웃는 얼굴도 많아졌다! 다섯 개! 아자!

0: 잘했어, 친구들!
1: 지아야, 우리랑 같이
2: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1: 노래 부르니까 기분 좋아졌지?
3: 응, 좋아졌어.
4: 좋았어. 그럼 우리 지아 유치

0: 잘가, 채아!
1: 정말 기분 나빠!
2: 진정해봐. 아, 너희 왜 그렇게 화가 났어?
3: 예, 심술이 때문에 화났어.
1: 예, 삐지기 때문에 화났어.

0: 싸워, 심순아. 내일 왜 싸웠는데?
1: 우리가 왜 싸웠냐면!
0: 심순아, 우리 귀신 놀이 할래?
2: 우와, 재밌겠다! 누가 귀신 할지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0: 그래!
1: 가위바위보!
0: 이야!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귀신 할게! 잠깐만! 나 준비 좀 하고 올게!
2: 알았어! 준비되면

0: 준비됐어?
1: 어, 알았어.
0: 시작! 너 귀신이다. 심술이가 뭐라고?
1: 아, 저리 가! 아, 저리 가라니까! 아! 아, 너 왜 나 미쳐?
2: 네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지!
1: 아, 귀신이 무섭지, 그럼! 그리고 너도 귀신놀이 좋다며!
2: 아, 그렇다고 누가 그렇게 무섭게 하래!

0: 그래서 나 심술이랑 안 놀아. 지아야, 나랑 놀자.
1: 나도 삐죽이랑 안 놀아. 지아야, 나랑 놀자.
0: 지아야, 얼른 정해. 심술 맞은 심술이야, 아니면 착한 나야?
1: 잘 삐지는 삐죽이야, 착한 나야?
2: 나는...
3: 아, 미안한데 지금 우리 지아는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곧 유치원에 가야 되거든. 그치?
2: 응, 맞아.
4: 유치원?
5: 아이, 그럼 난 누구랑 놀아? 나한테 친구는 저 심술이뿐인데.
4: 나한테도 친구는 저 삐죽이뿐이었는데.
5: 우리 이제 혼자야.
2: 아니야, 너희 혼자가 아니야.
3: 맞아, 맞아.

0: 심술이랑 삐죽이 이제 다시 사이좋게 지낼 거지.
1: 옛살
2: 칠살
1: 도레미파솔.
3: 자 그럼 화해도 했고 지아 너만 남았다.
1: 이제 뭐다?
4: 지아야 유치원 가자.
5: 알았어, 나 진짜로 유치원 갈게.
1: 그래, 유치원 끝나고 성욱이 생일 축하도 잘해주고.
5: 알았어, 안녕.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오빠, 저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킥킥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왜 소리가 안 나는 거야?
1: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2: 예, 무슨 공사라도 하는 거야?
0: 이게 왜 이러지? 좀 낡아도 소리는 잘 났었는데 말이야.
1: 그런 고철에서 소리가 나는 게 더 이상하겠다.
0: 잘 모르나 본데, 오래된 악기일수록 더 좋은 소리가 난다고.
1: 에이, 그게 말이 돼?
2: 어, 맞아. 책에서 본 것 같아. 지치, 나도 한번 해볼래.
0: 좋아. 그런데 살살 다뤄야 해. 부서질지도 모른다고.
2: 아니, 망가졌네. 미안해, 치치.
3: 삐리삐리,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4: 미션이다.
5: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4: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도 멋진 미션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5: 그럼 새로운 미션을 공개할까요?
6: 세계 탐험대회 미션 대공개! 뿡뿡!
7: 고물섬의 이글이글 가마를 고쳐라!
5: 여러분, 이번 미션도 부디 성공하길 바랄게요.
6: 그럼 저희는 이만 뿡뿡!
0: 가마를 고치라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1: 넌 가마를 고칠 줄 모르잖아.
0: 우리에겐 핑핑이 있잖아.
8: 로빈, 고물섬에 검색하죠.

0: 전 세계의 모든 고철 고물들이 모이는 곳, 고물섬이라 불리우는 이곳은 알로아 섬입니다. 오래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모인 고물과 고철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글이글 가마가 고장나면서 픽사 할머니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1: 알로아, 알로아, 알로아.
2: 생크림 준다.
3: 그 알로아 섬이 아니잖아.
4: 얼른 가보자.

0: 하차 헛야.
1: 자, 우, 고물섬에는 없는 게 없는데.
0: 그럼 뭐해? 네가 어제 망가뜨린 트럼본 같은 고철들 뿐이잖아.
1: 아, 맞다. 지치, 이것 좀 봐. 어? 내가 고쳐봤어. 자.
2: 어? 드레코, 네가 고쳤구나.
1: 어때? 완벽하지?
0: 어쨌든 고마워.
2: 그럼 어제 못했던 드레콩의 연주를 듣고 싶어.

0: 좋아. 자. 또 망가졌네.
1: 예쁘다. 아깝다. 고장났겠지?
2: 자, 잘 봐. 후후, 이런 음악엔 이렇게 치는 거지.
1: 멈춰버렸어. 야, 나와라.
2: 아뵤. 야, 차. 야, 아뵤. 이야, 이거 좀 봐. 드래콩이랑 똑같이 생겼다. 진짜 닮았다.
0: 어? 정말 나랑 닮았네.
2: 으아!
0: 저리 가!
3: 탱크?

0: 와, 진짜 놀랐어.
1: 뭐야?
2: 아이고, 다들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어?
3: 지금 진짜 위험했다고요.
2: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요즘 영 눈이 침침해서. 그나저나 너인 누구냐?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게야?
3: 저희요? 아, 저희는 세계탐험 대회라는 어마어마한 대회에 참가하는 중이랍니다.
4: 우와! 진단다! 우와! 높이 난다!
2: 왔구나. 드디어 왔어. 자자, 어서 들어가자. 조금만 더 늦었다면 아마 성이 가라앉고 말았을 거야.
4: 탱크!
2: 저 하얀 친구는 먼저 들어간 것 같구나.

0: 저 할머니, 고장난 가마는 어디에 있나요?
1: 바로 저기 있지.
0: 진짜 오래돼 보이지 않아?
1: 오래됐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
2: 어머, 생크마!
3: 생크마, 괜찮아?
1: 여기를 보면 뭐가 고장났는지 알 것 같은데 난 도통 모르겠어. 생크.
2: 문제를 찾았어. 로빈, 이 그릭의 가마를 살펴봐줘.
4: 삐리삐리 전력칩 분실, 전력칩 분실.
2: 여기 있는 칩만 찾으면 될 것 같아.
3: 꼭 강아지 뼈처럼 생겼네.
4: 띠링.
3: 어? 로봇이다.
1: 청소 로봇 띠링이를 소개 안 했구나. 좀 까

0: 까칠하지만 힘도 세고 아주 똑똑해. 무엇보다 청소를 아주 잘하지. 생크미.
1: 뚜링뚜링 뚜링뚜링 뚜링뚜링 뚜링뚜링.
0: 생큼.
1: 뚜링뚜링 뚜링뚜링
0: 생큼.
1: 뚜링 뚜링 뚜링 뚜링 뚜링.
2: 아야. 으아. 이게 뭐지? 으아.
0: 어떡하면 좋니? 진즉에 막아놨어야 했는데.
3: 할머니, 여긴 어디로 통하나요?
0: 글쎄다, 오래전에 폐쇄한 통로라서.
4: 삐리삐리, 사다리가 있습니다.
3: 좋아, 사요, 가자.

0: 혹시?
1: 띠링띠링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0: 난 아니라고.
1: 띠링띠링.
2: 얘들아 이리 와봐. 내가 전력칩을 찾았어.
3: 우와, 정말이야? 이제 가마를 돌려놓는 일만 남았네.
2: 내가 찾은 거라고.
4: 귀신해.
3: 아파.
0: 얘들아, 전력칩을 찾은 거야?
5: 뭐야, 전력칩이 아니잖아.
0: 뭐? 어...
5: 봐봐, 강아지 뼈 모양이잖아.
0: 아니야, 모양은 비슷해도 이건 아니야.
5: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찾은 건데?
2: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6: 와, 신난다.
1: 띠링띠링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6: 탱크미 신난다.
1: 띠링띠링 사용한 물건은 제발.
2: 이것도 아니네.
1: 띠링띠링.
6: 주전자 탱크미 목말라.
1: 띠링띠링 띠링띠링.
3: 핑핑, 괜찮아?
5: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0: 죽음 같다.
2: 드래코!

0: 아이고.
1: 핑핑! 얘들아! 핑핑! 어디로 가는 거야?
2: 어떡해. 나도 몰라.
1: 여긴 어디야?
3: 냄새. 치치, 이상한 냄새 안 나?
1: 우와, 지독해. 어? 그런데 생크미는?
0: 생크미 콩콩.
4: 드릉 드릉.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와! 드링 드링.

0: 띠링띠링.
1: 와, 이건 또 무슨 소리야?
2: 또 어디로 가는 거야?
1: 치치, 저기 앞에!
2: 뭐야, 저거!
1: 어떻게 오징어가 되고 말 거야!
2: 이대로 죽을 순 없어!
0: 띠링띠링, 제자리에, 제자리에!
1: 치치, 저기!
2: 좋았어, 역시 도켓이야! 어서 올라가자!
1: 그런데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3: 자, 그건 나한테 맡겨. 얍! 하! 좋아, 간다. 자, 어쨌든 성공이야. 치치, 어서.
4: 큰일 날 뻔했잖아.
2: 그래도 살았다.
5: 지금 오징어 싫어, 싫어.
2: 뭐야?
4: 생금이 너, 생금이 너 딱 기다려.
2: 자, 가자. 띠링띠링.
6: 사유, 저기.
2: 우와, 강아지잖아.
6: 어머, 귀여워라. 이리온, 이름이 뭐니?
7: 우와, 강아지잖아. 귀여운걸. 우와, 너무 귀여워.
6: 가지마. 저건 전력칩이잖아.
2: 뭐? 전력칩이라고?
4: 제발 쓰레기통만 아니면 좋겠다.
6: 치치, 어떻게 된 거야?
2: 너야말로 어떻게 된 거야?
7: 도깨비 보고 싶었어.
4: 징그럽게 왜 이래?
7: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2: 핑핑, 전력칩은 찾았어?
6: 그게 저 강아지 로봇이 가지고 있어.
2: 뭐?
4: 그럼 어서 잡아야지.
2: 야! 강아지야! 우린 전력팀이 필요해!
4: 야, 너 거기 서지 못해!
5: 으자! 강아지! 강아지!
6: 오, 생큼아, 안 돼! 내려와!
5: 생큼? 생큼?
3: 오, 착하지.

0: 여긴 또 어디야?
1: 어떡해. 나 아직 살아있는 거지?
0: 다들 괜찮아?
1: 그런 것 같아.
0: 강아지! 강아지 로봇은 어디 갔지? 놀랐지? 괜찮아.
2: 핑핑, 전력칩도 여기 있어.
3: 좋았어. 어서 들어가자고. 할머니!
2: 저희가 전력칩을 찾아왔어요.
4: 너희들 돌아왔구나. 아이고, 뽀뽀야. 어디 갔었어?
2: 할머니, 얘가 전력침을 물고 간 거였어요.
4: 응? 왜 그랬어, 뽀뽀?
0: 강아지 뼈 모양이라 들고 갔나 봐요.
5: 삐리삐리, 전력침의 위치와 크기가 일치합니다.
0: 좋아!
4: 그럼 일을 시작해볼까? 오, 띠링! 띠링!
0: 어? 그런데 띠링이는 어디 갔지?
6: 띠링! 띠링! 띠링! 띠링!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띠링! 띠링!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킬킬,
7: 눈물엔
8: 똑똑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래요?
13: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2: EBS IN 포키제?
13: 네.
1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15: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주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회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나는 너의 개발자다. 잠시 후 나는 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 인간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넌 내게 돌아올 거야. 다시 만날 땐 나와 대화도 가능하겠지.
1: 예뻐라.
0: 또모스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 마인드 파워는 인간의 마음 따위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 그 중에도 내가 만든 너는 가장 강력한 마인드 파워를 갖게 될 거다. 그 힘으로 너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와 함께 인류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뒤로 조발래. 어?
1: No!
0: 이 마인드 코어를 이현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갖다 두고 잘 감시하도록.
1: 맥기!
2: 닥터 M!
0: 그럼 활성화가 완료된 후, 아니 인간의 방식으로 해볼까? 잘 다녀와라, 아들.
3: 파.
4: 빨리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두려웠어. 닥터엠이 날 직접 만들었다니. 게다가 내가 닥터엠을 도울 거라니.
3: 아니야, 파.
5: 그래. 그건 닥터엠의 일방적인 말일 뿐이야.
6: 사실 닥터엠에게 자유를 준 건 우리였지.
7: 잘했다. 네가 알려줬으니 이제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4: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2: 잘 말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 다 진짜 용감한데? 나 같으면 오해받을까봐 조용히 있었을 텐데 말이야.
8: 조용한 와이. 상상하기 힘든.
4: 난 아직도 못 믿겠어. 이건 닥터엠이 우리 편을 갈라놓으려고 거짓말한 걸지도 몰라.
6: 근데 팝이 닥터엠이랑 합체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럼 합체되는 척하고 닥터엠의 약점이 뭔지 알아낼 순 없을까?
3: 두령 대박.
4: 할 수 있을지도? 좋아. 그럼.
7: 안 돼. 팝과 합체한 후 닥터엠은 그레이트 식스보다 훨씬 강했고 마인드 파워까지 썼어.
6: 아, 맞다.
7: 닥터엠과 합체가 되는 원인을 찾으려면 정밀 검사를 해야 돼. 그 전까진 팝은 출정 금지다.
4: 네?
3: 걱정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9: 큰일이에요. 빨리, 빨리.
10: 센이 있어서야 하는데. 이상.
4: 다 어디 간 거지?
5: 도훈, 어떻게 된 거야?
4: 박사님.
7: 네, 형사님. 로봇들 모두 출동시키겠습니다. X, Y, Z, 소니, 켄.
4: 아.
7: 팝은 여기 있어라.
4: 네?
2: 가자, 그러더라고.
3: 팝!
4: 한수, 나 검사 끝난 거야? 아무도 말을 안 해줘.
3: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래. 오영사님이...
5: 한수야, 잠깐만.
3: 네? 네.
5: 저기, 아저씨가... 여러분, 안드로우 형입니다. 지금 닥터엠의 로봇들과 또봇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딜 응원해야 될지 참 고민되네요.
2: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9: 셋째는 우리도 있어. 스라이탄 슈퍼 스파이더 윙.
11: 슈퍼 스파이더 윙.
9: 썬더 파워.
11: 썬더 파워. 맥시멈. 슈퍼
9: 이겨라!
6: 형사 누나, 어떻게 된 거예요?
12: 닥터엠 로봇들이 호수 앞에 수상한 건물을 만들고 있어서 조사하려다 공격을 받았어.
10: 우리가 경찰인데 마치 자기들이 경찰인 듯 우리를 체포하려 했다. 이상!
2: 와, 갈수록 뻔뻔해지네. 아니, 아니, 근데 경찰은 왜 닥터엠을 막지도 않는 거래?
12: 닥터엠이 대도시 범죄자들을 싹 다 잡아줬잖아. 경찰 입장에선 닥터엠이 새로운 또봇 같은 느낌이니까. 어쨌든 이제 건물을 조사하자.
6: 또 닥터엠이?
4: 닥터엠이 나왔대요?
7: 그래, 알았다.
4: 박사님, 저 따돌리시는 건 아니죠?
7: 잠깐만.

0: 혹시 저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요?
1: 혹시 모르니 또 뭐 캐리어도 대기시켜야겠어.
0: 아, 왜 날 피하시지? 설마 내가 악당으로 나왔나? 아, 나 진짜 악당 같은 느낌도 안 드는데. 한수는 왜 안 와? 리모 박사님이 뭘 하셨길래. 다들 정말 날 피하는 거야? 내가 악당이라서? 난 절대 악당이 아니야. 증명해 보이겠어. 또 파! 출동!
2: 리모 박사님!
3: 어, 삼았니?
2: 네, 촉촉한 눈망울 점안액 맞죠?
3: 그래, 그래. 아이고, 급한데 눈이 뻑뻑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2: 어? 근데 팝은 어디있지?
4: 더블! 엑셀! 와이! 제트!
5: 소닉!
6: 캠!
4: 시!
7: 그레이트 식스! 인티그레이션!
8: 아, 그렇지! 자, 아이들아 고맙다! 아이코!
7: 그레이트 식스! 엑사 차트!
8: 엑사 차지!
9: 또 내일을 방해하는구나.
10: 합당을 막는 건 경찰의 의무거든? 저 가림막 뒤에서 만드는 게 뭐지?
9: 그건 너희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
11: 닥터 앤! 야!
10: 오빠!
9: 내 편이 왔군. 반갑게도.
10: 여긴 왜 왔어?
0: 나도 싸울래요. 보여줄 거예요. 내가 악당 편이 아니라는 걸!
12: 안 돼!
13: 팝! 허락은 받았어? 예!
0: 아니, 뭐야! 아이, 놔봐! 이번엔 합체 안 된다니까! 잘 들어, 닥터 M. 난 절대 너의 편이 되지 않아. 내 가족은 한수랑 제트랑 X랑
13: 진정해, 팝! 한수는 어딨어?
14: 또 못하고 닥터 M이다! 또 싸워! 그만 좀 싸우세요!
15: 맞아!
16: 시끄럽게!
14: 대도시를 지키는 친구끼리!
10: 친구?
0: 닥터 M은 친구가 아니에요!
14: 같은 로봇들끼리 왜 그래요?
10: 뭐야? 괜찮으세요?
3: 어떻게 된 거죠?
14: 또봇이 나를 쳤어요!
0: 네?
17: 또봇이 사람을?
3: 아이, 그럴리가.
14: 발 부러진 것 같아요!
0: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14: 까! 오지 마!
0: 에? 뭐지? 눈이 막 바뀌어? 기다려! 정체가 뭐야?
14: 그냥 시민인데.
0: 닥터 앤 부하잖아!
14: 소리치지 말아요! 약당!
0: 악당 아니야! 당장 취소해! 거짓말쟁이! 비겁한 스파이!
3: 세상에 나! 죽었어?
14: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무서워!
3: 닥터엠이 선량한 시민을 구했습니다!
9: 물러나! 앞당 경우에도 로봇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돼! 당장 병원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14: 고마워요, 닥터엠! 덕분에 살았어요! 닥터엠 만세!
18: 닥터엠! 닥터엠! 닥터엠!
3: 닥터엠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네요! 근데 또봇은 어떻게 저런 막말을! 깜짝 놀랐어요!
18: 닥터엠!
3: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9: 또봇의 인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 또봇이 대도시를 떠났습니다. 최근 거친 행동과 막말 논란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던 또봇과 관계자들은
21: 결국 또봇이 완전히 갔네.
22: 여지껏 대도시를 지켜준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9: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19: 그런데 가림막 안에서 만드시는 것은 뭐였죠?
9: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오래도록 고민하다가 한 도시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죠. 대도시는 그 시범 도시가 될 것입니다.
23: 박사님, 저번에 센이 갖다 드린 닥터엠 물건들 조사가 끝났다고 하셔서요.
24: 네, 맞아요. 이 신발에는 발을 못 움직이게 하는 숨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고글에도 숨은 기능이 있는데
25: 이건 뭔가 세트를 다 갖춰야만 가동이 되는 것 같더군요.
23: 실험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25: 근데 이게 영상 기록이 안 됩니다.

0: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1: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2: 아, 네.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으아, 큰일 났다. 청소해야 돼. 벌써 오실 리가 없는데. 저, 얘들아, 청소 좀 부탁할게.
3: 자, 드디어 느낌표 정의롭게.
2: 에? 박사님.
4: 매기 박사님, 저희 좀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5: 준비 완료.
6: 자, 내가
4: 인사
6: 좋아하는 거라니까.
4: 잘 마시겠습니다.
3: 잘 마시겠습니다.
6: 땡큐, 땡큐.
3: 잘 마신다.
7: 따뜻해.
8: 매기 박사님, 김치는 이거밖에 없나요?
7: 아,
9: 좀만 기다려. 마각진 박사님이 오시면서 장을 받아주신대.
10: 비 때문에 내일 오신답니다. 마침표.
8: 아, 비양살이 컵라면 철량하다 철량해. 근데 왜 이렇게 맛있냐?
10: 박사님,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었네요. 제일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9: 방은 따로 없고요. 여기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10: 예? 아, 여기도 좋죠.
3: 밥도 받아. 정의로운 맛이야.
10: 밥에 정신적 상처가 큰 것 같군. 가슴에 비친 건 뭐지? 물음표?
11: 리모 박사님이 팝의 마음을 훈련하라고 주신 시뮬레이터인데 어떤 훈련인지 모르겠다니까.
6: 혹시 욕 참는 훈련인 거야?
3: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욕은 아니었음.
6: 그 다쳤다는 사람 팝 말로는 안드로이드였다며?
4: 네, 저희는 팝을 믿습니다. 하지만 팝이 심한 말을 한 것 때문에 아무도 우리 해명을 듣지 않으려고 했죠.
12: 해명에도 기술이 필요했는데.
4: 아니, 그건
12: 뭐, 난 아무것도 못했지만.
9: 근데 또봇들이 모두 여기 있으면 지금 대도시에는 닥터앤뿐인 거네요?
4: 네.
13: 안녕히 주무세요.
14: 안녕히 주무세요.
15: 안녕히 주무세요.
16: 잘 자라.
13: 잘 자.
8: 딱딱해. 침대에서 자고 싶다.
17: 불평 좀 그만해라.
18: 형들 고생시켜서 미안해.
8: 아니, 네 잘못은 아니지. 근데 너 어디 가냐?
18: 아, 팝이 걱정돼서 난 팝하고 같이 잘게.
8: 오, 좋은 생각이잖아. 나도 와이랑 자야지.
19: 와이.
1: 그래, 우리 쭈디.
8: 쨌든.
3: 라 그러더라고.
4: 엉따 틀게. 라고나 할까?
8: 아, 훨씬 낫네.
3: 하나, 잘 생각했어.
18: 시.
10: 알았다. 이사. 시.
7: 자돈이요. 친구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19: 싫어요. 쟤는 탕에도 쌌단 말이에요.
0: 뭐가? 달에 가서 사장님이 된다길래 무슨 잘못이야?
19: 넌 웃기만 하지 않았어. 내가 공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라서 못한다고.
0: 사실이잖아.
7: 아니 잠깐.
0: 게다가 아무도 없는 달에서 뭘 한다고.
2: 10년 후 어? 인간이 달을 개발할 확률은 89.88%인데.
0: 야 로버트, 넌 왜 끼어들어? 얘랑 친구야? 아 맞다. 넌 친구 없지?
19: 너?
0: 야, 너?
7: 야, 야, 너희들.
9: 선생님, 저 왔어요.
19: 그 후부터 쭉 함께였지.
9: 너 일부러 부딪혔대. 정말 때 말해서 할 일 없었어.
19: 내가 끌어들였어. 미안.
3: 미안하면 미숫가루.
19: 엔진박도 나 때문에 태블릿도 없이.
2: 가사장, 왜 앉아?
19: 너 정신이 돌아온 거야?
2: 뭔 소리야? 아, 이거 스마트 글라스야.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순 없잖아. 나가야지.
4: 초대합니다. AI가 만들어주는 모두가 행복한 대도시 뉴 M월드에서 만나보세요.
8: 또 저 광고네.
4: 닥터 M의 뉴 M월드 1차 아파트가
8: 호텔이야,
4: 곧 완공됩니다.
8: 아파트였어?
4: 1차 아파트는 신청이나 한해 선착순 무료 분양을 하고 있답니다.
8: 뭐?

0: 놀라셨나요? 앞으로도 놀라운 일이 계속 될 거예요.
1: 우리 엄마도 신청하러 가셨어. 내가 닥터의 막당이라고 했는데 어른들 완전 난리야. 하...
2: 닥터엠은 대체 뭘 하려는 거지?
1: 우리가 알아보자.
2: 어? 어? 뭐라고?
3: 또봇이 없으면 우리가 해야지 뭐.
2: 너네 엄마가 그러셨어?
3: 어? 아니, 이건 내 생각이야. 나 이제부터 어른스러워질 거야.
4: 빨리 와, 조사한다며.
3: 뭐해?
5: 우와, 이게 닥터엠이 만든 아파트?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2: 그러게, 저 큰 구슬들은 뭐지?
3: 저건
5: 뭐야? 사람을 저렇게 넣어놓겠다고? 아파트가 아니라 감옥이잖아.
3: 닥터엠은 도대체 뭘 하려고?
6: 먹을 걸 잔뜩 샀으니 애들하고 또봇이 좋아하고.
7: 그럼 아이언 쫓아버려.
8: 안돼, 내 김치, 내 즉석밥, 내 참치, 내 도시락 팀.
7: 안되겠어, 스틸 도망치자.
8: 정확히 말하자면 작전상 못해.

0: 이소라, 괜찮니? 그만해! 닥터앤!
1: 막각진.
0: 엠, 이러면 안 돼. 난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1: 인정하지. 넌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지금의 나는 너의 능력밖에 존재다. 그러니 감히 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돼.
0: 엠?
1: 이제는 죄책감에서 풀려나기로 허락하지.
2: 스틸! 트랜스포메이션!
1: 헬버시아는 다시 오지 마라. 네가 원했던 인류의 행복은 내가 알아서 만들어줄 테니.
3: 이게 뭐야?
4: 이건...
2: 어? 뭐지? 어?
5: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하루 만에 1차 문이 마감된 뉴 M월드는 7일 후 오픈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또봇의 방해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대도시는 폐쇄하겠습니다.
3: 어?
5: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오실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려요.
6: 대도시에서 못 나간다니 무슨 소리예요?
7: 시범도시 프로젝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8: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3: 맞아.
8: 그리고 이 휴대폰도 안 되는데 이것도 닥터 MGG야?
7: 시범도시 프로젝트에 협조
8: 협조 못해!
7: 부탁드립니다.
3: 난리가 났어. 또봇이 이걸 알아야 하는데. 어? 근데 차는 어디 갔지?
9: 야, 뭐해?
3: 그건 뭐야?
9: 검증잖아. 우리 엄마가, 아니, 그러니까 이건 휴대폰이 안 될 때도 전화를 걸 수 있는 거래.
3: 진짜? 어떡해?
9: 돈이나 카드 있는 사람.
3: 에이.
9: 자.
3: 어?
9: 저 아줌마.
3: 누나야.
10: 아, 겨우 이거밖에 못 건졌다고? 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0: 닥터 M이 우릴 대도시에서 내쫓더니 아예 대도시 경계선에 막까지 치더군요.
6: 막을 쳤다고요?
3: 응? 어? 누구지?
9: 이한수! 큰일 났어!
3: 뭐? 어? 닥터 M이 감옥을 만들어?
9: 시범도시는 일주일 뒤 오픈이래. 도시 필요해!
0: 마인드 코어처럼 생긴 감옥? 이 고글과 세트겠군. 뭘 하려는지 대충 알겠어.
10: 우리 당장 돌아가요.
11: 지금 경계막도 쳤다잖아.
10: 부수면 되죠.
6: 섣불리 덤벼서는 닥터 M을 이길 수 없어. 닥터 M은 온 힘을 다해도 어려운 상대라고.
11: 뉴 M월드가 일주일 뒤 오픈이라 그때까지 준비를 하자.
12: 좋아, 진행시켜.

0: 실검 도시 준비 완료.
1: 또봇 정출동 준비 완료.
2: 완료 완료 완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4: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퍼실만의 타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8: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1: 순한 킬킬.
10: 식물엔
11: 달콤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오늘의 주제는 샤프? 아니, 샤프 심인가? 매일 만나는 샤프 한자루. 오늘은 찬찬히 들여다보자. 샤프에서 글씨를 쓰는 부분은 사실 샤프 심. 샤프는 거들 뿐이다. 길고 가느다란 샤프 심의 모습이 하얀 국수처럼 생겼다. 국수 맛있겠다. 길고 까만 샤프 심은 김가루 같기도 하고 전기줄 같기도 한데 흔하디 흔한 샤프심. 설마 여기에도 과학이 있을까?

샤프심을 탈탈 털어보자. 자세히 들여다보니 쏟아진 핀들이 생각나는데 뾰족한 모양의 끝부분. 아, 샤프심은 바늘 같기도 하다. 아, 정말 그래서 샤프심? 샤프심, 정말 뾰족하고 날카로울까? 한번 살펴보자. 생각보다 뭉뚝한데? 샤프심 끝을 들여다보니 원이 보인다. 그것도 원의 크기가 제각각이다. 단면 지름의 길이가 서로 다른 샤프심. 샤프심 통에 적힌 이 숫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정한 샤프심의 다양한 굵기를 표시한 숫자. 샤프심은 그래서 여러 가지 예리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 알록달록 샤프심 통을 다시 한번 보자. 그러고 보니 숫자 아래 알파벳이 있다. HB. HB만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많다. H는 뭐고 B는 또 뭘까? 샤프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보일지도 모른다.

샤프심을 이루고 있는 재료는 합성수지와 흑연, 크게 두 가지. 둘 중 어떤 것이 더 많이 섞여 있는지를 잘 보면 흑연이 더 많이 들어있을수록 샤프심은 더 까맣고 부드러워진다. H쪽 숫자가 클수록 단단한 샤프심, B쪽 숫자가 클수록 까맣고 부드럽다는데 정말 그럴까? 길이가 같은 H,

H심은 훨씬 강력하다. 10개나 더 버틸 만큼 단단하다. 샤프심의 강도를 좌우하는 것은 샤프심을 구성하는 흑연의 비율. 흑연의 구조를 보면 전부 탄소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샤프심의 재료인 흑연처럼 전부 탄소로 되어 있지만 결합한 모양이 다른 물질, 매우 단단해 보이는 다이아몬드다. 똑같이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배열에 따라 이렇게까지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니 왠지 억울하다. 그래도 잘 보면 샤프심의 능력이 보일 고양. 전류가 통하면 불이 들어오는 전구. 잠깐, 중간에 연결된 저건 샤프심? 흑연을 이루는 탄소 옆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 전원이 연결되면 이 전자들이 이동해 전류가 통한다. 그렇다면 샤프심으로 까맣게 칠한 종이에도 전류가 통할까? 통한다. 종이에 칠해도 탄소는 변하지 않았다. 통하는 샤프심 두 개를 맞대면 광선검처럼 빛이 나고 불꽃이 튄다.

사소해 보이지만 치밀하고도 예리한 과학이 새겨져 있는 샤프심. 단순한 호기심은 언제나 새로운 발견의 시작. 하찮게 생각했던 것도 달리 보면 반짝이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밝게 타오르는 과학도 어쩌면 지극히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샤프심에 강력한 자석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움직인다. 샤프심은 왜 자석을 피하는 걸까?

정답은 탄소의 성질 때문. 샤프심도 다시 보자. 과학은 어디에나 있다. 오늘의 주제는 솔방울. 솔방울, 어디에서 왔을까? 소나무 가지마다 동글동글 매달린 저거? 우리는 이 솔방울에 대해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솔방울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자. 활짝 핀 솔방울은 꽃일까? 밤송이 같은 열매일까? 솔방울 정체가 뭐냐? 몹시도 궁금하다.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오래 보아야 알 수 있다. 솔방울도 그렇다. 촘촘한 이것들은 물고기의 빛나는 비늘 같기도 하고 이 식물의 모양과도 닮았다. 이건 뭐지? 움직이는데? 딱딱한 갑옷을 두른 듯한 이 동물에서도 볼 수 있는 비늘 모양.

이건 좀 작다. 크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촘촘한 비늘의 모양은 비슷하다. 비늘이 몇 개인지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디서부터 셌었지? 헷갈린다. 그래서 찾았다. 대왕 솔방울.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편리한 도구를 이용해 솔방울의 비늘 끝을 잘라보자. 괜히 시작했나?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비늘이 이렇게 많았다니 놀랍다. 그런데 솔방울 옆에 저건 솔방울 친척? 이건 옆에서 보아도 위에서 보아도 솔방울인데 이건 솔방울이라기엔 어디서 보아도 다르게 생겼다. 달라도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종류가 다른 솔방울인 걸까?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라. 뭔가 다른 게 보일지도 모른다. 비가 온다. 솔방울이 젖는다. 어? 솔방울이 오므라든다. 입을 다물듯이. 완전히 닫혀버렸다. 이 모양, 펼쳐져 있던 솔방울이 닫힌 모양이었다. 다시 한번 비를 내려보자. 솔방울이 축축하게 젖으면 아주 천천히 저절로 오므라들기 시작한다. 완전히 닫히니 도토리 같은 모습이 귀엽다. 물기가 점점 말라가면 다시 저절로 피어난다.

촉촉한 장마철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솔방울이 저절로 열리고 솔씨가 나온다. 비가 그치고 날씨가 맑아졌을 때 솔씨를 내보내기 위해 저절로 열리는 솔방울의 과학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저마다의 방식이 있다. 퍼져나가는 씨앗 속에 새겨진 자연의 법칙. 어쩌면 솔방울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오랜 세월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슬기롭게 적응해온 자연의 위대함. 가장 놀라운 과학은 자연에 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습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솔방울. 솔방울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전제품은 어떤 것일까?

정답은 뭘까? 물에 담가 두었던 솔방울은 습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진다. 한눈에 봐도 넣기 전과는 달라진 모습. 물기 없이 건조할 땐 벌어져 있던 솔방울이 물에 젖게 되면 이렇게 닫히는데, 닫힌 솔방울을 다시 건조한 곳에 두면 머금고 있던 수분을 다시 발산해 가습기와 같은 작용을 한다. 정답은 가습기. 이제 여러분이 확인해 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뉴스와 여행,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만두 요리해 볼 거예요. 하지만 보통 만두도 아니고 납작 만두. Yes, we're cooking spicy flat dumplings. 네, 양념 납작 지짐 만두 요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할 거예요. 옆에서 마시는 음료수. We're going to make a carrot lassi. 네, 오늘은 당근 라시도 만들어 볼 거예요.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스타는 바로 납작만두. 납작만두들 되게 맛있어요.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red pepper paste, 고추장이요. We have sugar syrup, 물엿. We have nuts, 우리 견과류. And we have ketchup. 네, 케첩도 있습니다. And for our carrot lassi, 우리 당근 lassi는 carrot juice, lemon, and yogurt. 네, 당근 juice, 레몬하고 요거트 쓸 거예요. 1st we fry. 네, 우리 먼저 만두 요리할 거예요. We're going to fry the flat dumplings. So we put some olive oil in the pan. 우리 올리브 유 쓰는 거예요. 오늘은 중불 쓸 거예요. Don't make it too hot. And we put in the dumplings. 우리 납작 만두. 1, 2, 3. Okay, 3 dumplings. 와, 벌써 시슬시슬 소리 시작했어요. 원래 다른 음식 볶았을 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납작만두는 많이 안 만져도 돼요. 왜냐면 납작해요. 그래서 한 조금 구워서 다시 반대로 그쪽으로 구울 거예요. Shall we turn? 네, 우리 반대로 할 거예요. 어? Can you see the color? 우리 살짝 노릇하게 이제. Starting to turn golden brown. 냄새도 좋고. The delicious smell of dumplings. 네. 솔직히 온 세상은 만두 먹어요. Everybody eats dumplings all around the world. 영국 사람도 만두 먹어요. 유럽 사람도 만두 먹어요. 호주 사람도 만두 먹어요. 중국 사람도 만두 먹어요. 왜요? Because dumplings are delicious. 네, 온 세상은 만두 사랑이야. 호호호, 이쪽도.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만두 맛있지만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셰프님 한번 물어볼 거예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Robin. 만두는 밀가루 피해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만든 아주 편리한 음식이에요. Dumplings have vegetables, tofu, meat, and many other ingredients inside. So, let's cook together.
0: Okay, let's turn again. Look at that.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패드 돼요. 그리고 양념 만들 수 있어요. Okay, let's take the dumplings out. 우리 납작만두 뺄 거예요. Delicious dumplings. 와. 팟팟팟팟팟 손 조심해요. 좀 두꺼워요. 덥지만 맛있어요. 오케이. 이제 정리해도 돼요. Delicious dumplings. We're making spicy flat dumplings. So we need spice. We add the ketchup. The red pepper paste. 우리 매운 음식 못 먹는 친구들이 고추장 안 넣어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넣어도 돼요. The water, the sugar syrup, 물엿, and the sugar, 설탕. And now we stir. 우리 다 섞여야 돼요. 요리 많이 안 해도 돼요. Can you see the bubbles? 보글보글한 방울들이 볼 수 있어요? Let's stir it around. 양념 치킨 냄새. It smells like spicy fried chicken. You see all the bubbles now? Good, because we want to get the sauce sticky. 우리 끈적끈적하는 소스는 필요해요. I think it's ready for the dumplings. 이제 만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꺼. Let's turn off the heat. Okay, time for the dumplings. 1, 2, 3.

furry dumplings and turn 뒤집어요 turn 한 번 더 The dumplings are covered in the sauce 이제 양념하고 만두 다 섞였어요 Let's serve 네 우리 만두 접시 위에 둘 거예요 One Two Three 아 그리고 소스 There we go Delicious red spicy sauce 진짜 맛있는 달콤한 매운 양념이요 We need something crunchy on top Sprinkle some nuts 우리 견과류 아이고 폴라주식 견과류 말이 너무 어려워요 Like this And some sesame seeds 우리 참깨 Fantastic 그래 우리 납작만두 좀 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한 음료수 하나 필요해요 We're going to make a very cool carrot lassi 네 당근 라시 만들어 볼 거예요 So first the carrot juice 우리 당근 주스 들어갈 거예요 So about half a cup 우리 반 정도 호호 And now we add yogurt 네 우리 요거트 넣을 거예요 We put our yogurt in 와 색깔이 두 개 있어요 We've got white and orange 얼음 넣을 거예요 We're gonna put in some ice 이거 부서진 얼음이요 혹시 이런 얼음 없을 때 그냥 사각형 아니면 동그란 얼음 넣어도 돼요 And we stir 색깔이 변해요 We can see the color change. Huh? It's almost pink. 거의 pink 색깔 됐어요. Huh? And lastly, ta-da! My carrot lassi is finished. 양념 납작 지진 만두와 당근 라시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스트 맛보기 와우 빰빰빰빰빰 매운맛 달콤한맛 맛있는 군 만두피 다 있어요 It's spicy, it's sweet, it's sticky, it's delicious But it's spicy 아 잠깐만요 Hold on, let me taste the 당근 라시 달콤하고 크리미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1+1이었어요 We made 양념 납작 지진 만두 Spicy flat dumplings 그리고 당근 라시 Carrot 라시 다음은 1+1 아니면 2+1 아니면 그냥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Come back soon for some more recipes Bye bye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렸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머는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과연 적들로부터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1: 용우야! 용우야!
2: 이번엔 제대로 성공했대.
1: 아, 전학생 교감 테스트 말이야. 그날 합체한 건 우연인가 했는데 그 교감 점수가 90이 넘었고.
3: 그런 건 일일이 보고 안 해도 돼. S랭크가 교감 점수 높게 나오는 게 당연한 일이지. 그게 무슨 뉴스라고.
2: 아니 뭐 S랭크라고 해도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이제 겨우 합치한 수준이라 신기해가지고.
3: 디아머에서 아무나 특례 입학 시켰겠어? 아 니네나 잘해. 그렇게 평생 훈련생만 하다가 끝낼 거야? A랭크라도 가야 할 거 아니야.

0: 영혼어고 출격 테스트지?
1: 네, 드디어.
0: 많이 긴장되겠네. 나도 그랬거든.
2: 담담해요. 워낙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했고 실전처럼 훈련했거든요.
3: 용오빤 사교육 많이 했잖아.
0: 넌 잘할 거야.
4: 으흐, 적응이 안 되네 적응이.
5: 저건 T-Rex가 새로운 장소에 와서 화가 난 겁니다.
2: 에이, 그 정도는 우리도 딱 보면 알겠네요.
4: 도대체 연구 보고서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6: 제가 뭐 미루고 싶어서 미룹니까? 쟤는 분석이 안 돼요. 분석이.
4: 아,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7: 트렉스 호출입니다. 트렉스 호출.
2: 사이렌 안 울렸는데.
7: 출동 아니고 훈련이요.
4: 고생이 많다 너도. 실컷 잠만 자다가.
8: 아니 앞으로. 앞으로 가라고. 뭐야? 아.
9: 아이고, 쟤 뭐하냐? 야, 지금 저거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저게 무슨 S랭커라고.
8: 너 뭐가 불만이야? 야, 어제는 합체했잖아. 너 왜 이랬다 저랬다 해? 야, 너 왜 그래? 빙빙 돌지만 말고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야, 그만 돌고 이제 멈춰! 멈추라고!
10: 합체만 하면 뭐하냐? 컨트롤이 안 되는데.
11: 야, 진! 트렉스님 귀 잘 맞춰드려라!

0: 이제 우리 디아몬드 투탑이다. 그치? 세나랑 용우.
1: 세나 잘하지.
2: 아이, 그래봤자 용우 너한텐 안 돼. 네가 훈련 중이었으니까 세나가 짝 먹은 거지. 이제 어림 없어.
3: 야,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0: 왜?
4: 외국에서 특별훈련 받고 들어와서 여기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
1: 시설 장비도 여기보다 더 좋았고 더 집중적으로 과외받은 셈이라 훈련이나 교과 과정 따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어요. 오히려 좀 시시하다고나 할까?
4: 그럼 첫 출격을 앞두고도 긴장되거나 그러지 않겠네?
1: 그래도 인류의 최종 병기 파일럿이라면 기대를 하는데 부담이 없을 수는 없죠.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하잖아요.
4: 용우는 지난 학기 입학하자마자 성적도 모든 분야에서 단연 탑이었고 세나를 제외하면 학교생활도 가장 모범적이면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무리 봐도 그 누구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을 것 같은데.
1: 그렇긴 하죠. 하지만 단 한 번도 만족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4: 누구를?

0: 노행태 하셨네.
1: 자기가 뭐라고 저렇게 나대냐. 에이케이가 디아몬 최대 군수 협력 업체긴 하지만 자기 회장도 아니잖아.
0: 회장 딸이잖아.
1: 그래봤자 일개 기업이잖아. 우린 디아모고.
2: 오셨습니까?
3: 오랜만이네요.
4: 이쪽으로 앉으시죠.
3: 나가 있어.
4: 나가보세요.
3: 익룡 프로젝트 성공시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2: 지원 덕분입니다.
3: 우리 아시아 지부에만 있는 거대 익룡이잖아요. 자랑스럽습니다. 용어는 어떤가요?
2: 중차대한 시기에 익룡과 티렉스가 합류해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3: 아, 티렉스. 티렉스 링커가 사고를 크게 쳤다던데.
2: 역시 정보가 빠르시군요.
3: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걱정돼서 어디 아이들을 전쟁에 내보내겠습니까. 아군이 아군을 그렇게 공격해버리면 말이죠.
2: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건 디아모의 일입니다.
4: 용우 만나고 가실 거죠?
5: 용우야, 전화.
6: 용우군, 김전무입니다.
7: 김전무님?
6: 어머님와 계십니다.
7: 지금요?
6: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7: 네. 어머니.
3: 그래, 앉아라. 용우야.
7: 네?
3: 쉽게 만족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
7: 네.
3: 넌 특별하잖아. 그래서 특별한 거대 익룡을 주려고 네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했었니? 네가 화려하게 보답해야 해. 알겠니?
7: 네.
3: 네가 딱 스포트라이트 받을 시기에 티렉스가 굴러들어올 줄 누가 알았어?
7: 티렉스 링커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좋은 라이벌이 될 거라 생각...

0: 생각했는데 제대로 하려면 멀었어요 그 애. 그래봤자 제 상대도 안 되고요.
1: 한결이를 한 방에 날린 거 보면 보통은 아닐 거다. 아직 천지구분 못하는 거지.

0: 얼마나 걸릴까요?
1: 다행히 신경은 문제 없으니까 한 달이면 활동하는 데 지장 없게 될 거야.
2: 아니, 다시 콕핏 하는 거야.
1: 그건 좀 걸리지. 젊으니까 몸이야 금방 회복되겠지만 미르하고 너 교감이 완전히 끊겼었잖아. 시간 문제야. 잘될 거야.

0: 저기 선생님.
1: 어, 진이구나. 한결이 태어났는데.
0: 아, 그럼 형 이제 괜찮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2: 디아머에 누가 되는 애를 두고만 볼 수도 없고, 링커드 의견 모아서 정식으로 전학생 퇴학 조치 건의하자.
3: 역시 용우야.
4: 나도 의견 좀 낼까?
2: 선배.
4: 우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그날 진은 혼자서 적을 물리쳤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리고 흥분한 트렉스를 먼저 자극한 건 미루와 나였어. 이미 트렉스와 진이 적들을 물리친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무작정 달려들었던 거야. 내 실수였어. 그러니까 괜한 짓 안 했으면 좋겠다.
5: 잘 알지도 못하고 의심만 했잖아.
2: 선배, 이거 감싸줄 일이 아니에요.
4: 용훈,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2: 선배는 재활에만 신경 쓰세요.
6: 형! 형!
4: 어? 진아.
6: 병원 갔는데 형이 없어서.
4: 찾아다녔구나.
6: 네, 형. 형 이제 괜찮은 거예요?
4: 그럼, 괜찮지.
7: 드디어 용우 출격 테스트야?

0: 모든 점검은 끝났고 언제든 출격할 수 있습니다.
1: 용우, 잉룡한테 쏟은 예산이 10억 달러인 거 싫어하냐?
2: 혼자 그렇게 멋있는 거 반칙 아니야?
1: 반칙이지. 와, 날개 진짜 어마어마하더라.
3: 전차날개 직선거리 10m.
1: 아, 깜짝아!
4: 암호를 장착한 날개에서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200탄, 발톱으로 잡을 수 있는 최대 무게는 100톤, 디아머 최대 폭발력 보유.
3: 예산은? 10억 달러?
1: 그럼 뭐해? 아직 출격도 못하고 있는데.
5: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북서쪽의 위치한 무인도에 가해 적은 병력이 집결해 있는 걸로 보아 이터널 코어 채굴 현장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해역 상공에서 정찰 중이던 디아마 전투기 두 대가 현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6: 영우, 출격시켜.

육성 완료! 아모르사우루스 장착 완료! 날개검 장착 완료! 프테라노돈 출격합니다!

0: 경고야. 에이스리 미사일 투하해.
1: 네. 에이스리 발사.
0: 좋았어, 요호야.
1: 어머니, 제가 최고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2: 영웅, 방심하지 마. 정권이 다시 집결하고 있다.
1: 네,

0: 됐어.
1: 싫어요?
2: 멋있다.
3: 완전 사케네.
4: 제법이네.
5: 와, 멋있다.

0: 뉴스와 이야기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페이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1: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2: 역삼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안 왔다.
1: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우세창 선생님.
1: 좋아하는 과목은
2: 수학.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3: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하고 싶어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2: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0: 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 선생님.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로공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1: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0: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1: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0: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대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0: 어르신 고양이 10마리 사이에 꼬꼬마 냥이 한 마리가 산다. 청이라 하옵니다. 한번 보면 눈을 뗄 수 없는 깜찍한 외모에 어리광 필살기까지. 아이고, 살살 녹는다.
1: 늦둥이 하나 봤어요.
0: 하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녀석. 한 걸음 채 떼지 못하고 힘없이 넘어지길 반복하는데 대체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1: 한 세 걸음이라도 걸으면 좋은데 진짜 아기 때는 한 3m도 걸었어요.
2: 좋아.
0: 경로당에 들어온 늦둥이

0: 근데 놀라운 건
1: 9분의 어르신들 나이를 해봤더니 14.5세 정도 되더라고요.
0: 사람 나이로 평균 무려 75.
2: 걔네들이 전부 다 저는 길에서 왔고 길에서 우연히 우리가 만난 거고 그냥 제가 안 데려왔으면 아마도 세상에 그냥 없어졌을 숫자?
0: 각기 다른 사연으로 이 집에 입성했지만 고양이의 시간은 사람에 비해 몇 배나 빨리 흐른다고 하죠. 10여 년을 함께하는 동안 녀석들은 집사보다 먼저 늙어버렸습니다. 그런 녀석들을 위해 집사가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은 묘르신들 아침 진지를 챙겨드리는 것.
1: 사람 먹자.
3: 집사야 서둘러라옹.
1: 물 말아 먹자. 물 말아 드십시다.
0: 그런데 이 많은 고양이들에게 따로따로 한 그릇씩 챙겨주는 집사.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각각의 묘르신들이 얼마나 먹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네요.
1: 이분이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이제는.
3: 집사가 고생이 많다옹.
0: 드디어 늦둥이 차례. 사실 요 녀석 이름이 특별하답니다.
2: 오래 살고 큰 걱정 없이 살아주면 효도하는 거잖아요. 효도하라고 청이라고 심신은 아니지만 청이라고 외쳤죠.
0: 아이고 우리 청이 배가 많이 고프구나.
1: 가자 가자 가자. 밥 남은 것도 있으니까 같이 먹자. 어제 남은 게 좀 있었네. 다 먹자. 아침 배고파서. 자 네가 들어가.
0: 드디어 기다리고 기대하던 시간. 눈앞에 밥이 보이자 스크래치원으로 젖 먹던 힘까지 보태 응차 응차 들어가는 청이. 개눈 감추듯 와구와구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왜 청이는 이 안에서 밥을 먹는 건지?
1: 오늘 못 가누니까 얘 몸이 밀리지 않을 그런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거 사서 그때부터는 이거 여기다 먹는 건데.
0: 처음 만날 때부터 뭔가 불편해 보였던 청이. 사실 녀석은 뒷다리를 전혀 쓰지 못합니다. 녀석을 만난 건 지난 6월. 다른 고양이들처럼 청이 역시 길에서 만났습니다.
2: 엄마가 데리고 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왔는데 안 데리고 간 거예요. 5분 지났는데도. 근데 얘가 술 취한 애처럼 걷는 거예요. 얼른 잡아가지고 제가 저희 늘 다니는 병원이 한 1분 거리에 있거든요. 달렸죠. 그리고 그 당시엔 눈도 하나도 안 보였어요.
0: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청이.
2: 손해 형성 부전이라고요. 걸으려고 하는데 흔들려서 주저앉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뭔가를 움직이다 멈추려고 그러는데 안 멈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동작이 잘 안 돼요. 모든 게 잘 안 돼요.
0: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지기 일쑤고 여기저기 부딪히는데요. 그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것조차 청이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1: 한때 그런 생각은 진짜 들었어요. 얘가 털로 덮여 있어서 그렇지 온몸이 멍투서 있겠구나 사람 같으면. 아 알았어 알았어. 엄마 눈치 없어. 그지? 우리 청이가 너무 좋았는데 이 박스 못 버려.
0: 하지만 든든한 집사가 있어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다는 청이. 그런데 집사 출근 시간만 되면 너 언제 여기까지 왔니? 집사가 눈앞에 안 보이면 집안을 누비며 찾으러 다닌다는데.
4: 엄마야 나랑 있자.
1: 본의 아니니 너 때문에 스쿼트를 한다.
0: 그야말로 초강력 껌딱지가 되어버렸다. 한시라도 집사 곁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다는데요. 하지만 집사가 일을 해야 사료값을 벌지 청아. 출근 전 청이 용변이 마지막 관문. 혼자서 볼일 보는 것이 쉽지 않아 녀석이 시원하게 쉬야를 해줘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집사. 덕분에 출근 전 시원하게 미션 클리어.

0: 드디어 모든 일을 마치고 집사가 출근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에 겉옷도 안 입고 집사가 찾은 곳은 여긴 아래층 아닌가요? 집사님, 출근하신다면서요?
1: 출근 시간 5초. 사무실 위로 집을 옮겼죠.
0: 1년여 전 고양이들을 위해 사무실 위로 이사를 왔다는데요. 일하는 중 짬짬이 묘르신들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집사님, 정성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시각 집사가 없는 집에서 냥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호, 윤석 봐라. 호기롭게 잘 자고 있던 어르신의 코털을 건드리곤. 금세 또 목표물을 변경. 순식간에 달려들지만, 와우, 모두 도망가 버리네요.
2: 할머니, 할아버지, 저랑 놀아주시면 안 돼요?
0: 서운한 것도 잠시. 호기심 많은 청이는 또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아, 너 목이 말랐구나. 그런데 녀석, 갑자기 노상방뇨, 아니, 쉬어 실수를 하고 마는데요. 그리고는 몸을 가누지 못해 온몸이 소변 범벅이 될 지경. 아유, 이 일을 어째?
1: 청이, 너 뭐해? 아이고, 어떡해. 청아, 어떡해. 응? 어, 알았어, 불안해. 불안해. 덕분에 하는 거지, 덕분에. 그러면 누가 이렇게 닦겠어요? 응?
0: 일하다 말고 일단 청이 목욕을 시키는 집사.
1: 잘 안 그래요. 요즘 이렇게 잘 아기 때는 붙여놨는데 요즘 안 그랬거든요. 왜 그랬죠, 우리 청이?
0: 행여나 감기 걸릴까 드라이실로 직행.
1: 야, 너 전국적으로 이렇게 오줌 싸는 모양도 다 그렸어.
0: 청이야,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사실 집사님이 집으로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묘르신들 약 먹을 시간이기 때문. 매일 하루 두 번씩 챙겨야 한답니다.
1: 밥상 전약 먹고. 자,
3: 그지?
0: 그러다 보니 1년치 약값만 300만 원이 훌쩍 넘는다네요.
1: 간보호제?
0: 어쩌다 이렇게 아프고 늙은 양이들을 돌보게 됐을까요?
4: 9월 말에 우리 제 첫 고양이 우리 콩콩이 콩여사가 돌아가셨는데 얘도 심부전을 기본적으로 안고 있고 5년 동안 심부전 관리를 했는데 심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심부전 때문에 죽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0: 지난 늦가을 무지개 다리를 건넌 콩이는 집사의 생애 첫 고양이. 21년을 함께 지내며 노령묘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고 그 뒤로 늙은 양이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1: 이쪽부터 이제 먼저 가신 분대로 2012년 15년, 19년, 올해 이제 두 분. 우리 콩여사, 마지막. 아직도 따뜻한 느낌이. 네, 그렇게 있어요.
5: 특별히 이렇게 보관하시는 이유는?
1: 그러니까, 영원히 보관하겠다 이런 마음도 아니고요, 저는. 예, 네, 그냥 언젠가 나무 한 그루 심을 땅이 있다면 그 땅에 나무 심고 밑에 수목장 해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0: 이 모든 일이 남편의 외조 덕분이라고 합니다. 퇴근 후에도 귀찮은 내색 없이 청이를 위한 특식을 준비하는 남편. 오늘의 메뉴는 열빙어입니다. 가시와 내장은 발라주고 구수한 냄새로 유혹하니 쑥쑥 자라는 캐초딩답게 벌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
1: 먹네. 먹는 건 1등이야, 우리 찬이가.
0: 아빠 집사 역시 소문난 양이 바보라는데요. 청이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늘 걱정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죠.
2: 나는 아빠도 너무 좋다옹.
1: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을 안 해요. 응? 제가 집안일을 안 해요. 왜 다잖아요 저렇게.
0: 집안일은 물론 양이들 물 갈아주는 일까지. 아내가 양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손이 많이 가는 일은 늘 남편의 몫이라고.
3: 저는 애들 물그릇 깔아주고 밥 주고.
1: 제가 일어나면 눈 뜨면 일단 고양이 일 먼저.
0: 그날 밤 최고령 양 마누리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가 생긴 걸 제일 먼저 눈치챈 남편이 다가와 일단 치우긴 하지만 노령류를 키우는 건 늘 살얼음판을 걷는 일. 평화롭다가도 예고 없이 응급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듯 엄마 집사가 착착 병원 갈 채비를 합니다. 혹시나 모르는 사이 지병이 악화된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걸음이 빨라지는 집사.
6: 걸어서 가시면 병원까지 얼마나 걸려요?
1: 그때 한번 재봤는데요. 1분 걸리더라고요. 병세권.
0: 도보로 1분 거리 안에 동물병원이 있는 곳으로만 이사를 다녔다는데요. 하지만 늘 병원은 두렵습니다.
1: 얘 구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구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0: 꾸준히 신경 쓰던 갑상선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혈액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마늘이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7: 다른데 문제가 있어서 구토가 시작된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급하게 먹어서 일회성으로 구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신장 수치라든가 간 수치 이런 것도 다 좋으시고 염증 수치 같은 것도 다 많이 안정화되어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거로 생각이 되진 않고요.
0: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에 미소를 되찾는 집사. 노묘들과 살면서 매 순간 이별을 준비하지만 막상 양이들이 아파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데요. 다행히 별일 없이 함께 또 하루를 이겨냈습니다. 다음 날
1: 알았어. 우주야, 어머, 어떻게. 괜찮아, 과호흡 파는 거야.
0: 또 다른 어르신 우주에게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 나이로 70이 넘은 나이.
1: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흥분했는데 저 안에는 따뜻하고 과호흡 상태라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원래 좀 기관지 안 좋거든요. 괜찮아. 그랬어.
0: 가슴 졸이는 일들이 매일 반복되는 집사의 일상. 그런데 최근 늦둥이 청이에게도 신경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4: 처음엔 막 영적이 붙이고 부딪히니까 부딪힐 때마다 막 쿵 하면 막 쿵쿵 하는 거예요. 아기 때는 오히려 다리가 짧으니까 걸었어요. 어쨌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3m까지 걸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주방까지 걸어 나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크면서 잘 못 걷게 된.
0: 점점 더 걷지 못하는 청이. 혹시 뭔가 더 나빠지는 걸까요? 나아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청이를 위해 특별한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1: 코가 뽀뽀. 옳지.
0: 바로 노령동물 전문 수의사 선생님입니다.
8: 안녕하세요. 박정윤 수의사입니다.
0: 이번 주는 박정윤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간절한 희망을 안고 집사님이 청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선생님과 청이가 처음으로 만났는데요.
1: 안녕.
9: 엄청 착하네.
1: 술 취한 애처럼 걷거나 보행 이상이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는데 가장 일반적인 메인 원인은 손의 저형성. 범백혈구 감소증, 그 파보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이제

0: 주 원인이 되는데요. 드물게 어린 고양이의 경우에는 복막염에 의한 감염도 커요.
1: 청이도 좀 긴장한 것 같죠?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부터 체혈 및 신경반응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과연 녀석은 어떤 상태일까요?
2: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다.
1: 오른쪽 뒷다리에 문제가 있답니다.
0: 이렇게 짚고 서잖아요.
3: 네.
0: 그러면 발등을 꺾었을 때 원래 위치로 가려고 해요.
3: 그렇죠.
0: 이건 이제 고유반사라고 하는데 뒷다리의 고유반사, 뒷다리의 고유반사가 좀 떨어져요.
1: 두 앞발처럼 펴지는 게 정상인데 청이의 오른쪽 뒷발은 접혀서 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0: 여기와 별개로 흉뇨추, 그러니까 척수신경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얘가 자기 맘대로 몸을 못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탁 움직이면서 쓰러지면서 어딘가가 좀 다쳤다거나 그랬었을 가능성이 2차적으로 있어요. 저는 사실 MRI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1: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외로 차분하게 검사받는 청이와 달리 집사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한데요. 증상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드디어 정밀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기능을 못하는 오른쪽 뒷다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4: 상에서는 병변이 없어요. MRI상에서 병변이 없다라고 해도 아기가 질병이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MRI상에서 병변이 없어도. 그래서 저희가 CSF라는 뇌척수액이라는 걸 뽑아서 원내 검사에서 아까 전에 그 세포수라던가 단백질의 농도라던가 이런 걸 받고 전문 의뢰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할 거니까 그거는 결과 랩에 보내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1: 추가로 진행한 검사 결과는 추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청이는 괜찮을까요?
5: 아, 삐졌어? 청아.
6: 그래도 청이가 잘 견뎠네요.
7: 한 5도 정도로 잡네요.
5: 나 걱정했는데, 사실. 기특해.
1: 고생했을 청이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집사. 좋은 결과가 나오길, 크리스마스에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청이네를 찾은 박정윤 수의사.
8: 안녕하세요.
9: 네, 어서오세요.
0: 잘 지내셨죠?
9: 네. 진짜 많은 고양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기회라 되게 좋네요. 저는 되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9: 사실은 노령을 넘어서서 약간 고령인 친구들도 꽤 있네요.
8: 한 셋 정도는 15 넘은 애들이.
9: 아이들이 각각 이렇게 있지만 점점 더 혼자 단독적인 섬처럼 지내요. 나이가 들면.
8: 네. 서로 네. 그루밍도 안 해줘.
9: 네,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1: 고양이도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변화에 따라 사람처럼 심리적 불안, 혼란스러운 감정의 변화를 겪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9: 미안.
8: 일로 와.
9: 바비는 조금 종종 걸음에 다리가 불편해서 그치. 확실히 이렇게 종종 맞아요. 걸음을 하네요.
8: 이거
9: 잠깐 써도 되나요?
8: 아, 받쳐줄까요?
9: 네, 네. 왜냐면 무릎이 안 좋으니까.
8: 그럴 수 있죠.
1: 특히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9: 그릇이, 몸을 제가 만약에 다리가 불편한데, 이제 이쪽 다, 여기를 구부리는 통증이 클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자기 어깨 높이. 요 정도 되는 데에 그릇을 주시는 게 좋고 제한급여가 어떤 그 현재 식욕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확인하고 관찰하기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는 이 한 번 먹은 음식 양으로 에너지를 비축하고 쓰기에
8: 그쵸.
9: 힘들어요. 왜 어르신들도 끼니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막 너무 힘들어하고 휘적거린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1: 노묘의 경우 제한급식보다 자유롭게 먹는 방법을 추천하는데요. 하루 한 끼 정도는 놀이를 하듯 원하는 만큼 충분히 섭취해야 힘이 난다고.
9: 똑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천천히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좀 지나면 어디서 딸깍 소리만 나면 이렇게 막 이제 쳐다보게 될 거예요.
1: 새로운 급여 방법이 묘르신에게 통했나 본데요. 그래 집사야, 나이 드니까 늘 허기가 진다옹. 관절이 불편한 노묘들을 위해 집안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수직 캣타워는 방지턱을 만들어주자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이용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조심조심 청이를 만나러 가는 박정윤 수의사.
3: 힘들었어.
1: 며칠 전의 만남을 기억이라도 하는 듯 반가워하는데요. 선생님, 청이는 괜찮은 건가요?
9: 얘는 증상이 뚜렷하잖아요. 그쵸? 증상이 뚜렷한데 MRI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다 통틀어서 척수증 혹은 뇌척수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적인 어떤 이유로 해서 퇴행성 신경증이 있어요. 이제 퇴행성 질환인 경우에는 이게 점점 진행이 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사실은 예후가 좋지는 않아요.
1: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9: 좀 그 다른 아이보다 좀 네 그 생존 기간이 좀 짧아요. 네. 보통 두 살을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네.
1: 성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
9: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별의 과정, 이별을 맞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옆에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것 같고, 대다수의 그 노령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별과 싸우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시고, 혹은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단계까지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호자님은 득도하셨구나.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득도를 하신 거죠. 그 슬픈 마음을 조금은 더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언젠간 이별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매 순간순간 살아있음이 행복한 묘생이 되길.
5: 저는 청이한테 바람이 한 15년은 사는 거거든요. 청이한테 도움이 될, 지금 안 해주면 못 해줄 일을 내가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1: 청이야,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예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0: 해결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아,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염호영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

0: 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EBS 퀴즈.
1: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2: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1: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태풍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해일 위험해 대비해.

0: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H.O.T의 빛이라는 노래는 정말 K-POP의 레전드 중의 레전드죠.
1: 힘들어하지 마라. 너에게 희망이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줬던 곡이기도 하잖아요.
0: 빅오션과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해주세요.

0: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활동을 해주는 게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1: 세상에 나와줘서 고맙다.
2: 화려한 직업, 반짝이는 순간에만 주로 담겨서 사람들한테 보여지지만 몇 년을 다 같이 고생을 해야 되더라고요.

0: 빛과 희망을 위해서 그늘이 되었습니다.
1: 심장으로 노래하는 아이돌을 만나러 서울시 영등포구에 갔습니다.
0: 저분들이?
2: 맞는 것 같은데?
3: 비고샤! 비고샤! 비고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비고샤!
3: 안녕하세요!
0: 딱 세 명이 이제 걸어 나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와, 이게 아이돌이구나.
5: 그냥 내가 들은 노래 중에 제일 좋았어, 최근. 너무 좋다고 옛날에 댓글 달았었는데. 이런 댓글 잘 안 다는데.
1: 제가 이렇게 열렬히 응원하는 뮤지션은 작년 장애인의 날에 데뷔한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입니다.
4: 어테션 빅오션입니다.
6: 반갑습니다.
7: 비고선에서 맨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현진이라고 합니다.
8: 랩을 담당하고 있는 찬현입니다.
9: 지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7: 바다처럼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 세계로 퍼뜨려 나가겠다는 포부가 있고요. 투어로 노래하고 퍼포먼스를 하는 그룹입니다.
1: 일주일 동안 이들의 매니저가 되어보려 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도 준비해봤고요.
5: 빅오션, 너 내 아이돌이 되라. 꽃길 걷게 해줄게.
2: 이번에 새로 오신 막내 매니저님이셔요.
5: 저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4: 네, 잘 부탁드립니다.
10: 안녕하세요. 빅오션 매니저 배인영이라고 합니다.
1: 저의 사수가 되어주실 배인영 선배님입니다.
2: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0: 네, 잘 부탁드립니다.
2: 인수인계 받으실까요?
10: 네. 알겠습니다.
2: 네, 급해요. 저희 할 일이 많아요. 네.
1: 선배님의 서투름에 소속사로 얼른 와봤습니다.
2: 회사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부터 아셔야 업무를 네.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0: 네.
2: 일단 먼저 여기 저희가 멤버들 옷이 다 걸려 있어요. 촬영을 하거나 외부 스케줄이 있거나 할 때 의상을 다 여기서 정리를 해서 네. 그날그날마다 코디를 해서 입히고 있어요. 책상인데 이게 진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깨끗하게 네, 정리를 해서 할 수가 없어요.
1: 네. 어지러운 책상에서 바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2: 스케줄 갈 때 들고 가야 될 게 현장 가방이랑
0: 뭐예요? 어떤 게 들어있는 거예요?
2: 평소에 많이 쓰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그 서클렌즈나 네. 네, 메이크업 수정에 필요한 툴? 친구들이 그 춤을 많이 추다 보니까 네. 항상 근육통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아픔을 뿌리고 아이돌도 SNS 그 네. 촬영할 때 이거 조명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눈을 반짝 뜨고 이렇게 찍어야 돼요. 네.
0: SNS도 그냥 찍으면 안 되는 거네요.
2: 내일 저희 행사 그 공연이 있는데요. 네. 공연 가는 거를 아침부터 도와주셔야 돼요. 네, 리허설 진행을 하고 퍼포먼스 체크도 같이 하고 이제 멘트를 할 수 있게 그 자리에서 짜기도 하고요. 친구들 이제 식당 관리나 출연료나 이런 것도 오늘 제 선에서 다 협상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총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7: 엄마 같은 존재이면서도
0: 왜 한숨을 쉬세요?
2: 아, 엄마 마음에 안 들어. 언니 엄마 빼줘. 나 엄마 마음에 안 들어. 몇 살 차이 안 나. 너 나랑 몇 살 차이 안 나.
11: 저희가 지금 대화를 소통이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0: 네. 네.
11: 이제 저희가 이따금씩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0: 네.
11: 그래서 이제 목소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약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2: 저희가 그게 있어요. 들리는데 약간 들리는 그 소리 입력보다는 조금 자연스럽게 유출을 해요.
2: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네. 더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합니다. 목소리가 진짜 많이 커졌어요. 훨씬 더. 현진아! 예. 이렇게 하면 네!
7: 네. 양쪽 귀 둘 다 고도 난청을 가지고 있어서 또 오른쪽은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있지만 왼쪽은 청력이 거의 손실이 된 상태여서 인공와우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13: 왼쪽은 이제 거의 청력이 손실돼서 이제 오른쪽 귀로만 듣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입모양 보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임이나 이제 회식 자리나 이런 데를 가면 소리가

0: 다양하니까 좀 제가 듣고 싶은 소리를 골라서 듣기가 어려워요.
1: 저는 일단 양쪽에 인공아우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충전하고, 착용하고, 충전하고, 착용하면서 제 시간을 늘리고 있어요.
2: 매니저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소통이기에 좀더큰 목소리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새벽 6시입니다. 디고션 공연이 있어서 새벽부터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야 해요. 그래서 그거 도와주러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매니저의 분신, 현장 가방을 가장 먼저 챙기는 선배님.
3: 여기 세 분이 제일 뒤에 그냥 쪼르르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블링블링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4: 아,
3: 네.
4: 알겠습니다.
3: 그리고 문이 조금 커 보일 수 있게.
4: 네.
3: 네. 문을 동그랗게 잘 부탁드립니다.
2: 멋지게 머리를 하는 현진에게 선배님이 특별히 전할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대요.
3: 너 생각을 해봐. 리허설 할때 제일 예뻐. 본 공연 때는 별로 안 예쁜 거야. 딱 예쁘게 해주셨을 때 리허설로 해서 땀다 나버리고, 본 공연 때는 땀다 한 채로 하고. 너가 유지를 하도록 너가 노력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유지해줄 수 없어. 친구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은 첫 번째는 목소리가 커지고, 두 번째는 말이 짧아집니다. 마음이 상할까 봐 돌려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는 개선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2: 새벽부터 시작된 하루에 지석의 눈꺼풀이 자꾸만 감깁니다. 반면 찬현은 똘망똘망하죠?
5: 샵에서 조금 지연이 있어가지고 리허설을 몇 시까지 할수 있어요? 시작이 언제예요? 저희 진짜 최소한으로 줄여서 음향 체크랑 동선만 보고 내려와도 되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6: 이형님 지금 나가셔야 된다고 하셔서 진짜 1번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해야 어느 정도 걸려요?
7: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해서 거기서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도와줄 수 없다는 거좀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8: 네.
2: 오늘 행사가 있는 곳은 지석의 모교인 청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댄서분들에게 의상을 전달하고 옷이 잘 고정될 수 있도록 핀도 꽂아줍니다.
5: 찬현이 입을 한번 발라주시면 어때요? 찬현이 입을 촉촉하게
2: 갑자기 주신 임무에 당황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발라보았는데요. 남의 입술은 처음이라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3: 너무 얇게 발랐나?
5: 보통은 좀 이렇게 채워 바르면은 여기 아래까지 채워 바르면은 이게 무대다 보니까 멀리서 본 사람들은 여기가 잘 보일 수 있어서.
9: 이곳입니다. 반갑습니다.
0: 디고션은 선배님 댄서 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는 한 번만 해.
9: 지석입니다.
5: 찬현이가 마지막에 약간 찬현이가 반갑습니다로 마무리를 합시다.
9: 방송 활동도 하다가 지금 회사를 알게 돼서 이제 아이돌로 도전하게 됐고요. 지석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인 스키 선수로 생활했었어요.
5: 자기 얘기는 자기가 하자. 오케이?
9: 알겠습니다. 네.
5: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석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석이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9: 아, 네.
3: 그리고 무대 위에서 멤버들이 이제 좀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
2: 급한 상황을 대비해 1대1 특별 수어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3: 분명 괜찮아? 네, 괜찮아? 그러면 멤버들도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멈춰.
5: 멈춰.
3: 근데 끝났어. 이제 리허설이 끝나면 이렇게. 리허설 끝났어. 이제 시작할 거야. 시작은 이렇게. 시작. 시작. 끝. 빨리빨리. 빨리빨리. 애들한테 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 네, 주로 많이 씁니다. 괜찮아? 기다려. 기다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5: 마이크를 귀 모양에 맞게 거시고.
3: 네.
5: 저기 춤출 때 와우가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한 번에 좀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3: 네.
2: 무대에 필요한 무선 마이크를 부착해 보았는데요. 이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 네. 와우, 여기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5: 네.
3: 많이 붙이고 있어요, 저희가.
5: 네, 이렇게.
3: 이게? 네.
7: 아,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오.
3: 괜찮아?
7: 괜찮아.
2: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무대에 설 시간.
3: 잘하실 수 있죠?
2: 멤버들이 춤을 출 때 중앙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붙여줘야 합니다.

0: 아저씨와 배우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삼성학교에서 나왔다고 저희가 소문을 많이 들었어가지고 네. 다시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희 찬연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저는 일단 지금
3: 병원에서 충성검사를 해주는 청농사라는 직업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기특하지 않나요 저희?
4: 이 무대를 위해 새벽부터 6시간 넘게 준비했건만 무대는 단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조금은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5: 새벽 한 뭐 5시쯤부터 메이크업 받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그것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다 끝나고 뭐 이것도 저것 하면 또 새벽이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고된 업무인 것 같고
6: 저희는 아이돌 역량 채우는 거 기본이고 플러스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해야 된다는 되게 이제 상반되는 건데 결국에는 해내야 되는 건 본인들이기 때문에 좀 더 숙제가 많아요 저희 팀은
7: 시작

0: 다시 얘들아 소리.
1: 아, 혹시 멜론 한번 틀어도 될까요? 뭔가
0: 왜 멜론으로 틀어? 왜 멜론으로 틀어?
2: 아, 이게 음량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별로.
0: 자, 알겠어. 네. 얘들아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음량이 작아요 커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행사장 갔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네. 우리한테 다 상황이 맞춰지지는 않아, 그지?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으려고 노력하세요.
3: 맞는데?
4: 청각장애가 있기에 비고션의 데뷔 과정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5: 늘 함께 있어서 중한 걸 몰랐던 거죠.
6: 이제는 힘들어도 지쳐도 쓰러지지 말고
2: 인공와우 수술을 하고 나서 소리가 이제 인공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소리를 들을 때 되게 낯설었어요. 근데 그때가 9살이었는데 제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서 이걸 착용한 상태에서 이제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소리가 좀 예쁘게 들리는 거예요. 음악에 관심이 생기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7: 학교에 다녔을 때 BTS RM 선배님께서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음악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로 제가 음악에 대한 큰 흥미와 관심이 커졌는데 아이돌이라는 꿈을 또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8: 청능사를 계속하다가 이제 파라스타 오디션을 알게 돼서 이제 합류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9: 저희 회사는 장애인을 위한 연예 기획사입니다. 처음에는 패럴림피언 분들을 모시기 위해 생겼다가 이후에 댄서, 유튜버, 연기자 그리고 이제는 아이돌을 키우는 회사가 됐고요. 40명 정도 넘는 아티스트가 모두 다 여러 종류의 장애가 있습니다. 역경을 겪은 아티스트일수록 그 말에 무게가 있어서 비고션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0: 내가 노래 끝나고 내려갈 때까지는 티 안 내는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돼. 그지?
1: 저희 세 명끼리도 사실 소통이 막 이렇게 원활히 되는 편은 아니에요. 똑같은 노래인데 표현하는 느낌이 다 다른 거죠.
2: 같은 청각 장애인이지만 서로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혼자만 이렇게 빨리 치고 간다는 거는 이 그룹에서는 조금 쉽지 않다. 다 같이 치고 나가야지.
3: 장애를 극복한 아이돌,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저희 친구들이 이제 장애를 극복한 건 아니에요. 떨쳐내지 않았어요. 여전히 청각장애가 있고, 청각장애가 있는 아이돌 그룹은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하나의 특징?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4: 매니저 업무 3일차. 오늘은 SNS 숏폼 챌린지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5: 뒷판보다 앞판이 더 중요하거든요.
0: 네네네.
5: 둘, 셋.
3: 현진이는 꽁트나 이런 연기 맛을 잘 살리는 편이에요.
6: We never cry. We never cry.
3: 지석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살려서 추는 능력이 가장 빨라요, 뛰어나고. 댄스 챌린지를 주로 많이 지석이를 시키는 편이고요. 차련이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가장 풍부한 친구이기 때문에 애교 부리는 뭐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로 찬현이를 몰아주고 있습니다.
7: I love you.
8: 여기까지.
9: 뭐예요?
4: 찬현의 애교로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오늘은 다 같이 맛집에 가기로 했는데요.
9: 아, 그래요?
4: 영양 좋고 맛도 좋은 샌드위치 집에 왔습니다.
1: 카페라떼 그
9: 따뜻한 거.
1: 네.
9: 네.
5: 네. 너무 아직 뭔가 제가 봤을 때 케미가 아직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식사라도 하시면서 좀 같이 좀 친해지시고 저희는 더 편하게 먹고.
4: 선배님만 졸졸 따라다니느라 아직도 멤버들과 어색한 걸 들켜버렸습니다.
10: 혹시 저번에 MBTI고 혹시 ENFP라고
9: 하셨죠? 저 INTP예요.
10: INTP. 아. INTP.
9: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왠지 내가 그걸 약간 느꼈어.
2: 건진이 형 하면 약간
10: 안 닮았어.
5: 어? 뭐,
2: 약간 치와와.
5: 아, 치와와. 아.
2: 이 형이 약간 가끔 슬플 때나 그럴 때 있으면 귀여운 강아지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11: 치와와 짤 좀 해.
5: 술 취한 치. 나 그거 알아요.
12: 이거 그거 알아요. 네, 맞아요.
5: 술 취한 치와와.
12: 맞아요, 진짜.
9: 가볼까요? 네.
4: 서로 좀 더 편해진 것 같네요.
5: 또 설탕이 너무 많거나 산소물이 너무 높은 거는 좀 알아서 커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13: 다이어트
5: 괜찮겠어요?
4: 각자 간식을 고른 다음에 5분 뒤 만나기로 했습니다.
9: 이게 지석? 지석, 찬현 이렇게 했는데
5: 하나가 미친.
10: 아니 세 개씩 나눠서 하루에 세 개씩
5: 데뷔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 아, 너무 웃었어 지금. 애매하다.
14: 애매해요?
5: 네. 좀 애매합니다.
9: 이거는 그 닭가슴살에 뿌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먹으면 너무 목 막히니까. 아, 이게 더 목.
5: 소심합니다.
9: 네. 렌즈를 많이 끼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 네. 중간중간에 양치하고 싶을 때 잠깐이라도.
5: 맞아요. 네.
9: 하시라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15: 다 이제 이제는 제가 몰래. 아, 재미없다.
16: 저 이제 이번 주에 공연 있잖아요.
9: 나름 좀 많은 걸 했어요. 홍보, 포스터, 시안 준비해왔고. 그리고 MC를

0: 섭외했어요. 수아 선생님도 지금 섭외를 해놨고 그 MC용 메이크업 샵도 지금 예약을 해놨고 네, 공연장이랑도 일단은 계속 소통하고 있어요.
1: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본 공연. 본 공연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공연 레퍼토리라고 하거든요. 노래마다 히스토리가 있고 저희가 준비한 멘트들이 네. 있고 그래서 뭐 첫 곡은 어떤 곡을 할지 마지막에 네. 뭐 앵콜이 나오면 어떤 곡을 할지 이거를 선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2: 베테랑 선배님의 지도에 따라 제가 직접 공연 레퍼토리를 짜보았습니다. 곡 순서뿐만 아니라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했는데요. 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1: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는 퇴근을 일찍 좀 해볼게요. 모처럼.
3: 강남, 서울시 강남에서 마포구 상암동으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공연장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미리 좀 답사를 해서 이것저것 체크를 좀 많이 해야 돼요. 48시간째 깨어 있습니다.
1: 일단 가시면 먼저 대기실 위치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3: 네, 여기 보고.
1: 그다음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뭐 옷 갈아입을 공간이 넉넉한지. 휠체어 관객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동선을 한번 확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 휠체어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일단 들어올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네요. 네.
4: 이 앞에를 잘 휠체어로 생각해요. 오.
1: 인이어는 착용을 못해요.
3: 네.
1: 네. 그래서 인이어가 아니고 핀 마이크.
3: 착용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4: 그거는 이제 뒤쪽으로.
3: 아, 체크 하나 찍어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4: 아이돌 같으신가요? 아.
2: 공연에 초대장과 같은 포스터까지 붙이고 나니 공연을 앞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업무가 남아 있습니다.
5: 이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이곳에는 미니 콘서트가 열.
2: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5: 이번 주 금요일 비고산의 미니 콘서트 작은 빛이 열립니다. 저희 음악을 진정으로 느낀 분들 어서 오세요.
6: 콘서트에서 만나.
2: SNS에 영상을 올리자마자 해외 각지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뿌듯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0: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지만 매번 공연을 앞둘 때마다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고 하네요.
1: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2: 성장이 아닌 업그레이드된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저희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늘 지금처럼 when we
4: take it slow. 네, 오늘 이제 제 매니저 업무의 마지막 날이자 빅모션의 공연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실수 없이. 아, 그래서 더 이제 좀 긴장이 되고 네,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좀 있는데 네, 즐겁게 즐기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0: 그런데 갑작스럽게 소속사의 회의가 생겨 저 혼자 빅오션을 공연장까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0: 매니저님이 그냥 맡기고 가버릴지 몰랐어.
1: 저 혼자서 아이돌을 잘 챙겨줄 수 있을까요?
0: 아, 바지가. 미안해요. 이런 바지인지 몰랐어. 두 분이서 옷을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상복으로 보면 너무 예쁜데 무대 복장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부족한 느낌이 좀 제가 코디한 게 들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갈아 신어볼까요? 몇 시죠? 지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1: 매니저 선배님.
0: 좀 소화도 되고 그런 상태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이거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1: 이렇게 속 타는 제 마음을 멤버들은 알까요? 혼자서 고군분투하느라 꽤나 지친 와중 멋지게 단장하고 예쁜 꽃미소를 발사하는 비구션을 보니 다시 힘이 납니다. 연속된 스케줄에 금세 골아떨어진 멤버들. 하지만 선배님께 대본 리딩을 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2: 한 명을 깨우면 도미노처럼 깰 것 같은데. 현진님. 그 대본 리딩 해야 된대요.
3: 네.
2: 비구션 모시고 제대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3: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복을 보여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고 설레는데
2: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4: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 하니까요.
1: 잠으로 체력을 보충한 사이 드디어 공연장에 도착.
5: 안녕하세요.
3: 현진님. 네. 현진님. 네. 지성님. 네. 차현님.
1: 그리웠던 선배님 은목걸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0: 여기 동시에 오른쪽을 서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아.
6: 완전히 정지해 있는지만.
0: 아, 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음악 틀면은 첫박을 놓쳐요. 소리를 점점 페이드인 하면 안 되고 컷인으로 들어가야.
1: 비구션의 매니저는 공연에 조금 더 많은 관여를 해야 하는데요.
6: 청각 장애인이 가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연 여건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들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가장 친구들을 잘 아는 저희가 더 많이 준비해서 다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1: 드디어 관객들이 하나둘 공연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구션의 특별한 사연만큼 다양한 모습의 관객들이 참 반가웠습니다.
0: 두 분 인내해주세요.
7: 네,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저는 비고션, 작은 빛 진행을 맡은 EBS 황대훈 기자, 김현숙, 서통역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우리만의 좀 특별한 박수법을 하나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어에서 양손을 이게 박수를 의미하는 거라고 합니다. 노래를 할 때 반짝반짝으로 우리 비고션 멤버들 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래가 끝나면 큰 함성과 박수 소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고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이뻤어요. 같이 뭐 반짝반짝 막 박수 수어도 하고 막 보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막 음악 즐기고 그 서로 이렇게 사랑 하트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1: 고르가 한국인 춤을 추고 저희 나이대 한국인들이 아마
2: 네, 이제 나오실 준비가 된 것 같아서 빅오션과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해주세요.
3: 어텐션 빅오션입니다.
4: 반갑습니다.
3: 네, 저희 플로우 곡이 점점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에 관한 곡이고요.
4: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요. 사실 이 무대 오르기 너무 많이 떨렸어요. 정말 다 같이 모두 따라 불러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이제 땀 같은 눈물이 약간 맺혀 있는데요. 아, 정말 눈물 나만큼 정말 고맙고요. 언제나 이제

0: 자석번호 34번.
1: 34.
2: 있어요, 있어요? Come out, please, come out.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34번.
3: 감사합니다.
2: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4: 특정 코드? 그런 거에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형들은 좀 뭐 어디까지 어떻게 또 하면 좋을지.
5: 그러면은 지성님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팬분들이 원하는 귀여운 포즈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6: Hello, I'm Kayla from America.
7: And the cute pose you want?
8: 막내 먼저. 아 이럴 때만 막내. 훨씬 넘게 싶은 걸.

0: 여기서 제일 크게 웃고 있는 건 저였더라고요.
1: 다음 준비한 곡은 멤버들이 특히 더 아끼는 곡이라고 들었습니다.
2: 네, 맞아요. 소울도 라이브 할 수 있는 유일한 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끼는 곡이는 곡인 이유예요.
3: 잠시만요. 좀 더 설명을 더 될까요?
4: I want to explain more to everyone. So I want to say 우리가 좀 더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면 더 높이, 더 멀리, 무엇이든지 이제 나아가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1: This is their favorite song. Slow 무대 보시겠습니다.

같은 곳을 보고 쭉 가야 갈 수 있는 관계인 것 같아요. 앞날에 함께 한다면 저희 노래 슬로우처럼 가장 높은 곳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보다는 더 갈 수 없겠다라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나.

0: 제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피부쇼는 너무 좋아해요.
1: 네,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2: 너무 좋아. 네.
0: 잘했어요?
1: 네.
3: 진짜 오늘 쏙 빠지게 눈물 흘렸어요.
4: 진짜요?
3: 네.
5: 어떤 게 그렇게 좋았어요?
3: 훈련 잡아요.
6: I think you guys should know that we all love you and you're doing amazing and it's an inspiration. There's so much good emotions I cannot just express in words. Like if I could, I would just like give all of them like a big hug. Like yes, you guys are doing great.
7: Keep going with the hard work. And like you said on stage, just believe in your dreams. And I'm sure you will go big.
6: I think we're on cover.
8: 지금 딱 공연 끝나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난 후의 자리잖아요. 그럴 때는 또 너무 고맙죠. 오늘은 왼수들이 아니라 오늘은 나를 무사히 퇴근시켜줄 수 있는 고마운 존재? 네.
9: 공연이 무사히 잘 끝났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릴 무렵
10: 저희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8: 뭐? 진짜요?
10: 네. 저희가
8: 귀여운 포즈예요?
10: 감사해요.
8: 진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이렇게 막 고생하지.

0: 진짜. 아, 진짜. 고생하시는 게 진짜 좀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진짜 네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내 매니저님 소중한 인형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인 CD를 줬는데요. 잘 마무리된 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더 이상 못 볼 생각에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좀 여러 마음이 중첩돼서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1: 새벽 일찍 나오구나. 네, 그럴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셨는지도 또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고 잠도 많이 못 주무시고 그래가지고 또 건강도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2: 저희 세 명 케어하기가 사실 많이 힘든 편이거든요. 되게 많은 거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너무 잘, 그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3: 겉으로 그렇게 별로 티 안 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4: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노래하고 어떻게 춤을 추느냐고. 많은 사람의 편견을 깨고 힘차게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돌 빅오션. 그들을 밝게 비추려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그늘이 되었습니다.
3: 떳떳하게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이루고 싶은 거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만으로 정말 감동받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나타날 거니까 그때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1: 올해는 정말 네, 훨씬 더 행복하고 또 좋은 일들로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네, 꾸준히 네, 천천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책 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자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눈하게 들어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뒤에는. 40년 뒤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그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의 실천을 따라야 되잖아요.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사랑 TV 국민행동 요령 민방공 경보. 누가 화재 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시커요.
1: 이 소리는 화재 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 경보입니다.
0: 민방공 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 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맛있다.
1: 되게 젠포 귀여운 거.
2: 150도의 설탕 시럽이 굳기 전 사탕을 만들어라.
0: 사탕은 정말 시간과 쌓은 거거든요.
2: 다양한 맛과 모양은 수제 사탕의 매력.
0: 아니 지금 엄청 뜨거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2: 찰개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3: 라멘?
4: 한국.
3: 오, 오케이. Very nice.
2: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는데요.
5: 이것들을 어떻게 자기로 만들 수 있는지 진짜 대단하세요.
2: 시간과 정성을 들인 덕이랍니다.
6: 전통에서 현대로 끌어내는 데 많이 신경을 쓰죠.
2: 그렇게 식탁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내 몸에 꼭 맞는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7: 몸에 통증이 계속 축적이 되실 거예요. 맞지 않는 자전거를 타시면.
2: 수제 자전거 제작은 오차를 없애는 여정이라는데요.
7: 속도가 조금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자세도 완전 다른 자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2: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 다양한 수제품을 만나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이곳에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다양한 수제 사탕입니다.
0: 달콤한 맛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펜더 모양 사탕이 있어요. 연유맛 사탕. 좀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달달하니 좋아해가지고 그 사탕이 요즘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2: 매일 아침마다 사탕을 만드는 이곳. 사탕의 기본은 설탕이죠. 여기에 물과 물엿을 넣어 녹여주는데요. 그로부터 30분 후 설탕이 끓기 시작합니다.
0: 배합도 중요하는데 사탕을 만들 수 있는 끓는 온도가 있어요. 그 적절한 온도까지 가는 거를 이제 계속 타이머를 맞춰놓고 지켜봐줘야 돼요.

0: 끓은 설탕의 온도는 무려 150도. 조금 지나면 시럽이 타버려 서둘러야 합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중무장을 하고 신속하게 판에 붓습니다.
1: 이렇게 하면은 물이 여기로 다 들어가게 돼요.
0: 차가운 물이 흐르는 판에 닿자 시럽의 표면이 굳어버리는데요.
1: 이 굳히는 시간도 적절해야 되고 끓이는 시간도 적절해야 되고 또 사탕을 성형할 수 있는 시간도 적절해야 돼서 사탕은 정말 시간과 싸움이거든요.
0: 시럽 속까지 다 굳으면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둘러야 합니다. 먼저 펼쳐진 시럽에 원하는 색의 색소를 넣어 색을 만드는데요. 표면은 살짝 굳었지만 속은 여전히 130도 이상이랍니다.
1: 안에는 뜨거워서 지금 여전히 뜨겁습니다. 보시면은 계속 흐를 정도로 이제 이때 저희가 이제 중요한 반죽을 해야 돼요.
0: 살짝 굳은 설탕 덩어리를 갈고리에 걸어 쭉쭉 늘려주며 사이사이 공기를 넣어주는 건데요. 설탕 덩어리의 무게는 4kg 정도. 게다가 아직 열기가 남은 설탕 덩어리를 10여 차례 이상 쭉쭉 늘려가며 반죽을 해야 한다는데요. 끝나면 넋이 나갈 정도로 고된 작업이지만 수제 사탕의 맛을 좌우하는 꼭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1: 사탕이 공기를 넣어야지 사탕이 바삭바삭해져요. 그래서 그 에어레이션 하는 작업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듭니다.
0: 설탕 덩어리에 공기가 잘 들어갔으면 이들을 길게 늘려가며 차곡차곡 쌓아주는데요. 설탕 덩어리 사이사이 물을 묻혀가며 붙여줘야 설탕 덩어리들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마치 김밥에 속 재료를 넣듯 남은 덩어리들도 계속해서 쌓아주는데요. 어허, 아직까지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대체 어떤 모양인가요?
1: 귀고요, 눈이고, 입이고, 코, 콧구멍이 지금 코가 안 보이긴 하는데 뽑으면은 제대로 잘 볼 거예요.
0: 이게 판다 얼굴이라는데요. 좀 더 봐야겠습니다. 설탕 덩어리를 살살 흔들어가며 늘린 후 손으로 쭉쭉 뽑아주는데요. 순식간에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나는 설탕 덩어리. 그렇게 한 시간가량 쉴 틈 없이 작업한 끝에 드디어 판다 사탕 완성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작업을 서두르는 작업자. 남은 사탕도 길게 늘려 잘라주는데요. 칼질도 거침이 없습니다.
1: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 얘가 지금 두 개가 붙었어요. 여기 얼굴 모양이 하나 더 있죠?
0: 수제품이라 종종 있는 일이라네요.
1: 여기서부터는 네, 괜찮습니다.
0: 수제사탕은 맛도 맛이지만 예쁜 모양을 보고 사러 오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새로운 모양을 처음 만들 땐 수십 번 연습을 해야 한다는데요. 손목과 손가락 통증은 고질병이 됐습니다.
1: 처음에는요, 너무 손이 아파서 손이 저려가지고 잠에서 깼어요. 이게 손목이 아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손이 저리더라고요.
0: 하지만 수시로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다양한 모양이 수제사탕의 매력이기 때문입니다.
1: 입모양 같은 얇은 선을 표현할 때가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반죽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녹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잡아놓은 모양에서 자꾸 흐트러져요.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0: 또다시 새로운 사탕을 만듭니다. 쉬지 않고 만들어도 한 시간에 한 종류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0: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데요. 게다가 혼자 일하는 곳이라 손님이 오기 전 한 개라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과의 싸움. 다행히 손님이 오기 전 예쁜 보라색 고양이 사탕이 완성됐습니다.
1: 지금 보면은 손도 엄청 빨개요. 엄청 뜨거워요.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2: 그래도 즐거우세요?
1: 네. 엄청 즐거워요. 물 끓일 동안 화장실도 빨리 갔다 와야 돼요. 지금 쉬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0: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서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네요. 점심시간 손님이 가득합니다.
3: 안녕하세요. 사탕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4: 네, 한번 먹어봤어요.
3: 아, 저희 가게에서요?
4: 네. 네.
5: 다음 수박.
3: 수박이요? 걔는 햇살 오렇지.
1: 오, 맛있다.
3: 저희가 이게 일일이 다 여기서 다 직접 제가 만들어서 그 공기 넣는 작업을 해요.
0: 최근 찾는 사람이 많다는 수제 사탕. 수제 사탕의 매력은 뭔가요?
6: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고,
7: 이 불규칙한 모양들, 얼굴들, 이 이미지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8: 귀엽고 아기자기해서 보는 것도 맛있고 맛도 맛있는 것 같아요.
0: 숨 돌릴 틈 없이 점심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 왔다. 밥 먹자.
0: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있을 걸 알기에 다른 일을 하는 남편이 서둘러 일을 마치고 김밥을 사들고 왔습니다.
9: 사장님, 물이 끓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3: 알겠습니다.
9: 알겠습니다.
6: 이제 사탕을 만들면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뭐 나가서 사 먹질 못해서 올해는 거의 점심을 이 참치김밥 하나로 먹고 있어요. 1년 동안.
0: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땐 남편도 사탕을 만들었다는데요.
9: 이제 안 쓰던 근육들 너무 많이 쓰니까 이제 팔도 저리고 등도 아프고 이제 남자여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0: 그 고됨을 알기에 지금도 짬이 생기면 남편은 사탕을 함께 만듭니다. 이번에 부부가 만들 사탕은 어떤 사탕일까요? 팔팔 끓은 시럽에 다양한 색소를 넣어 설탕 덩어리를 만들고 보라색 덩어리도 공기를 넣어 준비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땐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이 설탕을 굳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면 예진 씨가 설탕을 늘려 준비합니다. 공기를 뺀 갖가지 설탕 덩어리를 일렬로 붙여 가위로 찔러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공기가 빠지면서 설탕 덩어리가 더 잘 붙는답니다. 이제 설탕 덩어리를 돌돌 말아주는데요. 남편이 있으니 오늘 힘쓰는 작업은 남편 몫입니다. 예진 씨는 남편이 잘라준 설탕 덩어리를 더욱 길게 늘려 동그란 틀에 돌돌 말아 막대를 끼워 붙이는데요. 부부가 함께하니 작업에도 더욱 속도가 붙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막대 사탕 완성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수제 사탕 만들기. 사는 사람은 달달한 맛과 예쁜 모양이라지만 부부에게 수제 사탕의 매력은 따로 있답니다.
3: 먹으면서 이거 너무 맛있다 이렇게 되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거든요. 저는 이제 속으로 되게 뿌듯하게 웃습니다. 저도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전통 차게가 다양한 제품 위에 수놓아졌습니다. 텀블러며 핸드폰 케이스에 화려하게 수놓은

0: 빠진 자개에 외국인들은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1: We like this shiny, what, mother of pearl.
2: Do you know how they make them? Handmade?
3: Handmade.
4: Oh, okay.
2: Very nice. Yeah.
5: I'm gonna take this one.
2: I wish I could take everything. This is very nice.
4: Thank you.
2: No, thank you.
0: 자기의 매력에 빠진 건 외국인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사진 찍기 바쁜데요. 자주 쓰는 제품이라 더 눈길이 간답니다.
3: 이것들을 어떻게 자기로 만들 수 있는지 진짜 대단하세요.
6: 여기 소라님 텀블러 너무 예쁘더라고요.
7: 너무 막 옛날 작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귀엽게 귀여운 패턴들도 많이 봐서 젊은 사람이 써도 귀여울 것 같아요.
0: 이곳이 다양한 전통 자개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건조실에선 작업자들의 작업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낯선 물건이 눈에 띕니다.
8: 전기회사 배전판인데 대표님이 저랑 콜라보하고 싶다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결과물이 잘 나왔어요. 너무 이뻐요. 이제 건조실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0: 화려한 자개로 수놓아진 이것은 놀랍게도 배전반의 덮개인데요. 평범한 배전반 덮개를 자개로 예쁘게 장식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작업 중인 거죠. 가장 먼저 할 일은 자개 무늬를 만드는 겁니다.
8: 자개를 판으로 만들든지 알자개로 만들든지 먼저는 하죠. 이 이음새가 없는 자개를 쓰는 게 알자개라고 그래요. 이 나비도 안을 놔도 넘치잖아요.
0: 그래서 큰 무늬가 필요할 땐 판자개를 만듭니다. 판자개는 전복 껍데기를 잘라 평평하게 만든 알자개를 여러 겹 겹친 후 열과 압력으로 눌러 판처럼 얇게 만드는 건데요. 자개색 그대로 사용해도 영롱한 빛을 내지만 색을 더해 더 화려하게 만들어 쓰기도 한답니다. 판자개가 만들어졌으면 이 판자개를 100장 정도 겹쳐 단단하게 고정시킨 후 원하는 도안을 올려 한 번에 자르는데요. 이 얇은 줄로 자른답니다.
9: 이 틈날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다이아가 붙어있어요. 인조 다이아가.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꺼끄라죠.
0: 0.9mm도 안 되는 얇은 다이아몬드 줄을 끼워 판자개를 자르는데요. 자개 100장을 합친 두께가 고작 1.3cm. 자개가 얇아 깨지기 쉬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장갑은 기계에 딸려 들어갈 수 있어 낄 수도 없다는데요. 그만큼 작업자는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00장의 자개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자르는 것이랍니다.
9: 이렇게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도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도 넣어보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0: 이젠 더 세밀하게 이어갈 차례.
8: 자연스러워요. 나감칠이랑 나무랑 자개랑 얘네들이 이 사이로 실도 물려 들어가고 악교도 물려 들어가서 얘들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톱살을 넣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래 견고하게.
0: 꽃의 수술까지 표현하는 작업은 수십 년 경력의 작업자에게도 힘든 작업입니다.
9: 안 끊어지게 해야지 이제 그게 기술이죠. 하나가 끊어지면 그거를 100번 붙일 거 200번을 붙여야 되니까요. 토막이.
0: 18살에 처음 일을 시작했으니 어느덧 46년째. 처음엔 손도 많이 다쳤다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힘든 것보다 내 손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을 만든다는 보람이 더 크답니다.
9: 그냥 뭐 저는 이거 배운 것만 해도 참 행복합니다.
0: 기분 좋게 또 하나의 자개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0: 이렇게 만드는데 꼬박 이틀이나 걸린다네요. 이제 잘라놓은 자개가 한 장 한 장 잘 떨어지도록 물에 불려놓고 색깔을 입힌 배전반 덮개에 자개를 붙일 준비를 하는데요. 사포질부터 꼼꼼히 해야 합니다.
1: 치료를 해왔을 때 면질면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개가 붙잖아요. 이게 나중에 떨어져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스크래치 한번 탁 내주면 이제 자개가 이제 잘 붙지요. 풀도 잘 먹고요.
0: 배전반 덮개 위에 풀까지 바르는 사이 물에 넣어뒀던 자개 덩어리도 잘 풀어졌습니다. 자개를 한 장 한 장 떼어내 붙이는데요.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개의 두께는 고작 0.13mm. 자개를 온전히 떼어내는 것도, 자개를 한 땀 한 땀 붙여 모양을 완성해 가는 것도 극도의 세밀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1: 이게 여기 게 아니에요, 이게.
0: 50년 경력의 자개 명장도 막힐 때가 많다네요.
2: 이게 디자인이 잘 안 맞춰지면 힘들죠. 그리고 자개가 겹겹이 했으니까 워낙 얇으니까 딸려오는 것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0: 그러다 보니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가며 자개를 붙일 때도 있답니다.
3: 몇 시간에 본체적으로 붙이신 거예요?
2: 3시간 됐나?
0: 그 뒤로도 3시간이나 더 이어진 작업. 드디어 배전반 덮개 한 개가 완성됐습니다. 이제야 허리를 펴봅니다.
2: 끝났다.
4: 수고하셨어요, 원장님.
0: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미세하게 삐져나온 부분을 정리하고 작은 틈이라도 빈 곳이 있으면 찾아 채워넣는데요. 한번 시작했을 때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에 자개를 붙이는 건 그야말로 정성과 인내의 싸움입니다.
3: 잘해야지 두 번째 하면 자기가 파손도 많이 나고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0: 처음부터 끝까지 손끝으로 이어가는 세밀한 작업.
2: 이건 이렇게 이제 칠을 하거나 손톱에 뭘 끼었을 때는 잘 안 벗겨지잖아, 빨리. 그러면 어디 이제 미팅 빨리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자꾸 이제 손톱을 밑으로 내려요. 미팅 할 때도 인식을 하고 의식적으로. 그럼 우리 딸이 그렇지. 엄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니까 감추지 마. 막 이래.
0: 50년의 시간이 녹아있는 손끝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굴곡진 부분엔 특별한 공정이 남았는데요. 물에 잘 젖지 않는 유산지를 덧댄 후 종이가 인두에 달라붙지 않도록 비누를 묻혀 인두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해야 곡선 부분에 붙은 자개가 들뜨지 않는다네요. 남은 작업은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붙여놓은 종이에 물을 뿌려 불린 후 떼어내는데요. 이 작업도 서둘러야 합니다.
1: 이제 좀 오래 놔두면 이제 밑에 자개가 이제 또 같이 떠오르니까요. 이렇게 빨리 긁어주는 게 좋아요.
0: 자개가 아직 완전히 붙은 것이 아니기에 떨어지는 일도 다반사죠. 어허, 여긴 자개가 두 개나 붙어 있었네요.
3: 얼마쯤 해야지 아 이제 좀 자개 좀 한다 할 수 있어요?
1: 거의 한 3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중간 일꾼이 되는 거예요. 20년이나 한 25년 돼야지 이게 이제 아 도안 보고서는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해라 가면 할 수가 있는 거지요.
0: 네. 긴 세월 해온 작업이지만 여전히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을 뿌려 표면에 묻은 풀을 꼼꼼히 닦아내는데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 뒤에 또 한 번 체크해야 한답니다. 이제부터는 60년 경력의 칠 전문가의 몫인데요.
5: 4번, 5번 정도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초불.
0: 꼼꼼하게 칠해야 자개가 들뜨거나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군요. 이제 따뜻한 건조실에서 10시간 정도 건조한 후 사포질과 옷칠을 4-5차례 반복하면 배전반 덮개 완성입니다. 평범한 배전반이 하나뿐인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0: 배 전반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시간.
1: 이게 지금 직사각형이 될 거예요, 선생님.
0: 작업장에선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여기가 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예, 제 생각은 요걸 자를 거예요.
0: 자기의 옷장 리폼 의뢰가 들어온 건데요.
1: 35년에서 4년, 40년 좋게 됐고요. 이거는 이제 아홉자 장롱인데 문짝이 정말 너무 예뻤어요.
0: 요즘엔 자개 농을 재가공해달라는 문의가 많답니다.
1: 테이블 만들려고요. 4인용 테이블.
0: 먼저 형태부터 만듭니다. 문짝이 식탁의 윗부분이 될 거라 필요없는 부분은 잘라주는데요. 어째 장갑도 없습니다.
2: 장갑 좀 이게 맞잖아요. 이게
1: 미끄러지고 튕기고.
2: 이게 장갑이
1: 기계 말려 들어가고.
2: 기계 말리 들어가 버려요.
0: 옆면을 잘라내니 드러나는 텅 빈 공간. 물건을 올려놓을 식탁이기에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1: 원래는 비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걸 지금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월이 가도 얘가 지지층이 생겨서 견고해지지.
0: 목공 풀로 틈새를 채운 후 치수를 재는데요. 수제품이라 용도도 크기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3: 이런 거 보통 리폼 하는데 며칠 정도, 몇 시간?
1: 리폼 몇 시간? 몇 시간이 아니죠. 빨리 하면은 2개월? 길게 하면은 이제 자개 그 칠을 하고 까내고 자개 작업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3개월? 정말 내 어머니가, 내 할머니가 이렇게 정말 그 장롱을 하나 마련하기까지 굉장히 큰 계획을 세우고 세월을 기다리면서 돈을, 자금을 만들어서 예, 이렇게 마련한 것들이잖아요.
0: 덧댄 나무판을 자개장 높이에 맞춰 깎아주는데요. 이것 또한 수작업입니다.
2: 마감이 잘 나오면은 힘 안 들고 그래서 뭐 절 잘못해가 놓으면 좀 힘들지.
0: 반나절을 꼬박 작업한 끝에 드디어 형태 완성. 본격적인 자개 농의 변신은 지금부터입니다. 덧댄 나무판을 자개 농과 똑같은 색으로 칠하고 광택제를 발라주고요. 한 자개를 얇게 자르는데요. 자개 양쪽 끝을 똑같은 넓이로 잘라줘야 한답니다. 한쪽의 넓이는 약 3mm. 반대쪽은 2.6mm 실패입니다. 다시 자릅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3: 36이거든. 조금 미세하게 넓혀.
0: 자개를 자르는 것부터 손이 참 많이 갑니다.
4: 들라고요?
3: 조금만 만져봐.
0: 작은 오차도 생겨선 안 된다네요.
1: 이게 똑같이 위아래가 같지 않으면 계속 작업하다가 이제 어딘가는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예민해요, 이거 맞추는.
0: 벌써 13번째 시도. 드디어 성공입니다. 이제 이 치수대로 자개를 잘게 자릅니다. 이렇게 얇게 자른 자개를 실자개라고 부른다는데요. 나무를 덧댄 부분에 실자개로 장식할 계획이랍니다. 이제부턴 또 엉덩이 싸움이죠. 똑같은 자세로 실자개를 하나하나 붙여나가는데요. 하나로 크게 붙이면 편할 테지만 이렇게 자개를 잘라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5: 자개가 너무 다 몰아져 있으면 자개가 그냥 통으로 일직선이 돼가지고요. 이 속 안에가 이제 공간이 비어야지 이쁘게 검은색이 나오면서 이뻐요.
0: 풀과 오칠이 사이사이 잘 스며들게 하는 효과도 있다네요.

0: 가만있어, 나 무릎 아파.
1: 한쪽 면이 끝나고 다른 쪽 면을 할 차례. 이때나 잠시 허리를 펼 수 있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자세로 계속되는 작업. 오로지 손으로만 할 수 있어 섬세함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2: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나면 이제 일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허리가 조금 아프면 이제 그 다음에 한 2시간이나 3시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느니 또 없어진다. 이게 항상 반복으로 하니까 그것도 운동이 되는가 봐요. 그러다가 발이 너무 저리면 이거 한번 해주고 코에다가.
1: 시작의 작업만 어느덧 3시간째. 드디어 완성입니다.
0: 다 했어? 나도 다 했어.
2: 네, 다 했습니다.
0: 자, 끝났습니다.
2: 아이고, 명장님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1: 몇 번의 손길이 닿았는지 가늠도 안 되는 귀한 작품입니다.
0: 테이블 하나가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몇백 번이 뭐예요? 한 피스 한 피스로 말하면은 수천 번이 간다고 봐야지. 수천 번.
1: 옆면에 나비와 꽃을 더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0: 아유, 네, 끝났어요.
3: 이제 다음 과정 남아 있는 게 있나요?
0: 이제는 이제 건조해서 풀 빼야죠, 풀.
2: 네.
0: 풀 빼고 칠 한번 하고 이제 샌딩 탑핑하고 그리고 또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바로 뺍시다. 자, 들어요. 자. 아이 머리야. 아이고.
1: 남은 작업을 위해 밖으로 나온 식탁. 근데 명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자개농 문짝을 이어붙인 곳에 풀을 바르는데요. 눈에 띄는 검은색. 자개를 잘게 부숴 골고루 뿌려 반짝이는 빛을 더합니다.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랍니다.
0: 테두리가 하얗고 예쁜데 그 잘라낸 부위 거기가 까맣게 너무 새까맣게 이 안에 주인공 이 그림만 살려야지.
4: 근데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0: 없었죠.
4: 소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0: 그렇죠.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진짜 작품이에요, 이게.
1: 계획과는 달랐지만 더 멋진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오칠이 잘 먹도록 표면에 사포질을 하고요. 그 위에 오칠을 발라줍니다. 새 제품은 12번에서 13번을 해야 100년, 1000년 간다지만 리폼은 3번 정도면 충분하답니다.
5: 밑바닥 칠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되니까 오늘 세 번째 올라가거든, 칠이요.
1: 이제 건조실로 옮겨 잘 마르기를 기다리는데요. 꼬박 하루를 건조시킨 후 가게 위에 묻은 오칠을 긁어냅니다.
2: 이제 이렇게 안 긁어주면 꼭 자개가 깨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다 모양을 이제 내주는 거죠. 하나하나. 예.
6: 좀 많이 하루 종일 가면 이거 여기 달아가지고 피가 나고 그래요.
7: 손가락 지문이 달아서요?
6: 예.
1: 마지막으로 자개에 붙은 오칠을 꼼꼼히 긁어내고 자개에 빛을 더할 광택지까지 꼼꼼히 발라주는데요. 드디어 자개 식탁 완성입니다. 무려 세 달 가까이 걸린 작품이라네요.
6: 등근 하나 만드는데 뭐 몇 달 몇 달이 걸리는데 어이 기분이 진짜 날아갈 것 같지. 진짜
1: 묵은 세월을 벗겨내고 새로운 시간을 더듬히는 작업. 그들의 손끝이

0: 이거 안정 뒤로 나가더라고요.
1: 할 때마다.
2: 때마침 손님과 상담이 한창입니다.
0: 자전거 좀 제작하고 싶어서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수리도 해주시면 좋고요, 서비스로.
2: 살을 빼기 위해 실내용 자전거를 제작하러 왔다는데요. 이곳은 특히 자전거 프레임을 중점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크게 핸들을 포함해 방향을 바꾸는 조향부, 페달과 바퀴처럼 앞으로 가게 하는 구동부, 그리고 차체인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 프레임은 자전거의 디자인은 물론 종류와 주행 속도,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프레임의 자전거를 탈 경우 힘도 더 들 뿐 아니라 팔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1: 살짝만 앞으로 앉아보세요.
2: 그래서 내 몸에 꼭 맞는 프레임을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답니다.
1: 자전거 자체가 좀 유럽 브랜드가 강세이다 보니까는 동양인 체격이랑은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타시는 분들이 자기 몸에 맞는 자전거를 타셔야 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자전거에 맞춰서 자전거를 타고 계시는 거죠.
2: 자전거에서 중요한 프레임. 프레임 제작을 위해선 자전거 타는 습관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신체 사이즈가 같아도 근육의 가동 범위, 유연성에 따라 프레임의 종류나 길이 등이 다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죠.
1: 여기 이제 이 중심에서부터 이제 핸들까지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안장은 얼마나 뒤로 가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건지. 사람마다 이제 근육, 이제 활동, 가동 범위도 다 다르고, 얼마만큼 숙일 수 있는지, 뭐 설 수 있는지, 이게 다 다르니까는.
2: 고객의 모든 것을 꼼꼼히 고려해 프레임의 모양과 크기, 치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자전거 프레임 제작은 파이프를 다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크롬 몰리브덴 강이라는 재질의 파이프를 사용하는데요. 이 파이프는 고속 주행을 할 경우 큰 하중을 견디는 데는 유리하지만 다른 프레임에 비해선 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 파이프 두께 측정하는 거거든요. 파이프 두께가 달라요, 안에서. 그래서 힘을 많이 붓는 부분의 두께는 두껍고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가운데 부분은 얇아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파이프 무게를 줄이면서 이제 강성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2: 파이프 전체의 두께를 일일이 잰 후 두꺼워지는 부분은 잘라내서 자전거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프레임 제작에 돌입. 먼저 프레임의 중심이 되는 곳부터 제작하는데요. 다른 파이프와 연결될 파이프의 앞쪽을 모양과 각도에 맞춰 잘라줍니다.
1: 이게 러그라고 하는 부품인데 파이프랑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2: 파이프를 연결할 러그도 다듬어야 한다는데요. 위험한 작업이기에 장비는 필수. 하지만 장갑은 낄 수 없답니다.
1: 회전에 장갑이 껴버리면 오히려 더 크게 상처가 날 수 있으니까요.
2: 위험한 작업이지만 자전거에 맞춰 부품들도 하나하나 다듬어줘야 한답니다.
1: 프레임 안에서는 이 러그라는 게 또 디자인적으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단순히 얘를 광만 내는 게 아니고 면이 이렇게 수평으로
3: 잡.

0: 갖다가 딱 수직으로 떨어지는 면이 만들어져야지 멋있는 건데.
1: 그래서 러그를 예쁘게 다듬는 일은 경윤 씨가 자전거 제작을 처음 배울 때부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했던 것중 하나랍니다.
0: 저 일본에서 일할 때는 이거 마무리하는 작업만 하루 종일 한 적도 있었거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작업해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이 정도면 될까요? 하면 안 된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얼마나 예쁘게 다듬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1: 러그가 완성되면 파이프를 연결하는데요. 이곳에선 황동을 녹여 접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얇고 작은 물체의 접합에 적합하다네요.
0: 불꽃 온도 자체는 2000에서 한 3000도까지는 올라가고, 저희가 작업하는 작업물 온도는 뭐 낮게는 뭐 700에서 높게는 900도 이 정도.
1: 작업을 하면서 불꽃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기술이라는데요.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파이프의 색이나 성질이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자전거의 머리 역할을 할 곳을 만듭니다. 이곳은 핸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쳐 정확한 각도에 맞춰 파이프의 연결 구멍을 뚫어줘야 합니다. 이제 러그와 파이프를 연결하면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파이프의 각도를 측정합니다. 0.1도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0: 자전거는 진짜 도면에 써있는 각도를 얼만큼 가깝게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 버려도 얘는 요만큼 변하는 거지만은 이게 저 끝까지 가가지고 바퀴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틀어지면 저 끝까지 가면 이만큼.
1: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틀어진 각도를 잡는 것이 더 어렵다네요. 그래서 끝까지 오차를 잡아가며 삼각형을 만듭니다.
0: 직장각을 만들려면은 얘 각도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직장각을 얘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1: 드디어 프레임의 삼각형 하나 완성.
0: 8시간 정도 일을 한것 같아요. 불을 한번 댔으면은 끝날 때까지는 쭉 용접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식었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변화하는 게 얘한테 좋지가 않아가지고.
1: 프레임의 삼각형 하나를 끝내고서야 한숨을 돌리는 경윤 씨. 8시간이나 계속된 작업에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냥 실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어 뒷부분의 삼각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다시 반복되는 작업. 역시나 오차를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0: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살짝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위에가 지금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는. 거의 한 0.05mm 정도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1: 0.05mm. 정말 미세하게 틀어진 건데요. 이 미세한 오차가 자전거를 완성했을 때 잡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체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0: 오차 범위를 최소한으로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자전거 만드는다는 건.
1: 3일을 꼬박 작업한 끝에 프레임이 완성됐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어떨까요?

0: 아래 쪽도 한번 잡아보세요.
1: 한참 페달을 돌려보는데요. 머리가 불편한 걸까요?
0: 어때요?
2: 좋습니다. 멈출 싶어도 멈출 수 없는 경력이네요.
1: 사실 중간에 새로운 요구를 추가했었다는데요.
3: 상체를 많이 숙여 뱃살이 빠진다는 주변인들의 좀 풍문을 듣고서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아마 공기 저항도 덜할 거고 뱃살도 빠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숙이는 거랑 뱃살이랑은 상관없는데
1: 자전거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는 자전거를 만드는 작업. 경륜 씨가 수제 자전거를 만드는 이유랍니다.
0: 기존 자전거 타시면은 아무래도 좀 몸에 무리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선시켜드리면은 좀 자세도 더 편해지고 자전거 타는 게 더 편해지시니까는.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게 좋아졌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럴 때가 제일 좋아요.

0: 수고하셨어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2: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1: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2: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2: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여러분 사랑합니다.
1: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2: 전교 3등.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카세트 플레이어.
1: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2: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0: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상호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나는 하루에도 수천 번 열리고 닫힌다.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칼날처럼 스치는 통증. 내가 보내는 위험 신호다.
1: 뭐 매운 걸 먹거나 짠 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엄청 따가워요.
2: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놔뒀거든요. 오래 가니까 그게 이제 암이 되더라고.
0: 초기엔 염증과 비슷해서 놓치기 쉬운 암. 매년 약 4천 명이 구강암으로 진단되는데 그중 절반은 초기 증상은 염증으로 넘긴다.
3: 근데 구강암 같은 경우는 통증이 초기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통증이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내가 아프면 사람들은 먹는 즐거움을 잃고 대화가 어려워지며 급기야 일상이 무너지는 위기에 처한다.
4: 폐나 뭐 간이나 뼈나 뇌나 이런 데로 이제 전이가 돼서 결국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죠.
0: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영찬, 최승호 교수와 함께 자칫 흔한 입속 염증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강암의 위험 신호를 낱낱이 알아본다.

0: 사람들과 어울려 밥을 먹어본 게 언제였을까? 오늘도 유병희 씨는 홀로 죽집을 찾았다. 죽 한 숟갈을 삼키는데도 매 순간 통증이 따라붙는다.
1: 여기가 좀 쓸려가지고 아프니까 죽이 제일 크네요.
2: 좀 그래도 먹기 좋은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1: 빵하고 우유. 그리고 죽 같은 거. 나머지는 잘 힘들어가지고 통증이 너무 많이 와요.
0: 체중이 8kg이나 줄었다. 처음 통증을 느낀 건 4개월 전의 일이다.
1: 전에는 그냥 조그만 우리 평소에 그 입병 나듯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있다가서 몸이 지금 계속 제가 뭐 피곤하고 이러니까 아, 피로해가지고 면역이 좀 떨어졌다 그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게 음식이 힘들고 말할 때마다 여기 통증이 여기 안쪽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말도 좀 어눌하고 잠들 때 약간 좀 뭐 수심이나 뭐 이런 것처럼 좀 저기가 아파가지고요.
2: 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많이 흐르네요, 진짜. 오, 홍초는 났네, 완전히.

0: 유병희 씨는 구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먼저 연하 검사가 진행됐다. 점도와 질감이 다른 다양한 음식을 삼키는 과정을 관찰하는데 이때 혀와 후두의 움직임을 확인하며 삼킨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1: 이치입니다. 숨어서 열 수 있을까요?
0: 통증으로 인해 연하 기능이 저하돼 있음이 확인됐다. 이어지는 발성 검사에서는 혀의 움직임과 발음 상태를 평가한다.
2: 연필. 네.
1: 꼬리도 연필. 해볼까요?
2: 예?
1: 꼬리.
2: 예. 꼬리.
1: 네, 한 번 더.
2: 꼬리.
1: 네. 네, 이제 하나씩 볼게요. 랄랄랄라 해보세요.
2: 랄랄랄라.
1: 네, 한 번 더.
2: 랄랄랄라.
1: 릴릴릴리.
2: 릴릴릴리. 릴릴리.
1: 한 번 더.
0: 예전처럼 정확한 릴리리. 발음이 나오지 않는다.
1: 지금 이렇게 계속 하실 때 많이 아프세요?
2: 네.
1: 리을 발음과 지읒이랑 시옷이 살짝 왜곡돼서 이제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통증이 있으시다 보니까 약간 보상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발음은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0: 유병희 씨의 구강에는 대체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 이비인후과 최승호 교수에게 두경부 MRI 결과를 들었다.
3: 일단 혀에 있는 암은 제법 큽니다. 병기 자체는 지금 혹이 제법 크고 깊이가 깊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3기에 해당하거든요.
4: 3기요?
3: 네. 그 MRI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암으로 지금 생각되는 부분이고,
4: 예.
3: 이게 지금 여기 중앙에 이제 정중앙에 그 경막이 있거든요, 가운데. 예. 그 경막에 살짝 다 있는 정도. 그래서 이 깊이.
0: 입안의 작은 상처가 암이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유병희 씨는 혀 좌측에 장경 3cm, 깊이 1cm의 종양이 생겼다.
3: 구강의 범위 자체를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입술에서부터 입천장, 잇몸, 혀, 구강뼈라고 입안 바닥, 그다음에 혓부라고 해서 볼의 안쪽, 후구치 삼각이라고 해서 그 안쪽에 이제 턱뼈가 올라가는 부분에 삼각형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일곱 개 그 섭사이트가 있는데 그 세부 부위 일곱 개에 생긴 암을 구강암이라고 부릅니다.
0: 유병희 씨의 경우 구강암 중에서도 혀 부위에 생긴 설암이다. 곧바로 수술이 시작됐다.
3: 아마 한 3분의 반, 절반 정도의 혀를 자르는 수술이 될 것 같고요. 왼쪽을. 그래도 설암 경우에는 임파선이 잠재전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임파선 수술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성형외과에서는 이제 다리나 팔에서 살을 떼서 잘라낸 부분을 이식하는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0: 수술은 성형외과 정우식 교수와 협진으로 진행된다. 종양으로 절제한 혀를 재건해야 하기 때문이다.
3: 타임아웃이요. 여러분, 턱견소로 트라키오스토미, 파셜글로세토미, 레프트 넥 디텍션, 프리플랩 리컨스트럭션 예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0: 수술은 기관 절개술부터 진행된다. 먼저 목 중앙에 구멍을 내고 튜브를 삽입해 마취 가스와 산소를 이 튜브로 공급한다. 입을 통해 삽관하면 마취 튜브가 시야를 가려 수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된다. 유병희 씨는 혀 왼쪽 부위에 장경 3cm, 깊이 1cm의 종양이 생겼다. 수술은 종양 둘레로 약 1.5cm의 안전 마진을 설정한다. 그 다음 목을 절개하고 전이가 잘 되는 같은 쪽 목의 림프절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이제 혀를 아래로 당겨 넓은 시야를 만든 뒤 종양을 제거한다. 혀 재건술은 환자의 대퇴

0: 손을 사용한다. 이때 동맥과 정맥을 충분한 길이로 확보해 목까지 도달하도록 한다. 목 쪽의 미세혈관을 대퇴근에서 확보한 혈관과 문 앞에 혈류를 흐르게 하고 마지막으로 혀 표면의 가장자리를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면 수술은 끝난다. 암세포가 보이는 경계보다 더 깊게 침투할 가능성이 있어 제발 걱정 없이 완전히 떼어내려면 넉넉하게 절제해야 한다. 먼저 종양 절제 라인에 앞뒤 좌우 네 군데 점막에서 조직을 채취해 병리과로 보낸다. 암을 끝까지 안전하게 절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동결 절편 검사는 조직을 급속 동결해 절편을 만들어 신속하게 진단하는 검사다.
1: 결과 나가겠습니다.
2: 마침과 동결 절편 검사 결과 보고. 오라이시 바치 레프트 아트리어 마진. 진단은 네거티브 포 알리그러시. 오라이시 바치 레프트 포스테리어 마진. 진단은 네거티브 포 알리그러시.
0: 다행히 절제 부위엔 암이 남아있지 않았다. 충분히 여유 있게 안전 마진을 설정했다는 뜻이다. 구강암 수술에서는 림프절을 예방적으로 절제한다. 혀에서 시작된 암이 가장 먼저 퍼지는 길이 림프절이기 때문이다. 이제 종양과 함께 혀를 절제할 차례다. 드디어 유병희 씨를 오래도록 괴롭혀온 종양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 그 사이 성형외과 정우식 교수가 재건을 시작했다. 절개 조직은 혀의 결손을 채울 만큼 두꺼우면서도 비교적 연한 허벅지 근육을 택했다. 절개 조직 혈관과 목 부위의 미세 혈관을 문합하는 수술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혀를 봉합하고 나면 수술이 끝난다. 그런데 유병희 씨는 구강암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
3: 사실은 구강암은 환자 본인이 신경 써서 보기만 하면은 이상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데이긴 하거든요. 아 하면 보이는 데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 구내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히 있다 보니 사는 동안에 여러 번 겪었던 구내염이 또 앓고 지나가겠지 했는데 이제 이미 큰 암으로 발전을 하고 또 뭐 임파선 전이가 돼서 목에 혹이 만져지거나 이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침묵의 암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흔한 구내염처럼 보이지만 입속에 생긴 암덩어리다. 환자들은 암인지 단순 염증인지 헷갈리는 사이에 조기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5년 생존율은 조기 발견 시 약 90%지만 4기로 늦어지면 30% 이하로 떨어진다. 같은 병이라도 발견 시점에 따라 생존율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유병희 씨가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3: 피 찍으셨고.
0: 그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어디 한번 볼까요?
4: 네.
0: 수술 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이다.
3: 네, 좋습니다. 오늘 식사는 잘 하셨다고요?
4: 네.
3: 회복은 상당히 빠르신 편인 것
4: 네,
3: 같아요.
4: 엄청 술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3: 잘 하셨어요.
4: 입에 너무 아예 이물감이 있어가지고 엄청 불편했는데
3: 이물감.
4: 아프기는 싹 없어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3: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발음이 좀 부정확하신데
4: 네, 네 맞습니다.
3: 이게 이제 이식한 다리 살이 좀 이렇게 크거든요, 지금은.
4: 네, 네.
3: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흡수가 조금 위축이 되면서
4: 네.
3: 가라앉고 나면은 조금 자연스러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발음은 이제 점점 좋아지실 거고요.
4: 예. 신경 쓰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3: 아, 예. 뭐, 잘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예.
0: 그렇다면, 구강암의 의심 신호는 무엇일까? 윤재선 씨는 혀에 이물감이 지속돼 이비인후과 이영찬 교수를 찾았다.
5: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죠?
6: 예, 혓바닥에 뭐가 나가지고요.
5: 이게 얼마나 되셨나요?
6: 예, 한 달 정도 됐는데 예. 안 없어져가지고
5: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
6: 아니요 치료는 전혀 안 받았습니다.
5: 쭉 한번 내밀어 보시고요.
0: 먼저 내시경 검사를 통해 구강 상태를 확인했다.
5: 지금 혀의 가운데 이쪽 부분에

0: 하얗게 난 부분이 보이세요.
1: 네네.
0: 예. 이렇게 하얗게 난 부분은 약간 각질같이 우리 피부에 생기는 각질 같은 부분이고,
2: 예.
0: 이거를 보통 우리는 백반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달 이상 계속 지속되고 이게 크기가 변하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고려를 해봐야 돼요.
1: 예.
0: 왜냐하면 각질이 나중에 암으로 가는 전 단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 예.
3: 백반증은 구강 점막에 생기는 하얀 반점을 말한다. 얼핏 보면 혀의 표면에 하얀 막이 덮인 백태와 비슷해 보이지만 백반증은 불규칙하고 거칠거나 융기돼 있다. 윤재선 씨는 수술 준비에 들어갔다. 흔한 구내염인 줄 알았는데 암이 될 수도 있는 병변이었다. 빠르게 병원을 찾은 게 천만다행이다.
4: 혹시 일부러 뭐 아플까 안 아플까 혀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 조금 아프더라고요. 아, 시간이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예. 근데도 그게 뭐 작아지거나, 예, 이게 그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게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간 거죠.
3: 그렇다면 백반증은 어떻게 구강암으로 진행되는 걸까?
0: 정상 점막, 정상 세포가 하루아침에 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정상 세포에서 암으로 갈 때까지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 중간 단계를 이형성증이라고 말하는 병리학적인 그런 용어를 가지고 있는 그 조직으로 단계를 거치고 가게 됩니다. 이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정말 뭐 몇 주나 몇 달 사이에 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몇 년을 거쳐서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3: 백반증은 구강 점막에 생기는 병변이다. 입안 세포는 자극을 받거나 염증이 생긴 뒤에 다시 재생된다.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겨 비정상적인 세포가 보일 때를 이형성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형성 세포가 점차 증식하면서 암세포로 진행되는 것이다.
0: 일반적으로 입안에 봤을 때는 이형성증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 없고 이형성증을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백반증 같은 걸 말하고 있어요. 암으로 무조건 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게 중등도에서 중증으로 가게 되면 거의 40에서 50%까지 암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의 암의 전 단계, 전암 병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 윤재선 씨의 경우 백반증이 악성 종양으로 진행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직 검사를 시행한다.
5: 잘 쓰죠? 내밀어 보시고요.
3: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다. 먼저 종양이 의심되는 부위만 부분 마취를 한다. 윤재선 씨는 혀에 약 1cm 깊이의 백반증이 생겼다. 의심되는 백색 병변을 한 덩어리로 절제한다. 절제 조직을 병리실로 보내면 며칠간의 정식 병리 검사 후 암세포의 유무가 확인된다. 이어서 절제면을 봉합하면 수술은 끝이 난다. 환자의 혀에 있는 병변은 CO2 레이저로 절제한다. 정밀한 절제가 가능하고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절제 부위를 봉합한다. 절제면 봉합 후엔 따로 실밥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6: 거기 이제 좀 꼬맸는데요.
7: 네.
6: 녹내실을 꼬매가지고 풀릴 수 있어요.
7: 네.
6: 그냥 뭐 삼켜내는데 뱉어내시면 되고
7: 네.
6: 처음에는 좀 쓰라리실 거예요. 잘하죠. 그것만 좀 피하시면 됩니다.
7: 예.
6: 예.
3: 수술이 끝났다. 그렇다면 구내염과 전암 병변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0: 우리가 보통 구내염은 점막에만 있어요. 점막에만 얇게 펴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만지면 그냥 평평하고 안에 이제 눌렀을 때 깊이 이렇게 만져지는 게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증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도 이렇게 뿔룩 자라나고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진 종괴가 자라기도 하고 바닥에 뭔가 만져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2주 이내

0: 되면 대부분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점막이 다 재생이 돼서 상처가 나아지는데 2주 이상이 진행되는 지속이 되는 그런 궤양이나 상처 같은 경우는 구강암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봐야 됩니다.
1: 구강암은 어쩌면 일상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질환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김혜수 씨는 잦은 입안 통증으로 주기적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세요?
3: 아, 지난주는 조금 제가 입 안이 좀 예민해져 있어서 상태는
0: 좀 더 심해지신 것 같으세요?
3: 예, 예, 불편하시고 며칠은 좀 그랬고 지금 좀 다운돼서 조금 지금은 조금 다운되긴 했어요.
0: 식사하실 때 많이 불편하시죠 지금?
3: 예, 아직은.
0: 네, 제가 한번 상태를 좀 볼게요.
1: 김혜수 씨의 입안 통증 원인은 무엇일까?
0: 이렇게 하얗게 염증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수포는 요 잇몸 안쪽에. 여기 이제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1: 병명은 평평태선. 드물게 암으로 진행되기도 하는 전암성 병변이다.
3: 처음에는 그냥 염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입안에 이제 붉어지고 좀 매운 거를 먹거나 해서 좀 자극되고 이런 정도 먹으면 아프고 막 이런 정도.
1: 평평태선은 구강 점막에 생긴 자가 면역 질환인데 얼핏 보면 단순 포진성 구내염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구내염은 둥글고 뚜렷한 형태인 반면 평평태선은 그물 모양이나 격자형의 흰색 줄무늬가 나타난다. 무엇보다 양측에 대칭적으로 생기는 것이 큰 특징이다. 김혜수 씨는 당장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통증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성 염증 주사를 맞으며 꾸준히 추적 관찰 중이다.
2: 이제 대부분은 염증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증이 계속 반복되는 좀 많이 환자로서는 불편하신 병인데 드물게는 이제 암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양이 좀 변하거나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혹시 암으로 변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할 거예요.
1: 그 외에 전암 병변으로는 홍반증이 있다. 붉은 반점이 특징인데 방치할 경우 50% 이상 암으로 진행된다. 구강 내 작은 변화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구강암의 첫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암은 예상치 못한 사고처럼 들이닥쳤다.
4: 잘 되겠지 뭐. 남들 보면 어디 뭐 죽는 병인 줄 알겠다.
5: 그래도 너무 당황스럽고 전혀 아픈 곳이 없다가 이래 다른 치과 갔다가 발견돼가지고 이게 너무 큰 수술이고 어려운 수술이라 하니까 솔직히 두렵고 겁도 나고 그렇다.
4: 진짜 저희들 생각지도 않았어요. 생각지도. 이건 뭐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암은 진짜 어디 저가 아니면 뭐 저 먼 곳에 있는 줄 알았지. 내 옆에 있다고 그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암이 왔어요. 왔는데 보통 여기 만지면은 우리 뭐 피곤하면은 뭐 망아리 잡히고 가잖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조직검사하는 날짜를 받아서 조직검사를 하고 일주일 뒤에 가니까 결과가 전증 환자 등록을 하고 뭐 종양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6: 모래 잡히신
4: 예예 예.
6: 어느
4: 예.
6: 부분인데요?
4: 오른쪽 여기입니다. 여기.
1: 턱 밑에 딱딱한 덩어리가 생겼다. 안용근 씨의 상태는 과연 어느 정도인 걸까?
7: 네, 환자분 들어오세요.
1: 수술을 앞두고 안용근 씨는 이비인후과 이영찬 교수를 만났다.
8: 안녕하십니까?
0: 이 MRI 찍으신 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게 정상적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커져 있는 게 이게 그 안에서 지금

0: 보기에는 악성 종양이라고 보이는 선양 낭포암이라고 하는 침샘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 자라면서 침샘에 이렇게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이렇게 입천입의 바닥에, 혀 밑에, 바닥에 이렇게 뿔룩 튀어나오게 돼 있고요.
1: 혀 밑에 점액과 침을 분비하는 설아선에서 암이 생긴 것이다. 수술이 시작됐다. 안용근 씨는 오른쪽 혀 밑에 악성 종양이 생겼다. 수술은 입 안쪽에서 시작된다. 오늘 수술은 설아선 침샘에 생긴 암을 제거하고 전이 가능성이 있는 림프절을 제거할 예정이다. 먼저 혀 아래쪽 부위를 절개하고 종양이 있는 설아선 조직을 안전하게 절제한다. 다음은 턱 아래 경부 절제를 한 다음 설아선을 둘러싼 주변 림프절을 정교하게 제거한다. 이후 절제된 부위를 꼼꼼히 봉합하면 수술은 끝난다. 수술의 핵심은 종양의 완전한 제거다. 설아선과 같은 타액선 암은 신경 주위, 혈관 주변을 따라 파고드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했다.
0: 우리 여기 태깅할 것 좀 줘볼까요? 한 5cm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근데 모양이 썩 좋지는 않네요. 약간 동그란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삐죽삐죽한 모양이에요. 삐죽삐죽한 모양.
1: 이런 경우 암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마진의 핵심 부위를 실로 표시한다. 떼어낸 종양은 조직 검사를 의뢰하는데 조직 검사 결과로 방사선, 항암 치료 등 후속 치료 계획을 세운다.
0: 이게 폰스테리아 쪽이고 네. 이게 뮤코자이고 미티로인데 이런 데가 좀 이렇게 프로트루딩하게 돼. 네. 네. 그래서 여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맞은 이게 아마 제가 그래서 여기 물어놓은 게 다 너브거든요. 네. 아마 너브 인베이전이 있을 거라 아까 전에 이걸 제가 네, 그래서 너브 인베이전 있는지 봐주시면 또
1: 림프절 절제가 이어진다. 예방적 림프절 절제는 전이가 잘 되는 구역을 선택적으로 떼어내는 게 핵심이다. 절제 범위가 넓으면 신경이나 혈관 손상의 가능성이 높고 림프 부종이나 목이 딱딱해지는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다.
0: 나이스.
1: 이제 봉합을 할 차례다. 이영찬 교수는 환자의 볼 안쪽 점막을 회전시켜 혀 아래 혈손 부위에 정밀하게 봉합한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그렇다면 입속에 암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0: 제일 흔한 거는 당연히 술과 담배입니다. 네. 이제 술이나 담배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부분이 구강이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구강에서 그러한 발암 물질들이 구강 점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 연구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동시에 했을 때 암이 생길 가능성은 훨씬 더 올라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따지게 되면 우리가 잘 맞지 않는 틀니나 보철물에 의해서 구강 점막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는 경우에도 이게 암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게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구강암이 발생된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1: 구강암이 진행될 경우 문제는 단순히 생존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평범했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제는 안다. 삶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56세 전창호 씨는 방사선 치료를 8회째 받고 있다.

0: 살이 10kg이나 빠졌다. 구강에서 시작된 암이 폐까지 번졌다. 그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7년 전 귀밑 통증으로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전창호 씨는 이미 구강암 4기였다.
1: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한 5개월 만에 뵙네요.
3: 네네. 네,
2: 식사하시는 거는 좀 나아지셨나요? 어떠세요?
3: 식사는 또 뭐 예전에 대해서는 좀 나아졌는데 네. 옛날 뭐 천천히 뭐 어쨌든 괜찮습니다.
2: 그러시겠죠. 네. 네.
0: 혀뿌리에 암이 생겨 혀뿌리와 혀의 3분의 2를 절제하고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다.
2: 혀를 한번 좌우로 움직여 보실까요? 네, 앞뒤로도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소리 내볼까요? 이제 수술하신 지가 벌써 7년이 돼서 혀나 뭐 목 쪽에는 그렇게 뭐 재발이나 이런 게 우려는 되지는 않고요. 지금 폐전이는 이제 사실 처음에 우리 수술할 때부터 있었던 거라 어쨌거나 지금도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이제 시작하시니까 뭐 잘하지 않게 조금 잡아놓는 효과만 있어도 사실은 뭐 다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서요.
0: 소타액선이라는 구강 점막에 분포한 작은 침샘에서 생긴 암, 선양 낭포암이다. 이 암의 특성상 폐전이가 쉽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관리 중이다. 수술 후 일상에 복귀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은 언어장애였다.
3: 몇 달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혀 안에서 응응응 산다라는 알아먹지 못하는 언어가 발생되니 그 짧은 뭐 한 몇 년 동안 언어장애 치료받으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0: 여전히 발음 장애가 남아있지만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 회사에 복직하며 일상을 되찾았다.
3: 꽃샘 눈발을 쓰하되어 꽃을 피웠다. 모돈이 풀 모두와 모두와 꽃을 피웠다.
4: 빳빳한 하얀 꽃발.
0: 시를 읽고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반복해서 들으며 발음을 교정했다. 이처럼 혀는 우리의 소통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먼저 혀의 근육은 두 층으로 나뉘어 움직이는데 내재근은 혀를 둥글게 말거나 펴는 등 모양을 조절하고 외재근은 혀를 앞뒤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협업으로 우리는 씹고 말하고 음식을 삼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강암 수술 후엔 혀의 근육을 재건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된다. 하지만 혀의 근육을 재건한다 해도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이 종양이나 방사선으로 손상되면 말하기와 삼킴 장애가 커질 수 있다. 수술 후 먹고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지면 이는 삶의 치명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 8년 전 치은암 판정을 받은 66세 이성태 씨. 그는 두 번의 큰 수술을 치러야 했다.
5: 어금님인데.
6: 네.
5: 아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조금 알아듣겠다. 발음이 더 잘 돼요? 그냥 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똑같아요? 그 빼면 어떤데요?
0: 그는 구강암 생존자다.
6: 그러니까 그 암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교수님이 이게 수술해야 암을 대기가 있으니까 예. 예. 이러니까 이거 장기간기로 잘까지 이거 없거든요.
5: 얼굴이 다르네요.
6: 다르네.

0: 이성태 씨는 이비인후과 최승호 교수에게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
1: 이번에 사진 찍으신 거 CT 그 목 CT랑 흉부 CT 찍으신 거 이상 없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수술한 게 지금 4년 됐는데요. 마스크 한번 벗어보실까요?
0: 바쁜 일상에 치여 잇몸에 생긴 상처는 무시되기 일쑤였다.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을 땐 암이 뼈를 침범한 상태였다.
1: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이 잇몸 쪽에 이렇게 암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이 뼈를 침범한 상태의 치은암이셨거든요. 그 치은암이 있던 위치가 뼈가 깨진 상태에 이제
0: 치은암은 잇몸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이성태 씨의 암은 왼쪽 아래턱 치아의 뿌리 쪽에서 시작됐다. 수술은 암이 번져 있는 턱뼈를 제거하는데 미리 금속판을 연결해서 위치를 잡아둔 상태에서 턱뼈를 절제했다. 하악골 제거는 종아리뼈를 사용했다. 미리 설계한 가이드에 맞춰 종아리뼈를 절골했다. 잘라낸 종아리뼈를 턱뼈 자리에 맞춰놓고 나사로 고정하고 나면 턱선의 윤곽이 다시 살아난다. 마지막으로 혈관을 이어주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했다. 더 이상의 큰 수술은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방사선 부작용으로 인해 이식된 뼈와 아래턱 피부까지 감염과 괴사가 동반됐다. 설상가상으로 입술 쪽에 새로운 암이 생겼다. 이성태 씨의 두 번째 수술 목표는 명확했다. 종양과 함께 괴사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종양을 절제한 후에는 하악골 치지가 사라져 목의 연부 조직이 그대로 드러났다. 혈류가 풍부한 대흉근을 절개해 구강측 결손에 맞춰 봉합하는 것으로 두 번째 수술이 끝났다.

0: 수술은 끝났지만 돌아온 건 예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1: 아프고 나서부터 이렇게 막 소일거리 하는 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재밌어요?
2: 네. 이게 생각이 제가 피크닉 상이야.
0: 밥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메뉴는 단출하다. 믹서기에 견과류와 병원 처방용 영양제를 넣고 액체 형태로 만든다. 곱게 간 죽이나 미음 같은 유동식을 넣기도 한다.
3: 라면은 밖에서는 이렇게 섞어서 안 드시고 하나만 드시는 거죠?
1: 네.
3: 아, 여기서는 집에서는 건강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1: 예, 힘이 없어요. 변이 안 나와요. 이게 예산 일이 아니네요, 아버님. 네.
0: 이성태 씨는 하악골 전체를 제거하면서 정상적인 씹고 삼키는 모든 과정이 불가능해졌다. 입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복부를 통해 위에 직접 관을 삽입했다. 음식이 입을 거치지 않고 위로관을 통해 바로 위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이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다. 아프기 전부터 시장 구경을 즐겨 했던 이성태 씨. 요즘도 가끔 산책 삼아 시장길을 걷는다.
4: 농어지네라.

0: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에게 일상의 끈이 되어준 이들이다.
1: 아버지 친구, 나 동생. 응. 친구 아니고 동생.
2: 아, 동생.
1: 네. 네. 성태 이인 선배님.
2: 아, 이인 선배.
1: 아, 네.
0: 4년 전까지만 해도 자주 사 먹던 단골 반찬 가게다. 다 좋아하던 음식들인데 이제 다시는 맛볼 수 없다. 먹는 즐거움은 잃어버렸지만 살아있다는 감사함에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삶은 무너지지 않았다. 다만 수술 전과 다르게 이어지고 있을 뿐이다. 완치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게 구강암이다. 과거에 구강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은 하창호 씨.
3: 주문하시겠어요?
0: 항상 지참하는 화이트보드에 글을 써서 주문을 대신한다. 그는 말을 하지 못한다.
3: 드시고 가세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0: 하창호 씨는 과거에 설암 판정을 받고 혀 절제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그 후로 건강하게 지내다 19년 뒤 하인두암에 걸려 후두 전절제술을 진행했다. 목소리를 잃고 나서야 말이 삶의 연결고리였음을 깨닫는다. 지금은 6개월 주기로 추적 관찰 중이다.
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CT 찍으신 거는 뭐 괜찮으시네요, 다행히. 네. 그래서 지난번 수술하시고 나선 약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어떤 재발의 증거는 없고 아직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식사는 어떻게
3: 잘
4: 하고 계세요? 네. 수건 한번 풀어보실까요?
0: 연구기관공이다. 숨길을 피부 밖으로 꺼내 이 구멍을 통해 호흡을 한다. 후두 전체 절제로 기도가 끊겨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4: 다음에도 3개월 뒤에 뵙고 그때는 사진은 안 찍고 그냥 보기만 하려고 합니다. 네. 열심히 많이 하시고요. 네. 네, 석 달 뒤에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0: 재발이나 전이 소견은 없었다. 과거에 구강암 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19년이 지나 하인두암으로 후두 전체를 절제해야 했다. 왜 완치된 환자에게 다시 암이 생겼을까? 구강암이 치유된 후에도 점막 전체는 유전적 손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폐나 식도 등 새로운 부위에 독립된 악성 종양이 생겼기 때문이다.
4: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일차적으로 구강이지만 후두, 그다음에 뭐 폐, 식도까지 다 영향을 받거든요. 영어로는 필드 캔서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동일한 발암 인자에 의해서 노출된 그 모든 부위가 다 비슷한 발암 과정을 겪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강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신다 하면 또는 피우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전에 피우신 그런 이유로 해서 그런 암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2차 암으로 또 진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암이 생길 수 있는 두경부 각 부위, 그 다음에 식도, 폐 이쪽에 이제 검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죠.

0: 암센터 조사에 따르면 구강암 환자 중 7.2%에서 2차 암이 발생했다. 수술 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하창호 씨는 구강암으로 투병하는 동안 먹고 말하고 웃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구강암 환자에게 치료는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이 힘든 과정을 겪지 않으려면 입안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나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 환자분들이 상당히 이제 수술 받고 우울하고 이제 많이 외형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격려하고 좀 용기를 가지게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 뭐 너무 나쁜 암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구내염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이거를 너무 괜찮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일단은 뭐 2, 3주 이상 지속되는 궤양이 있다 하면 그러면은 뭐 병원에 반드시 방문을 해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기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0: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을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비딩 회의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기상특보를 잘 듣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지진 해일 위험해 대비해.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하은중학교.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세게 왔었어요.
1: 존경했던 롤모델은?
2: 에픽하이 타블로.
1: 좋아했던 과목은?
2: 미술.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나쁜 짓 안 하고 공부는 안 했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네, 안녕하세요. 전시해설가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2: 진학? 다음 고등학교를 어디 가야 되나? 그리고 그때부터 뭐하고 살게 될까?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해라. 살다 보니까 일단 해봐야 돼요. 뭔가 이런 게 하고 싶다? 해봐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건지 원하지 않았던 건지 해봐야 알더라고.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해봐라.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영화감독.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단편 영화도 찍었어요. 지금도 전시 해설이고 화가 해설을 하지만 영화를 만들듯이 저만의 화가 해설을 만들어요. 결은 다르지만 마치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1: 어떤 계기로 도슨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요.
2: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화가들의 인생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누군가한테 한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시회에 이제 알바를 갔는데 거기서 도슨트라는 직업을 딱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때 약간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약간 유레카. 이거다. 딱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미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1: 도슨트란 한마디로 뭘까요?
2: 도슨트란 직업은 화가와 관람객을 이어주는 소개팅 주선자예요.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사람들의 무시. 네. 제가 깨달은 게 사람들은 딱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거나 어려운 도전을 했을 때 응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루기 어려울수록 더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냐? 왜 그런 길을 가냐?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1: 힘들었을 때 위로가 된 말이 있을까요?
2: 아,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네. 나 이게 좋아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막 자존감이 바닥일 때 되게 위로받았던 게 실제로 화가 얘기였어. 그 유명한 클로드 모네 있잖아. 클로드 모네가 인상파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때도 아무것도 없었던 배경에서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가 되게 비슷한 거예요. 클로드 모네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들었어요. 그때도 이게 그림이냐. 이건 아니다. 왜 그림의 본질을 망쳐놓냐. 막 욕을 먹는데 모네가 그때 버텼거든요. 사람들이 내 그림을 보고 왈가왈부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것이다. 라는 말을 써놓고 버텼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가의 이야기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2: 이제 기술이 발전했어요. 기계가 사람들을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무인매장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지고 감성이 죽어요. 감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메마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학생들이 자신의 감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감수성. 너무 이성적인 것보다 공부 물론 중요하죠. 근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너무 메말라가면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자기의 감수성은 자기가 챙겨라. 그리고 웬만하면 고전 문화, 예술을 스스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생 최고의 순간, 최고의 기쁨, 정말 이런 성취감, 그거는 아무나 느끼면 안 되니까

숨겨놨대요. 인간을 만들 때. 그 어디다 숨겨놨냐? 두려움 뒤에 숨겨놨대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그 성취감과 그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나중에 또 고등학교 나가서 대학교 가서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울 때 이 말을 꼭 기억해라. 이 두려움 순간이 오면은 너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고 두려움 뒤에는 항상 행복이 있다는 거.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0: 시간이 멈춘 듯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뇌질환인 파킨슨. 37세에 파킨슨 진단을 받은 방준형 씨.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진 채 펴지질 않는다. 세상은 흐르는데 내 몸만 멈춰 있는 듯하다.
1: 병원에서 그 진단받고 믿기지도 않고 내가 왜 젊은 나이에 이런 병이 왔을까 그 좌절감에 그냥 울면서 뛰쳐나왔었죠. 그때
0: 걷고 싶은데 땅에 붙어버리는 팔.
2: 걸음이 뛸락 해도 잘 안 떨어져. 나는 빨리 뛰고 싶은데 이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0: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파킨슨. 그런데 최근 파킨슨에 대한 비밀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3: 최근 몇 년 사이에 파킨슨 병에서 떠오른 가장 그 새로운 이론은 파킨슨 병이 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뇌로 올라오는 파킨슨 병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0: 파킨슨은 보통 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장에서 시작되는 파킨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 파킨슨 병의 전조 증상으로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라고 여겨지는 것은 있는 환자분들이 10년이 지나면 80% 파킨슨 병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 파킨슨을 보다 빨리 알아채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파킨슨 초음파 수술도 가능해졌다. 고질적 초음파로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4: 들어보세요. 조금 아까 도중에 나으셨었죠? 지금 어떠세요?
5: 초음파 수술은 파킨슨 병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 방법이 미국 FDA에서 허가가 나 있고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활용 빈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0: 파킨슨 완치를 향한 끝없는 도전. 파킨슨에 대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첨단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0: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다. 몸이 말을 듣지 않은 지 8년째. 증상이 심할 땐 허리가 펴지지 않아 90도로 구부린 채 걸어야 한다.
1: 아플 때는 진짜 와 말도 못하게 아플 때도 많아요. 가다 길바닥 길에 그냥 주저앉아서 누구 싶을 때도 있었고 그냥 주저앉아갖고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집에까지 빨리 일단 가야 되니까 그 생각할 때 되게 많았죠.
0: 길에 주저앉아 있다 경찰차의 도움을 받아 집에 온 적도 있다.
1: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깨가 좀 숙여지면서 발이 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아니면 허리 협착증 같은 걸 좀 의심했었거든요.

0: 근데 병원 가서 진단 받아보고 아주 그 다음에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 있어요.
1: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 방준영 씨는 파킨슨 때문에 결국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다.
2: 가슴이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했어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진단받고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가니까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야지 하는데도 얘가 약기운이 떨어지면은 못 들고 길에 앉아있다 그러면은 좀 그렇죠. 나중에 이제 혼자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좀 그래요.
0: 제가 지금 건강했으면 그 일도 다니고 했었을 건데, 힘들어 하시는 거 생각하면은 저도 마음이 좀 아프고 그런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1: 가족 중에도 파킨슨에 걸렸던 사람이 없어 더 믿기지 않았다. 게다가 어렸을 때 운동선수를 할까 했을 만큼 건강한 체질이었다.
2: 초등학교 다닐 때는 스케이트 선수하라고 육사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육사 보내라고 그러고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건강이 그냥 이렇게 되니까 누가 이런 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 건더기도 건져먹어.
1: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을 하루 세번 먹고 있는데 먹은 지 30분에서 1시간이 되면 약효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0: 아, 나 여기 죽고 올라왔다. 지금 약효과가 올라와가지고.
1: 약효가 올라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허리를 펴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다.
0: 거의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1: 그는 정기적으로 신경과 김한준 교수를 만나 치료를 받고 있다.
3: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금 약 드시면은 몇 시간 정도 약효가 가죠?
4: 4시간, 5시간 정도 가요.
3: 그럼 약 기운이 좋을 때는 몸 상태가 어떠세요?
0: 자전거 타고 한 2, 3시간 정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을 정도로. 예.
3: 병이 생긴 나이가 40세 이전이라서 좀 빠른 편이긴 한데 젊은 나이에도 파킨슨병이 생기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4: 떨어지면 거의 바닥 기어다닐 정도고요.
3: 아, 밖에 외출이 좀 힘들 정도인가요?
4: 옷 입는 것도 좀 많이 힘들고 하더라고요.
1: PCT 검사 결과 정상인에 비해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 말단부가 소실돼 있었다. 파킨슨병은 뇌에 생기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우리 뇌에는 여러 신경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도파민이다. 도파민은 중뇌 흑질에서 만들어지는데 운동 회로를 조종하고 인지, 감정 등 정신기능에도 관여한다. 그런데 파킨슨에 걸리면 도파민 신경세포가 소실돼 도파민 분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도파민이 줄면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먼저 운동 기능에 문제가 생겨 동작이 느려지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구부정해지고 손발이 떨린다. 또 주위 다른 신경세포들도 소실되면서 변비, 후각상실, 언어기능 저하 등의 증상도 생긴다.
3: 파킨슨병은 모든 뇌질환 중에서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질환이고요. 파킨슨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파킨슨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은 전체 환자의 5% 미만으로 굉장히 적고요. 나머지 환자들은 아마도 환경적인 요인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결합해서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운동은 얼마나 하세요?

0: 돼요?
1: 운동은 지금 아쿠아로빅이랑 수영하고 자전거만 하고 있고요.
0: 거의 매일 하시는
1: 네.
0: 건가요?
1: 아쿠아로빅 지금 한지한 4, 5년 정도 됐거든요.
0: 예.
1: 하고 나서 확실히 효과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0: 운동이 파킨슨병을 늦춰줄 수 있는 사실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1: 예.
0: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1: 예.
0: 거거든요.
2: 파킨슨에서 약물은 증상만 완화시켜주지만 운동은 증상 완화와 더불어 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다. 운동은 신경세포인 뉴런의 시냅스를 강화하여 파킨슨 환자에게 부족한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킨다. 또 뇌신경세포의 재생을 도와 운동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병이 악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를 막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0: 운동은 현재로서는 파킨슨병이 생기는 것 자체를 예방해주는 효과, 그리고 이미 파킨슨병이 생긴 분에서 병이 진행하는, 즉 도파민 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늦춰주는 효과, 그리고 마치 약을 먹은 것처럼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 이세 가지 효과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강준영 씨는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가 좋다고 느끼는 운동이 아쿠아로빅이라고 한다.
3: 혼자 괜찮아요?
1: 예, 오늘 괜찮아요. 올라가.
3: 오늘 신나게 그런 거 한번.
1: 예.
3: 힘들어 봐야죠.
2: 벌써 5년째 일주일에 두 번씩 꾸준히 하고 있다.
4: 제가 들었을 때 이렇게 그때는 더 몸이 많이 떨리고 그런 상태셔서 수업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점점 이제 하면 할수록 좀 나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수업에 오셔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너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저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2: 아쿠아로빅은 물속에서 하는 에어로빅으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다. 물속에서 하니까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파킨슨 환자들에겐 다칠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1: 제가 이 병을 갖고 있는데 내 운동을 해서 좀 완치해보려고 한다 그건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도움을 더 많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진 걸 제가 스스로 느끼니까 오히려 약 효과도 좀더 길어지는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 그는 아쿠아로빅 이외에도 수영, 테니스, 자전거 타기 등을 하면서 건강을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 최근 파킨슨에 대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파킨슨이 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0: 최근 몇년 사이에 파킨슨병에서 떠오른 가장 그 새로운 이론은 파킨슨병이 뇌에서부터 시작하는 종류의 파킨슨병이 있고, 장에서부터 혹은 자율신경계, 즉 몸에서부터 시작해서 뇌로 올라오는 파킨슨병이 있다는. 그래서 첫 번째를 브레인 퍼스트, 두 번째를 바디 퍼스트, 이런 두 가지 종류의 파킨슨병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2: 그동안 파킨슨은 뇌에서 시작되는 질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파킨슨을 일으키는 비정상 알파 시누클린 응집체가 장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저혈압, 변비,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일찍 나타난다. 또 알파 시누클린 응집체가 장과 뇌를 연결해주는 미주신경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 교뇌가 손상되면 REM수면 행동장애가 시작되어 꿈에서 하는 동작을 잠자는 동안 하게 된다. 이후 더 위로 올라가 중뇌의 흑질을 손상시키면 동작이 느려지고 몸이 떨리는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 파킨슨 진단이 되고 뇌 전체로 퍼져 대뇌피질까지 손상되면 인지장애와 치매 등이 생기면서 증상이 더 악화됐다.
0: 파킨슨병의 전조증상으로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라고 여겨지는 것은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꿈속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자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팔다리의 움직임을 마치 싸우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벽을 차거나 옆에 있는 분을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파킨슨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10년이 지나면 80%, 15년이 지나면 90%의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가 파킨슨병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으면 파킨슨이 생기진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정희 씨는 렘수면 행동장애 치료를 받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으로 김한준 교수를 만나 파킨슨을 조기 발견할 수 있었다.
0: 2017년부터 쭉 7년 보다가 파킨슨이 생긴 걸 제가 확인을 했죠. 한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4, 5년 지나서.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5: 이제 그 잠꼬대 때문에 그것 예.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고요. 자다가 물건을 옆에 있는 물건을 흩어버리고 옷이 옷걸이에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거 그걸 저도 모르게 막 잡아다녀서 집어 던지고.
0: 현재 기억력은 어떠세요? 기억력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하셔가지고.
5: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요.
0: 잠꼬대 렘수면 장애가 있다가 파킨슨 생긴 분들은 그런 게 조금 더 빨리 오는 경우들도 있어서 검사를 해서 필요하면 기억력에 대한 약도 쓰시는 게 좋거든요. 보통 이렇게 잠꼬대가 있어가지고 1년마다 다니신 분들은 적어도 병이 생기고 나서 1년 안에 진단이 될 수 있거든요. 1년마다 오시니까. 잠꼬대가 있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파킨슨병이 진단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나 아니면 생활습관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고 약물 치료도 필요하면 빨리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 김한준 교수는 장에서 시작된 파킨슨과 뇌에서 시작된 파킨슨 혈액을 비교 분석했는데 장에서 시작된 경우 대장 질환이 있는 환자의 혈액 성분과 유사했다.
0: 마디퍼스트 환자들은 장내 어떤 미생물에 의해서 생기는 좋지 않은 물질들이 파킨슨병이 아닌 다른 장 질환에서도 그 환자들의 혈액에서 발견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혈액 성분이 다른 것이 이 병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은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두 유형의 파킨슨에서는 다르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파킨슨 진단을 받은 지 15년 된 강영순 씨. 증상이 올라오면 팔이 등 뒤로 가서 붓고 몸이 기울어지면서 몸이 흔들린다.
6: 이럴 때는 무지 힘들어요.
7: 걸음이 안 될 때 밑에 팔도 좀 막 뒤로 꼬이고 이렇게 되시는 거죠?
6: 네. 심하게 꼬일 때는 제가 못 내려요. 남편 보고 내려달라고 해야 남편이 내려줘야 제 팔이 내려오거든요. 그럴 때 되면 팔이 무지 아파요, 뼈가.
2: 하루 세 번 약을 먹으면서 증상을 조절하고 있다. 강영순 씨가 파킨슨을 처음 진단받은 건 46. 활동을 한창 왕성하게 할 젊은 나이였다.
6: 요즘은 인터넷에 서치를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파킨슨 같더라고요. 요 선생님한테 갔더니 별것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뒤에서 한번 땡겨보더니 그냥 파킨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말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이런 나이에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제가 그냥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집에까지 오면서 울다가 왔어요.

맨날 저는 울었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지금도 병원 다니고 있는데 맨날 울고 하니까 가족들이 다 받아주고 그때는

0: 하더라도 나중에는 다 받아주고 하니까 그게 내심 고맙기는 하더라고요.
1: 파킨슨 환자는 거동이 불편해지고 말도 어눌해져 밖에 나가는 걸 꺼리게 되면서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2: 파킨슨병 자체가 나는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 하면서 그 병을 진단받으면서 굉장히 심리적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울증과 불안증이 동반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울과 불안을 일으키는 그런 뇌 내에 어떤 구조물들이나 신경전달물질도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연구도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울증 점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정신적인 데도 영향을 주고요. 집단적으로 하면서 서로 정서를 교감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질환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환자 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 강영순 씨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도 받고 요가, 걷기 등 여러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파킨슨 댄스다.
3: 마음이 편해요. 일단 옆 오른쪽을 봐도 같은 한우분이고 왼쪽을 봐도 같은 한우.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리고 숨기고 했는데 이제는 물론 지금도 가리고 숨기고 하지만 그렇게 옛날만큼은 그러진 않거든요.
1: 파킨슨 댄스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파킨슨 환자들이 음악에 맞춰 경직된 몸을 즐겁게 풀 수 있도록 동작이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앉아서 동작하다가 몸이 풀리면 일어서서 신나게 몸을 움직인다.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면서 강영순 씨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3: 즐겁고 땀도 나고 그래요. 끝나고 나면 이제 몸이 풀렸는데 끝나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몸이 말랑말랑해져요. 풀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춤을 추어서 감사했습니다.
1: 사과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조미자 씨. 파킨슨에 걸린 뒤로 걷는 게 힘들어졌다. 종종 걸음이라도 걸으면 그나마 다행. 발이 떨어지지 않는 보행 동결이 생겼다.
4: 약심이 없으면 영어 활동하기가 힘들지. 걸음이 뛸락해도 잘 안 떨어져. 이제 약을 먹으면 좀 힘이 돌아와야 조금 크게 떨어지고 그러려면 종종 걸어야 돼.
1: 방향을 돌리려고 하면 영락 없이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5: 처음에 밭에서 일하는데 이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한참을 떨려가지고 이 팔이 왜 이렇게 떨리노. 뇌졸중 오면 큰일 나니까 빨리 가서 MR 찍으라고. 큰 병원 가서 MR 찍으라고 하고 가서 찍으니까 아무 뭐 안 나타나냐.
1: MRI로는 파킨슨을 진단할 수 없다. 신경과 의사의 진찰 소견과 도파민 PET CT 검사를 통해 파킨슨인지 진단할 수 있다.
6: 발이 안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갈증이는 막 저도 막 이런 막 마음이 막 그 발이 안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죠.
1: 아내가 아픈 뒤로 사과 농사 규모를 줄여 남편은 혼자 농사 일을 하고 있다.
7: 집사람 건강할 때 여기 전에 큰 나무 있을 때 사과 딸 때 점심 먹는 데 사람 수를 잘 보이 26명이더라고요. 그걸 열심히 밥 다 하고 댕기면서도 일 다 하고 했는데 지금 일을 못하니까 막 속에 불이 나가지고 더 아프지.
1: 발병 초기에는 아내도 약 먹고 농사 일을 같이 했는데 이젠 밖에 나가면 자꾸 넘어져서 집안에서만 지내고 있다.
4: 안 아팠으면 두리저리 할 건데 씻고 막 그런 생각 다 들지.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1: 이제 약을 먹어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한 시간밖에 되질 않아 수술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4: 친정 모친이 6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동생들만 사는데도 가고 싶은데 못 가보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막 혼자 울 때가 많아요. 수술회가 건강하면 친정부터 가고 싶어요. 고향. 엄마가 딸을 의지 많이 했는데 마지막 가는데도 못 보고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1: 조미자 씨는 수술을 받고 친정에 가보고 싶단 바람을 이룰 수 있을까?
4: 하늘 씨 뿌리는 것도 보기 좋다.
1: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를 찾았다.
8: 이게 2009년도에 찍었던 그 PET 결과고 이게 요번에 찍었던 인데 이 도파민 나오는 분비가 더 줄어들었어요.
4: 네.
8: 그리고 병이 그만큼 진행이 됐다는 얘기고. 네.
1: 도파민 신경세포가 많이 손상돼 뇌신부 자극술을 받아보기로 했다.
8: 전 세계적으로 파킨슨 환자를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면 좋으냐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해서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가 환자가 약을 드셨을 때 좋아지는 그 퍼센트를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30% 이상. 저 가장 좋은 건 40%, 50% 이상 약을 드셨을 때 반응이 좋을 때 저희가 수술을 결정을 합니다. 실제 약을 드셨을 때 증상이 좋아지는 시간이 불과 1시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뇌신부 자극 수술을 하게 되면 그 1시간을 하루 종일로 우리가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1: 뇌신부 자극 수술은 개두술로 머리카락을 다 잘라야 한다.
9: 이제 수술이 좀 실감 나시겠어요?
4: 누굴 알아?
9: 그래요.
4: 내가 머리 아파가지고 머리까지 깎여보면 안 아파.
1: 아픈 것도 서러운데 머리카락까지 다 잘라내야 하니 무너지는 마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맺히고 만다.
6: 머리가 차가워 생겼네. 괜찮아. 이제 부적을 띠 교수님과 생계 연장시키는 거지. 이제 최선의 방법은 이제 이것밖에 없으니까.
1: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다. 뇌신부 자극수술은 뇌의 시상하액에 전극을 삽입해 전기 자극을 주는 수술로 작은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수술이다.
10: 이제 요 소리가 좀, 이 소리가 날 거예요. 우웅 하는 게 별거 아니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1: 전극을 삽입하기 위해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내기 시작했다. 파킨슨 환자를 위한 뇌신부 자극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킨슨 환자의 머리에 프레임을 고정한 뒤 전기 자극을 줄 시상하액에 정확한 좌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좌표가 어긋나면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뇌부종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전극을 심어 파킨슨 증상을 일으키는 부위에 전기 자극을 주는데 최근 전극의 방향성을 줄 수 있게 되면서 과거와 달리 전기 자극을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강도로 조절하면서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환자와 소통을 하며 증상 완화에 가장 좋은 전기 자극의 방향과 강도를 파악한다. 이후 환자를 전신 마취시킨 뒤 배터리와 칩으로 구성된 전기 자극 발생 장치를 채골 아래 이식하는데 과 과거와 달리 환자의 상태에 따라 교체식과 충전식을 선택합니다.

0: 할 수 있게 되었다.
1: 전국이 방향성을 갖게 되면서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인 것입니다. 실제 뇌에서는 1mm, 2mm만 더 벗어나게 되면은 부작용이거나 또 2차적인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극이 방향성 전극을 쓰게 되면 조금 2mm 뭐 경우에 따라서 3mm 전극의 위치가 틀리더라도 전기의 자극장치 방향을 옮겨주게 된다면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치료 효과를 적어도 30%, 많은 경우는 50% 이상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역시 부작용도 비슷한 비율로 30%에서 많은 경우는 50, 6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0: 전극을 미리 계산해 놓은 뇌 시상하액의 정확한 좌표에 삽입한다. 그리고 전기를 연결해 의식이 있는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전기 자극의 위치와 강도를 조절한다.
2: 4. 그러면 4입니다.
3: 손은 편해졌나 보세요, 오른손.
4: 주먹졌다 폈다 했지.
3: 오른손 편해졌나?
4: 오른손 많이 부드러워졌나 보세요. 빨리.
3: 더 편해진 것 같은데, 오른손이 이제.
4: 반짝반짝 해주시고.
3: 좋아지셨죠? 예, 좋습니다. 예.
1: 상처가 충분히 아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멍들어도 한 1, 2주 지나면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뇌가 충분히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자극을 주면 환자 반응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뇌신부 자극 수술 후 바로 전기 자극을 주진 않고 수술 부위가 안정되는 한 달 뒤쯤 재입원해서 기계를 켠다. 한 달 전 수술받은 안병철 씨가 기계를 켜기 위해 입원했다.
5: 예, 내가 파기능병을 진단받을 때 젊은 나이에 앞이 캄캄했죠. 세정강염을 약을 먹었거든요. 못 먹으면 1시간 정도 정상이 됩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올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 아무것도 못해요.
6: 한정은 잡아요, 한정은.
0: 온몸이 굳어서 앉았다가 혼자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 이제 한 달 전에 수술로 넣어놓은 기계를 켜서 전기 자극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7: 이게 환자분 뇌 안에 있는 파형을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프가 노란색이 많이 오르는 거는 환자분이 몸이 그 이때만큼 약효이 떨어져서 힘들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전기 오면 말씀하세요. 월요일.
0: 화요일. 센서링 기능이 추가되어 환자의 뇌파를 보면서 전기 자극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1: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해서 그걸 식정을 통해 가지고 자극을 조절한다는 것은 과거에 꿈도 못 꿨던 겁니다. 저희가 과거 연구를 통해서 베타파는 환자의 증상 악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측정하고 그 측정된 신호를 통해 가지고 역으로 우리가 자극의 위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방향성 전극과 같이 맞물려서 두 가지가 합쳐져서 치료 효과를 지금 극대화하는 시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7: 한번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는 것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한번 걸어 나가 볼게요.
0: 방금 전까지만 해도 꼼짝 못했었는데 전기 자극을 주자 거짓말처럼 성큼성큼 걷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1: 편안하고 좋으세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나서 조금 더 조절하고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5: 지금 많이 좋고요. 그 하기 전에 하고 느낌이 새로 태어나는 느낌.
8: 글쎄요. 표정이 어제보다 훨씬 밝아지고 웃음이 생기신 것 같아요.
0: 안병철 씨에겐 늦둥이 아들이 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파킨슨 진단을 받아 같이 놀아주지 못한 게 늘 미안했다.
5: 좋아졌냐고. 많이 좋아졌다 했더니 좋아하자. 아빠하고 이제 놀 수 있냐고 했더니 놀 수 있다고 했더니.
8: 뭐하고 놀아주고 싶으세요? 처음 놀아주고
5: 아니, 저기 물수제비를 떠보고 싶대요. 연못에 가서 물수제비 떠보자고 했죠.

0: 하고 돼. 하고 싶어요. 딸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라고 싶어요.
1: 아이고, 그럴 때는 좀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기분이고, 아, 새로 뭐 이렇게 장가가는 기분이랬죠.
2: 이제 조미자 씨 바람대로 고향에도 가고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다. 최근 파킨슨 치료에 초음파 수술이 도입되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3: 초음파 수술은 저희가 파킨슨병 환자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의 임상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초음파라고 하면은 저희가 복부, 특히 간이나 뭐 이런 데 진료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뼈가 있으면 초음파 에너지가 제대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두개골을 통과해서 초음파 에너지로 열을 내서 응고를 시키거나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은 과거에는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그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현재는 현재의 증상을 개선하는 속도는 더 올려갔고 또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방법이 미국 FDA에서 허가가 나 있고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활용 빈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2: 손떨림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 병원에 오게 된 최기철 씨. 처음엔 손떨림 뿐이었는데.
4: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2: 이젠 다리까지 떨려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4: 태양광 공사장에서 작년 가을까지 종종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런 떨림 증세가 있으면 할 수 없는 그 미세한 그런 전기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3월 초에 다리 많이 떨어요. 걸을 때도 팔을 많이 떨고.
5: 얼굴 가까이 마시는 것처럼 한번 빈 컵만 한번 가져가 볼까요? 물 드실 때도 왼손으로 드시는 거죠? 네. 거의 안 쏟고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
4: 처음에 이제 양치질해가지고 헹굴 때 처음에는 이렇게 안정적이에요.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5: 이렇게 진폭이 커지시면서 심하게 떠시는 네. 거예요.
4: 많이 행동이 느려졌어요.
5: 행동이 좀
4: 갑자기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느려지더라고요. 어. 제가 늦게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느려지더 몸이 느려지더라고요.
5: 다리가 그리고, 안 떨어지네요.
4: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평소에 걸을 때는 네. 끌어요.
5: 살짝 끄는 느낌이 생기셨어요.
4: 네, 신발을 질질 끌어요.
2: 그러니까 원래 기본 약물 치료를 받으며 도파민 PET CT를 찍어보았다.
6: 이 도파민 PET에서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이제 도파민이 활성화된 부분인데 특히 좌측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고 앞쪽만 그리고 뒤쪽은 양쪽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2: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가 많이 소실돼 파킨슨 소견을 보였다.
6: 초음파 에너지로 해서 개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떨림을 잡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한 8, 90%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3: 이분이 한 6, 7개월 다른 병원에서 약을 쓰고 저희가 또 약을 좀 썼는데 약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서는 초음파 수술로 떨림증을 잡고 또한 동시에 행동이 느려지거나 몸이 경직된 소견도 좀 일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 파킨슨 환자를 위한 고집적 초음파 뇌수술은 먼저 환자 머리에 프레임을 장착하고 MRI 검사를 통해 수술 부위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구한다. 이후 MRI 촬영 장비와 연결된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에 고집적 초음파를 쏘아 50도가 넘는 고온으로 해당 부위를 응고시킨다. 환자의 증상이 나아지면 MRI를 통해 병변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한 후 수술을 마무리한다.
3: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그 파킨슨 경우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뇌신부 자극 수술을 권합니다. 하지만 전신 상태가 허약하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아니면 치매 증상이 동반돼 있어서 뇌신부 자극 수술에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뇌신부 자극 수술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저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초음파 시술을 해왔고 초음파 시술 자체가 그런 분들한테 큰 부작용 없이 효과가 좋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초음파 수술은 MRI실에서 이루어진다.

0: 최기철 씨가 수술을 받기 위해 머리에 초음파 기기를 장착하고 MRI 기계 위에 누웠다. 이제 MRI 기기에 들어가 미리 계산해 놓은 정확한 좌표에 고집적 초음파를 쏘면 된다. 실시간으로 MRI를 보며 초음파 수술을 진행한다.
1: 이제 온도 올릴게요. 온도 올라갑니다.
2: 여기 병변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0: 작지만 하얗게 응고된 점이 보였다.
1: 초음파 들어갈 때 머리가 좀 아프셨죠?
3: 많이 아프셨죠?
1: 네, 원래 그 진동 좀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조금 아까 도중에 나아졌었죠? 지금 어떠세요? 들려요?
3: 다리도 왼쪽 다리죠?
1: 예, 나아지셨죠? 예, 지금 더 할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0: 증상이 나아지는 걸 체크하면서 초음파 강도와 횟수를 조절한다.
2: 아주 정확하게 잘 만들어졌죠. 우리에.
1: 어떠세요? 오늘 외상이 더 좋아지셨죠?
3: 네.
1: 네. 좀 안 떨리시죠? 더 편해지셨어요? 어때요?
0: 어느새 심하게 떨리던 손이 멈추고 손을 차분하게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다. 뇌엔 손떨림과 운동기능 부위에 두 개의 작은 병변이 생겼다.
4: 뇌신부장 수술은 양쪽 뇌에다가 동시에 삽입을 할 수 있고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초음파 수술은 동시에 양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뇌에다 병변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쪽이 필요한 경우에라도 한쪽을 하시고 적어도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반대쪽을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0: 이번에 최기철 씨는 주로 사용하는 왼쪽 손과 다리에 대한 수술을 진행했다.
1: 양쪽에서 수고하셨어요.
5: 감사합니다.
6: 예, 예, 그래요.
1: 많이 좋아졌어요.
5: 교수님 철판으로 해주면 100%입니다.
0: 두개골을 열지 않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 회복이 빠르다.
5: 잠시만 있으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0: 손떨림이 확실히 사라졌다.
5: 신기할 뿐입니다. 동안에서도 처음에는 이게 좀 떨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계속 반복되면서 흔들림이 없어지더라고요. 초음파 이제 쓸 때마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은 잠시잖아요. 그 통증만 참아내면 내가 일상생활이 편해지니까 그 생각으로 그냥 버텼습니다.
1: 좀 어떠세요, 좀?
5: 교수님, 허가 한번 합시다.
1: 예?
5: 감사합니다.
1: 좀 경과를 좀 지켜보시죠. 안 떨려서 좋으시네요. 한번 걸어보시죠, 한번.
0: 걷는 모습도 흔들리거나 다리 끄는 것 없이 편안해 보였다. 뇌신부 자극 수술을 받고 늦둥이 아들과 물수제비를 뜨고 싶어 했던 안병철 씨.
7: 아들, 여기에 납작 한 돈을 주셔야지 물을 표면에 딱 치고 나갈 거 아니야. 다 흔드는 거야. 이렇게 된다지.
8: 아빠랑 와가지고 이렇게 노는 게 재밌어요?
9: 네.
8: 어떤 게 제일 좋을까?
9: 물수제비요.
7: 뭐 다른 아빠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우리 아빠는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미안했죠. 근데 이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스스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제 같이 놀아줘야죠.

0: 수술을 하면 위장제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시간을 번다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추후에 뭐, 이게 또 다른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 파킨슨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고, 치료법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다.
2: 파킨슨병에 대한 새로운 약물이나 새로운 여러 가지 치료의 패러다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파킨슨병도 알파시누클린 축적을 막아서 병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는 치료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파킨슨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현재 다양한 방향에서 임상 연구,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5년, 10년 내에 보다 많은 방법들이 임상에 적용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이 병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충분히 유지되시고 회복될 수 있는 날이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0: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T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0: 손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탁!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0: 안 짠!

0: 바다와 함께 숨 쉬는 도시 부산.
1: 자연산다운 미역에 진짜 방금 따오신 겁니다.
0: 이곳에서라면 신선함은 기본, 가격까지 착한 최고의 맛을 만날 수 있습니다.
2: 와, 호강하네요, 제가.
0: 그뿐이 아닙니다.
1: 100원을 들고 오든 200원을 들고 오든 무조건 맞춰주지.
3: 우리용 받아 가세요. 사랑합니다.
0: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산의 모습까지.
4: 이게 건물이라고 해야 될지 마을이라고 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홍콩 느낌도 나고 부산의 진짜 속내를 갖다 볼 수 있는
0: 부산 사나이 길람 씨가 전하는 부산의 진짜 가성비 여행 함께 댕기 보이시더. 천혜의 해안 풍광을 품은 도시 부산. 그 중에서도 어업이 가장 활발한 곳이 바로 칠암항. 부산에서 나고 자란 소설가 백일남 씨에게는 제철 맛으로 기억되는 곳이죠.
4: 여기가 칠암항이라고 부산의 진짜 어부 그리고 해녀분들이 조업을 하시는 곳입니다.
5: 해녀가 계세요?
4: 네, 저기 보시면 물질하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보이네요, 지금.
0: 거침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해녀 본능. 조업을 마친 해녀가 나오고 계십니다.
4: 지금 나오시네요, 실제로. 많이 좀 잡으셨습니까?
3: 많이 잡아. 물이 어떻게 됐어?
4: 아침에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3: 6시.
4: 6시에?
6: 6시.
4: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0: 새벽부터 시작된 물질에 물 밖으로 나오는 몸은 천근만근이라죠.
4: 어머니 고향이 어디신데?
3: 제주도.
4: 제주도에서 요 칠암까지 오셨네.
3: 시집을 삼척 갔어, 삼척.
4: 아, 시집을 삼척해로 갔다가.
0: 아무리 힘들어도 바다로 나와야만 살맛 난다는 고희선 씨.
4: 아이고, 이거 무거운데 좀 들어줄까, 얘? 아이고.
0: 그녀를 따라가 봅니다. 칠암항에서 활동하는 해녀는 모두 6분.
4: 한 분 계시고요.
3: 갔다.
4: 여기가 해녀분들 계시는 다 자판인 거네요.
7: 예, 자판.
3: 야. 그때 터졌잖아.
4: 아, 앞에 딱, 예. 이름도 있고. 신혜엄마, 혁이엄마, 고희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제일 먼저 나오신 거네요.
7: 나는 추보가 그냥
4: 나왔어. 아, 물따지면 안 좋구나. 요놈은 뿔소라고, 그쵸? 예.
7: 이거 빨간 나라 하나에 예. 2만 원이래요.
4: 아.
0: 오도독 식감이 일품인 뿔소라.
4: 해삼 요거는 얼마입니까? 해삼 2만 원이에요. 아.
3: 아니, 쌈.
4: 직접 따고 오신 거 바로 여기서 바로 파는 거네요, 진짜로.
1: 자연산 돌미역에 한 달에 5,000원에 진짜 방금 따오신 겁니다. 저 행님한테 전목도 있네, 저거.
3: 니가 해야지, 빌러가.
0: 싱싱한 돌미역에 성게, 그리고 해삼까지 이곳에선 모든 게 한 바구니에 2만 원. 사람 주먹만한 전복은 힘이 좋습니다.
4: 예, 이렇습니다. 완전 자연산 전복이네요. 예. 이야.
7: 야, 모자라도 쓰고 할 거 아니야. 좀 이쁘게 나오게.
3: 아이고.
7: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어.
4: 야, 지금도 예쁘시면 다 고십니다.

0: 남편분께서는 그러면 이거 보고 사모님 언제 만나신 겁니까?
1: 말했어.
2: 20이에요.
0: 아이고, 20살에. 어. 어디가 좋으시든가.
2: 좋으니까 같이.
0: 좋으니까 같이.
1: 19도 시집가고.
0: 아이고야.
3: 아, 두 분이
1: 옛날은 다 그래. 옛날은 다 그랬어요.
4: 19에 삼척으로 시집 갔던 제주도 새색 씨는 부산으로 내려와 50년 넘게 물질을 이어왔답니다. 힘겨운 세월이었지만 바다에서 정직하게 길어 올린 만큼 찾아주는 이들이 있어 늘 감사했답니다.
1: 반도 이만이 근데 어떻게 얼마야? 9천 원. 저는 이만 이거보다 작다.
5: 어머니 여기 자주 오세요?
1: 가끔 와요.
5: 가끔 오세요?
1: 많습니다.
5: 이렇게 직접 잡아오시는 거 사는 게 좀 느낌이 좋으실 것 같아요.
1: 아니요.
5: 직접 이거 사러.
4: 아직 잠수복도 갈아입지 않았는데 마수거리부터 했네요. 바라보는 이도 덩달아 흥겹습니다.
0: 아니 요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까고 먹을 수 있는 거죠?
1: 예, 예.
0: 다 해주시는 거예요?
1: 초장.
0: 아, 초장까지 해가지고. 예.
4: 모름지기 음식 맛에 팔아른 식재료. 바다에서 막 건져 올린 해삼이니 그 자체로 맛있을 수밖에요. 꿀소라는 돌로 깨서 내장은 말끔히 걷어내고 바다를 품은 속살만 남깁니다.
5: 그냥 한 가게처럼 다 하시네요.
1: 예, 다 서로서로. 아.
4: 그렇게 칠암항 해녀들의 해삼 뿔소라 한 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1: 잠수 봐. 꼬들꼬들 할 건. 똑같아.
0: 뭐 뭘 뜬다.
1: 맛있어요. 오돌오돌오돌오돌 하죠. 진짜 맛있어. 선배님, 꼬라, 꼬라, 박사가 먹으면 맛있어요. 야. 몇 점
0: 100점을 넘죠.
1: 감사합니다.
0: 바다가 그냥 입안에 바로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아, 해삼이 2만원인데, 뿔소라가 많이 2만원인데, 요거는 한 5천원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슴 크네요.
4: 하지만 이곳에서 해녀들이 최고로 치는 맛은 따로 있다죠.
1: 아우야. 아우야. 요래가지고.
0: 예.
1: 쌈 싸먹는 거야.
0: 아.
1: 그래가지고.
0: 아이, 귀한 성게알.
4: 미역 귀에 싸먹는 성게알.
1: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맛은 서울 가도 이거 없어요. 예. 그죠? 이거는 제자리에서 밖에 안 나와요.
0: 예. 야, 이건 진짜 제대로 된 칠암 가성비 서비스입니다.
1: 어디 갔노? 요 사, 어, 삼촌 어디 갔지? 삼촌이가 아가씨가.
6: 아이고, 우리 형님 가른 치는데 왜
1: 끝내줄겠네.
7: 아프네요.
4: 칠암항의 맛 어떠셨나요?
0: 해녀분들이 직접 썰어주고 거기에다가 지금 미역기 서비스까지. 예. 부산에 살았지만 또 생전 처음 보는 맛을 봤던. 예.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4: 칠암항의 생기를 뒤로 하고 또 다른 부산의 가성비를 찾아 떠납니다. 도착한 곳은 금년산과 배산에 둘러싸인 전형적인 주택 밀집 지역인 망미동.
0: 이 동네가 이름이 이제 망미동인데 그 법정 지명은 아니지만 사실은 토곡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순 한국말로 하면 톡곡이거든요. 요 톡곡의 지킴이가 계시다고 하거든요.
4: 톡곡의 지킴이 어떤 분일까요?
0: 사장님 계십니까? 몇십 년 이 톡곡의 지킴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8: 예예예, 아, 예, 예, 잘하셨어요.
0: 예? 아, 여기 보십시오. 쫙 차려놓으신 거 보는데 이게 정말 가성비 똑같이거든요.
4: 초등학교 앞 소박한 분식집. 가격이 놀랍습니다.
0: 얼마나 오래 좀 장사하시고 계셨던 겁니까?
8: 34년.
0: 34년.
8: 그러니까 내 장사할 때 좀 큰 애들은 어른이 다 돼가지고.
0: 예, 예.
8: 20년, 30년 지나는 애들이 막 찾아와요. 네.

0: 끄라고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1: 예. 100원 하던 떡볶이는 1년 전에야 300원으로 올렸답니다.
0: 근데 일단 막 무조건 담아요.
2: 예.
0: 아니, 그래, 한 2,000원치 담을게, 2,000원치.
2: 아, 2,000원치?
0: 아, 예, 예, 예. 2,000원치 담을게, 자, 2,000원치.
2: 예?
0: 예,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거든, 내 마음대로.
2: 아, 그래요?
0: 어, 나 요 포크로 잡수면 되고.
2: 아, 예, 예. 시청자 한번 행복을 막 보겠습니다.
0: 어, 예, 예, 예. 아, 저 요거 봤지.
2: 뭐.
1: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추억이 떠오릅니다.
2: 매콤달콤 말 그대로
0: 애기들
2: 가깝 떡볶이네요.
0: 애기들 입에 맞춰서 내가 예. 직접 고추장을
2: 예.
0: 직접 담아요.
2: 아, 이런 건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0: 이런 거는요. 예. 일단 내가 담아드릴게요. 여기 한 개 예. 100원이에요. 100원.
2: 100원.
0: 예, 그럼 이렇게 다섯 개 하면은 예. 500원이에요.
2: 와, 이러면 500원. 또 500원.
0: 애기들이 100원을 들고 오든 200원을 들고 오든 무조건 맞춰주지.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1: 100원의 행복이 여기 있었네요.
2: 사실 공략도 할 때 그때 그 맛이네요, 진짜.
0: 요거는.
2: 어, 요새는 지금 아마 정확하게.
0: 내 나이는 낭낭 18세로 정해져.
2: 맞네요.
0: 그리고 가게 이름은 망리동 치킨.
2: 예.
1: 단순한 분식집이 아닌 망리동 언덕 끝에서 만난 온기 가득한 공간.
0: 국물 좀 줄까요? 안 해도 돼. 야, 연우야, 오늘 잘 왔어요.
3: 아, 이름도 아세요?
0: 이름 다 알죠. 우리 동네 애들 이름 다.
4: 여기서 뭐가 제일 맛있어요? 떡볶이.
5: 맛있어요.
2: 정말 행복이 넘쳐나는 가게 같습니다.
3: 손진아, 잘 먹었습니다.
5: 네, 좋은 네. 받아가세요. 항상 행복하시고요.
2: 다음은 조금 이제 부산 사람들도 잘 모르는 아주 특이한 곳으로 찾아가 볼 거거든요. 여기 건물 좀 특이한 거 안 보이십니까? 이게 건물이라고 해야 될지 마을이라고 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1: 도착한 곳은 부산 지인구 범천동의 건물.
2: 일단 들어 올라가 보시면 홍콩 느낌도 나고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제 부산의 진짜 속내를 갖다 볼 수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1: 부산의 속내를 볼 수 있다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2: 예, 이 건물이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여기 영화 실제로 찍었었습니다. 여기 금빛수사라 해가지고. 예.
1: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빛 바랜 풍경이 켜켜이 쌓인 공간입니다.
2: 아닌 것 같지만 수도 요금. 네, 지금 거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죠. 진짜적인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1: 길람 씨의 발걸음을 따라 올라가자 눈앞에 펼쳐진 건 놀랍게도 마을 골목.
3: 어?
2: 옥상 위에 마을이 있는 곳이죠. 여기 한참 때는 저 앞에 아파트 단지까지 갖고 전체를 갖고 한 3천 가구의 집이 옥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상 마을이라고 불렀거든요.
1: 시장 건물이 생기던 1968년 건물 옥상에 집들도 함께 들어섰답니다.
2: 옥상에 마을이 있고 애들이 뛰어놀고 골목에서 옥상에 가게가 있고 그랬던 곳이기도 합니다.
1: 옥상이라고 말해야만 알 수 있는 곳. 길람 씨는 소설을 구상할 때마다 이 골목을 걸었답니다. 세월을 싹둑 잘라내며 자리를 지켜온 지 반백년. 이곳엔 어떤 주름진 이야기가 쌓여 있을까요?
6: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선생님 여기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 나는 오래 한 20년 됐어요.
3: 26?
6: 예. 바로 이 아파트까지 이게 이런 형태.
3: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옥상 마을이에요?
6: 예, 예.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유일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보세요.
1: 인심 좋은 어르신께서 집 구경 한번 해보라네요.
6: 나는 여기 음악을 하기 때문에 소리를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주위에서 듣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혼자서 일단
2: 생각했어요. 음악 하시는 이가 이쪽에 계시군요.
1: 음악 작업하는 데 좋다는 옥상 마을. 하지만 마을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 쓸쓸함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2: 천년대 들어오면서 창건물 하나하나가 이제 재개발되고 오면서 이제 남아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데 이 공간은 솔직히 이제 간직됐으면 좋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되게 희념적인 곳입니다. 예. 제가 여기 들리면 항상 식사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쪽에.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7: 네, 어서 오세요.
2: 이 집이 올해도 됐고 말 그대로 가성비 거기에다가 맛 거기에다가 막 푸짐하고 이 집도 좋으셔가지고 주로 이제 아구찜으로 하죠.
1: 활기 넘치던 옥상 마을은 사라졌지만 주인은 변함없이 옛날 그대로 아귀찜을 만든답니다. 아귀가 흔하고 값싼 생선이었던 시절 주머니 사정 넉넉지 않은 사람들에게 삶의 허기를 채워준 것도 바로 이 아귀찜이었다죠. 아귀의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에 칼칼한 양념이 더해졌습니다.
2: 근데 보통 이제 마산식이라 해가지고 건조한 아구찜이 있고 지금 생아구찜인데 아우 순살이 너무 맛있네요.
8: 요즘은 아마 이런 데가 없을
2: 겁니다. 예전에 사시다가 이제 떠나신 분들 중에 그래도 가게 또 찾아오신 분도 제법 있죠.
8: 이제 안 돌아가시고 네, 네. 멀리 가셔도 이제 먹어보고 생각나는 사람 한 번씩 들려주지.
1: 옥상 마을을 지켜온 따뜻한 위로의 밥상. 반백년의 세월이 쌓여있는 옥상 마을. 사라져가는 이곳이 있었기에 지금의 부산이 빛나고 있음을 길 위에서 또 배웁니다.

0: 와, 동화 속의 사파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1: 맨날 이런 풍경을 보고 지내면은 어떤 기분일지.
0: 아, 예? 아, 오케이. 이거 탔었어야 하는데. 그라츠는 알로, 캡틴.
2: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리는 이 즐거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3: 아, 저, 저, 저,
4: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5: 저, 저, 저, 저,
0: 저, 저, 저,
6: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0: 누구에게나 꿈꾸는 저마다의 낙원이 있습니다. 우연이었지만 운명처럼 끌렸던 만남. 그리고 행운을 가져다준 숲속의 집.
1: 브라보!
0: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꿈꾸는 대로 자기만의 낙원을 지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름다운 고성과 중세 도시로 유명한 독일 남부. 그중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역사와 전통이 서로 다른 바덴 지역과 뷔르템베르크 지역 등이 통합돼 탄생했습니다. 이곳의 울창한 산림지대 슈바르츠발트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림 형제의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숲의 배경이지이자 현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숲입니다. 유럽의 몇 안 되는 원시림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트레킹 인기입니다. 슈바르츠발트엔 300개가 넘는 도시와 마을이 있는데요. 그중 검은숲 트레킹이 시작되는 작은 마을로 갑니다. 일조량이 아주 적은 겨울을 보낸 독일인들은 봄을 떠들썩하게 반깁니다. 여기저기 전통 의상을 입고 모이는 사람들을 보니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것 같죠?
2: Die Bleibacher Bewohner und die Bewohner aus der Umgebung genießen das Maibaumstellen. Das ist ein sehr großes Ereignis.
0: 마이바움은 5월 1일 독일 전역에서 열리는 전통 축제입니다.
3: Hallo, guten Tag.
4: Hallo.
3: Hallo, guten Tag. My name is Kyung Kim aus Südkorea.
4: Hallo, ich bin Johannes.
3: Was ist das hier, diese Klamotten? Sieht sehr besonders aus.
4: Danke, das ist die traditionelle Tracht bei uns aus dem Ort. Die trägt man seit dem 19. Jahrhundert.
0: 검은색 바지와 흰색 셔츠, 검은색 모자가 슈바르츠발트 지역의 전형적인 남성 전통 의상이랍니다. 마이바움은 독일어로 5월의 나무라는 뜻인데요. 검은 숲에서 키 크고 곱게 뻗은 나무를 구해와 몇 주 전부터 손질하고 장식했답니다. 검은 숲의 80%가 침엽수림. 독일에서 나무는 봄과 새 생명 그리고 다산을 상징합니다.
3: Hier gibt's auch einen Schmuck, ein Band. Ja, was ist das?
4: Früher war Baden und Württemberg getrennt. Und damals, als es noch getrennt war, hat Baden die Farbe gehabt, gelb und rot. Das übernommen, dass man die gelben und roten Farben überall im Maibaum anbringt. Dass man zeigt, woher wir kommen.
3: Die Männer hier in Dorf wohnen, die sind sehr stark, oder?
4: Den Maibaum hinten mit Seilen ziehen. Und dann haben wir natürlich 26 starke Männer, die nur mit Hölzern und Stechern diesen Maibaum nach oben drücken.
0: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마을 장정들은 매주 두 번씩 모여 연습을 했답니다.
3: 와, 제일 딱. 오, 슈퍼.
0: 곧이어 등장하는 트랙터들. 마이바움을 마을 광장까지 운반할 거라는데 박물관에 있던 트랙터도 출동했습니다. 마이바움의 길이가 24m에 무게는 무려 약 1톤. 다른 지역에선 기계로 많이 하지만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곳은 전부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호출됐죠. 혹시라도 이동 중 나무가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준비를 거의 다 마쳤는데 요하네스 씨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4: Hat er vorher erzählt, dass meine Mutter viele Trachten hat.
3: Okay.
4: Und bevor du zum Umzug gehst, ist bei uns immer nicht schlecht, wenn man sich traditionell kleidet.
3: Ja.
4: Die werde ich gerne einreichen.
3: Wow. 지금 어머니 댁으로 가면은 전통 의상을 빌려 입을 수 있다고 해요. 와.
0: 독일에 살면서 마이바움 축제를 보긴 했는데 전통복은 안 입어봤거든요. 이거 설레이는데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갔는데 오, 손님이 많습니다.
1: Also eigentlich habe ich noch nie gefehlt. Einmal war ich Vertretung, aber dann hat mich meine Schwester Marlene überzeugt, dass ich mitmache.
5: Okay.
1: Und jetzt bin ich halt das erste Mal im Trachten.
5: Wow.
6: Ja? Du kannst gut schaffen, ja. Kein Problem, glaube ich. Und ihr macht auch alle Tanzen zusammen heute
7: ja,
6: Abend?
7: Ja.
6: Wow, wer tanzt? Wow, super.
0: Okay. 정성스럽게 머리를 만져줬지만 비용은 공짜. 많은 아이들이 축제에 참여해 즐기면 그걸로 오케이랍니다.
6: 오케이.
0: 축제에서 마리안네 씨는 의상을 맡고 있는데요. 마을마다 전통 의상 색깔이나 장식 모양이 달라서 종류가 엄청납니다. 발품 팔아서 직접 모으셨다고 하는데요.
8: 1996 mache ich das. Und heute kann ich bequem einen Umzug ausstaffieren mit 100 Trachtenträger.
0: 남편이 전통의상협회 회장이었던 걸 계기로 전통의상을 모으게 된 마리안네 씨.
6: 와우.
0: 전통의상의 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두 사람 덕분에 한동안 끊겼던 마이바움 축제가 되살아났답니다.
8: Und darum gebe ich mir diese Mühe, sonst würde alles zerfallen. Das zerfällt, wenn das nicht bewegt wird, zerfällt es.
6: Ja, natürlich. Ja.
0: 전통을 이어가려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6: 아, 따란! 어때요? 괜찮나요? 오늘 처음 입어봤는데, 오, 요한네스가 입은 것만큼 멋있게 잘 나온 것 같아요.
0: 드디어 축제의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0: 봄이 온 걸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축제. 마이바움이 복을 퍼뜨린다 믿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 복이 퍼지도록 중앙 광장에 세우는 게 전통입니다.
1: 큰 나무와 함께 광장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이제 축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할로, 굿튼탁.
0: 퍼레이드엔 참여하지 않고 광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1: 할로, 비엔진타인 코리안시 젠동팀. 운트 바스 마크티아 예스?
2: Jetzt hier mit dem Seil auf der Seite am Baum beim Aufstellen.
1: Ah, okay. Also genau. Nur mit Hand.
2: Nur mit
1: ohne
2: Hand.
1: Maschine.
2: Ohne Maschine.
1: Ah, krass. Muskel. Zeig mir.
0: Du dir. 본 행사가 시작됩니다. 저도 운 좋게 꼈는데 두근두근합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올려주는 전략.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힘을 균형 있게 가해 순간적인 힘으로 세웁니다. 그만큼 합이 중요하죠. 주민들의 단결력과 화합을 볼 수 있는 이벤트. 드디어 마이바움이 세워졌습니다.
1: 성공했어요. 오,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우습게 봤는데, 와우.
0: 마이바움은 단단하게 고정시켜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세워두는데요. 올해의 풍요로운 시간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하늘이 안 보일 만큼 나무가 울창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검은숲. 오랫동안 야생동물과 무법자들의 피난처였습니다. 언뜻 보기엔 집 짓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역사가 400년이나 된 사람의 운명을 바꾼 집이 있답니다.
3: 그분이 또 건축가라고 하니까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집이 굉장히 멋지다고 합니다.
0: 인적이 드문 검은숲 한가운데 있는 농가주택을 찾아갑니다.
1: 할로! 하이! 할로! 할로! 이시민 기현 아웃스윗 코리아 할로.
0: 하디 씨는 독일과 스위스에서 주로 활동하며 기존 건물의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가입니다. 반려견 두 마리가 지금 그와 같이 사는 식구랍니다. 이 집은 무려 400년이 됐는데 하디 씨가 사서 직접 수리하고 보수했습니다. 재료는 다 근처 숲에서 얻었다죠.
4: Aber alles andere ist komplett aus Holz.
1: Wow.
3: Trotzdem ist es sehr stabil.
4: Ja, natürlich.
1: Okay.
4: Das Holz kommt direkt aus dem Wald.
0: 검은 숲에는 질 좋은 나무가 많은데요. 100년 된 나무로 집을 지으면 400, 500년까지도 끄떡없답니다. 이 집의 특징은 큰 지붕. 검은숲 전통 농가의 특징인데 그대로 살렸습니다.
4: 900 m². Aber klar, du musst halt, wenn du solche Wände hast, die dürfen nicht immer im Regen stehen. Dann brauchst du einfach einen weiten Dachvorsprung, dass halt der Regen gar nicht bis ans Haus kommt.

0: 파세스타시아. 와, 진짜 멋있네. 밖에랑은 또 다른 분위기예요, 여기는.
1: 바깥에 큰 유리창과 안쪽에 작은 유리창으로 검은 숲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숲으로 난 창문이 밝고 안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디 씨가 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앉아봤습니다.
0: 와, 이제 수파. 밖에 풍경도 하늘이 가득 보이고, 여기 진짜 너무 편합니다. 지금 맞춤 가구 해놓은 것 같아요. 뭐 안마의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몸이 녹네요, 그냥.
2: Und wenn du nicht von selber müde wirst,
0: Ja.
2: dann kannst du dich hier ein bisschen bedienen.
0: Boah, was ist das hier? Das ist eine richtige
2: Wir sind im
0: Schatzkiste.
2: Schwarzwald, da brennt man Schnaps.
0: 와, 와, 여러분, 진짜 보물상자입니다. 다양한 독주들, 슈납스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소주 같은 거죠. 너무 좋은 술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2: Komm auf, ich zeig dir die
1: 집이
2: Farben.
1: 어두운 건
2: Wow, okay.
1: 당시에 굴뚝이 없어 주방에서 나온 연기가 나무에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2: Es ist niedriger als sonst, aber Vorsicht.
0: 아, 와우, 오. 이게 뭐 이렇게 난간이 낮죠? 이렇게 위에 이게 낮게 돼 있어갖고 저는 이제 키가 좀 작아서 괜찮긴 한데, 오, 이거 키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2: Ja, und die zweite Botschaft, das ist der Name von dem Brett. Denn das Brett heißt Eselsrücken, also der Rücken vom Esel. Und der Esel muss sehr hart arbeiten, dass er in deinem Stall wohnen darf. Und so ist es auch für dich. Du musst hart arbeiten, dass du so ein Haus haben darfst. Und wenn du da hineingehst, dann musst du in Demutshaltung und mit Respekt vor dem Haus und vor der Natur und vor allem, was es möglich macht, dass du hier bist, dann gehst du in dein Haus.
0: Super Story und super Geschichte. Vielen Dank.
2: 네, sehr gern.
0: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우? Danke.
1: 큰 도시를 오가며 바쁘게 살던 하디 씨는 주말 별장을 알아보던 중이 집을 만났습니다. 새 집보다는 좋은 옛것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그의 철학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별장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1년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지낸다고 하네요. 스위스를 오가며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죠.
0: Guten Appetit. Ja, vielen Dank.
1: 이곳에 살며 먹거리도 다 바꿨다는데요. 숲 주변에서 나는 다양한 허브로 차와 조미료를 만듭니다.
0: Schön knackig. Mein Kind hat auch immer, also wenn in Restaurant kein Pizza gibt, dann immer Flammkuchen bestellt.
2: Aber wir haben nichts zu trinken. Ich kann dir noch von unserem Apfelsaft anbieten vom Hof.
0: Ah, ja, sehr
2: Unserem
0: gerne.
2: eigenen.
0: Ja, sehr gerne. Ja, bitte.
1: 소시지도 주문해 만들었답니다.
0: 이 양념이 잘돼 있어갖고 짜지도 않고 풍미가 굉장히 좋네요.
1: 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올 결심을 하고 공사를 시작했을 때암 진단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데요.
0: Ja, bis lecker.
2: Von den Bäumen da draußen.
0: Ja, 여기 돈 없이도 당분간 살수 있겠네요. 여기 자연에서 다 얻어서 사니까.
2: Das kann man nicht kaufen. Das machen wir selbst.
0: Ah, okay.
2: Also das verkaufen wir auch nicht. Das
0: Nein.
2: gibt's nur
0: Ah,
2: hier. Du musst, wenn du das
0: okay.
2: wieder hier haben willst,
0: Wow.
2: musst du nochmal kommen.
0: Okay, ich habe so ein Glück heute.
1: 병을 얻어 이 집에 들어온 게 운명 같았다는 하디 씨. 검은 숲에 살며 놀랍게도 병이 완쾌됐습니다. 그래서 숲의 치유력을 믿게 됐다는데요. 낡고 훼손이 심각했지만 멋스럽고 근사한 집으로 재탄생한 400년 농가. 가끔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합니다.

0: 이곳이 하디 씨를 다시 살게 해준 숲속 낙원입니다. 아직 집 구경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맨 꼭대기층을 봐야 큰 지붕의 비밀을 알 수 있답니다.
1: 아, 와우. 오, 양 소리도 들리는데요? 염소인가? 양인가? 와, 저 안에는 리즌 다운. 와, 여기 보세요. 엄청 큰 공간이 있어요. 그 밑에 층보다 여기가 더 넓어 보이는데? 와, 밖에서 봤던 그 큰 지붕이 이렇게, 그 아래가 이렇게 생겼었네요. 아래에 이렇게 공간들이 잘 나눠져 있었는데, 또 이렇게 큰 공간이 이 지붕 아래 숨겨져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2: Normalerweise in anderen Regionen ist das vielleicht die Scheune, die steht separat, aber hier ist es einfach vom gleichen Haus einfach das große Dach.
0: 그냥 보기엔 단층집 같은데 무려 3층 부족. 겨울을 대비해 헛간과 외양간을 집으로 들여온 게 특징입니다.
1: 이쪽에 보시면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0: 집의 사면 중 한 면의 높이가 달라 바로 바깥으로 연결이 됩니다.
1: 멋진 소리가 납니다. 아, 우리 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0: 헛간을 나서면 농장이 펼쳐지는데요.
1: 오케이. 아, 얘도 핫 아이겐 라멘? 와. 토미. 하이, 토미.
0: 이곳에 살며 하디 씨가 키우기 시작한 사냥입니다.
2: 토미.
0: 이름도 다 따로 지어줬을 만큼 애정이 정말 각별하네요.
1: 할로 로키.
2: Aber unsere sind einfach sehr sehr. Also man sagt eigentlich Kamerun Schafe sind sehr scheu. Die lassen sich nicht anfassen.
1: Ja.
2: Naja.
1: Die sind sehr.
0: 하디 씨는 이 집에 살며 자연을 관찰하게 됐다는데요. 꽃과 나무가 준 위로와 희망을 잊을 수 없답니다.
3: Also du hast ja auch gemerkt, das Haus das berührt einen irgendwie. Archaische Gefühl des Beschütztseins, des Geborgenseins, mit der Natur im Einklang zu leben, in einem Kreislauf, in einem lebendigen Kreislauf. Zeit zu haben für die Natur, zu sehen, dass in der Natur so viel Kraft steckt, ist das Haus genau in dem Moment da gewesen für mich. Und ich muss wirklich sagen, ich meine, es hat mein Leben verändert.
0: 하디 씨 이야기에 그림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떠오릅니다. 집도 주인을 선택하는 거라면 이 숲이 하디 씨를 받아들인 게 아닐까요? 여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숲입니다.

0: 풍경 속 나만의 낙원을 지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여정. 이제 슈바르츠발트를 떠나 바트빈펜으로 갑니다. 라인강 지류인 네카어강이 북쪽으로 흐르는 로마 시대 무역의 중심지. 12세기 호헨슈타우펜 왕조의 초대 황제 프리드리 1세가 황궁을 건립하고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고풍스럽고 아기자기한 주택과 골목은 중세 모습 그대로죠.
1: 예전에 보면은 유럽 건물들 보면 이렇게 덩굴을 건물 전체에다 이렇게 감싸 올라놔가지고 건물이랑 자연이랑 어우러져가지고 계절마다 얼굴 모양새가 달라지니까 이런 것도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장미 넝쿨이랑 라일락인가?
0: 집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1: Hallo, guten Morgen. Haben Sie kurze Zeit? Ja, also die, ich wollte ja kurz Frage stellen, also über die Gebäude. Ah, wohnen Sie hier?
2: Ja.
1: Ah, okay. Ah, hier. Wow, das ist aber sehr...

0: 사실
1: 페인트 칠만 다시 했을 뿐 창문 틀과 문은 옛 모습 그대로랍니다.
0: Also die sind ja ziemlich traditionell und ja ziemlich historisch ja natürlich.
2: Und es kommt daher, dass der König Heinrich der V. hat Bad Wimpfen 500 Hektar Wald geschenkt,
0: okay.
2: das ein bisschen vor der Stadt liegt. Und dadurch hatten die Bürger dieses Holz ganz günstig.
0: Ah,
2: bekam okay. jeder Bürger Holz. Und da, aus diesem Grund sind diese Fachwerkhäuser.
0: Ah.
2: Das sind aus dem 5. Jahr, das ist aus dem 16. Jahrhundert.
1: Wow. 16세기 건물들을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했는지 감탄이 나옵니다. 재건축과 보수를 하려면 시의 기념건축물사무소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지만 주민들의 협조로 아기자기한 중세 도시의 모습이 잘 보존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이것, 바트빈펜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블루타워입니다.
0: 아, 이게 첨탑이구나. 아, 여기 올라가면은 멀리 볼 수 있네. 이게 전망대인 것 같은데.
1: 도시에서 가장 높은 타워. 이 아찔한 높이의 전망대 위가 낙원이랍니다. 낙원과 높은 곳은 어울리지 않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0: 오, 시원해. 어, 밖에 햇볕 안에서 막 그림 두고 그리고 그랬더니 너무 더운데 여긴 시원해요. 잠깐만, 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로 와보세요. 여기 보면은 리버 가스트 베어덴 가스텐 임 드리테 슈톡 아우디 비더 슈텔트. 이거 상자 올려주면은 맥주 공짜로 하나 주겠다는데. 이거 무거워 보이는데 갖고 올라가 볼까요? 이게
1: 제가 일단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0: 이거 끝이 없는데?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게 한 짝에 몇 개야? 20병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왜 올려달라고 하는 건지 또 가보겠습니다. 계단이 떠 있고. 이거 다시 내려다 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우와. 여기 또 다른 문이 나왔네. 여기가 티켓을 끊는 데인 것 같은데 일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으짜.
3: Hallo.
0: Hallo. Ich habe die Kiste mitgebracht.
3: Das ist aber eine Überraschung.
0: Ja,
3: es freut mich aber. Dankeschön. Ja.
0: Boah, vielen Dank. Ja, sehr gerne, aber es war sehr schwer. Ja.
3: Kommen Sie rein.
0: Ja, darf ich? Ja. Ja. Okay.
3: Als Dankeschön.
0: Jo, 이거 맥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들어가 보시죠. 와우.
1: 아까 본 블루타워 꼭대기층이 확실한데 평범한 가정집이 펼쳐집니다. 박물관이 아니고 사람 사는 집 맞습니다.
3: 세트 28 Jahren wohne ich hier.
0: 아,
3: my home is my tower.
0: 와.
3: my castle.
0: 이 타워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여기에 조그맣게 티켓만 살 수 있는 매표소 있는 줄 알았는데. 와, vielen Dank.
3: Bitte schön.
0: Das lohnt sich.
3: Ja, das lohnt sich. Und noch viel mehr. Oben ist eine tolle Aussicht.
0: Okay.
3: Das ist die Hauptsache auf dem Turm, die Aussicht.
0: Klar, klar.
3: Also, danke schön für
0: ja.
3: den Biergast.
0: Bitte schön. Prost.
3: Das ist das praktische Leben einer Türmerin.
0: Ja.
3: Sag nach unten, also wenn ich einkaufe, unten abstellen, Zettel drauf. Und das bleibt immer.
0: Ja.

0: 다양한 풍경을 지닌 지상 낙원하면 알프스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알프스가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빙하가 녹은 호수와 눈앞에 펼쳐진 알프스산, 오스트리아 온게 실감이 납니다.
1: 와, 이쪽 보세요.
2: 알프스 전경도 보이고 설산도 보이고.
3: 맨날 이런 풍경을 보고 지내면 어떤 기분일지
1: 한번 즐겨보세요, 여러분.

0: 독일 현지인 친구의 소개를 받아 찾아왔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큰 스케일의 마당을 가진 집이 있답니다.
1: 이 마을 어딘가에 굉장히 특별한 마당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서 여기 한번 와봤거든요. 어떤 마당일지 기대가 됩니다.
0: 어떤 마당이길래 낙원이라는 걸까요?
1: 오, 여기 보세요. 아, 너무 예쁜 집이 여기 떡하니 있고 여기 수영장도 있고 아, 너무 예쁘네.
0: 넓고 아름다운 집은 맞는데 뭐 스케일은 잘 모르겠네요.
1: 오, 저게 뭐예요? 어, 이 집 앞에 지금 기차가 오고 있어요. 와, 이건 뭔가요, 여러분? 어, 집 앞으로 기차가 가고 있어요. 할로! 에이, 마세사세요.
0: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손짓만 합니다.
1: 어, 여기 기차에 지금 탔어요. 뿜뿜! 와.
0: 모형이 아니라 실물 크기의 기차네요. 뭐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1: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집 앞에서. 이야.
0: 놀이공원에 온 것 같습니다.
1: 할로!
0: 타고 있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이 비현실적인 풍경.
1: 야, 보통은 꿈을 꾸죠. 집에, 정원에, 뭐, 차를 타고 들어가는 드넓은 정원. 근데 기차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0: 상상 밖이라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랄까요?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별구경을 다 하네요.
1: 우차. 할로.
2: 야, 할로.
1: 이시빈 기현.
2: 나리, 할로.
1: 할로. 와우, das ist ein Traum, ein Train, Eisenbahn zu Hause.
2: Ja, das ist was Besonderes. Über 11.000 Arbeitsstunden haben wir gemeinsam die ganze Anlage aufgebaut.
1: 와, 아, 이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노동이지만 정말 값진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네요. 와우, wow, 이제 super.
0: 집 인근의 산 이름을 따서 팔츠베르크 기차라 이름도 지었답니다. 기차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네요.
1: 우짜. 와. 뚜뚜. 아, 너무 멋집니다.
0: 스케일은 크지만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2016년부터 시작해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완성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수집가에게 재료를 구해 거의 수작업으로 했답니다.
1: 디저 포겔 게로이시 리베 다스. Du hast gesagt, du hast das alles selber gebaut, ja?
2: Wir haben das alles selbst gebaut, ja, genau. 270 Meter Strecke, 170 Tonnen Gleisschotter, was wir eingearbeitet
1: haben. Wow, 170 Tonnen? 네, 그 어마어마한 양의 자갈, 여기 보시면은 선로에 쭉 깔려 있는데 이거를 직접 삽으로 퍼나르셔서 이렇게 꾸미셨다고 해요. 와우.
0: 진짜 기차역처럼 차량 정비소와 차량 기지도 있습니다.

0: 철도 관련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데 정말 대단하네요.
1: 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하신 거예요. 와, 이게 제가 어렸을 적 꿈이었는데 이렇게 해보는 게 여기서 해보네요. 와, 낯선 데 와가지고 이런 친절을 받고 있습니다. 와,
0: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물어보니 집에 비밀 장소를 공개하겠답니다.
1: 와, 공구가 가득해요. 벽에. 아, 이런 거 집에 하나 해놨으면 좋겠는데. 와, 여기는 또 뭔가요? 와,
0: 방에 꽉 들어찬 모형 기차들. 소리와 조명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주 그럴듯합니다.
1: Wunderbar. Das ist auch wieder nochmal ein Traum.
2: Das war wirklich. Das ist ein Männerspielzeug, ja, oder ein Männertraum, den man sich.
1: Oh, der.
0: 헤랄드 씨는 오랜 꿈이었던 모형 기차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마당 기차입니다. 이 정도면 보통 솜씨가 아니라 전문가 수준인데요. 알수록 사연이 궁금합니다. 아버지와 행복한 기억이 많다는 헤랄드 씨. 아버지의 오랜 꿈은 가족만의 기차를 만드는 것. 어느 날 헤랄드는 그 꿈을 이뤄드리기로 합니다. 중병을 진단받은 아버지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기차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싣고 달립니다.
2: Ich glaube, dass die Projekte, glaube ich, in seinem Sinne fertiggestellt worden sind. Also ich hoffe, dass er stolz ist auf mich, was ich gemacht habe. Und dass das in seinem Sinne ist. I've seen the best, I've seen the
0: worst. I wouldn't change what I've been. 기차는 헤랄드 씨와 어머니의 집 사이를 지납니다.
1: 그리센지, 할로, 그텐타.
0: 어머니가 귀한 손님이라며 초대해 주셨는데요.
1: 아, 필렌 당, 피어 디 아일라둥. 에서 분더쉔. 와, 여기 보세요. 얼마나 친근감 있습니까? 정겹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면 이렇게 예쁘게. 너무 그리웠어요, 이런 집이.
0: 어머님이 직접 만든 케이크라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1: 야, 킨담. 나티얼리시. 야, 킨담 여긴. 야, 저 엄마한테 지진 so schön aus.
3: Oh, danke. Das hat mir noch niemand gesagt.
1: Sie haben falsche Augen. 아, 나.
0: So 6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헤랄드 씨는 결혼에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어머니 곁을 지킵니다.
3: Mein besonderes Wort ist Harald.
1: Harald, das ist der Beste.
3: Das ist mein Perfekt.
1: Harald 이름인 자체가 효자를 뜻한다고 해요.
3: Ich liebe meinen Sohn.
1: 야, 아들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0: 저도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더라고요. 떠나기 전 제가 그린 집 그림을 선물해 드렸어요.
3: 야.
0: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잠깐 만났지만 가족 같은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신기했고 나중엔 가슴이 뭉클했던 헤랄드 씨의 낙원. 기차가 다니는 그의 마당이 자주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정말 동화 같은 그림입니다, 여러분. 설산의 풍경도 그렇고 정말 멋있네요. 와, 요세프 씨의 집입니다. 바로 앞에 큰 호수가 마당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야, 겟 아웃.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한 걸음 더 가기 위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건강한 몸 만들기 위해서 꼭 빼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설케디안 리듬을 회복하는 겁니다. 좀 발음이 어려운데 우리가 생체 리듬 그러면 좀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요. 정확한 의미는 일주기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동안에 우리 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몸은 24시간을 일주기로 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호르몬도 그렇고 우리 몸의 체온, 혈압 모든 것들이 그 낮과 밤이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활동 모드로 작용을 한다면 저녁 이후에 밤 시간에는 수면과 휴식 모드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는데 이게 중추의 시계가 있고 말초의 시계가 있습니다. 중추에 있는 시계는 어떤 자극으로 낮밤을 구분하냐면 망막으로 들어오는 빛의 자극으로 낮과 밤을 구별합니다. 우리 몸의 말초 시계는 음식이 들어오면 낮,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밤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중추시계와 말초시계가 싱크로나이징이 되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현대인들이 낮밤이 바뀌는 생활을 하고 밤에도 실내 등을 밝게 켜놓고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또는 해외여행이 잦다 보니까 시차증을 겪게 되고 또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낮밤이 바뀌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내 몸에 설케디안 리듬이 깨지게 되면 대사 이상이 오면서 살이 찌고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이 설케디안 리듬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은 중추시계와 말초시계의 싱크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 이 설케디안 리듬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숙면입니다. 왜 숙면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렉틴 호르몬을 얘기했고 또 우리가 배꼽시계라고 얘기하는 시간이 되면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배가 고픈 신호를 주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위장관의 음식이 비워지면 점점 올라가서 배고픔 신호를 보내고 음식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다시 떨어집니다.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낮 시간에는 조금 분비가 줄어 있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픈 느낌이 들지만 저녁 식사 이후에는 분비량을 좀 늘리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배가 안 고프게 만듭니다. 이게 정상적인 몸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는 배가 안 고파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되면 이 렙틴의 주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서도 서너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야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침이 되더라도 렙틴의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 있다 보니까 배가 안 고파요. 그 점심쯤 돼야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렙틴의 리듬이 뒤로 밀린 거죠. 그럼 그때 첫 번째 식사를 하고 서너 시간 후에 두 번째 식사, 서너 시간 후에 세 번째 식사를 야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렙틴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숙면을 취하

하지 않게 되면 그렐린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중간중간에 허기가 지면서 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당과 지방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차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시간 숙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당을 주도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보다는 당을 더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생길 뿐더러 우리가 흔히 당 떨어졌어라고 얘기하는 증상들이 더잘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더 살찌는 몸으로 가겠죠. 포만감 호르몬과 배고픔을 주는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질 뿐더러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도 늘게 되고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수면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게 했더니 그러고 다이어트를 시켰더니 빠진 체중이 체지방이 아니라 주로 근육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체중과 체지방이 감량이 되는 것이고 근육은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운동을 해도 내가 잠이 부족하면 자고 있는 동안에 근육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더 빠지게 되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당을 더 찾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근육은 빠지고 지방을 느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7시간 이상의 숙면은 다이어트의 기본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수면에 할애하는 겁니다. 옛날 원시 인류 시대에는 지금처럼 실내등이 없던 시절에는 어두워지면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뭘 먹을 수가 없죠. 어두우니까. 그래서 낮 동안에 활동하고 사냥과 채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푸짐하게 먹고 어둑해지면 수면과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수면을 취했고 동굴 속으로 해가 비쳐서 빛의 자극이 들어오면 눈을 뜨면서 그때부터 활동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이러한 서커다디안 리듬에 가장 근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수면하는 동안에는 두꺼운 커튼을 쳐놓고 최대한 빛을 자제하고 아침에 자명종 소리에 깨면 그때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햇볕을 충분히 받아랍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빛을 충분히 받아주는 것이 이 생체 리듬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낮 시간에 활동을 하고 어둑해지고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되면 그 저녁이 마지막 식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식사를 끝낸 이후부터는 실내 등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놓고 TV, 스마트폰, 컴퓨터 PC 가급적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에 밤에 활동하는 멜라토닌이 본격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수면을 유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도 밝은 실내 등 아래에서 마치 중추 시계가 낮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야식까지 하면서 몸의 말초 시계도 이게 그 낮밤을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저녁 식사 이후에는 실내 등을 어둡게 하고 숙면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자극을 최대한 줄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중간중간에 설사 깨더라도 수면에 할애한 시간만큼은 그냥 눈을 감고 숙면을 취하려는 노력을 취하자. 그리고 보통 우리 현대인들은 오전 중에 뇌 활동이 활발하고 업무 추진이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 시간에 이제 그 일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아침형 인간이 더 건강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녁형 인간을 억지로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겠다? 쉽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녁형 인간이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늦게 일어나더라도
자고 있는 동안 빛의 자극을 최대한 피해야 되고, 일어나서부터 빛의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늦게 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 식사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빛의 자극을 최대한 자제해서 그 사이클에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그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짧은 낮잠은 도움이 됩니다. 짧은 낮잠이라는 표현은 점심시간에 30분 이내에 짧은 잠을 얘기하는 건데요.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 30분 이내에 짧은 낮잠은 내 몸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30분 이상으로 길어지게 되면 밤 시간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평소에 커피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커피도 오후 2시 이전에 마지막 잔을 마셔야 되는데, 한 가지 요령이 커피를 한잔 마시고 짧은 낮잠을 자는 겁니다. 커피의 반감기가 한 45분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셔도 짧은 낮잠을 취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낮잠에서 깨면 훨씬 개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낮에 바쁘게 일하는 호르몬이 뭘까요? 바로 인슐린이죠. 식사를 하게 되면 췌장에서 분비돼서 혈당을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쓸수 있게 도와주는 호르몬이 인슐린 호르몬이죠. 인슐린 호르몬은 낮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 식사 이후에 마지막으로 혈당을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 몸의 위장관과 마찬가지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녁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그 올라간 혈당이 떨어지는 시간이 낮 시간 동안에는 두세 시간 이내로 떨어지지만 저녁 시간에는 인슐린의 작동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때 혈당과 인슐린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잠자리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는 동안에 피하지방이라는 스펀지를 쥐어 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끝내야 돼요. 다만, 저녁 식사를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챙겨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안 먹겠어 라고 마음 먹고 식사를 했다면 취침 2시간 전에 끝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와 있다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의 간격을 충분히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12시간 공복은 건강을 위해서 평생 지켜야 되는 수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되고 좀더 몸을 빠르게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14시간 공복이나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16시간의 공복은 나머지 8시간 동안에 몸에 필요한 음식들을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16시간의 공복보다는 14시간의 공복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시간 공복을 꾸준하게 유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량된 체중을 계속 유지하는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고 식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를 끝내게 되면 식사량이 늘면서 소비 에너지 대비 섭취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다시 체중이 늘고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박용우가 주장하는 다이어트는 건강한 몸으로 가는 다이어트란 말이에요. 지방간을 개선시키고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다이어트란 말이죠. 그런 다이어트로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요요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요요 현상이 생기는 단기간에 체중의 눈금을 낮추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만드는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를 해야 요요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숙면이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 술이 수면 유도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딥슬립,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을 줄이고요. 중간에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술로 수면을 유도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법이 아닙니다. 카페인의 경우에는 개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 네 잔을 먹어도 수면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커피 한 잔만 마셔도 밤새 잠을 설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의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제가 이 한 달짜리 프로그램에서 중독성 있는 음식을 다 끊어보자. 지금 설탕 밀가루 끊었죠? 알코올 끊었죠? 카페인 음료까지 끊게 되면 우리가 음식 중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음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 달 동안 커피도 못 마시게 했는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술은 어떻게든 끊어보겠는데 커피를 안 마시니까 일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첫 주만 커피를 마시지 말고 두 번째 주부터는 오전 중에 한 잔만 마셔라라고 한 걸음 양보를 했는데요. 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떤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이 첫 일주 못 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끊어보니까 조금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 같아서 계속 끊어본 거예요. 3주차째 접어들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난생 처음 숙면이라는 걸 경험해 봤네요. 중간에 한 번도 안 깼고 저절로 눈이 띄어졌는데 눈을 떴는데 너무 개운했고 그냥 몸이 가볍게 느껴졌고 이런 게 숙면이거든요. 지금 커피 네잔 마셔도 잘 잡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숙면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을 잘수 있는 것을 숙면이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몸을 건강하게 바꾸는 이한달 프로그램 안에 설탕, 밀가루, 술과 함께 커피를 끊어보는 것도 저는 아마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은 길지 않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생체 리듬, 살카단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다양한 폭우와 어종이 풍부한 충청남도 서천. 장날이면 멀리서 이 산산을 찾아온다는데요. 바로 서천의 특산물 박대.
1: 서천 박대가 맛있는 박대가 많아요.
0: 노릇노릇 구워 먹고 양념에 졸여 먹고 그 맛이란
2: 최고입니다. 이거 먹으면 다른 생선 못 먹습니다.
0: 그런가 하면 장항읍에는 우리의 숨겨진 역사가 있다는데요.
3: 나는 저기 저기서 근무한 것이 아주 자부심하고 자랑스럽다.
0: 그 시절 추억하며 듣는 제련서 이야기.
4: 이 제복만 입으면 딸을 준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디 보면 자부심이 있는 제복이거든요.
1: 총각자 그러고 일부러 그냥 많이 들어오지.
0: 어르신들 사이 명소. 아침 주는 다방. 말하자면 요즘에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는 모닝 세트.
5: 4천년 정도의 길 보듬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0: 일제강점기 가슴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된 곳. 장항읍이 담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의 변화된 모습, 그 역사를 찾아 서천으로 갑니다. 산업유산과 군대와 역사가 간직된 서천군. 오늘은 장항읍의 장항 전통시장을 찾아가 봅니다. 장항항 인근에 위치한 장항 전통시장. 장날이 되면 군산, 익산 등 인근 지역에서도 이곳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서천의 농산물과 종류도 다양한 생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야가 좋고 바다가 좋으니 품질도 최고.
6: 장다리가 있고.
7: 무수, 쑥가, 상추, 마늘콩.
8: 직접 다 키우신 거예요?
7: 네.
8: 이쪽에서 장사는 이제 언제부터 좀 하신 거예요?
7: 옛날부터.
8: 몇 년 됐어요, 이게?
7: 한 20년
8: 됐어요. 20년?
7: 그 옛날부터 장 섰을 때부터 생긴 거예요.
8: 그래요?
0: 서천군의 주요 상업지는 군청 소재지인 서천읍과 장항선 종착역이었던 장항읍 두 곳입니다.
8: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주세요?
7: 네? 사장님인데
9: 공짜로 주는 거예요.
8: 공짜 주는 거예요?
7: 아니 옛날부터 단골 손님.
8: 아 단골 손님.
7: 완전히
9: 진짜로. 네. 밥 먹을게요. 네. 밥을 파요. 마늘이 마늘, 이거 파, 배추, 조금씩 사다가 먹으면 좋아요. 또 가격도 싸게 주고, 뭐, 때로는 공짜로도 주고.
0: 기차가 다니던 동네였고, 나루터가 있어서 과거에는 정말 수많은 인파가 오갔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만 인심만큼은 여전하다죠.
7: 그냥 생기는 데만 생기느라고 사는 것도 돼지지만 콩나물도 사네.
10: 우리 고향 사람들이라 하나 사면 두 개 주려고 해요.
8: 아까도 보니까 많이 주던데.
10: 네.
0: 수십 년 되다 보니 상인들도 손님들도 익숙해진 얼굴들입니다. 장항 전통시장이 형성된 건 무엇보다 장항항에 드나드는 어선들의 출입으로 해산물의 출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7: 아니 우리 막내딸이 서울에서 온다고 해서

0: 벗겨 손질한 후 반 건조 상태로 판매하면서 포장 손님이 많답니다.
1: 박대 종류가 많은데 서촌 박대가 맛있는 박대가 많아요. 그래서 서촌 박대가 유명해요. 지금은 많이 유명해서 보급이 됐지만 저기 박대가 장이 맨 먼저 시작이 됐을 거예요.
0: 박대는 모래와 펄이 섞인 완만한 해저에서 잘 서식하는데요. 서촌 앞바다는 염도와 수원까지 서식지로 적합하답니다.
1: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했어요. 지금은 기계지만.
2: 좋아졌네요.
1: 기계로. 예, 좋아졌지.
2: 예전에 손으로 베끼실 때는 힘드셨겠어요.
1: 봐봐. 손톱이 다 빠질 정도였지.
0: 서천의 특산물로 자리 잡은 박대는 추운 겨울이면 묵으로도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고장 특산물이다 보니 서천의 전통시장에는 박대 건조장까지 갖춰져 있답니다.
2: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1: 아, 박대 말리는 곳인데요. 밖에 놓으면 미세먼지도 그렇고 파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조장에서 낮은 온도에서 말려요.
0: 박대를 건조시키면 단백질과 지방의 맛 성분이 농축된답니다.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 구우면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가 살아난다죠.
1: 일단은 건조를 하면 비린맛도 많이 가시고 부서지는 면이 없어요.
0: 반건조 박대는 바로 냉동을 시킨다는데요. 저장기간이 길어져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죠.
1: 건조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40도에 들어가서 제품이 다 동결이 된 다음에 마이너스 20도로 옮겨와요. 그래서 신선도 유지가 돼요, 반건조라도.
0: 동결 건조를 시킨 박대는 멀리서 온 손님도 포장 구매가 편하다 보니 인기가 많습니다. 생물이 아니라 냄새 걱정도 보관 걱정도 없죠.
2: 박대? 왜 박대 뭐 하시는
1: 거예요? 붙이려고.
2: 붙이려고?
1: 해야 될 게.
3: 갈치도 사고 박대도 사고요.
2: 박대 사셨어요?
3: 네.
2: 박대 왜 사셨어요?
3: 택배 붙이려고요. 선물하려고.
1: 선물하려고.
2: 선물하려고.
0: 도시 나가 사는 자녀들에게도 택배를 보내고 고마운 지인들에게도 선물하기 좋은 박대.
2: 요즘에 그럼 반건조로는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가요? 여기서는
3: 박대, 한방박대하고 박대하고 조기가 많이 나가요. 이게 서해안에서 유명한 한방박대입니다. 엄청 받았어요.
0: 과거 기차가 오가던 시절 시장에 들러서 생선을 사면 기차 타기가 난감했지만 박대는 그런 걱정이 없었답니다. 시장 한 식당에서도 박대를 찾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다들 맛있다고 하는 박대 요리 한번 만나볼까요? 푸짐한 밑반찬에 노릇한 박대구이 정식. 이야, 저 부위가 맛있는 건데. 이분 생선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요. 맨손이면 어떻습니까? 담백함에 입안이 즐거우면 그만이죠.
4: 최고입니다. 이거 먹으면 다른 생선 못 먹습니다.
1: 되게 담백하고요. 고소하고 치킨 맛이 나요. 왜 그러지?
0: 납작한 생선 하나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예.
5: 서촌에서는 박대를 많이 먹죠. 최고로 알죠.
6: 왜요?
5: 박대가 다른 생선에 비해서 비린맛도 없고 담백하고 요리하기도 또 간단하고 그래서 많이들 드세요.
0: 박대를 더 맛있게 굽는 방법이 있다고요?
5: 박대는 기름기가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그냥 굽면 퍼석한 맛이 있는데 저희는 식용유에다가 참기름 짠 거 섞어서 발라서 구워요.
0: 기름기가 없는 박대의 퍼석함을 보완해주는 참기름. 담백함에 고소함이 더해지고 표면이 골고루 더 맛있게 구워진답니다. 이 맛있는 소리. 눈으로도 먹고 소리로도 먹는 기분입니다.
5: 반건조.

0: 해서 한 것을 사용해야 조림이나 구이에 부서지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1: 이번에는 박대를 이용한 또 다른 요리. 준비해놓은 채소와 양념장을 만들어서 박대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양념이 잘 배도록 보글보글 졸여주세요. 구이보다 부드러운 박대조림입니다. 박대 흰살에 매콤하게 밴 양념과 곁들이는 채소까지 박대로 만든 구이와 조림 한 쌍. 이야, 야들야들 쫄깃쫄깃한 박대 살 좀 보시죠. 생선 비린내 싫다는 분도 박대를 좋아한다고들 하는데요. 이 정도면 국민 생선 아니겠습니까?
2: 쫀득쫀득하고 살이 뭐라고 해야지? 갈치보다 더 탱탱하거든요. 근데 더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1: 모양은 볼품 없어도 오래전부터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며 사랑받아온 생선입니다.
3: 서천에 나는 박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라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직접 구워주시고 음식 해주셨을 음식이라 저한테는 소울푸드입니다.
4: 할머니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이고요. 한번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서천에 오셔가지고 꼭 박대를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장항 전통시장 인근에는 오래전 운행을 멈춘 장항역이 있습니다. 1931년 천안에서 장항까지 이어지는 장항 화물선 종착역이죠.
5: 여기는 옛날 장항구역의 철길 보이시죠? 철길입니다.
1: 약 7, 8년 전까지도 기차가 오갔던 곳. 일제강점기 곡식 수탈을 위한 화물선으로 생겼지만 이후 물자와 문화의 교류지 역할을 했습니다. 기차 타고 장항항에 와서 배 타고 군산으로 들어가던 시절이었죠. 장항에 학교와 은행이 없어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학교도 가고 은행도 이용했답니다.
5: 여기는 장항항입니다. 도선장이라고도 하고요. 과거에는 여기 1936년도에 개항하고서 1964년도에 국제항으로 승격할 정도로 아주 큰 항구였습니다.
1: 장항의 역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제련소인데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의 무기 생산을 위해서 오사카랑 가까운 장항에 제련소를 세웠답니다. 그 시절 제련소를 다녔던 사람들은 여전히 솟아있는 불뚝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죠.
6: 나무가 이게 많이 컸네.
1: 과거 제련소 직원들은 지금의 공무원 같은 대접을 받았답니다.
7: 장항 제련소 제 불뚝이에요. 스택.
1: 노란 월급 봉투가 두둑했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넉넉했죠.
7: 외국에서 이제 광석이나 연료, 코크스, 유연탄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오면 저기서 하역을 했어요.
8: 딱 불 오를 것 같은 날 이런 데서도 저거 쳐다볼 때는 야, 그래도 내가 저기서 종사해서 애들 가르치고 다 해서 나는 저기서 근무한 것이 참 아주 자부심하고 자랑스럽다.
1: 군산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수북이 쌓은 배가 장항항에 도착하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고 사람들은 저 제련소에 월급 날이로구만 했다네요. 그 시절 자주 가던 단골집도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7: 여기 서천에 오면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들어가봐야 될 그런 집이에요. 정말 우리 단골집이고
1: 이 골목엔 유독 다방이 많습니다.
9: 어서 오세요.
1: 이 단골 다방에 얽힌 특별한 추억이 있다는데요.
10: 옛날에는 출근 전에 아침에 일찍을 만나서 여기서 차 한잔 하고 다닌 지가 한 30년 이상이 됐어요.
8: 그때 제련소가 제가 73년도 3월 5일 날

0: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한 1,500명 됐거든요. 뭐 장항에 뭐한 그때는 한 4만 좀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요아봉은 막 버글버글 하죠.
1: 뭐로 해드릴까요?
2: 저 빵으로 주세요.
1: 빵하고
2: 숯 말고 그냥 저는 죽.
1: 깨죽 같이 드려.
0: 네, 이렇게 주세요.
3: 다방인데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빵, 깨죽, 스프가 다 뭡니까? 커피는 기본에 디저트 같은 걸까요? 다방에 커피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1: 손님들 빈속으로 일 나가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뭐 드시고 나가시면 따뜻하게 드시면 좋잖아요. 방앗간에서 파다가 이렇게 죽 써다가 죽 써가지고 손님들 드리는 거예요.
3: 아하, 그러니까 아침 메뉴군요. 과거 출항하는 선원들과 제련소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방에서 아침을 먹고 일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속을 든든하게 채워줬던 추억의 모닝 세트.
0: 감사합니다.
1: 맛있게 드세요.
3: 그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해 지금도 가끔 와서 아침을 드신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제련소 근무 시절 함께한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작업복이 마치 군장 같았답니다.
4: 10년 전에 이 제복만 입으면 딸을 준다고 하는 상당히 어디 보면 자부심이 있는 제복이거든요.
3: 제련소 다니면 1등 사위감이고 어딜 가도 믿고 외상을 주던 시절.
0: 추억을 담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보고 웃기도 하고.
3: 제련소는 문을 닫고 기차도 운행을 중단했지만 그 자리 그대로 장사를 이어오다 보니 이제는 추억을 하는 곳이 됐습니다.
5: 4,000원 정도에 주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6: 진짜요?
5: 네, 소스, 스프, 후식으로 이제 커피라든가 요구르트.
7: 요즘 집에서 밥 해먹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밥 해달라고 하면 쫓겨나요. 같이 다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3: 수십 년 되다 보니 고향처럼 편안해진 다방.
8: 하루 중독자 그러고 일부러 그냥 많이도 오지. 동생처럼 친구처럼 편안하니까 자주 와요.
1: 일단 와준다에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나오고 좋지만 일단 와주신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돈 많이 나오고 좋고는 이제 뒷전.
3: 쉬는 날 없이 손님들의 아침을 챙긴 지 15년. 송은자 씨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죽을 쓰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쌍화차만 팔아도 될 텐데 찾는 손님들이 있어서 아침 식사를 계속 제공한다는군요.
9: 너무 많이 먹었다.
3: 이제는 관광 명소처럼 소문 듣고 찾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10: 저희가 아침에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간 맞춰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6: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10: 아유, 너무 좋습니다.
11: 든든한 한 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쌍화차가 달달하네요, 또. 동가리도 많이 들어있고.
3: 어르신들에게는 다방이라는 장소가 주는 편안함이 있다는데요.
10: 사주 시골에는 아직도 다방이 많이 있어요. 카페보다 다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저희는 익숙합니다. 저희 세대는.
3: 든든한 아침을 주던 다방이 명소가 됐습니다. 장항읍 역사의 장소들은 새롭게 단장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식당가는 6080 만낙 골목이 됐죠. 제련소 3인방의 단골 식당도 이곳에 있답니다.
12: 안녕하세요. 네. 박수.
13: 아이고. 선생님 좀 기다리세요. 얼른 해. 예. 예.
14: 여기가 이제 한 30년도 더 됐죠. 여기 사장님, 여기 형수님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더 오면 더 잘해줘요. 또 맛있게도.
3: 제련소 다니던 시절 회식 장소였던 이곳.
15: 사장님 그게 뭐예요?
16: 아기.
15: 아기요?
3: 아기찜 맛집이라는데요.
16: 싱싱하고 좋은 거는 이렇게 서럽이 나가지고 살이 많고 담백하고 좀 아구가 클수록 좀 쫀득쫀득하고 맛있지.
3: 한 자리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해오셨습니다.

0: 있었답니다. 서천 바다에서 잡은 아귀로 만드는 아귀찜. 익힌 아귀 먼저 건지고 전분으로 농도 맞추기. 콩나물의 아삭함이 살아 있어야겠죠.
1: 이거 할 때도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익혀도 안 되고 야채라도 금방 해서 빨리 꺼내야 되고.
0: 윤기가 흐르는 아귀찜에 콩나물 듬뿍. 재련소 근무 마치고 즐기던 그 아귀찜이랍니다.
1: 나왔어요.
0: 한 접시 푸짐한 아귀찜을 맛볼 시간. 야들야들한 아귀살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변함없는 맛에 다시금 찾게 된다는 단골 식당. 가시조차도 부드러운 아귀찜은 콜라겐 덩어리죠. 미끈거리는 피부와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껍질 부위가 일품이죠.
2: 외부에서 오신 분들 이게 한번 먹어보고 야 맛있다. 그래서 또 찾고 오는 거거든요 이게.
1: 어떻게 입맛에 맛있으신가 모르겠네.
3: 옛날 맛이 지금 맛이 똑같아.
1: 똑같아요?
3: 에이, 변함이 없어.
1: 그때는 참 이러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예약 안 오면 못 들으시고 했는데.
3: 고맙습니다.
1: 아유 제가 감사하죠. 30년 단골이신데.
0: 서천 여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통한다는데요. 아귀찜 한 접시에 콩나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아귀살을 아낌없이 담아낸답니다. 사장님 손이 커서 맛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대만족.
4: 여기는 아구만 많이 줘요. 아구를 진짜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다. 그 정도로 잘합니다.
5: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 아구 맛이. 그래서 여기로 오고 아구찜 하면은 장항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0: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항읍.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소 중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장소로 태어나기도 하죠.
6: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일 곡물 출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장항 미국 창고의 기능을 가졌던 공간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왕성하게 이 공간이 활용되었으나 장항 재련소의 쇠퇴와 함께 이제 폐쇄가 되면서 공간의 기능을 상실했었어요.
0: 일제강점기 한국의 쌀을 수탈해서 보관했던 곳, 현재는 지역민의 문화창작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제수탈의 아픈 역사 공간이었던 곳에서 이제는 창작 수업이 한창이죠.
7: 이제 꽃 모양을 여섯 잎을 하나 한 잎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0: 다들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물건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섬유 채색화라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8: 어쨌거나 좀 아픔이 있는 곳이기는 했지만 저희 좀 숨겨진 재능도 좀 찾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한때는 60만에서 80만 석의 수탈당한 쌀이 쌓여있던 곳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죠. 일제 수탈과 산업화라는 양면을 가진 장항의 역사. 현재는 삶과 문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해가 품어준 풍요의 고장 서천. 청정 갯벌이 내어주는 푸짐한 선물과 인생의 참맛. 옛 모습을 간직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아는 곳. 위대한 유산과 넉넉한 인심이 흐르는 고향 같은 이곳은 낙낙한 고장 서천입니다.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2: 얼굴엔
4: 순한 킹킹,
2: 식물엔
4: 덕분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개미들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뜨고 모두가 잠든 이 시간. 어린이들의 마음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여기는 조아의 몸속이다. 우리는 조아가 어른이 될 때까지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

0: 키클리 세포들이야.
1: 조아의 키를 어?
2: 크게 해주고 있어.
1: 아우 힘들어.
3: 자, 가자.

0: 우와, 축하해.
1: 내일은 1cm까지 늘려보자고.
2: 이러다 금방 2m가 되겠어.
3: 그러면 그러면 농구나 시키지 뭐.
1: 좋은 생각이야.
3: 좋지?
2: 좋았어.
1: 야, 쑥쑥. 얼마나 끌려나.
3: 가보자, 덩크슛.
2: 가보자, 2m 눈앞이야.
3: 가자.
4: 휘야.
5: 준비 열심히 해주나, 그지?
6: 열심히 공부했잖아.
5: 맞아, 맞아.
7: 좋아. 평소 실력대로 하자. 평소 실력대로.
5: 4.
0: 오.
5: 4 다음은, 못 알아.
0: 오! 저기, 얘들아, 뭐해?
5: 우리는 똘똘이 세포들. 주아가 머리를 쓸 때 도와주지. 공부도 같이 하고.
7: 자, 숫자도 같이 세고.
5: 예.

0: 얘들아,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돼. 떠나간 똘똘이 못 가지. 숫자 공부하자. 1, 2, 3, 4, 5.
1: 똑똑해.
0: 역시 너네 생각이라니까. 역시 나도 똑똑해.
1: 모두들 자기의 이름과 역할이 있다. 키쿠니는 키를 크게 해주고 똘똘이는 숫자 세기를 도와준다. 근데 왜 나만 아무것도 없지? 나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해? 난 도대체 누구야? 난 누구인가? 마음 동굴? 어? 어디?

0: 주의?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쓰레기 때문에 길이 막혔네.
1: 그래, 어쩌면 여기에 내가 할 일이 있을지도 몰라.
0: 누가 쓰레기를 버렸네? 바나나 껍질이잖아. 친구들이 받고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됐다. 누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쓰레기는 바로바로 치워야지. 됐다.

0: 마리아, 내가 도와줄게.
1: 고마워.
0: 이리 줘. 같이 들자. 영차, 영차, 영차, 영차.
2: 힘들다. 지워도 지워도 끝이 없네. 너무 어두워서 앞도 잘 안 보여. 이 동굴에는 쓰레기밖에 없는 걸까? 이게 뭐지?
0: 별아,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야 해. 별아, 같이 가. 별아, 별아, 같이 가.
2: 분명히 여기서 뭐가 반짝거렸는데.
0: 대단해. 하리는 정말 멋있어.
3: 그치. 하리는 발차기 선수야. 내가 맞아봐서 아는데 엄청 아파.
1: 역시 조화가 있어야 힘이 나.
0: 정말. 하리야, 정말 대단해.
1: 고마워. 역시 좋아.

0: 자, 이것도.
1: 아유, 힝구, 힝구, 어쩌지? 아이, 좀 어쩌지? 아유.
2: 어? 어? 댕구야?
1: 어?
2: 왜 그래?
1: 친구, 그게 딩동쌤이 나한테 유치원 열쇠를 맡기셨는데 아무리 잃어버린 것 같아. 친구,
3: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2: 어? 저 댕구야, 혹시 목에 걸고 있는 거 뭐야?
1: 어?

0: 이건 유치원 열쇠지. 난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아유, 정말 속상해. 행구.
1: 행구야, 아니야.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나도 저번에 주머니에 열쇠를 넣어놓고서 잃어버린 줄 알고 울었잖아.
2: 나도 그런 적 있어.
3: 나도야. 하리는 맨날 열쇠를 잃어버려.
2: 찾았다. 조화가 열쇠를 찾았다.
4: 얘들 안녕. 여기서 다들 뭐 하고 있어?
0: 딩동댕 딩동댕. 어. 그러니까요, 제가 이 열쇠를 잃어버렸는데요. 아니다, 어? 아니다, 아니다.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주아가 찾아줬어요.
2: 제 짐도 주아가 들어줬어요.
3: 나도 주아가 응원해줘서 오늘 발차기 성공했어. 이야.
4: 조아가 친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예쁘다. 조아는 반짝이는 마음을 가졌구나.
1: 반짝이요?
4: 마음이 참 반짝반짝해요.
1: 반짝반짝.
0: 자, 쓰레기.
1: 이건

0: 처음 봐.
1: 엄청 반짝거리네.
2: 저렇게 반짝일 수가.
3: 저기, 넌 누구야?
2: 어? 내 이름은 반짝이야. 조아의 마음 속에서 반짝거리는 걸 찾고 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

0: 하자.
1: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2: 어?
0: 저기 어때?
3: 자동 착용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신나게 신나게 신나게 누구보다 더 빨리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1: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4: 얘들아, 어? 여기 봐.
5: 여기에서도 하자.
1: 좋아.
3: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레미 프렌즈.
1: 도착!
4: 우리 이번엔 다른 곳에서 해볼까?
1: 좋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깨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 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는 씻어라. 배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6: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7: 우유

0: 여기는 빵가게야. 나 오늘 손님하고 싶어.
1: 네, 손님. 뭐 드릴까요?
0: 케이크 주세요.
1: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초코 케이크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맛있겠네요. 마실 곳은 없나요? 우유 주세요. 우유!
1: 여기 우유 있어요? 우유.
0: 우유 가득 따라주세요.
1: 우유 따를게요.
0: 고맙습니다. 우유는 맛있어요?
1: 저도 우유 마시고 싶어요.
0: 그러면 이번엔 내가 따라줄게요. 우유가 없네.
1: 나 우유 못 마셨는데.
0: 내가 우유 사가지고 올게.
1: 할아버지가 밖에 비 온다고 했는데?
0: 그럼 우비 입고 갔다 오면 되지.
1: 우산도 쓰고 가?
0: 응. 우비 입고 우산 쓰고 우유 사러 가요. 우유, 우유, 우유, 우유. 비다. 비가 와도 괜찮아. 우산 쓰고 가면 되지. 우산 쓰고 우유 사러 가요. 우유, 우유, 우유. 정음이랑 같이 올 걸. 혼자 나오니까 무섭다. 돌아갈까? 정음이가 우유 먹고 싶다 했는데.
2: 훈민아, 나랑 같이 가자.
0: 우와, 정은아, 나 방금 네 생각하고 있었어. 아이, 좋아. 우리 같이 가자.
2: 우유 사러.

0: 정음이 우유를 못 샀네.
1: 나 우유 못 마셨는데.
0: 뭐든지 자판기에 우유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유가 나오잖아.
2: 맞아.
1: 그런데 너 우유 쓸 줄 알아?
0: 아니. 아이아의 도움이 필요해.
2: 한글 용사 아이아!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4: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5: 야
3: 얘들아 안녕.
4: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우유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4: 한글의
6: 문!
4: 이응의 문을 찾자.

0: 위에서 보니 안 보이던 모양이 보이는군. 어항에 이응.
1: 수소 헤드.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우!

0: 유.
1: 우.
0: 유.
1: 우유.
2: 합체.
3: 저장 완료. 우유. 국민정음의 손으로.
4: 뭐든지 자판기에 도착. 뭐든지 자판기에 우유 한글 카드를 넣으면 우유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우유가 나왔네. 아, 이번엔 정음이부터. 우유 따라줄게요. 우유를 마셔요. 우유는 맛있어요.
5: 더 줘, 더 줘.
4: 어, 그래?
6: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우유. 우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우우우우우우우 유. 우. 유. 우유. 우유. 우유를 마셔요.
7: 슉. 꿀꺽. 꿀꺽. 맛있다.
6: 우유는 맛있어요. 오잉?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우. 유. 우유. 우유. 우유. 우유. 끝.
3: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우유, 우산, 유리.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유, 우산, 유리.
6: 우, 유. 훈민이가

0: 우유를 마셔요. 저우미도 우유를 마시고 싶어 해요.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우유를 사러 갔어요. 그런데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에 놀라서 그냥 돌아오고 말았죠. 한글 용사 아이야가 도와주러 왔어요. 어항에 이응이 우를 만나 우, 양파에 이응이 유를 만나 유. 한글 우유를 넣었더니 우유가 나왔지요. 우유는 정말 맛있어. 훈민 정음은 우유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우유를 좋아해요. 훈민 정음은 우유를 좋아해요.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요가.

0: 무거워.
1: 이야.
0: 너 뭐해?
2: 요가.
1: 요가. 요가?
0: 요가.
2: 요가.
0: 나도 유치원에서 요가 배웠는데. 잘 봐봐.
2: 오이야.
0: 어때? 나무 같지? 이건 글자 이 같아.
2: 어?
0: 그러면
2: 히엣.
0: 이거는? 이건 글자 아 같아.
2: 어? 자, 이번엔 이렇게.
0: 이건 글자 디귿이네.
2: 어? 나도.
0: 야. 우와, 정음이 진짜 잘한다. 다른 것도 해봐. 어?
1: 다른 거?
0: 응.
1: 나 다른 동작은 잘 모르는데.
0: 해봐.
1: 모르는데.
0: 어?
2: 우와, 야옹, 야옹, 고양이다. 야옹,
0: 야옹.
2: 어? 야옹.
0: 고양이가 요가를 하네? 야옹,
2: 야옹.
0: 오!
1: 야옹, 야옹. 아! 아!
0: 와, 훈민이 너 요가 선생님 같다.
1: 요가 선생님?
0: 응. 정음아, 우리 요가 교실 열자. 여기를 요가 교실이라고 하자. 그럼 우린 요가 요정.
2: 요가 요정?
0: 할아버지 손님도 부르자.
1: 응. 요가가 끝나면
0: 요구르트도 드리자.
2: 응.
0: 이제 준비

0: 모셔올게.
1: 어, 아니 아직이야. 아니 여기 요가 간판이 없잖아.
0: 아, 간판도 있어야지.
1: 여기 잘 보이는 곳에 간판을 달아놓자.
0: 요가라고 쓰면 되지?
1: 응. 근데 너 요가 쓸 수 있어?
0: 아니. 아이야 용사에게 물어보자.
2: 그래.
0: 한글 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0: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1: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0: 아, 이
1: 야
2: 훈민정음 안녕?
3: 안녕.
0: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3: 요가가 궁금해.
1: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0: 한글의
4: 문!
0: 이응의 문을 찾자.
4: 여기야!
1: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0: 아이야가
4: 간다! 간다.

0: 찾았어. 그런데 자꾸만 움직이잖아. 할 수 없군.
1: 멈춰라. 시공간.
0: 요요의 이응. 하.
1: 돌아와. 한글.
0: 하. 하. 이응이 요를 만나. 요.

0: 기억의 문을 찾자.
1: 스스스스스스스스스 그
0: 여기야! 기억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찾았어. 어? 어? 길이 자꾸만 움직여. 누군가 길이를 멈춰줬으면 좋겠어.
1: 내가 왔으니 걱정 마.
2: 멈춰라. 시공간.
0: 고마워. 길이네. 기억.
3: 수소 한 대.
0: 제압.

0: 차. 기억이 아를 만나 가. 가.
1: 요.
0: 가.
2: 요가.
3: 합체.
4: 저장 완료.
3: 요.
4: 가. 훈민정음의 손으로.
5: 우와, 요가 한글 카드다.
6: 뭐든지 자판기에 요가 한글 카드를 넣으면
5: 우와, 우와, 요가 간판이네.
6: 이제 요가 교실 열자.
3: 요가, 요가, 요가.
7: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요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할아버지가 읽으면서 보여줄게요.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요, 요. 그, 아, 아. 그아, 그아, 그아, 가, 가, 요, 가, 요가, 요가를 해요. 요가, 요가, 요가, 아이고, 아이고, 요가,
8: 꿀깍, 꿀깍,
9: 요가 글자는 맛있어요.
7: 아이고, 요가는 힘들어요. 아이고, 어리야. 어이?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요, 요.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가, 가, 요, 가, 요가, 요가, 요가, 요가, 끝.
9: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요가, 요정, 야호.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요가, 요정, 야호.
7: 요가. 우리 요가 교실을 열까? 종이에 요가를 적어 간판을 만들려고 했지요. 하지만 요가를 쓸 줄을 몰라요. 요요의 이응이 요를 만나 요. 기린의 기역이 아를 만나 가. 한글 요가를 넣었더니 요가 간판이 나왔지요. 할아버지는 훈민정음 요가 교실에서 요가를 배워요. 할아버지는 요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요가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요가를 좋아해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지성.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눈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4: 키키키키.
1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

0: 우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준물엔?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8: 포켓몬 테크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테크스타!
9: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5: 안녕.
4: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6: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이거 왠지 친구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맞지? 만나서 반가워. 여기 온 걸 환영해. 우리 이제 친구 할까? 매너도 정말 좋구나. 이제부터 마샤라고 불러줘. 여기 날씨 좀 좋지? 저기 왼쪽을 봐봐.

아유.

내가 있어 다행인 줄 알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에헴. 자, 환자분, 먼저 열부터 재볼게요. 좋아, 좋아, 좋아. 오, 여긴 좀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였어. 그래, 꽤 복잡한 상황인데? 치료약은 바로? 편하게 눕는 거야. 환자분, 어서 누우세요. 누워요. 산딸기로 만든 차 대량이요. 약은 아주 달고 맛있게.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어디가 문제인 거지? 어! 어! 문제가 심각한데? 명심해! 절대로 일어나선 안 돼!

빨리 나와야 할 텐데. 어제도 아프다고 오늘도 아프고 아직도 아픈 거야? 그래 그래 고마워. 아픈데 말해봐. 내가 봐줄게.

어! 어!

0: 겨울방학이 끝나감에 따라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은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도시의 개인용 컴퓨터와 전자칠판이 갖춰진 최첨단 교실에서
1: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구나.
0: 또한
1: 나도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나도 이제 한 살 더 먹었다.
0: 모든 시민들이 신학기의 멋진 출발 소식에 들떠 있으며 기존의
1: 대학생들은 다른 애들처럼
0: 신입생들에게는 다양하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멋진
1: 학교 가고 싶어. 내일이면 학교 간다. 책상 잊지 말고.

한글

원투.

없이 어떻게 살 뻔했어. 음악이 없어도 삶은 재미없을 거야.

0: 하면 되지 않나? 신나게 이렇게! 끝 인사는 아주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1: 암기 연습은 싫은데.

0: 언젠간 유명한 음악가가 되겠지.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1: 얼굴엔
2: 순한 킬기.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성.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눈물엔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중물한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5: 안녕.
6: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6: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8: 내일 떠나자.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중물한
1: 덥덥한 날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아, 또 그날이 왔네.
1: 맞아.
0: 내게도 저런 때가 있었겠지? 아니, 없었나? 주주! 그리고 나의 프레셔스 신디님! 잘 벌어오셨나요?
1: 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0: 어? 영광인데요? 들어가시죠.
2: 아리셸의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요정의 선물 가게입니다! 큐! 큐! 큐! 큐!
3: 너희들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돼.
4: 카이 요정님, 죄송해요.
0: 아,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디님, 부탁이 뭔가요?
5: 오늘 레드비주를 찾기 위한 미니 콘서트를 열 건데요. 소리가 멀리 퍼지는 스피커가 필요해서요.
0: 아, 옥상 콘서트 할 때처럼 말이죠?
5: 맞아요.
0: 알겠습니다. 당장 만들어드리죠.
5: 아, 고마워요.
2: 카이, 내가 도와줄까?
0: 그 모습으론 도움이 안 되죠. 변신을 한다면 모를까? 미스틱!
2: 야! 야! 여기 벌레가 있네.
6: 야, 갑자기 무슨 벌레?
2: 카이, 내가 미스틱 매지션인 건 비밀이라고.
4: 요정님, 괜찮으세요?
0: 아, 그럼요. 오늘 콘서트는 몇 시죠?
4: 4시쯤 하려고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까지 될까요?
0: 물론이죠. 오늘 좀 우울했는데 바쁜 일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4: 우울했다고요? 왜요?
0: 왜냐하면...
3: 주비주!
4: 오늘 무슨 날이에요?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건 혹시 가족 사진이에요?
0: 그게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건 저랑 동생 사진이고요.
2: 카이, 그럼 오늘 가족들이랑 생일 파티 하겠네.
0: 아니요, 가족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마녀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4: 저런, 동생이 많이 보고 싶겠어요.
0: 네, 하지만 어릴 때 헤어져서 만나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 어? 사진을 넣어둔 목걸이가 어디 갔지?
7: 발 드십시오. 이게 뭡니까?
2: 그게 언제 떨어졌지? 이리 쳐. 이건 내가 멍청한 요정한테서 훔친 건데 예쁘지?
8: 하나님의 메시지다.
2: 깜짝이야.
8: 루시, 레드나이트,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주비주를 찾지 못한다면 내가 나설 테니 각오해라.
2: 뭐라고요?
8: 메시지 끝. 난 간다. 가!
7: 청소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2: 청소는 됐고 그 멍청한 요정을 만나러 가야겠어. 주비주에 대해 알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카이. 목걸이를 못 찾아서 어떡해.
0: 잘 보관하지 못한 제 탓이죠.
5: 오늘 저희 노래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신디님. 감사합니다.
2: 그럼 시작해볼까?

0: 이 소리는!
1: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레드나이트! 거기서! 노래를 하는 게 저 애들이었어?

0: 수원 실수 윙!
1: 매직 크리스탈!
2: 이건 미스틱 매지션의 마법이야. 계단이 생겼어.
0: 내려가자. 너 뭐야? 왜 자꾸 날 방해하냐고!
1: 나 미스틱 매지션은 신성한 별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러 왔다!
0: 뭐라는 거야? 에이!
2: 너희 상대는 우리야! 고마워요, 미스틱 매지션!
0: 각오해라! 리모테로!
2: 너 나 각오하시지? 레인보우 스케치!
0: 누가 이기나 해보자! 리모테로!
2: 이기는 건 우리야! 트윙클 부스 업!
0: 파워 업! 야! 이럴 수가! 어떡해! 미안! 공격할게! 네 멋대로!
2: 용서 못해! 미러쉬! 안 되겠어. 러썸 로드.
0: 네버테라.
2: 러썸. 어?
3: 스텔라. 내가 구해줄게. 뮤직 슬라이드.
2: 러썸 사브리.
0: 조심해.
3: 뮤직 슬라이드.
0: 레드 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4: 네?
0: 어? 어머, 어쩜 좋아.
4: 알겠습니다. 그립 마법 정수기! 최대 출력!
0: 안 돼!
4: 야, 아니!

0: 빅마녀와 레드비지. 저거 봐, 엄청 큰 꽃이 피었어.
1: 꽃이 막 움직이잖아. 징그러워.
2: 감히 이 대마녀님에게 징그럽다니.
1: 저게 대마녀라고?
0: 대마녀, 어? 여긴 왜 온 거야?
2: 주비주를 가지러 왔다.
1: 요실봉을 빼앗겼다.

0: 대마녀? 딱 맞춰 잘 왔네.
1: 어떻게 된 겁니까?
0: 루시, 이게 웬일이야? 저기, 대마녀가 우리를 구하러 왔어. 이제 주배주는 우리 거야. 얼른 뺏으러 가자. 좋아.
2: 대마녀님, 저렇게 까보는 걸 그냥 두실 건가요? 까!
3: 안 되겠구나. 루시, 이제 너희는 필요 없다. 주비주는 내가 직접 가져가겠다.
0: 화났나봐. 무서워. 대마녀, 그럼 이제 내 가족의 비밀을 알려줄 거야?
3: 한 일도 없으면서 뭘 바라는 거냐?
0: 아파. 루시를 괴롭히지 마. 대마녀님, 멈춰주세요. 네. 이건 아니잖아.
1: 괜찮습니까?
0: 루시, 리삼, 너희는 피하는 게 좋겠어.
3: 쓸모없는 것들 모두 살아나.
0: 루시가 우리 친구라고 했어. 뭐야, 오글거리게. 아프지 마, 루시. 잘했어.
4: 대마녀랑 루시는 같은 편 아니야? 그러게, 대마녀 진짜 못됐네.
5: 그리고 마법의 힘이 너무 강해.
0: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6: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요.
0: 용서 못해! 우리 멋대로!
3: 루시! 건방진거, 너도 끝장을 내주마!
1: 예범이나 루시! 그린 마법 청소기!
3: 레드 나이트 너까지?
1: 클린 마법 청소기 최대 주배야!
0: 레드 나이트!
1: 루시, 괜찮습니까?
0: 괜찮다니, 네가 더 다쳤으면서.
1: 전 괜찮아.
0: 여기서 잠깐 쉬고 있어, 레드 나이트. 금방 올게. 너희들, 왜 그래?
4: 주비주는 절대 못 줘.
0: 야!
4: 우릴 풀어준 거야?
0: 왜 우릴 돕는 건데? 저 대마녀가 내 친구들을 사라지게 하고 다치게 했으니까. 대마녀를 없앨 때 도와줘.
3: 루시, 네 입에서 친구라는 말이 나오다니. 너도 친구들 곁으로 보내주마.
7: 조심하세요.

0: 저건 설마? 주주, 저 검은 보석에서 대마녀의 힘이 나오는 것 같아.
1: 그럼 저길 공격해야겠네.
2: 어림없다.
1: 미러 쉴드! 어림없지? 레인보우 스케치! 안 돼! 가지 마!
0: 나한테 맡겨, 주주! 다 막아주겠어! 뮤직 슬라이드!
1: 지금이야! 네 멋대로!
2: 루시, 내가 당할 것 같으냐?
1: 네 맘대로는 되지 않을 거야! 트윙클, 부스트 업! 파워!

0: 매직 크리스탈. 이쪽으로 오세요.
1: 그냥 갈 순 없지. 이모테라!
2: 나야말로 널 그냥 보내지 않겠다.
1: 이놈의 루시! 도와줘요, 미스터 매지션.
0: 알겠습니다.
1: 킥, 레인보우 스피드!
2: 너희들, 루시!
1: 위험해! 레드 나이트!
2: 이게 끝이 아니다. 난 다시 돌아온다!
1: 레드 나이트! 정신 차려, 레드 나이트!
3: 역시 이건 다크사피야. 이게 어떻게...
1: 가지마, 레드나이트!
4: 루시, 내가 없어도 청소는 꼭 하고... 거짓말은 하지 말고...
1: 싫어! 너희가 내 가족이었는데 다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5: 그치? 레드나이트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 이건 정원에서 주운 빨간 돌인데 이게 뭐지?
1: 혹시

0: 레드메이즈 출동했습니다. 뮤.
1: 레드나이트가 어? 레드비즈였어?
0: 레드비즈다.
2: 드디어 만났다뇨.
0: 보고 싶었다. 뮤.
3: 아리시엘의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의 친구를 찾았습니다.
4: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기뻐.
1: 그래서 우리 노래를 좋아한 거였어.
5: 이럴 수가. 차라리 잘 됐어.
0: 루시, 루시, 어디 가는 겁니까, 뮤?
5: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어. 그러니까 레드나이트, 아니 레드비즈, 넌 저 애들이랑 여기 있어.
0: 루시, 제가 주비주가 돼서 싫은 겁니까, 뮤?
5: 나, 너 귀찮아. 쟤들한테 가.
0: 뮤.
6: 루시,
5: 내 친구를 잘 부탁해.
6: 그건 걱정 마. 근데 넌 어디 가는데?
5: 대마녀를 찾아갈 거야. 그래서 가족 얘기도 듣고 친구들도 다시 살릴 거야. 그럼 안녕.
0: 루시, 루시, 미안.
7: 여러분, 공연은 계속됩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0: 리드 비주.
1: 아무 걱정 마. 우린 모두 네 친구야.
2: 알겠습니다, 뷰.
0: 루사, 이제 동화나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겠네.
1: 응, 맞아. 드디어.
2: 동화나라라니. 너무 신난다, 큐. 우리 청취자 큐.

0: 목말라. 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5: 사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고이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밤새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2: 8이야
1: 변신
2: 우리 모두 8
1: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2: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1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13: 순한 킹킹!
12: 순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지켜줄게
12: 대한민국 상처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 썰

0: 춤추는 까마귀에게 박수!
1: 고맙다, 케케.

0: 노래하러 온 거야?
1: 응? 노래? 아니.
0: 그럼?
1: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바람은 쏴 시원하게 부는 거야.
0: 어.
1: 그래서 말인데 우리 소풍 갈까?
2: 소풍을 가?
0: 가!
2: 가!
0: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0: 그럼 까마귀랑 소풍 가자. 친구들 우리 소풍 갈까?
1: 오, 나 갈래. 나.
2: 짜잔 형도 나. 유후.

0: 신나게 웃어요.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3: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오!
10: 빨리 와!
9: 오!
10: 오늘은 왠지 숫자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분이 들어.
9: 우와.
10: 예술이야말로 자기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
9: 오!
11: 이 조각상 너무 멋지다.
12: 개인적으로 난 이 그림이 더 좋아.
11: 예술! 사물을 다른 모습으로 발견하는 게 바로 예술의 핵심이지. 내 새로운 작품으로 설명해줄게. 바로 패턴 벼!
9: 우와. 오!
11: 어떤 모양이든 한번 만들어봐. 패턴 벽에 그대로 나타날 거야.
10: 어우. 괜찮은데? 나도 해도 돼?
11: 당연하지.
10: 깜짝 놀란 소야. 어디 한번 더 재미있는 모양을 우리 같이 만들어볼까? 이제 다른 빈벽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13: 옥토블록 모자이크 1, 2, 3, 4, 5, 6, 7, 8 모자이크. 오.
10: 우리도 해보자.
14: 정사각형
10: 십자 모양.
14: 정사각형
10: 십자 모양.
14: 정사각형
10: 십자 모양.
14: 정사각형
10: 십자 모양. 좋아. 이제 패턴에 대해 알아볼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나눠서